스타벅스 코리아가 스타벅스 카드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잔액 환불을 진행합니다. 환불은 계정당 총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불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 여건에 따라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기간 중 사용 조건 없이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의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61% 오른 7,519.12에 나스닥 지수는 1.19% 오른 26,656.18의 거래를 마치며 역대 최고치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 우리 돈 1,500조 원 클럽에 가입하는 등 메모리주가 호조를 보인 여파로 풀이됩니다. 반면 30개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23% 내린 5,461.68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직원에게 평균 6억 원의 특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늘 종료됩니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조합원 전자 투표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과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 가결됩니다. 투표권자 대부분이 억대 성과급을 받게 될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인 만큼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을 놓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상품이 일간 변동률의 두 배를 추종하는 고위험 구조인 만큼 투자자들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이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해 손익이 증폭되는 구조라면서 손실 감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장기 투자자에게는 부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적은 투자금으로 손실이 확대되는 지렛대 효과와 단일 종목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면 원금이 잠식되는 음해 복리 효과를 경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신규 공급 모델 도입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내년까지 4만 천 호, 2030년까지는 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도심 자투리 땅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향후 2년간 2만 6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1인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공실 상가나 사무실을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전환해 2년 동안 15,000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 대출을 2027년까지 한시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 체계와 다연장 전술 순항 미사일 무기 체계를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술 탄도미사일의 특수 임무 탄두의 위력, 사거리 연장 240mm 조종 방사포탄의 초정밀 자치 유도항법 체계의 믿음성, 전술 순항미사일의 인공지능 유도 명중 정확성 등을 분석평가했다고 공개했습니다.

0: 통신은 전술 순항 미사일이 남부 국경 지역에 장거리 포병 여단에 배치될 예정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무기 체계의 군사적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이뤄진 미국의 제한적 대이란 군사 공격이 해협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미군이 자위권 행사를 내세워 제한적 공격을 단행하자 이란도 휴전 위반이라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유리한 협상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술이기도 하지만 양측의 휴전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협상도 교착을 면치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이 흐리고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영남에 최대 10m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24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부산 22도 등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1.3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0.7mm입니다.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태연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다우만 하락했는데요. S&P500과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종전에 대한 낙관론에 반도체 주가 급등이 겹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런 온기는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오늘도 코스피가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한 4%대 오르면서 시작을 했는데 당장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습니다. 굉장히 강한 장이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다고 걱정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장은 삼성전자 노조의 찬반 투표가 변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일단 가결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노노 갈등은 물론이고요. 주주와의 갈등 문제도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더 크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막대한 이익의 분배 과제까지 던져졌습니다. 이 내용은 2부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요즘 국내 주식시장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노후 대비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확실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실적 배당형보다는 원리금 보장형을 찾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노후 자금에 대한 이야기는 1부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퇴직연금의 시장 규모가 작년 말에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퇴직연금 수익률이 6.47%로 제도 도입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좋긴 좋은데 또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90% 넘게 뛴 상황을 고려한다면 마냥 좋아하기는 조금 애매한 수익률인 것 같습니다. 연금 고수들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오늘의 고수경제는 연금 고수시죠. 미래세 투자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 원을 넘어섰다. 많이 늘어난 건가요?
1: 20년 만에 한 500조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 늘어난 건데, 물론 또 뭐 업계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예. 하지만
0: 업계가 그거는 기대하는 거 아닐까요?
1: 뭐 또 통계나 뭐 이런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조만간에 뭐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를 쫓아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 있어서 시장의 성장세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0: 네. 상무님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1: 아, 재택근무군요. 저는 이제 DC형 퇴직연금하고 이제 IRP라고 개인형 퇴직연금 관리하는데, DC형 퇴직연금은 주로 타겟데이트 펀드를 중심으로 관리를 합니다. 네네네. 대신 이제 주식 비중이 좀 높은 형태의 클래스를 찾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형태고, IRP 같은 거나 개인연금 같은 상품들은 좀 ETF 중심으로 좀 많이 운영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TDF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도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확실히 개인형 퇴직연금, 그러니까 IRP 최근에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130조 9천억 원이라 그러면은 작년만 해도 30%가 넘게 증가를 한 거네요.
1: 네. 이 증가세가 매년 한 30%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0: 매년.
1: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50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이 본격화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분들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을 받아서 네. IRP 계좌로 옮깁니다.
0: 아.
1: 그러니까 목돈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늘어나는 금액이 네네네. 많아지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는 IRP에다가 이제 불입하시는 돈들 있잖아요. 네네. 그 돈도 늘어나는데, 최근에 또 증시가 하락을 되면서 세금을 좀 덜 내고 세액공제 효과까지 엎어서 이제 좀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IRP를 많이 찾아요. 그 두 가지가 겹치면서 성장세가 이렇게 늘어난데, 알아두셔야 될 거는, 아, 이게 퇴직연금 시장이 개인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0: 아, 네네.
1: 그러니까 IRP는 자기가 계좌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회사에 네. 있는 거랑 내 손에 보이는 거랑 또 완전 느낌이 네. 다릅니다. 네.
0: 알겠습니다. 퇴직연금도 개인화되고 있다. 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코스피, 앞서서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만 뭐 거의 90% 넘게 뛰었고요. 네. 오늘 벌써 8,400선까지 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실적 배당형으로 많이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1: 예, 뭐 지금 보면 한 75%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약간 뜯어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DB형 퇴직연금이 회사가 관리하는 부분들은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이 거의 90% 넘어갑니다.
0: 아, 그러니까 이게 워낙 한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예. 약간 전체 착시가 있다.
1: 그러니까 DB형을 빼고 이제 DC형이나 IRP만 놓고 보면은 그 퇴직연금 적립금 내에서 투자 상품 비중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네. 그 부분도 봤지. DB형은 왜 이렇게 원리금 보장을 많이 하냐. 이게 회사가 운영하는 형태잖아요. 회사가 운영을 했는데 운영 담당, 회사 담당자가 네. 수익을 많이 내서 칭찬 잠시 듣겠지만 손실 봤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0: 그렇죠,
1: 부분들이니까
0: 그렇죠.
1: 보수적으로 네.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이제 개인화되면서 DC형이나 IRP로 넘어오면 스스로 운영하는 형태고,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어떻게 하든 임금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운영하고, 그럼 최근에 이제 증시나 이런 분들 보면 너무 빨리 시장이 가니까 옮겨오는 머니무브들이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원리금 보장에서 투자 상품 시장으로 넘어오는 것도 일반적이고, 투자 상품 내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투자 상품보다는 ETF와 같은 시장 상황을 바로바로 반영하고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상품들로 사람들이 많이 갈아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 좀 재밌기도 하고요. 네. 조금 전에 임금 상승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게 임금 상승률 이상입니까? 물가 상승률 이상입니까?
1: 뭐 그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네. 이제 직장인들한테 특히 이제 DB형, 회사가 관리해주는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신 분들 둘 중에 네. 하나 선택하신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가만히 있으면 DB형보다 수익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0: 무조건 더 내야죠.
1: 그렇죠. DB형은 퇴직급여가 어떻게 증가하냐 그러면, 근속기간 동안 자기 일하는 기간 동안 임금 상승률만큼 증가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내가 DC형으로 기껏 옮겼으면 그래도 목표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0: 예.
1: 최소한 임금 상승률 이상은 수익을 내야 그 이상의 내가 옮긴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2: 최소한 얘보다는 네, 나아야 네, 된다.
1: 그래서 이제 목표를 이제 임금 상승률로 두는 게 맞고 예를 들어 네. IRP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분들은 최소한 물가 상승에 쫓아가야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물가 상승률하고 임금 상승률을 놓고 내가 운용의 수익률을 그 이상 어떻게 낼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일반적으로는 후자가 조금 더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네. 아, 그래서 많은 고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작년에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이 6%가 넘었네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내긴 했는데 국민연금이 19.9%고 코스피도 막 이렇게까지 치솟고 있고 이걸 보면은 조금 아쉽긴 해요.
1: 근데 이게 편견의 함정이
0: 아, 이것도,
1: 있습니다.
0: 예, 예.
1: 국민연금 하나의 기금으로 운영하고 전문 운영업체 하다 보니까 하나의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네. 퇴직연금은 투자자마다 다른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적립금 중에 상당 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 있는 상황에서 평균을 내버리면 원리금 보장 상품 수익에 수렴하게 돼 있잖아요.
0: 얘들이 다 까먹으니까.
1: 그래서 이거는 예. 좀 스펙트럼을 구분해서 사람들마다 이거를 분위별로 좀 나눠서 봐야 되고 고수들도 있고 좀 하는 사람들까지 편차가 되면 심합니다.
0: 네네.
1: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의 수익률은 지금 보셨던 뭐 이 정도 수익률보다는 훨씬 더 많이 높게 나오는 부분들 있고 원리금 보장 상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금 정도 수익이 나올 거고
0: 네.
1: 반대로 지나치게 자주 사고 팔다가 잘못 타이밍을 잡으신 분은 이 상승장에서도 오히려 손해를 좀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0: 실제로 지금 오르는 종목보다 떨어지는 종목이 훨씬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 날 수 있죠.
1: 네. 종목의 문제도 있지만 샀다 팔았다를 잘못하고 너무 자주 하다 보면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장에서는 보면 그냥 사서 가만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제가 제 아는 그 같이 네. 일하는 친구 네. 중에 한 명이 자기는 매도 버튼을 누르는 방법을 지금까지 몰랐대요. 그래서 계속 갖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180%가 나와 있더라고요.
1: 제가 아시는 분은 이제 증권사 같은 데서 보면 앱을 많이 제공해 주잖아요.
0: 네.
1: 자꾸 정보도 오고 편하게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면 오르면 오르서 팔고 싶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팔고 싶어서 그분은 봤더니 앱을 그냥 스마트폰에서 지워버리셨어요. 이게 강제적으로라도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시장 상황에 그러니까 뭐 시장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당분간은 내가 안 보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불편하게 보고 싶으면 이제 PC로 들어가서 네. 이제 외부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잦은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좋은 네. 방법인 것 같습니다.
0: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ATCS 이렇게 켜놓고 하고 네. 있는데 네. 네. 이런 게 제일 나쁜 습관인 것 같습니다.
1: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네. 마감을 초단위도 하게 됩니다.
0: 그렇죠. 네.
1: 뭐 별일도 없는데 뒤돌아보고 가격으로는 팔고 싶고요. 떨어지면 예. 뭐 큰일 난 것 같아서 또 팔고 싶은 생각이 있고 뭐 또 올라갈 때 못 쫓아가서 불안하고 이 불안한 마음들이 되게 시장을 들여다보면 많이 생기거든요.
0: 맞아요. 예.
1: 그런 부분들이 직장인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0: 예. 특히 우리가 노후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데 예. 아 저는 매매하려고 켜놓은 건 아니고요. 방송 때문에 켜놓은 겁니다.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입자 절반의 수익률이 2에서 4%, 하위 10%는 수익률이 0.5%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 사고 팔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타이밍을 잘못 잡거나 뭐 잘못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됩니까?
1: 최근에 보니까 돈이 들어왔는데도 그걸 방치시켜 놓는 분도 아직 많으세요.
0: 그러니까
1: 현금으로 남겨두는 사람들.
0: 아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1: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불입을 해주면 그걸 운용 지시를 해서 그거를 어디다 투자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0: 네.
1: 돈 들어온 것만 알고 있고 그걸 운용 지시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신 건지 아니면 안 하시는 건지는 뭐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네. 현금 그대로 100% 현금으로 남겨두신 분도 꽤 많으십니다.
0: 그러면 그건 수익이 아예 안 붙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거의 네. 뭐 원리 그냥 현금성 자산 수익률 정도 나니까 안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는 있어요. 그게 이제 의도적이라서 내가 뭐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네. 않고 몰라서 그러는 거라면 반드시 해둬야 되는 거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언제 지급해 준다.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데가 있고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연에 한 번 더 주는 데가 있거든요.
0: 네.
1: 언제 돈 들어온 날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하시고 돈이 들어오면 그거를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운용 지시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0: 네.
1: 이 운용 지시를 할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시장 상황이 휘둘려요.
0: 아 그렇죠. 네.
1: 아 이거 올라갔는데 사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0: 아, 딱 정해진 날에 정해진 어떤 그 방향 상품으로 그렇죠.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1: 그렇게 하기가 예. 좀 힘들다 그러면 그러니까 펀드 같은 것을 사실 때는 자동 매수 신청을 해놓으시면 돼요. 네네. 그럼 내가 돈 들어온 날 자동 매수를 하면 그 돈으로 가지고 바로 펀드를 사주거든요. 근데 ETF는 그게 또 힘들거든요. 근데 요즘 증권사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냐면 ETF 매수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어요.
2: 막 예약 매수 이런 거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1: 돈이 들어올 때 돈이 들어오면 매일 또는 매주 아니면 매달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얼마치씩 사달라고 지시를 해놓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 지시를 해놓으시게 되면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딱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ETF를 해당 ETF를 사줍니다. 그러면 내가 마켓 타이밍에 휘둘리지 않고 좀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활용하시는 것들이 이제 퇴직연금 가입자들한테 한번 연금 가입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참,
2: 물도 고이면 썩잖아요. 돈도 고여 있으면 썩어버리니까 이거 반드시 굴려야 되는데 왜 굴려야 되나라는 설명은 이거를 말씀해 주시면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매년 1,000만 원씩 20년 동안 똑같이 2억을 넣었는데 이 굴리는 방법에 따라서 수령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1: 뭐 고용노동부가 이제 금감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실제 연기금 퇴직연금 수익률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그냥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매년 1,000만 원씩 20년, 그 2006년부터 2025년까지 그러면 한 2억 원 정도를 부었을 때 적극적으로 자산을 배분해서 투자한 사람은 한 4억 3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반해서 원리금 보장형으로 하신 분은 한 2억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약 극단적인 걸 비교를 해본 거죠.
2: 그렇네요.
1: 그냥
2: 예.
1: 원리금 보장에 맞춰놨던 거나 이 기간 동안 그냥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수익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 2억 넘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2억 가까이 차이 나는 거니까.
2: 근데 뭐 복리 효과를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진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예. 이 간격이 최근처럼 시장이 급등하는 장에서는 직장인들한테 소외감까지 만들어내거든요. 나는 뭐 하고 있었나 이런.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 예. 현장에 가면 되게 많이 만나시게 돼요. 그래서 적정한 배분을 하신가 두렵다 그러면 일정 부분이라도 배분을 하고 가는 것들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는 뭐 늦은 것도 없고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이런 점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간 한 그래도 6-7% 정도는 수익이 나야지 그래도 노년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두 자릿수는 그래도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1: 그냥 금리랑 수익률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이나 6이 수익률을 하면 내 돈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 수익 나면 72 나누기 6 하면 12년 정도 되면 내 돈이 두 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 수익률을 조금만 올려서 뭐 6에서 8% 정도로 올리면 8, 9, 70이니까 9년 정도면 되니까 3년을 단축시킬 수 있잖아요.
2: 그럼 70에서 나누면 대충 나오는 겁니까
1: 그러니까
2: 이게?
1: 예. 주먹구구식 방법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그게 유명한 법칙이 70이 나누기 금리하면 목돈을 딱 넣었을 때 내 돈이 두 배가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수익률을 개선했을 때 나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그냥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을 때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2: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수익을 내줘야 되고 그래서 나의 노후를 든든하게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할 텐데 그래서 이제 상무님 같은 연금 고수들 이런 분들은 퇴직연금 어떻게 굴리는지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TDF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1: 일단은 시장 상황에 너무 휘둘리면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사람 좋은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한두 번 맞출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홀짝 게임을 많이 해보잖아요. 홀짝 게임 할 때 한 번 두 번은 맞추지만 이게 다섯 번 여섯 번을 맞추기는 너무 어려운 게임입니다.
2: 뭐 통계적으로 평균에 수렴하게 되죠.
1: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좋다고 쫓아가고 저거 좋다고 쫓아가고 하면 또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을 보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가격을 보면 이게 높다, 비싸다, 싸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결정돼 있는 가격은 대중이 결정한 가격이잖아요. 네. 그게 틀렸다 맞다고 할 필요가 없고 그걸 보고 그게 지금 현재 시점의 정상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2: 아 그러니까 지금 많이 높아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게 정상 가격이다.
1: 지금 현재 사람들이 결정해 놓은 가격이지 다른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시장에서 결정돼 있는 가격은 현재 시점 지금 현재 시점의 정상적인 가격이라 바라보고 이게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냐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지금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은 투자하기 힘듭니다.
2: 저평가 고평가를 얘기할 때가 아니네요.
1: 그러니까 그걸 잘 받아들이시고 그때 대응하고 그러면 이제 내 자산에서 이 얼마만큼을 이 시장에 노출시켜 둘 거냐 이거 배분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2: 그렇죠.
1: 네. 장기적으로 하향하는 회장에 투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상향을 할 것 네.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한다 그러면 그 등락에 대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을 배분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장기적인 상향에 대한 믿음은 없고 단기적으로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겠다는 이 생각만 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게 홀짝게임 계속하는 거랑 비슷한 뭐 결과가 날 겁니다.
2: 애초에 투자도 아니고 그건 도박에 가까운.
1: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네. 분들 되게 많고 또 그런데 시장의 가운데서 있으면 오르고 내리는 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덜 받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내고 그래서 아까 앱을 지운다거나 이런 사람들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네. 하지만 시장에 조금 덜 영향 받는 방법을 찾아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뉴욕의 택시 운전사분들에 대한 사례예요.
2: 네.
1: 그분들이 손님이 많은 날은 일찍 집에 들어가 버려요. 손님이 없는 날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길래 도대체 왜 그런지 심리학자들이 이런 분들 궁금하잖아요. 네. 손님 많을 때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은 하루 단위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2: 네.
1: 하루에 얼마큼 산학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오늘은 이만큼 벌었으니까 됐다.
1: 그러니까 손님 많은 날은 빨리 네. 벌었으니까 일찍 집에 가고 손님 없는 날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마감을 하루 단위로 하지 않고
2: 예.
1: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한다 그러면 패턴이 완전 바뀌겠죠.
2: 아 그렇네요. 예.
1: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하루 단위로 하거나 요즘 하루 단위도 아니죠. 그 초 단위로 하시니까.
2: 요즘 뭐 나노세컨 트레이딩이 전체 예. 거래량의 70% 예.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1: 그렇게 되니까 뉴욕의 택시 운전사처럼 내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마감을 조금 더 늘려서 시한 투자의 기한을 늘려놓으면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네. 투자하면서 덜 불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시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품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1: 네.
2: 아무래도 오랫동안 신경 쓰지 않고 길게 보려면은 ETF라든지 여러 파생 상품들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TDF, 타겟 데이티드 펀드 이거 많이 쓰잖아요. 네. 아까 상무님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요거는 뭐 어떻게 운용을 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예시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직장인분들이 시장 상황에 일일이 대응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2: 예.
1: 근데 종목을 발굴하는 건 뭐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나 역량
2: 맞아요.
1: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2: 예.
1: 그래서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는 이런 개념입니다.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주식 비중을 되게 높게 가져갑니다. 80% 정도 가져가다가 은퇴 시점이 임박하면 주식 비중을 40% 이하 수준으로 떨어뜨려주는 네. 거예요. 그걸 이제 펀드가 알아서 해줍니다.
2: 아 자동으로 이렇게.
1: 예. 그러니까 투자자가 골라야 될 거는 자기가 은퇴 시점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 2045년에 은퇴할 거 예정돼 있는 사람은 TDF 이름 뒤에 2045라고 써있는 거를 고르시면 돼요.
2: 아, 그 연에 따라서 다 상품이 있는 겁니까?
1: 예, 그래서 5년 단위로 보통 나옵니다.
2: 아.
1: 그래서 그 은절이 해당되는 것들을 고르셔서 운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자산 배분 이런 거 고민을 안 해도 되죠. 근데 그 안에 투자는 어떻게 하냐면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글로벌하게 주식과 채권에 나눠서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내가 분산 투자에 대한 네. 고민들도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2: 심지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나눠서 하네요.
1: 그렇죠. 요즘 네. 뭐 그래서 TDF랑 뭐 반도체 ETF를 비교해 보면 반도체 펀드 성과가 좋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메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시장 상황에 덜 휘둘리면서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가져갈 네. 수 있는 그래서 메인 상품들을 내가 정말 내가 타이밍도 잘 맞추고 종목도 잘 고르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시간도 없고 이렇다 그러면 이런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상품들을 잘 한번 고를 때만 신중하게 골라서
2: 예.
1: 그 상품을 자동 매수로 해서 돈 들어올 때마다 계속 사는 것도 장기적으로 자산 관리하는 방법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이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자동으로 되니까
1: 예.
2: 거기에다가 약간의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수익도 꾸준히 나는 그런 상품이 되는 거네요.
1: 길게 보고 투자하는 예. 거죠. 예를 들어 투자 기한이 1, 2년이다, 3, 4년이다 이 정도일 예. 때는 타겟 데이트 펀드를 골라서 하는 것들은 조금 뭐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은퇴까지 남아있는 네. 시간이 10년, 20년 정도 남아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 상품을 기본적으로 깔고 또 이것만 다 하긴 좀 애매하시면 이걸 한 60, 70% 깔고 나머지 부분들을 ETF 같은 것들로 해서 하는 것. 이렇게 투자하는 것들이 이제 코어 세트라이트라고 해요.
2: 네.
1: 코어가 핵심이 있고 그다음에 위성이 있는 거죠.
2: 네네.
1: 그래서 이제 수익은 이쪽에서 단기적인 수익은 취하더라도 메인 근간이 이렇게 깔아놓고 투자를 네. 하시게 되는 것도 이제 자산 관리, 연금 자산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 알겠습니다. 메인이 단단하면은 마음도 좀 편해지니까.
1: 그렇죠. 시장 상황에서 올라갈 때야 이거 세트라이트들이 위성에 있는 것들이 수익을 내면 기분은 좋은데 네. 이건 떨어질 때도 많이 하다가잖아요. 아,
2: 그렇죠. 네.
1: 근데 밑에 지켜주는 게 있으면. 좀 든든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시고 관리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상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연금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잠시 한숨 돌리고 가겠습니다.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임금 협상 장정 합의안의 찬반 투표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30분도 남지 않았네요. 합의안 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반도체 부문에 최대 6억 원 수준의 어마어마한 성과급이 달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단체까지 들고 일어섰습니다. 삼성전자에서만 400만 명에 달해서 이 진통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이 부분인데요. 기업의 이해관계자, 아주 많이 관계자들이 있죠. 이런 관계자 가운데 주식을 가지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부부, 2번 주주. 1번 부부, 2번은 주주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공구사오, 우물정의 공구사오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2부에서는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기,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에서지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 세븐업, 물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도 워터 샴푸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부부, 2번은 주주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업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성과급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잠시 뒤에 끝납니다. 일단은 가결 확률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성과급 후폭풍 대단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급 급차가 워낙 커요. 지금 뭐 10배가 넘게 격차가 나니까요. 그래서 노노 갈등이 나오고 있고요. 주주들의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용권 사회연대포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정용권입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일단은 이거 가결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게 맞겠죠?
3: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10시에 결론이 나는데요. 잠시 뒤에.
2: 예.
3: 지금 8시에 이제 투표율을 보면은 전체 이제 5만 7천 명 중에서 5만 4,600 명 정도 투표를 해가지고 현재 95.27% 정도 투표를 했고요.
2: 네.
3: 초기에는 이제 뭐 이 성과급 제도가 이제 스스랑 설레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그 동행노조가 무결운동 등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 네.
3: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반도체 부분의 이제 근로자들이 좀 전부 가결한

0: 측면이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가결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부결됐을 경우에는 그 후폭풍이 또 크지는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은데 일단 가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일단은 DX 노조 쪽에서 낸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이거는 기각이 됐고요. 동행 노조 쪽 이쪽에서는 무효 소송을 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쪽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성과급 격차가 10배가 넘고 지금까지 반도체 안 좋았을 때는 이쪽에서 많이 메워주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화가 나긴 할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법원은 이제 기각을 시켰는데요. 법원이 이제 기각시킨 주요한 배경은 우리 법의 법원인 헌법은 노사관계 부분에 대해서만은 집단적 자치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노사합의가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노사합의가 됐다는 측면에서 기각의 사유고 두 번째 이제 투표금 배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노동부에서 행정 해석을 통해 가지고 동행노조가 집단 교섭에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런 행정 해석이 있었고요. 실제 이제 파업 현장 이렇게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파업을 들어갈 때는 쟁의 찬반 투표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반드시 하도록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예를 들어서 1000명짜리 노동조합이 파업을 100일을 했다. 이제 남아있는 조합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명 됐다. 그럼 그 300명 인원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1000명 인원을 가지고 투표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좀 법원의 뭐 예상된 판결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 자, 그런데 판결 자체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DX 노조라든지 비메모리 쪽 노조들의 어떤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전에는 삼성전자 말고 다른 계열사들을 삼성후자라 그랬는데 이제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삼성전자고 나머지는 다 후자냐 막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0: 네네. 현장에 이제 갈등의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 노노간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회사의 성과와 관련된 그리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관련해서는 먹구름이 좀 드리워진 측면이 있고요.
1: 예.
0: 그 이제 뭐 결국 이제 회사가 성과 없제 적지 않은 데는 줄 수 없다 이러면서 엄격하게 이제 나오면서 이 문제들이 발단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노사의 합의를 뛰어넘어서 경영진이 적자라는 부서라든지 미래를 준비하는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이익을 쉐어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이 합의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어떤 고민이나 합의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X 부문 사실 예전부터 약간의 긴장관계는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폭발을 하면서요. 이거 분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자, 노노 갈등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노노 갈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0: 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불이나 물적 불이나 분사를 하자 이런 논의들도 있는데 그건 뭐 삼성전자 전체 경영진의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노사가 좀 대화를 좀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의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은 뭐 아주 보지도 못할 정도의 수준이랍니다. 서로 뭐
1: 적이에요 서로.
0: 네, 뭐 이런 적도 이런 적이 없죠 사실은.
1: 네.
0: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노노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분배의 문제에서 발생된 어떻게 우리의 이익을 쉐어하느냐 문제에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가 관련된 부분에서 적자나는 부서나 미래를 준비하는 부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좀 바텀을 좀 올리는 것 외에는 이 반발을 무마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2년 뒤에는 지급하는 성과급이 올해는 4조지만은 2년 뒤 30조가 될 거라고 하니까요. 서둘러서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뭐 꼭 관련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주주로 이야기로 가면 좀 달라집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주주 명부 열람과 동시에 등사 청구를 요청한 것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입니까?
0: 삼성전자 이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주 명부를 갖다가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권리는 한 주를 가진 주주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주가 몇 명이고 주소가 어디고 내가 이제 공개 사안을 보내거나 의결권 대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정당한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응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현재까지 오는 뭐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후에 이제 이것이 잘 진행될 것인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사의 위법회기 청구라든지 주주 제한이라든지 뭐 임시주총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주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등사 청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쉽게 네. 말씀드리면 그냥 복사를 청구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쉬울 것 같고요.
0: 주주명부를 정확하게 예. 복사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졌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주주의 권한이니까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주주 우선주의의 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성과급이라는 건요. 일단은 네. 어떤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그 몫은 제할 거 제한 몫은 주주 거잖아요. 이게 노동자한테 네네. 왜 가야 되는 겁니까?
0: 네, 이제 삼성전자 뭐 주주들의 최근 행동을 보면서 또 우리 주식 시장이 뭐 상당히 이제 뭐 8천이 넘어가고 급등하는 이런 과정에서 주주들의 목소리나 요구가 커져왔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들이 주주 이익만을 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말고 주주 이익도 대변하라.
1: 그렇죠. 예.
0: 이런 이제 요구를 하게 됐고요. 당장 이제 삼성전자가 뭐 9시 조금 넘어서 시가총액이 1,850조입니다. 주식 수만 해도 58억 주예요.
1: 네.
0: 그리고 작년 주주가 420만 명 정도 됐는데 지난 1년 사이에 외국인들이 한 1% 이상 팔았거든요.
1: 아.
0: 그래서 뭐 그게 한 18조 뭐 18조 정도 이상 팔아가지고 소액 주주는 한 900만 정도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1: 예.
0: 네네. 이 주주들이 이제 회사의 경영 성과와 관련된 부분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과 관련해서 영업이익을 과도하게 지급하느냐 이러는데 이건 좀 잘 봐야 될 부분들이
1: 네.
0: 이제 갈등의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종업원 주주 이익과 일반 소액 주주들의 이익이 좀 등치시키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데 6억이나 받아갔단 말이야 인당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1: 네네.
0: 네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가 합의서에 보면은 뭐 6억이 되더라도 그 6억을 다 전부 주식으로 줍니다.
1: 네.
0: 그러니까 미국처럼 RSU로 준다는 거죠. 당장 못 팔게끔. 그래서 3분의 1은 내년에 팔 수 있고 3분의 1은 후 내년에 팔 수 있고 이렇게 해서 3년에 걸쳐서 나눌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6억 중에 그럼 한 2억씩 돌아가지 않습니까? 1년에.
1: 예.
0: 그중에서 1억 정도는 세금을 바로 떼도록 돼 있어요.
1: 뭐 그렇겠죠.
0: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직원들이 막 6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첫 해 내년 1월 이후에 받는 건 한 1억 정도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수준이다. 그다음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주식으로 이렇게 RSU로 줬기 때문에 종업원의 이익과 소액주주들의 이익도 이렇게 합쳐지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와 관련해서의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네.
0: 특히 이제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난 초과 이익이 지금 발생했지 않습니까?
1: 네.
0: 300조. 그죠? SK하이닉스 합치면 500조 정도 될 것이라 했는데 작년에 SK하이닉스가 그 사안을 철폐하고 영업이익의 10%를 기준으로 줘도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주주원 뭐 그것도 없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면 어떻게 쉐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떼고 나면은 6억 중에 3억을 3년에 걸쳐서 나는 받는 이 구조이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자 전체 영업이익 300조 중에 직원들이 한 15조 정도 가져가고 15조 정도는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많다고 볼 때 과연 삼성전자의 직원들은 의욕적으로 일하고 거기에 계속 있으려 할 것인가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우리 주주님들이 좀 고민을 같이 해가지고 지속가능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주주 우선주의 입장에서 네. 세 가지 질문을 네. 드리도록 할게요.
0: 네.
1: 첫 번째, 이게 노동자들이 근거도 없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먼저 떼가면서 투자금이라는 네. 측면에서는 미래 성과를 먼저 가져가는 측면이 하나 있어서 주주는 화나고요. 두 네. 번째로는 주가라는 거는 배당의 현재가잖아요. 할인가잖아요.
0: 네. 네.
1: 배당을 못하게 되니까 그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네.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못 오르는 게 있습니다. 세
0: 네.
1: 번째로는 이거는 상법상의 주주충실 의무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네네. 네. 네. 뭐 차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영업이익에서 배당을 그렇게 많이 줘야 되는데 왜 가져가냐 할 때 자 회사가 300조 이익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쉐어해 갈 것인가의 부분은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노동조합은 회사의 유보를 3분의 1, 배당의
1: 네.
0: 3분의 1,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성과급의 3분의 1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 네.
0: 근데 삼성전자는 10% 정도 가져가는 측면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과도한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측면에서는 뭐 이미 SK하이닉스 확인했지만 그리고 삼성전자도 배당을 많이 하지 않지만 배당의 재원으로도 부족하지도 않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뭐 주주 중에 실제로 누가 제일 이익을 많이 쉐어하느냐 보면은 사실은 세금으로 가장 많이 나갑니다. 300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로 나가 27.5% 법인세가 나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82조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요. 그런데 직원들의 성과급을 줘서 이제 이 소득세가 45% 이상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오히려 세금은 86조 정도에 이를 정도로 세금이 많이 가져가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자녀재산 청구권을 요구할 것인가? 주주의 권리는 사실은 자기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권리이고 자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1: 그렇죠.
0: 대체로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주주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say on pay라고 해서 자 얼마나 페이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보자. 그게 주주의 권리로 3년에 한 번 정도는 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총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은 단기 순이익 정도지지 영업이익 전면에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대체로 미국의 델라웨어의 회사법 판례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갈등들을 좀 선순환으로 전환시키고 무슨 로또 맞았다 삼성 직원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조금 이제 변하고 이제 초과 이익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청업체라든지 정부가 또 반도체 생태계에서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뭐 배당도 당연히 경영진이 늘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직원들을 일정 부분 SK하이닉스를 받아가는데 삼성전자 안 주면은 직원들이 계속 있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1: 뭐 그렇죠.
0: 그럼 마이크론도 예. 가고 뭐 TSMC도 가고 엔비디아도 가고 뭐 SK하이닉스도 가고 이러면은 또 회사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구개발에 대한 직원들의 좀 길을 살려주는 측면도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첨예한 네. 사안이기도 하고요. 주주 우선주의와 임직원 네. 복지 양쪽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정영권 사회연대포럼 대표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트로트 팬덤 문화가 확산하면서 이른바 팬덤 투표 앱 이용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환불은 제대로 되는 건지 이용 약관에 문제는 없는 건지 한국소비자원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전자상거리팀의 이도경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팬덤 투표 앱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봤는데 이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1: 아, 네. 최근 트로트 장르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장년층 중심으로 팬덤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별, 하트, 픽 같은 유료 디지털 재화를 구매하거나 적립해서 특정 가수에게 투표하는 이른바 팬덤 투표 앱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다만 중장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서비스 특성상 환불이나 청약 철회 같은 중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0: 자, 이렇게 조사를 하신 결과에 가장 문제가 된 부분 어떤 거였습니까?
1: 네, 가장 먼저 확인된 부분은 환불 절차였습니다. 그 조사 대상 3개 앱 모두 앱 내에서 직접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없었고 별도의 문의하기를 통해서만 환불 요청이 가능했는데요. 이런 유료 재화의 구매는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취소나 환불은 어렵게 설계되어 있어서 이런 방식은 소비자의 취소 환불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다크 패턴에 해당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1: 네. 그 일부 앱에서는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 불가, 구매 즉시 사용 간주화 같은 표현으로 청약 철회를 제안하고 있었는데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이런 디지털 콘텐츠도 일정 요건 하에서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걸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약관 변경 시에 개별 통지 없이 공지사항으로만 게시하고 일정 기간 내 소비자가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조항도 확인됐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셨는데 이후에 개선이 됐습니까?
1: 네, 저희 소비자원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사업자들에게 환불 신청 메뉴

0: 건설, 뭐 청약철의 정보 명확화, 약관 조항 뭐 변경 이런 것들을 권고했습니다. 조사 대상 3개 사업자 모두 소비자 권익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관련 개선 내용을 모두 그 수용해서 개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1: 소비자들이 주의할 부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팬덤 투표 앱에서 사용하는 이런 별 하트 같은 그 디지털 콘텐츠는 실제 금전을 지급해 구입하는 유료 제한인 만큼 구매 전에 환불 가능 여부나 청약 철회 가능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충전형 서비스의 경우 사용 여부에 따라 환불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용 약관과 결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전자상거래팀의 이도경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주주였습니다. 4770번, 9101번, 4414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가 부부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가정에서 지분을 갖고 집안 경영에 참여한 건 부부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내분들이 더 많이 저만 해도 번 모든 돈은 마님에게 다 바치고요. 용돈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7606번 쓰시는 분, 3전에 13주를 갖고 있지만 저도 주주죠. 많이 많이 가지고 싶다. 한 주만 갖고 있어도 주주입니다. 그리고 주주로서의 권리도 생기게 되고요. 물론 이재용 회장만큼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모두의 생각일 것 같아요. 4261번 6억 부럽네요. 저희 아이들은 꼭 주식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거는 힌트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에서 노후 자금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출연자 중에 한 분이시죠.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보니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도 나스닥 100 ETF가 장기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압도적이었다고 해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장기로 봤을 때 최소한 손해볼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804번 쓰시는 분, 박탈감, 보상심리 등등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들만의 리그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좀 과도한 측면이 있죠. 이렇게 대기업 노조가 어떤 이기주의 같은 것들을 보여줬을 때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회사가 안 좋아졌을 때는 고통을 분담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이 질문에 제대로 못했던 선배 노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만 하는 게 본인들을 위해서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8663번 쓰시는 분, 임금 외의 성과급은 주주 동의가 필요한지 확실한 규정을 마련해야 분쟁을 막겠어요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주총 결의 사안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6: (목소리)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10: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지금도 서울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아침 머리 위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준 덕분에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크게 쌀쌀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낮 더위도 잠시 주춤해서 서울의 낮 기온은 24도에 머무는 등 예년보다 조금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비 소식은 내일 또 있고요. 내일 새벽과 낮 사이 전국에 한 차례 또 비가 다녀가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아직 빗길이어서 그런지 좀 평소보다 많은 편이고요. 고속도로도 그렇지만 간선도로 곳곳으로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따라 일산에서 구리 쪽 나가는 게 가양대교와 난지나들목 사이 1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고장차 뒤쪽으로 좀 막히고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도 답답합니다. 분당 수서로도 여전히 답답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장차가 있는데요.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복정사거리에서 탄천 1교까지 좀 어렵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4: 말을 뒤집었습니다.
5: 예.
4: 뒤집는 데는 나름의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행노조는 아예 단체 협상에 참여하지를 않았거든요.
6: 네.
4: 그렇다면 그 단체 협상 과정에서 아예 참여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노조 가입했다고 해서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느냐. 이런 법리적인 논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행노조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원래 동행노조 가입을 하고 있던 게 아니라 투표하기 위해서 어느 노조에나 가입한다고 그랬는데.
3: 김대용 글로벌 이코노믹스 연구소장입니다.
4: 본부 측에서 노조 본부에서 아무 데나 가입해도 된다고 그랬지 않느냐.
5: 예.
4: 그 서류가 있다. 그 지금 그게 녹취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표권을 배제한 거 이것은 원인 무효고 투표를 방해한 거다. 그래서 투표 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법원에 제출돼 있습니다.
5: 예.
4: 그게 내일 모레 이제 법원에서 심판을 할 텐데 만약 여기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무효다. 라고 판정한다면 이 투표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투표권자가 7천 명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압도적인 다수로 가결이 된다 그러면 상징적으로는 이미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이런 대세 통과론이 세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법원의 판결 여부를 좀 들여다봐야 할 상황입니다.
5: 지금 10시가 넘어가면서 지금 현장에서는 찬반 투표가 종료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뒤인 10시 30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그 사이에 투표 결과와 관련한 어떤 유의미한 그 수치들이 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 이제 노노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DX 부문 동행노조가 지금 투표 찬반과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단 말이죠.
4: 그렇습니다. 예.
5: 그 이전에 예. DX 부문 직원 5명이 예. 또 가처분한 게 있습니다. 그건 기각됐는데 그건 예. 이제 임금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였었죠.
4: 그렇습니다. 애초에 임금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부분별 성과급에 관한 비율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전체 의견을 이제 특히 삼전노 노조와 함께 초기업 노조가 같이 상의를 했어요. 예. 상의를 해서 의견을 쭉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삼전노 측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숫자가 일단 많으니까 초기업 노조 입장에서는 표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결 절차를 거쳤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지금 삼전노 쪽에서는 그런 절차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소수의 인원이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결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뭐 본안 소송 갈 수는 있지만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문제는 이 동행노조, 제3의 노조라는 동행노조에서 7천 명, 8천 명 투표권 있다 했다가 뒤늦게 투표 못한다라고 말을 번복한 대목. 이것은 두고두고 좀 논쟁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6: 네, 지금 해당 가처분 신청뿐만이 아니고 지금 동행노조가 5월 26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투표 절차를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이게 지금 신문기일이 모레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투표 자체를 미루는 것에는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 거죠.
4: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하도 많은 소송 과 지금 그 소청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소원 또는 가처분 신청 자체는 크게 이번 결정에 이번 노사의 성과급 가부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고 다 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만 지금 분명히 투표권 있다고 했는데 그 시간을 넘겨서 들어온 사람은 그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그 시간 넘겨도 된다라고 최성호 노동본부장이 메일을 보낸 증거 서류를 지금 갖고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6: 네.
4: 그걸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대목이 쟁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5: 지금 현장에서는 가결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원 과반이 반도체 사업 부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반도체 사업 부문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실리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게 현장에서 나오는 가장 유력한 전망이고 또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논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은 크다. 이런 게 이제 산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새로운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만약에 이제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가결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정해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 네.
5: 산업 그 메모리 사업부에서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이 최대 6억 원이고 DX 부분이 받을 수 있는 부분 그 성과급이 6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에서 한 100배 차이가 날 것이다. 이게 이제 논의 갈등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 아닙니까?
4: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랜 전통 중에요. 성과급 그러니까 성과 있는 곳에 보너스를 주겠다. 그 용어를 그대로 하면 성과가 있는 곳에 성과급을 준다.
5: 예.
4: 성과가 없으면 성과 급도 없다.
5: 예.
4: 그래서 사실 인센티브 제도죠. 일을 해서 특별한 성과를 낸 곳에서는 더 많이 줘서 독려해주고 적자를 내거나 흑자를 내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줌으로써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겠다.
5: 예.
4: 이게 회사마다 다 있지만 삼성그룹이 특히 강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삼성그룹의 경쟁력은 이런 어떤 신상 필벌의 확고한 원칙 때문에 커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지금은 이미 작고하신 선대 회장인 이건희 회장께서는요 이 경제적 부가가치에 따른 성과 제도를 세계 최초로 만들면서 상당히 강력한 신상 필벌의 성과급 원칙을 만들었고 이것을 지금도 그 아들인 이재용 회장도 거의 심주단지 모시도록 지키고 있거든요.
5: 예.
4: 그런데 반도체 회사의 특성상 이게 굉장히 사이클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어떨 땐 잘 되다가 어떨 때 못 되고 이러는데 그게 분야별로 굉장히 어긋나게 나타나는데 지금 DX 부분, DX 부분의 비반도체 부분 분들이 참 억울하고 분통 예. 터지는 대목이
5: 예.
4: 작년 6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흑자가 났고 반도체는 적자였거든요.
6: 네.
4: 그래서 회사가 망하지 않고 살아난 것은 DX 부분 덕이다.
5: 예.
4: 가전 팔고 스마트폰 팔고 또 냉장고 팔고 통신장비 팔아서 거기서 번 돈으로 반도체 부분 먹여 살려고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문제가 이런 천문학적인 성과급은 과거에는 없었단 말이죠. 올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처음 나오는 천문학적 성과급 배분하는 시점에 딱 와서 보니까
5: 예.
4: 아, 지금 DX 부분은 적자 또는 그냥 손익 분기점 똔똔 거의 흑자가 없습니다. 그럼 회사 규정대로 한다면 특별 성과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반도체 쪽은 지금 특히 메모리 쪽은 수백 배 이상의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5: 예.
4: 그럼 거기서 지금 10.5%, 10.5%를 결국 나누기로 했는데 10.5%만 해도 거의 35조, 35조 정도인데 그것을 대부분 반도체만 가져가 아니 시점을 어떻게 자르느냐. 예를 들면 성과급 계산을 꼭 1년 단위로 하라는 그런 법이 헌법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잖아요.
5: 네.
4: 이건 DX 부분 얘기예요.
5: 네.
4: 5년 단위로 자르자. 그럼 우리가 더 많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성과급은 거의 크게는 안 줬으니까.
5: 네.
4: 이런 논리로 보면 DX 부분의 논리도 일부 일리가 있고
5: 네.
4: 좀 억울한 대목이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노조 가입도 DX 부분은 좀 소극적이었고 또 노조 가입 우회도 지금 투표율도 낮은 이런 상황인데 이 대목은요 단순하게 600만 원이냐 6억이냐 문제를 떠나서 같은 직원들끼리 서로가 치고받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가족 세 지붕 회사의 거의 저 분리 어떤 회사가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지금 분기점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요 반도체 회사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는 세력들이 있어요.
5: 아, 반도체 안에서도요?
4: 네. 반도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일단 통과는 될 거예요.
6: 네.
4: 그런데 반도체 중에서도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아닌 반도체가 있습니다.
5: 예.
4: 아... D DS도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흑자가 막 쏠린 곳은 메모리거든요. 예. 기억하는 반도체. 이쪽은 이제 임금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6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됐는데 문제는 자 지금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이를테면 시스템 반도체나 예. 파운드리 사실 이 부분이 더 어렵고 학교 다닐 때 자기들이 공부를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대목이에요.
5: 예.
4: 그런데 이 대목이 지금 국제 사이클상 또 삼성의 경쟁력 문제 때문에 이 대목은 적자예요.
5: 예.
4: 그런데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죠. 아무리 적자라도 우리 같은 반도체인데 그냥 줄 잘 써서 비메모리 메모리 하는데 왜 우리는 4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저쪽은 저 예를 들어서 6억인데 한쪽에서는 2억 정도 받는 뭐 3억 정도 받는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도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대목에서 비메모리의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반도체 직원이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어요. 그게 마지막 변수인데요. 이 대목이 또 DX 부분과 어떻게 얽히냐면요. DX 부분 그러니까 휴대폰, 그 세탁기, 그 TV 이런 가전 부분은 그래도 적자는 아니에요. 거의 이븐 포인트, 똔똔 정도인데 반도체의 시스템 부분은 예. 적자거든요.
5: 예.
4: 그러니까 적자는 4억 주고 흑자는 600만 원 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5: 예.
4: 그래서 이 대목은 이런 식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노사분란뿐만 아니라 결국은 회사라는 게 직원들의 화해와 상생으로 꾸려 협조로 꾸려져 가는 건데 회사가 내부 분열도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단체 협상 끝내면 정말 심각하게 노조는 노조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근본 대책을 찾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 예.
6: 자, 주주단체 역시 이게 너무 과도한 성과급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의 이익을 직원들에게 임의로 나눠주는 건 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죠.
7: 회사의 성과, 즉 영업이익을
8: 비롯한 회사의 손익을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입니다.
7: 주주가 아닌 자에게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모든 시도는 상법 제462조의 강행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회사의 성과는 회사의 이익으로서 그 처분권은 상법상 주주총회에 전속됩니다. 회사 손익을 변수로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보상은 노무 제공의 반대급부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입니다.
6: 이게 주주들의 반발이 단순히 저들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어떤 감정적인 반발이 아니라 진짜 이 돈을 나눠주는 상법상의 어떤 절차를 건너뛰었다라는 그 명분인 것 같아요.
4: 이제 좋은 지적이신데요. 한마디로 누가 회사의 주인이냐, 누가 회사를 세웠느냐,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 그 회사를 누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냐는 사실 주인 분쟁, 소유권 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식회사가 생길 때요, 기본 정신은 일단 일반 그 사단법인과 다르게 주식회사는 주주란 말은 주식을 가진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일단 돈을 마련을 하고 그 돈으로 공장도 사고 그 공장을 운영할 사람을 이렇게 뽑는 이런 방식인데 처음에 돈을 낸 사람 그것이 주식.

0: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 투표에 관한 내용을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스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1: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어.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종일 흐리겠고요.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은 조금 떨어집니다. 서울 24도 정도로 예상이 돼서요. 예년 기온보다 조금 밑돌겠습니다. 6월 12일과 13일 부산이 들썩들썩할 예정입니다. BTS의 공연이 예정돼 있거든요. 아마 국내 팬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도 부산으로 모을 것 같습니다. 참 설레고 긴장되고 기분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BTS의 공연을 보면서 또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일부 숙박업소들의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존에 예약돼 있던 것도 취소하면서 숙박비를 올린다? 뭐 이런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사회가 나섰습니다. 부산의 진짜 얼굴은 이게 아니다. 그 중심에 불교계가 있는데요. 천년고찰 범어사 스님 연결해서 그 계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Ben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디오.

0: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합니다. 인천광역시와 해양경찰청이 주최하는 2026년 제8회 국제해양안전대전이 3일간 송도에서 열립니다. 6월 17일부터 19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알아보죠. 인천광역시 관광마이스과의 이기욱 마이스 유치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관광마이스과 마이스 유치 팀장 이기욱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2026년 국제해양안전대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제가 간략하게만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1: 네. 이번 국제해양안전대전은 해양안전산업의 최신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국내외 기관과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여 재난안전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의 장을 만들고자 저희가 준비한 행사입니다.
0: 기관과 기업들이 함께 해양재난예방 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장에서 마련된 전시회군요.
1: 네네, 그렇습니다.
0: 예, 뭐 어떤 부분, 어느 분야의 전시를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1: 최근 실제 재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첨단 기술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회에서는 AI 기반의 해양 관제 시스템, 스마트 구조 장비, 선박 안전 솔루션 등 스마트 해양 안전 시스템과 친환경 선박 등 미래형 해양 기술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0: 2026년 국제해양안전대전인 거 보니까 2025년에도 네. 열렸었나요?
1: 아닙니다. 이건 경년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 했고 이번에 이제 2026년도에 개최합니다.
0: 그러면 2년 전과 비교해서 이번 전시회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1: 네, 이번 전시회는 최초로 코트라와 협업해가지고 세계 20여 개국 해외 해양 치안 기관과의 구매 담당자 및 민간 수출입 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참가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수출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해양 및 조선소 구매 담당자에게도 구매 상담의 기회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 전문가와 관계자들 간 활발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해양산업의 대표 컨퍼런스인 코마링 컨퍼런스 등 20여 개의 전문 세미나 과정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0: 네. 국제해양안전대전 뭔가 이름이 전문가분들만 모이시는 자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일반 시민들도 네네. 충분히 참여하고 가서 보실 수 있는 거죠?
1: 그럼요. 이번 행사 때는 심폐소생술 체험 그리고 안전장비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해양경찰 순환식 체력검증 체험장을 도입해가지고 실제 해경 체험에 응시 적용된 장애물 달리기, 장벽 넘기, 인명 구조 등을 시민과 그리고 해양경찰 수험생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과 대상자분들의 호응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0: 예, 실제 재난 상황에서 어떤 첨단 기술들이 활용되어서 그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책을 만드는지 가서 직접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네요. 심폐소생술 체험, 안전장비 체험, 또 해양경찰 순환식 체력검정 체험장. 요거는 내가 경찰 될 사람이 아닌데 체력검정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1: 근데 모든 시민 참가하실 시민분들은 본인이 수험생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 이런 인명 구조라든가 또 장애물 달리기 그리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해양 경찰에 응시하는 분들이 이런 과정을 하고는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그분들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이번 전시회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는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세요?
1: 네, 최근 기후변화와 다양한 해양 활동 증가로 각종 해양 재난과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 행사를 준비하면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와 첨단 기술 도입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해양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관련 산업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2026 국제 해양 안전대전입니다. 제8회고요. 올해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데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립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하세요. 뭐 홍보하셔도 좋고요.
1: 네. 올해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회와 비즈니스 상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해 전문성과 대중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2026 국제 해양 안전

0: 대전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체험과 최신 기술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1: 예,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관광마을스쿨 이기욱 마을스 유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설라생 후경.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넘으면서 8,000피 시대를 열었다는 뉴스 보셨지요? 이 상승세를 이끈 주인공이 바로 30만 전자와 200만 닉스로 불리는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두 회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 두 회사 주가가 오르면 두 배로 수익을 얻고 반대로 떨어지면 두 배로 손해를 보는 이른바 이것 상품 16개가 한꺼번에 상장됐습니다. 원래는 지렛대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적은 힘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수익도 손실도 두 배로 커지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 방식을 가리키는 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레파토리, 2번 레버리지, 3번 레미제라블, 4번 레모네이드. 1번 레파토리, 2번 레버리지, 3번 레미제라블, 4번 레모네이드.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이런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보기가 전체가 다 우리나라 말이 아닌. 그래서 이거 헷갈리실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뭘까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뭐 주식 뉴스가 뭐 계속 나오니까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은 경제 뉴스에서 특히 주식 관련 뉴스에서 이 단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예,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문제를 푸는 방식은 여러 개가 있는데 가끔씩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보기를 하나씩 확실히 아닌 거를 하나씩 삭제해 나가다 보면 정답이 그냥 가만히 서 있더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후자입니다. 정답 이건 진짜 아닐 거야라는 것부터 하나씩 삭제해 나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수익도 손실도 두 배로 커지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 방식을 가리키는 말. 원래는 지렛대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레파토리, 레버리지, 레미제라블, 레모네이드 중에 하나 정답이 있죠.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요즘에 이렇게 주가가 코스피가 막 8,000피 가고 막 이런 현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뭐, 그냥 저 상관없는 경제 뉴스로 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이게 주식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이게 반도체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움직이는 하나의 현상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를 했느냐, 특히 그 회사에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 사람이 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끼실 것 같아요. 요즘에 기사를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문자로 다 보내시면서 함께 보내봐 주시고요. 저희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 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 지역 유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 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혈액만 속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꽃꽂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조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배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로 다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상황, 요즘 뉴스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함께 보내봐 주세요. 9914번님은 이거 생소한 단어라서 헷갈리네요 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보기에 헷갈리실 수 있어요. 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삭제해 나가 보시면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5899번님, 배송 중에 슬라생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6002번님, 저 이거 소액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예, 저도 알고 싶습니다. 예, 정말. 예, 2358번님, 반도체 주식의 광풍, 점점점. 예, 저 점점점에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요즘에 경제 뉴스, 특히 주식 관련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단어. 원래는 지렛대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적은 힘으로도 더큰 효과를 낼수 있다는 의미죠. 주식시장에서는 수익도 손실도 두 배로 커진다는 의미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뭘까요? 1번 레파토리, 2번 레버리지, 3번 레미제라블, 4번 레모네이드.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지금 제가 보기 읽어드린 거 정확히 들으셨죠? 힌트송 바로 보냅니다. 블랙핑크가 부릅니다. Forever Young.

0: 오는 6월 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부산이 특별한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일부 숙박업소들의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지자 지역사회가 부산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나섰는데요. 그 중심에 불교계 천년고찰 범어사가 있습니다. 범어사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무료 숙소와 사찰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BTS 부산 공연을 계기로 시작된 특별한 문화 나눔의 이야기 범어사 기획국장 석산 스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스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석산입니다.
0: 예, 최근에 BTS 부산 공연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가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어사에서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결정인가요?
1: 네, 범어사는 천년 동안 이 지역을 지켜온 수행도령이자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품은 호국사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나라 백성을 함께 지켜온 호국불교의 정신이 함께 있는데요. 어려운 시기마다 사찰은 늘 사람들에게 신과 희망의 공간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범어사는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부산을 찾는 세계인들에게 한국 불교의 따뜻한 마음과 자비의 정신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범어사는 이번에 공연을 보기 위해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무료 숙박과 사찰 음식을 제공하며 잠시라도 평안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0: 네, 네. 아, 네. 자비의 정신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스님도 네. BTS 좋아하세요?
1: 아, 좋아합니다.
0: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세요?
1: 아, 예. 다이너마이트 좋아하고 있습니다.
0: 와. 네. 근데 그런 곡들을 사실 이게 네. 저희는 이렇게 일하다가 뭐 사무실이나 네. 아니면 혼자도 일하다가 이렇게 들으면서 하잖아요 음악을.
1: 네네네. 네, 네.
0: 근데 그 사찰 내에는 그런 음악을 켜놓을 수는 없죠.
1: 아, 네, 켜놓을 수는 없는데 저희가 특별 행사 때나 이럴 때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틀어놓고 함께 춤도 추고 그렇게 합니다.
0: 와, 그러면은 그러면 이번에 그 이제 네. 해외 관광객들이 범어사를 찾으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1: 네,
0: 그렇죠? 시간을 보내실 텐데 그때 좀 네. BTS의 음악이 범어사에서 흘러나올 수도 있겠네요.
1: 아, 네. 저희가 홀이 있는데 선문학 교육관에 홀이 있는데 거기에서 BTS 음악을 틀고 함께 즐기고 합니다. 무대도 좀 해놓고.
0: 와. 네. 야, 그러면 우리 네. 스님들도 사실 스님들이 평소에 이렇게 수행을 하시고 해서 이렇게 늘 굉장히 조용조용 다니시잖아요.
1: 네,
0: 근데 스님들도 신나시면 막 댄스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1: 네, 그렇죠.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에게 네. 얼마 전에도 같이 함께 수련회를 했는데 저희가 늘 한 그 호흡을 같이 하고 아이들이 오히려 스님들이 움직여주면 더 호응이 빠릅니다.
0: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석산 스님, 네. 그 지금 범어사 기획국장이신데 우리 국장님이신데 네. 왠지 댄스 잘하실 것 같은 것이 이번에 외국인 네.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그 네. 적극적으로 그 결정을 추진하신 분이 우리 스님이시라면서요.
1: 아,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복지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업도 하다 보니까 저희 이런 외국인들에게 이런 문화를 갖다가 처음에 템플스테이를 또 저희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이런 걸 개방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어려운 결정 아니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런데

0: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공연이라는 게 공연 시간과 여러 가지 부분 안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을 좀 이제 신경 써야 되지. 사찰이라는 데가 이게 캠프 스테이를 하고 있으니까 별로 결정한 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1: 아, 그러면 우리 해외 관광객들이 버머사에 가셔서 네. 템플 스테이에 참여를 하시게 되는 거군요.
0: 네, 그렇죠. 템플 스테이 겸 사찰의 템플 라이프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사찰의 문화들을 경험할 겁니다.
1: 그래도 결정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셨는데 또 어떤 네. 스님께서는 좀 이거는 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 없으셨어요?
0: 이제 공연 시간이 저녁이다 보니까 밤늦게 들어오고 또 오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개방 시간들 부분부터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산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봉사자들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1: 그렇군요. 네. 버머사가 어느 정도로 좀 도심에서 떨어져 있습니까?
0: 사실상 도심에 있는 사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내려서 한 10분만 걸어 올라와도 버머사고 또 버스가 운행하고 있고요. 택시 타면 뭐 금방 올 수 있는 곳이 다 버머사입니다.
1: 그러면 뭐 버머사 가시기에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
0: 예, 어렵지 않습니다.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천년고찰 버머사입니다. 그러니까 버머사가 네. 이렇게 선도적으로 먼저 동참의 의사를 밝히다 보니까 그 외에 서남사라든가 홍법사라든가 지역 불교계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0: 네, 맞습니다. 버머사가 먼저 부산시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 천년 외국인들에게 부산이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자는 취지로 했는데 부산시에서도 이런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감사의 뜻을 이제 저희한테 표하면서 단순히 버머사 한 곳에 참여를 끝내지 말고 공중 숙박 챌린지라고 해서 그런 형태를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제 각 대학들 또 이웃 종교에서도 자발적으로 지금 함께 동참하겠다는 취지를 또 위치를 밝히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저도 네. 그 기사를 통해서 그것도 봤거든요. 이게 네. 뭡니까? 이게 포스터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네, 써 있어요. BTS 월드 투어 글로벌 관광객을 위한 무료 숙박 이벤트 챌린지 버머사가 먼저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쫙 나와 있거든요. 네.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들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속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인원 중에서 추첨 후에 개별 통지를 하는군요.
0: 네, 맞습니다. 추첨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이거 굉장히 추첨 그러니까 많이들 신청하실 것 같아요.
0: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셔 가지고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요. 이번 법무사 무료 템플스테이는 부산시와 함께 이제 비즈 부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25일, 그저께죠. 오전 11시 50분까지 접수를 마감했는데 최종적으로 법무사만 459팀, 총 918명이 신청하면서 정말 큰 관심과 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1: 네,
0: 918명입니다.
1: 법무사만 네. 918명입니다. 이 중에 네. 20명만 뽑으신다면서요?
0: 그렇죠. 20명인데 11일부터 14일이다 보니까 3박 4일 동안 한 80명 정도 만약에 바꾼다면 인원을 바꾼다면 그렇게 되겠죠.
1: 그렇군요. 네. 버머사가 제일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다른 절들도 같이 하시던데.
0: 네. 제가 다른 절들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네. 일단 버머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온 거 보니까 각 네. 절마다 신청 인원수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1: 그러니까요. 숙박 유형 네. 20인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2인실 네, 10개실, 숙식 네. 전액 네. 무료 제공. 숙식 전액 무료 제공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원래 템플스테이 할 때 무료 아니잖아요.
0: 템플스테이는 무료가 아닌데 네. 이번에 저희가 이걸 먼저 하면서 저희 법무사 내에서는 회의를 겹쳐가지고 무조건 다 오는 무료로 제공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또 한국불교문화사업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전을 해주겠다라고 의사를 밝혀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예,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좀 말씀해 주세요. 템플스테이 방식으로 거기서 이제 네. 묵게 되시는 건데 모든 네. 게 템플스테이에서 하게 되는 모든 게 지금 무료로 된다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어떤 생활을 하셔야 네. 됩니까?
0: 지금 현재 템플스테이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라면을 밤에 공연 끝나고 오면 라면을 먹는 라면 타임을 갖다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숙소에서 미드나잇 라면 타임이라고 해서 이 라면 먹어서 한국의 또 사람들은 또 정이 많이 붙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또 홀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힐링 사운드라고 해서 홀에도 BTS 공 머리뿐만이 아니고 잔잔한 명성.

0: 되면서 서로 명상한 시간도 가지고요. 그리고 또 새벽에 예불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새벽 예불에 대한 엄숙함이나 거룩함을 또 하게 되고, 또 사찰주의에 숙기를 통해 갖고 숙기 체험을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1: 평소에 스님분들 라면 드실 수 있나요?
0: 라면을 가지고 저희 채식 라면을 준비해 놨거든요.
1: 채식 라면. 그러니까 지금 사찰에서 우리 관광객분들이 드시게 되는 음식도 다 사찰 음식 형태로 드시게 되는 거네요.
0: 당연하죠.
1: 당연히.
0: 네. 네, 제철로 만들어진 사찰 음식들입니다.
1: 야, 채식 라면 맛있겠습니다, 스님.
0: 네, 사찰 디저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사찰 뭐요?
0: 디저트, 구식, 디저트.
1: 아, 디저트, 디저트. 사찰 디저트 뭐예요, 그러면?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스님. 네.
0: 아니요, 제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1: 사찰 디저트는 뭔가요, 그러면?
0: 이게 이제 저희가 사찰에서만 나오는 그 음료수, 유자 같은 것들도 직접 이제 지금 몇달 전부터 준비해 놔가지고 청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1: 와.
0: 그리고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 약과도 사찰에서 이제 음식팀들이 만들어서 만든 약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있습니다.
1: 야, 너무
0: 저희가
1: 맛있겠습니다.
0: 네, 버무사에서만 나온 그 버무칩이라고 있거든요.
1: 버무칩이요?
0: 맛있는, 예, 칩. 그 과자인데,
1: 네.
0: 그런 것들도 준비해 놨습니다.
1: 이야, 아니, 이거 준비하시느라 진짜 많이 바쁘시겠는데요, 지금?
0: 예, 저희가 지금 바쁘게 전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태프들이요.
1: 지금
0: 네.
1: 일정이 6월 1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입니다.
1: 그렇군요. BTS
0: 네.
1: 공연은 12일과 13일인데,
0: 네.
1: 지금 버머사에서 준비하신 이 프로그램은 11일부터 14일까지네요.
0: 네, 맞습니다. 그 주간에. 네.
1: 그렇죠. 사실 템플스테이는 원래 있는 프로그램이고, 원래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많이 체험을 하시는 프로그램이죠?
0: 그렇죠. 부산은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예, 저희한테 버무산 사실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네.
1: 외국인 관광객분들의 후기가 어땠습니까, 그동안?
0: 네, 후기는 전부 처음에는 좀 다들 낯설합니다. 뭐 신발 벗고 법당에 들어간다든지 새벽 예불 절하는 거, 그리고 밥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생소해서, 그런데 줄곧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생소한 문화가 자기들한테는 좋았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금명산 국립공원이 되면서부터 여기에서 이제 새소리와 바람소리 듣는 거, 이런 것들도, 아, 부산이라는 대도시 바로 옆에 이런 조용하고 깊은 산사가 있다는 게 자기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1: 그러니까요. 그러실 것 같아요. 한번 템플스테이를 한국에 방문을 해서 하셨던 분들은 그 다음에도 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0: 아, 예. 여기 굉장히 많이 오고요. 지금은 예전에 이게 단체로 많이 하는데 지금 개인으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배낭 형식으로 와서 미리 신청하고 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1: 예.
0: 네.
1: 공연 기간 숙박요금 안정, 바가지요금 근절, 부산시와 버머사가 함께합니다라고 하면서 요거 지금 제가 요걸 보고 있습니다. 요거 신청하시라는 표를 저는 지금 인터넷 화면을 보고 있는데 요거 한번더 무료 템플스테이 신청 지금 신청이 다 끝났다 그랬죠?
0: 예, 신청이 끝났습니다. 그저께.
1: 아,
0: 네. 이미
1: 이미
0: 끝나가지고요.
1: 끝났고 918명이 돼 있습니다.
0: 예,
1: 지금은 신청하실 수가 없네요. 전 다시 한번 신청하실 분도 얼른 알려드리려고 그 생각하고 있었네요. 예. 최근에
0: 네.
1: 버머사에 또 다른 축하할 만한 일도 있어서 그것도 여쭤볼게요.
0: 아, 네. 저희,
1: 버머사에, 예.
0: 네.
1: 아니,
0: 아까
1: 그러면 우리 스님이
0: 말씀해주신, 네.
1: 직접 자랑해 주실래요?
0: 아, 예. 저희가 버머사가 이번에 그 한국관광공사가 주축 주관하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 88선에 선정됐습니다. 네.
1: 그러니까요.
0: 그래가지고, 예, 저희가 이게 이제 브랜드 가치가 있고 핵심 가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비오마인드라고 해서 저희 버무사의 웰니스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게 이제 저희가 브랜드로 만드는 것들인데, 버무사가 이제 사찰, 고찰로스뿐만 아니고 천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온 공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선정을 하면 선정 과정에서 직원들하고 진짜 눈물 겪도록 많은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오마인드라고 하는 이 이름에도 자비빗자에 깨달을 옷자를 써서 부처님의 이제 자비와 깨달음의 마음으로 현대인들을 마음을 치유하고 심을 전하는 마음 플랫폼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지금 네.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마음문화 웰니스 브랜드 비오마인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죠?
0: 네. 네.
1: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 우수 웰니스 관광지 88선에 선정됐습니다. 범어사의 네. 비오마인드. 아, 이 비오가 보니까는 비, 그러니까 영문으로 영어로 B E O 마인드 이렇게 돼 있어서 전 네.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비오가 자비 비에 깨달을 우자군요.
0: 아, 네 그리고 또 영어로도 네. 범어사 Experience of Mindfulness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그러네요. 네, 네. 아, 비오 마인드 이 브랜드가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이 된 건데요. 네. 심사 과정에서 뭐 푸드 사찰 음식 기반의 치유 테마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심사 과정에서 푸드하고 사찰 음식의 이제 치유 콘텐츠거든요. 이것도.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음식 안에 담긴 철학과 치유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찰 음식이라는 게 사실상 건강식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건강식뿐만 아니고 몸과 마음을 함께 식양하는 수행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재료와 그리고 자극을 줄이고 먹는 사람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드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또 그 호주 방송국하고 할 때도 호주 방송 앵커가 이걸 먹으면서 자기들이 아 이런 담백한 맛, 담담한 맛에도 오히려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푸드 사찰 음식 기반의 치유 테마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 받으신 건데 특히 범어사만의 사찰 음식이 특별한가 봅니다. 보통 어느 절이든 그 사찰 음식이 다 있고 절에 가면 그 사찰 음식을 먹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힐링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범어사만의 어떤 특별한 독특한 그 사찰 음식의 비법이 있는 건가요?
0: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비법은 제일 중요한 게 재료고요. 그 재료는 무조건 제철의 재료를 씁니다. 그리고 또 장아찌나 이런 부분들을 오래된 간장에 담겨 놓기도 하고, 그 된장이나 이런 것들도 숙성된 걸 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별히 제 도모사마의 음식이 이제 방아장떡, 방아잎을 좋아하는 건데, 이게 이제 부산 경남 향토 재료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인 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느띠떡도 있고, 드디떡은 이게 소박한 부분인데 옛날에 저희 오래전부터 불교 쪽에서 절에서 만들어 왔던 음식이고요. 그리고 또 된장조치라고 해서 된장을 깊게 끓여서 만든 음식인데 예전에 덴마크 시장님께서 드셔보시고는 아 이건 꼭 스프처럼 계속 먹고 싶다라는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1: 야, 네. 아니 스님께서는 항상 그런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0: 아 저희는 늘 항상 좋게 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범어사가 예. 아까 독일에서 이제 앵커분도 범어사 음식을 드셨다 그랬고 네. 지금은 네. 덴마크에서 오신 분이 드셨다 그랬잖아요.
0: 네 시장님. 네.
1: 예,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외 교류를 평소에도 많이 하시나 봐요.
0: 아 많이 합니다. 저희는 여기가 지금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러시아 방송국 팀들이 와서 이제 다시 사찰 음식 체험과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거거든요. 작년에도 한일불교대회도 했었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7월 달에 하나 유네스코 때도 저희 법무사가 만찬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1: 와, 일단 기획국장님의 힘이신 것 같아요. 기획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스님. 아, 아닙니다.
1: 네. 아, 이제 음식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범어사만의 네. 사찰 음식. 아, 정말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아마 범어사 한 번씩 찾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음식뿐만 아니라 뭐 숲길 명상이라든가 불교 수행 프로그램, 마음 치유, 템플 스테이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사실 요즘 현대인이 잘 못 쉬잖아요.
0: 네,
1: 잘 못 씁니다. 그래서 그 현대인에게 어떤 특별한 쉼의 경험이 정말 필요한 거죠. 그 부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네, 저희가 이제 법무사만의 또 심의 프로그램에서 비오사운드라고 해서 지향성 마이크를 쓰고 자연의 소리를 듣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비오라이트라고 해서 연등을 만들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서 자신의 손을 담고 마음의 빛을 밝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비오워크라고 천년 숲길을 그러면서 진행하는 숲길 체험 명상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1: 아, 정말 현대인들 한번 부산 범어사 꼭 한번 가셔서 그 비오마인드 프로그램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이 문자를 주셨네요. 6635번님인데요. 숙식 무료예, 야식에 후식까지 함께하는 행복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는 호국불교 범어사 너무 멋져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끝으로 이번에 BTS 공연 계기로 정말 부

0: 찾는 분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찾아오실 것 같거든요. 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또 바쁜 일상 속에 쉼이 필요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 스님께서 한 말씀 전해주시죠.
1: 네, 법무사는 뭐 특별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잠시라도 마음이 쉬어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힘들 때 한번 자연스러워 천천히 걸어보시고 따뜻한 사찰 음식도 함께 드시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산사의 바람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인연을 통해서 부산과 법무사의 따뜻함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모두의 작은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0: 예, 지금까지 범어사 기획국장 석산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좋은 일입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6: 저축은행
5: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6: 기대세요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7: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8: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5: 저축은행
9: 모든 인쇄 가능한
10: 성원 에드피아
9: 온라인 주문 간편한
10: 성원 에드피아
9: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0: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0: 성원 에드피아
4: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0: 네, 오늘 SAT 좀 어려운 용어지만 요즘에 경제 뉴스, 주식 뉴스를 종종 보셨다면 금방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래는 지렛대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죠. 주식 시장에서 수익도 손실도 두 배로 커지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 방식 가리키는 말입니다. 1번 레파토리, 2번 레버리지, 3번 레미제라블, 4번 레모네이드.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8616번님, 주변에서 주식하지 말라고 말리던데 이건 더 도박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오늘 문제 난도가 상당한데요? 라고 하시면서 예,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저는 잠시 후 11시 2부로 돌아옵니다.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14: YTN is FM.
15: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저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서 빗줄기는 가늘어졌고요. 지금 산발적으로 내리는 비도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흐린 표정을 계속 짓겠습니다.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은 24도에 머물고요. 비 소식 내일 또 있는데요. 내일 새벽과 낮 사이 전국에 비가 한 차례 더 지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빗길이고 노면이 좀 미끄러운 곳이 있었던 만큼 돌발 구간도 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는 속도가 좀 안 나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찍에서 금천까지 더디고요. 목포 쪽으로는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터널, 비봉에서

1탄분기점 부근으로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달래내국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외곽으로는 오산에서 남사까지 전체적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나면서 뒤쪽으로 잠실대교부터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길 지나서는 이후로 일산 쪽 들어가는 길 비교적 가뿐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 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차가 많아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경찰과 관계 기관이 소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감식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무너진 상판 아래로 지나는 경의중앙선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가 열차 선로 위로 무너진 영향으로 오늘 KTX를 포함한 열차 130여 편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오늘 편성됐던 KTX와 무궁화호 등 전체 열차 편 683회 가운데 80.8%만 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70%를 넘기는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오늘 오전 10시 마감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73.7%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반도체 DS 부문은 연간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특별 경영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게 됩니다.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1,600조 원을 넘어 국내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 타이완의 TSMC에 이어 아시아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했고 3주 만에 SK하이닉스도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종일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는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6도, 광주 27도로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저는 박기민입니다.

0: 청년들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의 문을 함께 열어가는 청년재단과 함께하는 시간, 슬기로운 청년생활. 청년전책의 모든 것을 전수해 주실 슬기로운 청년생활의 오우마스터,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0: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네. 동안 진짜 많이 바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뭐 재단이 주최했었던 행사도 있었고 또 그 사이에 또 MOU도 진행을 한 게 있었고요. 네, 각종 변화들이 좀 더 있었습니다.
0: 네. 네, 뭐 행사 진행한 거 짧게 소개해 주세요.
1: 아, 네. 5월 17일 일요일에 있었는데요. 양재 AT센터에서 국무총리님 모시고 국무조정실과 함께 공동주관으로 젊은 한국 청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를 주최를 했습니다. 총 103명의 멘토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메인 무대에 섰었던 라이브 멘토 몇 분만 말씀드리면 이세돌 전 바둑기사님 오셨고요. 선제스님, 흑백요리사가 워낙 인기 많았었기 때문에 홍석천 씨도 오셨고요. 또 이금희 아나운서님,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님, 그리고 맛땡킴이라는 의류 브랜드 김다인 창업자님도 함께 해주셨고, 박고미 투자 유튜버 허규영 의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이 자리를 다시 감사드리면 맛땡킴 창업자인 김다인 창업자 같은 경우는 또 옷을 또 가져오셔서 막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0: 아, 정말요?
1: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0: 정말 네. 아주 행사가 굉장히 멋지게 잘 치러졌고 이 행사 계속 뭐 열린 행사로 가겠네요.
1: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국무총리님께서 계속 계시면 총리님께서 늘 이제 청년과 하는 네. 활동들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고 또 저희 이제 재단과 이제 국무조정실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저희 재단 직원들은 또 주말에도 출근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직원들이 힘들긴 하네요. 맞네요. 예.
1: 그렇습니다.
0: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청년들이 3년간 5천만 원 계좌 만들어달라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뭐 어떤 이야기가 좀 진전이 있나요?
1: 아, 일단은 그 국무총리님께서 또 직접 이거 규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라고 검토 지시를 해서 이제 검토에 들어갔고요. 그 사이에 이제 대통령이 추진했었던 국민성장펀드가 되게 빠르게 완판되지
0: 맞아요.
1: 않았습니까?
0: 네.
1: 아마 그거랑 맞물려서 조정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슬기로운 청년생활 오우마스터의 월간 마스터클래스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정책 치트키 소개해 주실 텐데요. 네. 오늘의 치트키는 일단 뭔가요?
1: 네, 오늘은 지역 청년의 자립과 성장 지원입니다.
0: 지역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치트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긴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긴 한데 역시 청년들의 그 어려움이나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도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1: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크고 그리고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0: 그러니까요.
1: 비수도권에는 해당 일자리가 없는 경우도 저도 사실은 2012년에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 살고 있는 부산 출신 청년인데 같이 올라왔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몇몇.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내려가서 살고 싶다라고 해서 비수도권에 있는 그 기업들에게 면접을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다시 비수도권으로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특이하게도 네. 최종 면접

0: 집에서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냥 지원해 본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더라고요.
1: 아, 정말요?
0: 네, 실제로 그런 해당 현장에서 그런 질문을 받아서 최종 면접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받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역시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5극 3특 체제를 기반으로 산업별 직군이 비속관에 좀 정착이 되어야만 더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5극 3특 체제 매번 이제 얘기가 저희가 시사 방송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 가끔 청년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굳이 한번
1: 네,
0: 말씀드리면
1: 설명해 주세요.
0: 예, 3특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자치권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제주가 특별자치도인 것은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3특은 제주와 전북, 강원 지역을 뜻하고요. 5극은 호남권, 수도권, 동남권, 보통 이제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 표현하죠. 그리고 대경권, 대구, 경북, 그리고 중부권으로 나누는 5극 3특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역에 일자리가 그러니까 기회가 확실히 없기도 하고 수도권보다
0: 네,
1: 그러다
0: 맞습니다.
1: 보니까 수도권으로 자꾸 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이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지역엔 또 인구도 청년도 줄고
0: 맞아요.
1: 있잖아요.
0: 실제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좀 고무적인 것은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동시간대에 지금 부산 영도구에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1: 네.
0: 참여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부산의 한국해양대 학생들과 함께 자리를 했는데 역대 최고의 지원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작년 말에 해양수산부가 이전이 되고 나서 해양수도를 만들겠다라고 했었던 대통령의 뜻이 좀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질적으로 다른

0: 그래서 오늘 지역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치트키 하나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먼저 첫 번째는 뭔가요?
1: 네, 일단은 지역 청년들이 자립하고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좀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것인데,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부산 청년 인구는 15.4%가 감소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수도권을 왔다라고 유추할 수가
0: 네.
1: 있겠죠. 경남은 13.2%, 대구는 12.4%, 전북도 11.9% 감소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으로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다시 수도권에 있다가 비수도권으로 돌아갔을 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고향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종의 기본 정착금처럼 초기 자본 세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똑같은 것인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올라올 때도 저희가 월세를 구할 때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최소 기준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이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청년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룸 소형 이사에도 100만 원 가까이 들 수도
0: 이사
1: 있거든요.
0: 비용이 꽤 나가요.
1: 네, 그리고
0: 네.
1: 집의 구조에 따라서 뭐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가전제품도 있지만 없는
0: 또
1: 가전제품도
0: 사야
1: 사야
0: 돼요.
1: 돼요.
0: 네.
1: 뭐 요즘 같은 경우 뭐 냉장고나 세탁기, 뭐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또 필연적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들을 최소한으로 또 지원해 줄수 있는 금융정책 지원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네.
0: 첫 번째 치트키는 금융지원입니다. 금융지원.
1: 네.
0: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주해서 정착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해주신다는 건데요.
1: 네.
0: 최근에 현대캐피탈하고 업무협약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대표님을 칭찬을 하셨어요.
1: 네.
0: 뭘로 칭찬받으신 거예요? 뭐 하셨어요?
1: 그러니까 국정기조에 발맞춰서 청년 정책을 최대한 펼치려고 합니다. 예. 그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보통 신차 기준으로 구매를 하면 현대캐피탈을 통해서 할부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예. 근데 다자녀가 이제 2명 이상의 자녀도 이제 다자녀로 분류가 되니까 2명을 놓는 순간 이제 카시트 2개가 들어가야 돼요.
0: 아, 그러네요.
1: 네, 필연적으로 이제 차량이 조금 커져야
0: 그러네요.
1: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패밀리카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현대캐피탈을 통해서 기존의 차량을 그냥 구매하면 이율이 60개월 할부 기준으로 한 5, 6%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한 1%대로 떨어뜨리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금액의 MOU를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또 비수도권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합니다만 서울처럼 지하철역과 버스역이 빼곡히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비수도권 청년들의 또 차량 금리 우대 지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니까 대통령께서 칭찬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0: 현대캐피탈하고 그 업무협약 맺은 거를 이제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내용이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내용을 담으셨네요.
1: 네, 그럼 현대캐피탈 사장님과
0: 네.
1: 현대대학교 정의선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0: 그렇죠,
1: 말씀을
0: 그렇죠. 그런
1: 네.
0: 말도 네,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1: 네.
0: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그러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 지금 이제 각 대리점별로 현대자동차 상담소에 가서 대리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발표하고 싶었는데 중동전쟁 여파로 빠르게 발표를 못했지만 5월 말, 6월 초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좀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점.
0: 그러면 이런 청년 지원 지금 금융정책 말씀해 주셨습니다.
1: 네.
0: 현대캐피탈과 MOU 말씀을 또 이제 해주신 건데 이런 관련 내용 내가 뭐 자격 조건이 되는지 이런 거 보시려면 청년재단 들어가면
1: 홈페이지에
0: 되는
1: 들어가시면
0: 거예요?
1: 됩니다. 홈페이지
0: 예.
1: 들어가서 저희가 어떤 MOU를 진행하는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SNS로 접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청년재단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팔로우 신청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맞춤형 금융지원 모델들도 이제 구축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이것만큼은 정말 주목해 주세요. 하는 거
1: 네.
0: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1: 그 제가 이사장이 되고 첫 번째 MOU를 했던 게 이제 부산은행과의 MOU였는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오는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부산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에게 1,000만 원씩 3년간 2.65%의 아주 초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대출을 만들었습니다. 상품명도 제가 직접 정했었고
0: 네.
1: 부산 청년들이 부산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에 한해서 기본 정착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활발하게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고 부산은행 측에서는 취지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그러면 기존에 부산에 원래 살고 있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이걸 한번 실험해 보자라고 해서 또 역시나

0: 거의 동일한 조건이긴 한데 좀 파격적인 것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0.01%였나요? 1년에 세 가지의 기준 조건을 우대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1년 안에 갚으면 그
1: 네.
0: 정도에 가까운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아니, 우리 사장님이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산만 하신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아그 부산만 한건 아니고 부산을 출발로.
1: 을 출발로 또 어디 계획하고
0: 아
1: 계십니까?
0: 정확히는 부산은행을 출발로 전국에 6개 지역은행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그리고 현재는 사명을 이제 IM뱅크로 바꾼 대구은행. 총 6개 지역은행과 MOU는 다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강원은 뭐 지역은행이 없거나 뭐 충청이나 울산은 없잖아요. 그런 지역은 모두 농협이 커버해 주기로 해서 농협과 6개 지역은행이 함께 했었고요. 부산은행에 이어서 IM뱅크도 역시 대경권, 대구 경북권 청년들이 여기는 최대 2천만 원 지원입니다.
1: 네.
0: 최대 2천만 원의 대출 상품을 현재 출시했습니다. 네.
1: 청년재단에서는 이렇게 지방 이주한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 기획을 쭉 해오고 계시고 지금도 이제 하고 계신 건데
0: 네.
1: 뭐 지원을 받은 청년들이 지금 계신가요?
0: 지원받은 청년들이 있고요.
1: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궁금해요.
0: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정착하기에 너무 큰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회사를 취업할 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1: 네.
0: 그런 경우에 회사에서 뭐 모든 걸 감당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감당해 주는 회사는 또 극히 일부의 대기업밖에 없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네.
0: 이런 것들을 사이드로 이제 지역은행들이 챙기면 결국은 그 지역으로 내려가면 지역은행 카드나 지역은행 통장을 개설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역 상생의 목표도 되고 정확하게 샘플 다 모집하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산은행 기준으로는 1,000만 원에 1,000명 한정인데 아직 상품 판매가 다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출시한 지몇 개월 안 돼서 아직 인지하지 못한 청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 네.
0: 제가 했다라고 부산 청년들한테 얘기하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방송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부산은행이나 IM뱅크에 들어가 보시면 이미 상품이 나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더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처음에 MOU 할때 대전으로 이주한 청년 그리고 구미로 이주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1: 네.
0: 자기는 이 상품이 판매되기 전에 이주해서 조금
1: 아쉬워하겠네요.
0: 아쉽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더 널리 알리면서 더 다양한 청년들이 좀 혜택을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지역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서 청년재단이 지금 어떤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하나씩 그 지원 치트키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 치트키는 뭔가요?
0: 청년 친화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 친화도시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청년이 실제로 머물고 살고 생활하고 즐기고 싶은 도시를 막연히 예산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실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또 선정된 곳과 협의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이제 주관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1차와 2차 이제 지역이 또 선정이 됐고 올해 또 3차 지역이 이제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청년 친화도시 하면은 한 5억 원 정도의
1: 네.
0: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실제로 청년들이 함께 도시를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청년 친화도시가 언뜻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청년 친화도시면 일반 도시와 뭐가 다른 겁니까?
0: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청년이 실제로 이제 이 도시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계획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 창업센터는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문화축제는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보통 이제 비토권에서 문화축제나 이런 거할때 홍대 사례를 조금 많이 가져와서
1: 네.
0: 홍대에서 열렸었던 플리마켓이나 소규모의 문화공연 같은 것들을 많이 차용해서 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는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제 지역의 아티스트들도 많잖아요. 이
1: 네.
0: 지역의 아티스트를 조금 발굴해서 인디 가수지만 이 소규모 문화 공연에서라도 공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공유하고 선택하는 실질적인 작업을 함께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지금 그러니까 2차까지는 청년 친화도시가 선정되어 있는 거죠?
0: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1차는 서울 관악구, 부산 진구, 경남 거창군이 선정이 됐고요. 2차는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까지 총 1, 2차 3개씩 6개의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1: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3차 또 친화도시 선정될 예정이라고요?
0: 맞습니다. 3차 청년 친화도시 지정 계획 공고가 조만간 하반기에 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지자체들의 관심 부탁드리고요. 선정된 지역은 첫 2년간 총 5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 그리고 지정 기간은 5년 동안 이어질 예정인데 사실 이제 청년 친화도시 하고 싶은 도시들은 저희 재단이나 공무조정실로 벌써부터 연락을 해서
1: 아 벌써 이거
0: 어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나오기 전에 공고 나오기 전에
0: 왜냐면 이제 선정됐고 또 선정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 어떤 어필을 주로 하십니까?
0: 뭐 이미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런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1: 이미 우리는 청년 친화 도시다.
0: 그것도 이제 준비
1: 이미 하고 있다.
0: 네, 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준비된 후보.
1: 그렇죠, 그렇죠.
0: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준비된 도시다. 아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올해 하반기에 공고문 뜨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지금 도시들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0: 네, 엄청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엄청 많기 때문에 네. 기다리고 계신데 어차피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렇죠, 선정이 그렇죠. 될 거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의 주관 아래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이 도시들도 관심이 많군요.
0: 네,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정되는 것 자체가 뭐 예산도 투입이 되지만 그 상징성이 좀 크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직접 선정했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또 생기기 때문에 지역별로 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구와 군 단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 청년 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지역은 상관이 없는 거네요.
0: 지역 전혀 상관없습니다.
1: 그러면 이게 보통 그 지역도 자꾸 청년들이 빠져나가면 네. 이제 연령대가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이제 산업 같은 것들도 일하시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제한이 생기잖아요.
0: 예.
1: 근데 이게 청년 친화도시가 되면 청년들이 그 지역으로 갈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양한 뭐 창업 아이디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또 내세우는 또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사례를 또 함께 만들어 갈 수가 있다. 보통 이제 로컬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잖아요. 그 해당 지역 사람들만 알고 있는 찐 맛집이라든지 뭐 찐 문화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주한 사람들은 참 알기 힘들어요.
1: 맞아요.
0: 예. 네, 그러면 원래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청년들이 함께 공무원들과 논의를 해서 만들어 간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전포동에 뭐 카페 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 부산 청년들이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곳이 됐거든요.
1: 네네.
0: 소위 말하는 이제 힙한 문화의 어허. 거리가 이미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각 지자체별로 또는 각 시, 군, 구별로 또 준비를 하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1: 지금 말씀하신 그 부산에 그것도 청년 친화도시로 선정된 곳인 거예요?
0: 부산 진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1: 부산 진구가? 그러면 지금 1차, 2차까지 선정이 된 상태. 그러니까 2차 같은 경우는 아직 추진은 안 된 건가요? 선정만 됐고?
0: 2차도 다 선정이 됐고요. 이제 남아있는 건 3차.
1: 그러면 이제 네. 1차에서 좀 좋은 사례들 이야기 또 들으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0: 그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인 거죠. 뭐 카페 거리 때문에 선정된 건 아니죠. 다른
1: 그렇죠, 그렇죠.
0: 여러 가지들이 다 선정이 됐었는데 해당 지역에만 가서 할 수 있는 것들 지역의 대표성을 좀 내세운다든지 또는 지역의 명물을 좀 내세운다든지
1: 그러네요.
0: 그런 것들이 아마 훨씬 더 심사 기준에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뭐 아마 청년들이 얼마나 그 협상 테이블에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저는 좋은 가점의 요소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1: 이건 지역에도 좋고 청년들에게도
0: 네.
1: 좋고
0: 맞습니다. 그게 기회가 없어서 참여할 수 없었는데
1: 맞네요.
0: 기회를 주는 청년 진화 도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들이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함께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라는
1: 네.
0: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치트키 남아 있습니다. 뭔가요?
0: 네, 마지막 치트키는 저희가 이제 공모전 같은 거를 네. 또 하나 진행을 합니다. 청년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반영시킬 수 있는 뭐 공모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런 문제는 반복될까? 또 내가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청년들에게 와닿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청년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청년재단에서 6월 3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청년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에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제는 뭐 자유롭게.
1: 자유로워요?
0: 네. 제안해 주시면 되고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최우상 50만 원 등 총 200만 원의 상금을 저희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청년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년재단에서 공모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0: 네.
1: 청년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이 공모전 꼭 청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청년을 연구했는데 난 청년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 하실 수 없어요?
0: 아쉽게도.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1: 제목이 약간 헷갈리네. 청년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이면 청년을 연구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0: 네, 그런 분들은 네. 국가 공모전에 참여해 주시고 저희 청년재단 연구에는 또 만 19세부터 34세까지
1: 청년들이
0: 네 청년들이 네. 직접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으면 합니다.
1: 청년재단 네. 들어가 보시면 되는 거죠 역시?
0: 예, 역시나 재단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나 또는 인스타그램에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늘도 이 시간을 총정리하는 오마스터의 핵심 한줄 요약 부탁드리고 또이 땅의 청년들에게 띄우는 응원의 노래까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저희 청년재단에서 인디포켓이라는 인디 가수 발굴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로는 K-팝스타 시즌1의 우승자였던 박지민 씨. 요즘 이제 제이미 씨로 활동을
0: 아하,
1: 하고 있는데
0: 그쵸.
1: 제이미 씨의 Stay Beautiful 신청하겠습니다.
0: 오마스터 핵심 한 줄도 해주셔야죠.
1: 저요? 핵심 한 줄이요?
0: 오늘 청년들에게 또한 말씀 해주셔야 힘을 받죠, 우리 청년들이.
1: 아, 저희 뭐 아이디어 공모전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또 인스타그램에 댓글이나 또 DM으로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년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들을 여러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꼭 투표해 주시라.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수요일이 선거 날이다 보니까
0: 그러네요.
1: 청년 여러분 투표해 주세요. 네.
0: 그렇습니다. 우리 오마스터께서 청년들에게 띄우는 응원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제이미의 Stay Beautiful 나가고 있고요. 오늘 청년 생활 오마스터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과 이만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4: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6: 오늘 SAT 정답은 레버리지였습니다. 2765번님 평생 살면서 주식은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작금의 주식 호황이 조금은 부럽기도 하네요. 저는 그냥 평생 슬라생만 쳐다보며 살랍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이만 인사드릴게요. 박기빈이었습니다.
7: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0: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지금 시각은 11시 32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다는 단순한 물류와 산업의 공간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좌우하는 최전선이 됐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꿈꾼 해양강국 도약을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김영삼 정부의 해양수산부 출범은 해운과 항만, 조선과 해양산업, 수산업 경쟁력을 키워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이같이

중앙선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섬은 고가차도가 열차 선로 위로 무너진 영향으로 오늘 KTX를 포함한 열차 130여 편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오늘 편성됐던 KTX와 무궁화호 등 전체 열차편 683회 가운데 80.8%만 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행신역 사이 열차 운행 차질로 경부선 KTX는 서울에서 부산역까지, 호남선 KTX는 용산에서 목포 여수엑스포역 사이를 구간 운행합니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이용 전 반드시 코레일톡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카카오 노사가 오늘 2차 조정 회의를 진행합니다. 전국 화학섬유식품 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오늘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2차 조정 회의를 진행합니다. 조정 결과에 따라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들의 공동 파업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급과 ISU,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반영 기준을 둘러싼 노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카카오 공동체 차원의 첫 대규모 쟁의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70%를 넘기는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오늘 오전 10시 마감한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73.7%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사업 부문 조합원이 대부분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찬성률이 80.6%에 달한 반면 DX 사업부문 조합원이 상당수 포함된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찬성률이 21.1%에 그쳤습니다. 노조 규약에 따라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서 잠정 합의안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1,600조 원을 넘어 국내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 타이완의 TSMC에 이어 아시아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했고 3주 만에 SK하이닉스도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조사 사이트 companiesmarketcap.com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 중 시가총액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11위, SK하이닉스는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된 첫날부터 투자 상품 투자 교육 사이트 접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홈페이지 접속장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면서 교육을 듣기 위한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이뤄진 미군의 제한적 대일한 군사 공격이 해협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미군이 자위권 행사를 내세워 제한적 공격을 단행하자 이란도 휴전 위반이라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유리한 협상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술이기도 하지만 양측의 휴전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협상도 교착을 면치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전면적인 승리를 거두더라도 언론이 이를 왜곡할 것이라며 주요 언론사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이란의 해군과 공군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백기를 들고 항복을 외치더라도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 CNN과 다른 가짜뉴스 언론들은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눈부신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언론과 민주당은 완전히 길을 잃었다며 망해가는 뉴욕타임스, 차이나스트리트저널, 부패이고 영향력 없는 CNN이라고 주요 언론사들을 조롱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휴전 협상에서 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양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서 경제 제재 해제 합의를 얻어내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협상에서 이란의 양대 목표가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경제를 위해 금융 제재 해제를 확보하면서도 핵 문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는 데 충분할 정도의 양보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통해 미국 측이 서방에 동결된 이란 자산 1천억 원 달러 중 일부를 해제해주고 이란산 석유 금수 조치도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미국이 이란 남부 지역을 전격 공습하면서 국제 유가가 반등했습니다. ICE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 유종가는 배럴당 99.58달러로 전장 대비 3.6% 올랐습니다. 전날 브렌트 유는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7.2% 내린 배럴당 96.1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배럴당 93.89달러로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연휴 직전인 22일보다 2.8%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반출 관리 방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카자흐스탄이 이란 핵 문제 해결 지원 의사를 거듭 밝혀 주목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카심 조마르트 토가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수도 아스타나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을 만나 최근 지정학적 긴장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카자흐스탄은 선의의 입장에서 적절한 국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상황 해결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일 6일 전인 내일부터 선거 당일인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더라도 이를 근거로 우세나 열세, 경합, 추격 등 선거 판세를 해석하는 표현도 쓸수 없게 됩니다. 다만 28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조사 시점이 금지 기간 이전임을 명시한 경우 공표나 보도가 가능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2.9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0.7mm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연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11년 정도 됐습니다. 아내는 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띠동갑으로 착각할 만큼 동안의 미녀입니다. 뷰티 컨설팅 업체에서 일해서인지 자기 관리가 철저했고 저는 그런 모습에 끌려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는 자기 관리가 정도를 지나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간단한 피부과 시술 정도였습니다. 아내도 자기야 이건 기본이야 기본 다른 여자들도 다 해라고 말했고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출장을 갔다가 집에 왔더니 아내의 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쌍꺼풀 재수술, 안면 윤곽, 지방 흡입, 가슴 수술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 예정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성형외과 할부금만 한 달에 480만 원이었습니다. 피부과 시술비와 각종 관리비까지 합치면 저희 부부 월급의 실수령액인 700만 원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제 명의 카드까지 몰래 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쌓인 성형 관련 채무는 어느새 1억 2천만 원을 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의 특성상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장모님 환갑 잔치인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얼굴 거의 중형차 한 대 값이라고 농담처럼 말했고 친척들이 모두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뒤에 우연히 아내가 성형외과 상담실장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어차피 다 못 떠나요. 지금 얼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저 ATM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도박이나 유흥도 아닌데 이혼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내의 과도한 성형 중독과 지출, 이거 이혼 사유 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성형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이사한 아내의 행위는 단순한 자기관리 차원을 넘어 성형 수술이나 채무 그 상황도 모두 과도하기 때문에 네.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네요.
1: 부부 합산 월 실수입이 뭐 700만 원 정도인 상황에서 할부금이 네. 500만 원, 약 500만 원으로 네. 생활비보다 미용비가 더 많고 네. 성형 관련 채무가 1억 2천 만 원이나 생긴 사정 네. 그리고 뭐 남편은 어차피 나 못 떠나요라고 하는 발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혼인관계를 경제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태도 등은 부부 공동생활 기반인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수 있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사실 좀 과도한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낭비인 것 같은데 이거 그 과도한 낭비 자체도 이혼 사유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취미나 투자가 정도를 지나쳐서 과도한 낭비벽이나 경제적인 무책임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은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실제로 과도한 음주 및 폭력적인 성향, 주식, 가상화폐 등의 부분별하게 투기해서 자산을 낭비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정도의 무책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네. 과도한 낭비벽을 이유로 이혼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0: 네, 근데 사실 이 성형, 뭐 피부 관리 이런 걸로 채무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혼한다고 할 때 우리가 채무도 분할한다 이렇게 보면 좀 생각을 하는데 이거 남편 입장에서 같이 분할하기는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과도한 성형비로 생긴 채무 재산 분할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1: 우리 혼인제도는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0: 네.
1: 따라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어떤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 청산 대상이 되지 않고 네.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의 수반에서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공동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0: 네.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이제 수반한 네, 채무만 분할 대상이 된다는 거죠.
1: 네,
0: 그러면은 이 사안은 어떻게 될까요?
1: 이 사안에서 아내의 성형수술 비용 채무 약 1억 2천만 원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는 무관한 아내 개인의 채무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내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0: 네. 그리고 사실 아내가 이렇게 성형비 지출이 많았잖아요. 많지 않았으면 재산을 더 모았을 것도 같은데 이런 부분 재산 분할 기여도에도 영향 주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아내가 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가정경제를 일방적으로 다 써버린 소진한 상황은 재산 분할에서 남편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0: 네.
1: 법원은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재산 형성 기여도뿐 아니라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과도한 성형비 지출과 거액의 채무, 또 배우자 명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거 이런 거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이제 부부 채무는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합니다. 게다가 이제 성형 관련 채무 같은 경우에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채무이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이 채무를 같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몇 년 전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는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에 붙이고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의 행동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동학대라며 담임교체를 요구했고요. 결국 3년 동안 소송 끝에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법원은 이 갈등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사건은 2021년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업 중 페트병으로 소리를 내며 장난을 치던 학생에게 담임선생이 여러 차례 주의를 줬지만 멈추지 않자 이름표를 레드카드 구역에 붙였습니다. 레드카드 옆에 이름이 붙으면 방과 후 교실 정리를 하는 게 이 학급의 규칙이었습니다. 학부모는 아이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에 거듭 항의를 하면서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요. 학교가 반복적인 부당 간섭을 중단하라라고 권고하자 결국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학교 측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핵심은 행정법상의 보충성의 원칙이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곧바로 가장 강한 조치부터 쓰지 말고 그 전에 더 온건한 수단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법원은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의견을 낼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담임 교체만을 고집한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고 봤습니다. 학기 중 담임 교사가 바뀌면 교사의 명예는 물론이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혼란을 주기 때문에 담임 교체 요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는 교사의 전문성이 존중이 되고 학부모의 정당한 목소리가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한 배움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10cm의 애상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은 24도 선에 머물겠고요. 비 소식이 내일도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이후에는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30도에 육박하며 덥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이 좀 있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2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으니까 여기 주의해서 통과하셔야겠고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4차로 상에도 고장차 놓여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반대쪽으로는 서강대교부터 조금씩 속도가 떨어지면서 한남대교까지 정체가 이어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체는 점심시간 가까이 하면서 좀 줄기도 했지만 경부고속도로는 여전히 수원 부근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달래내 구기에서 반포까지 긴 구간으로 속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4: 경영 성과급의 배분은 우리 뭐 구성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은 경영 전략이
5: 김효신 노무사입니다.
4: 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안의 상법적 절차에 따라서 주총에 상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한 발짝 더 나간 게 있는데요. 이 세금 징수 전의 성과급을 산정하는 조세권의 위법 소지도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라는 예. 이제 그 판단도 있고요. 때문 여기서 이제 더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배당 가능이기에 대한 분배권은 주주 귀속이어서 반드시 주총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6: 카카오 노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네. 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이제 연다고 하는데
4: 맞습니다.
6: 만약에 또 총파업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4: 사실 우리가 이제 2차 조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파업으로 나가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절차적 정당성은 첫 번째 우리 조합은 과반수의 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찬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조정의 전치라고 하는 노동위원회의 이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 삼성전자도 그랬듯이 이 조정 절차는 먼저 거쳐놓고 계속 경제적 여파가 크기 때문에 사후 조정으로 우리가 정부가 계속 조정을 했기 때문에 타결된 면도 있거든요. 다만 그동안 정부가 긴급 조정권 발동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노사 양측의 합의를 이끄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카카오 노사가 우리가 그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 국민 경제에 해야 할 위험성이 큰 산업인가? 뭐 공익 사업은 아닌 건 분명하고요. 거기 여부에 따라서 뭐 파업이 긴급 조정권이 발동될 거지만 결국에는 기왕에 정부가 사후 조정까지 계속 끌고 간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 노사도 조정을 거치더라도 사후 조정까지 계속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삼성전자 관련 얘기를 좀 해봤고요. 신세계 그룹은 지금 스타벅스 이벤트 관련 논란으로 곤혹을 겪고 있죠. 어제 정용진 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7: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8: 정 회장은 사과문을 읽는 동안 모두 세 차례 허리를 굽혔습니다.
7: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 신세계그룹은 자체 조사 결과 고의로 탱크데이를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을 넘겨받은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7: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1: 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죠. 뭐 일종의 사과의 방식도 일종의 경영이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제 사과를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0: 그렇죠. 크게 이제 세 번째 사과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많이 비교되는 게 이재용 회장의 사과 예. 옛날 메르스 사태부터 했던 이제 그런 사과인데요. 이번에 정용진 회장의 사과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 대한 책임과 여기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고요. 그와 동시에 아, 이번에는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함께 좀 이야기하려는 그런 측면도 읽어낼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시장에서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고의성 여부를 놓고 누가 이것을 이제 해결을 봐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논란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신세계그룹 쪽에서 나와 있는 것은 해당 직원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측에서는 더 이상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마지막 공은 경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서는가 마는가가 지금 마지막 남은 쟁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굳이 이재용 회장하고 비교를 하자면 어떤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까?
10: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뭐 본인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특히 노사 간의 그런 문제에서도 누가 봐도 이제 노조 측의 과도한 요구라고 다 파악하는데도 이제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하게 되는 이제 100% 그러니까 뭐가 남아 있더라도 좀 이제 인정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6: 신세계그룹이 이번에 탱크데이 마케팅을 이제 뭐 네 단계에 걸쳐서 최종 확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걸 보고 이제 리스크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또 일각의 지적들도 나왔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쪽에 좀 책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10: 그렇죠. 제가 저 내부 인사를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논평하는 건 좀 그렇지만 크게 보면 이제 여기서 회사 측이 밝힌 겁니다. 네. 팀장, 담당자, 본부장, 대표까지 4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4단계에 걸쳐서 걸러지지 않았다. 그 시작을 그러면 이제 직원의 고의성 여부부터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계속 지금 경찰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은요. 그 시작 자체가 저걸 고의 기획했다는 직원의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야만 실제적으로 윗선에 있는 네 단계까지도 함께 읽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경찰이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수사를 할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신세계그룹 측은 경찰의 수사에 또 적극 그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은 경찰이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앞서도 네 단계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지만 팀장 그리고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에게 뭐 이런 이벤트 행사나 그런 거 결제 라인이 좀 통상적인 결제 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4: 네 맞습니다. 예. 뭐 결제 라인이 대표이사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예. 원래는 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부의 담당 고위 임원까지는 결제를 거치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네.
6: 그 원래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네. 그 경영 실적으로 혹평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그런 어떤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좀 리더십을 좀 발휘할 것 같으세요? 좀 어떻게 보세요?
10: 지금 나온 것이 아마 그 뭐 추가로 대책들 가령 선불 충전 카드를 선불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발빠른 조치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뭐 80% 환불이 아니라 전액 환불이고 아마도 이런 좀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불매 운동을 하는 쪽의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120% 다 배려를 해서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결과적으로 이 논란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결하는 것은 사내에서 못 밝히거든요. No. 왜냐하면 요즘에 직원을 뭐 팀장과 임원이 어떻게 핸드폰을 열겠습니까?
6: 그쵸.
10: 결국 이것이 정말 5.18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라든가 그걸 조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경찰이 들어가서 수사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경찰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매출이 지금 실질적으로 84억 줄고 신규 앱 설치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러거든요. 네.
10: 근데 일단은 이제 좀 이게 또 이제 현재 타격은 받고 예. 있는 것은 예. 맞지만은요. 예. 이 자체도 우리가 한 달, 두 달간 좀 놓고 이제 좀 길게 좀 봐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선은 과연 이것에 대한 고의성 여부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걸 해결해야 예. 그다음 레벨이 올 것 같아요.
1: 이럴 때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너십의 그 평가가 또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10: 그렇죠.
1: 예. 네.
6: 저희가 그 앞서 조금 더 나간 이야기를 하자면 콜옵션 얘기가 있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이제 그 정용진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콜옵션을 뭐 행사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10: 네.
6: 뭐 이제 그 정용진 회장 측에서는 그렇게까지 스타벅스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선을 긋기도 했었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정용진 회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과를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저희가 좀 내다볼 수 있겠네요.
10: 아, 여기에서 이제 더 글쎄 좀 지켜보시죠. 예, 그 부분도 제가 과연 스타벅스 미국 스타벅스 쪽을 취재를 안 해봐가지고 이제 신세계 쪽에서는 미국 스타벅스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스타벅스 본사와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것을 교감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알 방법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조금 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일단은 뭐 다음 달 1일부터 환불 카드를 조건 없이 이제 환불해주겠다 이런 입장도 이제 신세계 그 측에서 이제 밝혔고 굉장히 이제 파장을 최소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소비자 반응이 어떨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4: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기업이 어떻게 조치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60% 제한되어 있던 그걸 풀어주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이 불만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거는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우리가 그 담당 임원들이나 그 결제 라인에서 있었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좀 의문은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총수의 메시지도 이제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평론가 그리고 김효신 노무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출생아 수 증가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올해 들어 3월까지 출생아 수가 7만 5,013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9,651명, 그리고 14.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증가폭과 증가율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합계 출산율도 0.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2명이 늘었습니다. 올해 3월에 태어난 아기의 경우에는 2만 5,200명으로 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88명, 19.4%가 늘었습니다. 증가율로는 역대 최대, 이 증가폭은 33년 만에 최대입니다. 출생아 수는 30대 인구 증가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책 효과 등이 맞물려서 지난 2024년 7월부터 21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0: 네,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는데요. 이와 관련한 노사 간의 이제 입장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사측의 입장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사가 한마음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쓸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해준 노조와 임직원의 감사드린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1: 네, 최승호 노조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또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다.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밝혔고요. 이와 함께 또 이제 삼성전자 노사 같은 경우에는 기흥에서 이번에 이제 2026년 임금 협약 조인식을 이제 거행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오늘 찬성률 73.7%로 가결됐고요. 노사 입장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막판 진통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내각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1: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분쟁 종식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며 미국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이례적으로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 회의를 소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장소를 백악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내각 회의에서 경제 분야 성과 등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지만 가장 큰 관심은 이란 문제입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종전한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해 보였지만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에 이란이 반발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협상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3: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둘러싼 이견까지 정리하는 데 며칠이 걸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마크로비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2: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군의 공격에도 이란군이 미군 MQ-9 드론을 격추하는 등 기술을 확보했다며 방어 능력을 치켜세웠습니다.
3: 미국은 우리의 군대와 방어력, 공격 체계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0: 대통령입니다. 이란 대통령입니다.
1: 그러면서도 이란은 중동 지역의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제 미국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도 협상 테이블에 남기로 한 건 동결 자산 일부 해제를 확보하기 위한 목표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할 만큼 핵 프로그램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않는 합의를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이 보유한 60% 고농축 우라늄 처리가 여전히 최대 쟁점입니다.
3: 그런데 이란 손에 이 위협적인 카드를 쥐어준 건 역설적이게도 이란의 핵을 막겠다며 강경 압박에 나섰던 미국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현재 이란이 보유한 60%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 문턱인 90%로 가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원래 이란은 2015년 미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핵협정에 따라 우라늄 농축도를 3.67%로 엄격히 제한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경제 제재를 복원하자 이에 반발해 농축도를 20%로 올렸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2021년에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자 이란은 방어적 과시의 일환으로 농축도를 단숨에 6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적 압박이 이란의 핵 능력을 고도화할 빌미를 제공한 셈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고농축 우라늄은 현재 이란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됐습니다. 이란은 당장 핵무기를 만들진 않지만 언제든 수주 안에 핵폭탄을 조립할 수 있는 이른바 핵문턱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핵무장에 나설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 체제가 붕괴할 수 있는 만큼 고도화된 기술력만 쥐고 서방을 압박하는 겁니다. 과거 강경 일변도 정책이 결국 자충수가 된 셈입니다.
5: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은 끈질긴 협상으로 우라늄을 모두 해외로 빼내고 안전장치를 뒀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가 안 한 일을 할 용기를 부리며 전쟁을 선언한 겁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입니다.
4: 하지만 이란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는 폭발 직전인 국내 경제난 타개입니다.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서 이란이 바로 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이유입니다.
5: 현지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가로 미국은 항구 봉쇄를 풀고 제재를 일부 완화할 예정입니다.
4: 스스로 자초한 이란의 핵문턱을 미국이 과연 어디까지 낮추고 통제할 수 있느냐가 이번 종전 협상의 최종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이 막바지 종전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소셜미디어 발언이 또다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의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충일 연휴 기간 잇단 소셜미디어 게시글로 협상 과정의 혼란만 가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이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가 하루도 안 돼서 아직 완전히 협상된 건 아니라며 스스로 말을 뒤집었습니다. 이후에도 협상이 위대한 합의이거나 노딜이 될 것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다가 돌연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낙관적인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3: 다음 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0세 생일에 열리는 이종격투기의 UFC 대회를 앞두고 백악관 마당에 건설 중인 초대형 경기장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백악관 남쪽 잔디밭 사우스론의 격투기 경기장 건설 현장에 이 크레인이 거대한 금속 아치 구조물을 들어올려 제자리에 놓는 모습이 취재진에 목격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건국 250주년을 맞아 마련한 대규모 기념행사 중에 하나가 백악관 UFC 대회 UFC 프리덤 250으로 행사일인 6월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붕괴된 서섬은 고가차도 잔해물이 열차 선로를 덮치면서 KTX 등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상 운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 속에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0: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1: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지금 열차 운행 상황 어떻습니까?
1: 예, 제 뒤를 보시면은 열차 운행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출발 예정인 부산행 KTX 열차가 붉은색으로 운행이 중단됐다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붕괴사고 여파로 일부 열차의 운행이 멈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 오전부터 승차권 변경과 반환을 문의하는 창구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운행 취소 소식을 접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고, 대체 열차편을 구한 뒤에도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저 출발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취소 문자가 떴어요. 그래서 지금 가는 거는 2시 몇 분밖에 없다고 하니 포항에 지금 다 약속이 돼 있고 렌트카도 예약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0: 네, 이제 붕괴 사고가 열차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 이 열차가 언제쯤 정상 운행됩니까?
1: 네, 한국철도공사 측은 정상 운행까지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역 북측에 있는 차량 기지로 향하는 선로가 사고 잔해물에 가로막히면서 차량들이 묶여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역 남쪽에 있던 열차로만 운행을 이어가다 보니 전체 683대 열차 가운데 80% 정도만 운행되고 있고 고속선인 KTX 운행률은 66%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서울역 북측 선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KTX는 서울역부터 행신역 구간, 전동열차 경의중앙선은 서울역부터 수색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멈췄습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을 수습한 뒤에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당분간 비슷한 수준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현재 KTX뿐만 아니라 ITX나 무궁화호 열차도 운행에 변동이 있는 만큼 이용하시기 전 열차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0: 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대검찰청 안전사고 분야 공인전문검사를 팀장으로 모두 10명 규모로 편성됩니다. 검찰은 경찰,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특혜 내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중 기자,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3: 네, 공수처는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용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특혜가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재작년 외교원 채용 당시 심 전 총장 딸은 지원 자격에 미달인 상태였지만 공수처는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지난해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석사 취득 전 경력을 인정한 점은 실무자들이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심 전 총장 아들이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장학재단이 인문계열 학생들도 선발하고 있었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채용 대상자가 경력 서류를 위조하고 외교부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범죄 혐의를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다만 핵심 피의자인 심 전 총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에서 심 전 총장과 관련성을 추측하거나 혐의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0: 네, 이번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박완수 후보가 맞붙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전현직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경수 후보는 진보당 전희영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으로 보여서 경남도지사 선거는 양자 대결로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영준 기자. 네, 임영준 기자.
1: 네, 경남도청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경남도지사 선거는 전직과 현직의 대결이 성사됐죠?
1: 네, 경남도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남도청인데요. 이 건물 2층에 도지사 집무실이 있습니다. 전직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4년 동안 경남도정을 맡을 도지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민선이 시작된 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전현직 대결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김경수 후보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과 20대 국회의원, 지방시대 위원장을 지낸 전직 도지사 출신입니다. 경남대전환을 내세운 김경수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제2의 수도권을 만들겠다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김 후보는 경남이 성장과 도약 혹은 소멸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설득해 경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경수 후보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2: 이 경남 경제 위기 중앙정부와 함께
3: 김경수
2: 반드시
3: 경남도지사
2: 극복하고
3: 더불어민주당
2: 경남을
3: 후보입니다.
2: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0: 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도지사를 후보로 내세웠죠?
1: 네, 국민의힘은 현직인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를 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박완수 후보는 경남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삼선 창원시장과 재선 국회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경남의 대도약 확실한 도지사를 내세운 박완수 후보는 지역 특성과 산업 역량을 고려해 경남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한민국 경제수도 경남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수 후보는 여당을 견제하는 지방 권력을 만드는 게 이번 도지사 선거라며 실패한 과거의 도정으로 돌아가느냐, 성공한 도정이 지속하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박완수 후보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4: 앞으로 4년 우리 경남을
3: 박완수 경남도지사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4: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재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이제 사전투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경수 후보와 진보당의 전희영 후보가 단일화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1: 네, 두 후보의 단일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각각 YTN과 통화해서 단일화 협상이 꾸준히 진행되었고 막판 조율 중이라며 단일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후보의 단일화는 오늘 오후 3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두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공식 발표될 전망인데요. 전희영 후보는 후보를 사퇴하고 김경수 후보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도지사 선거는 양자 대결로 굳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8차례 치러진 경남도지사 선거에선 국민의힘 계열 정당 후보가 6차례 당선될 만큼 보수정당 후보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경남 유권자 277만여 명이 이번에 경남의 4년을 맡을 인물로 누구를 선택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0: 지방선거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네요. 여야 양당 모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두 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용기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0: 네. 지방선거 판세를 좀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대적인 유세에 나섰습니다. 부울경 지역을 돌고 있고 오늘 이제 부산으로 향한다고 하는데 보수의 대대적인 결집을 노리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5: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지지층들에 대한 결집 효과를 기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5: 왜냐하면
3: 김용태
5: 보수
3: 국민의힘
5: 내부에서도
3: 의원입니다.
5: 이제 저희 지지자분들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과거에 이제 보수가 분열했던 이런 양상들을 보면서 아, 투표장에 가지 말아야겠다, 투표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았는데 어찌되었던 전직 대통령이 활동하면서 이러한 분들을 투표를 독려하고 또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 등판했는지 저희가 지금 일정을 지금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가장 먼저 등판한 곳은 대구였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뭐 효과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장 여론조사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KBS가 의뢰해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5월 21일에서 25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 42대 38입니다. 이번엔 CBS가 의뢰해서 KSOY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양상이 다르죠. 김부겸 대 추경호 41.1 대 50.1 이곳에서는 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져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등판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6: 뭐 박근혜 대통령 등판 효과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는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가 전반적으로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예.
6: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하면서 보수를 결집시킬 수 있었겠지만 중도층에게는 등 돌리는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약 10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금 등판한다라고 한다면 보수층에서는 결집을 이룰 수 있겠지만 중도층이나 진보층에서는 또다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의힘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지금 등판하고 있는 모습들은 또다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태를 겪으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판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 결집만 이루지 진보나 중도층에게는 크게 어필할 포인트는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0: 확장 효과는 없다.
6: 예.
0: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부끄러움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혹평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5: 글쎄요. 너무 그렇게까지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전용기 의원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교했는데
0: 예.
5: 그 두 사안을 비교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바라는 바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국가 지도자셨고 아직도 보수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가지고 탄핵 찬성과 반대에 있는 분들께서 서로 배신자라고 비판하거나 또 반대에서는 국민의 상식에 기대치 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보수의 결집을 더 이루려면 본인께서 당사자셨잖아요. 이런 것을 좀 넘어가자.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이나 반대하신 분들이나 각자 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판단이었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내주신다면 저는 보수 결집이나 어떤 진영의 결집이 더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6: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똑같은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 국가 지도자 아니었느냐.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가 지도자였습니다. 약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찬반 논란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찬반의 논란이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배신자 프레임이 있죠. 이것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 합당했다. 합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또한 찬반 논란으로 가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0: 예.
6: 윤석열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윤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고 당대표에 당선됐다라고 평가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등판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판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이고 결국 10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등판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후한무치한 일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초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정당했는지 국민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등판이 뭐 보수 결집을 넘어서서 과거의 일까지 좀 다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낸 거거든요.
5: 그러니까 뭐 탄핵이 정당했다라는 것은 시간이 변해도 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당연한 논리일 것 같고요. 그것을 뭐 거부하거나 뒤집다라는 표현이 아닌 것 같고요.
0: 예.
5: 계속 이제 전 의원님께서는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윤 전 대통령하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분명히 네. 다른 거잖아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계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탄핵을 당한 거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그런 것에 있어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 예. 그런 발언이 탄핵을 우리가 뭐 불복하거나 이러한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부산 간다 그래서 일정을 보니까 기장시장을 가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곳은 가고 북갑은 따로 가진 않는 겁니까?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기로는 부산 북갑을 예. 가지 않고 예. 그

0: 이미지를 지역 유권자분들한테 좀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1: 예.
0: 생각이 듭니다.
1: 워낙에 이제 북구갑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박민식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시장에서 같이 이렇게 유세 활동하면은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 북갑에 간다면 저는
1: 예.
2: 한동훈 후보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전에도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수 결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충분히 영향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수표를 단한 표라도 더 가지고 와야 되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박민식 후보와 손을 잡고 사진이라도 한번 남긴다면 그 보수 전 대통령한테 향수가 남아있던 보수 지지자들은 결국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박민식 후보에게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크게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동훈 계에서는 아무래도 오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1: 예.
2: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1: 예.
2: 싶기는 합니다. 제
1: 사실 뭐
2: 생각입니다.
1: 기장시장에서 멀진 않을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북구를 또 굳이 안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 결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여론조사 추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정우 후보 36.7, 박민식 후보 20.5, 한동훈 후보가 38.6%입니다. 지금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고요. 양자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하정우 대 박민식이 40.5% 대 30.3%고요. 하정우 대 한동훈 어떻게 될까요? 하정 후보가 39, 한동훈 후보가 45.8%입니다. 워낙에 이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져 있기 때문에 누가 우위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 지금 입장에서는 일주일 앞두고 나오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좀 고무된 분위기도 있을 것 같아요.
0: 제가 전국에 지원
1: 예.
0: 유세를 많이 다니는데 부산
1: 예.
0: 북갑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을 가면은 사실 부산 북갑의 그 관심사가 다른 지역 유권자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1: 예.
0: 저한테 한동훈 전 대표가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1: 대답은 어떻게 하세요?
0: 뭐 저도 잘 모르겠다라고
1: 예.
0: 말씀드리는데 어찌됐든 그만큼 지금 부산 북갑의 한동훈 전 대표의 여론조사 추이가 그만큼
1: 예.
0: 많은 국민들한테 관심 사항인 것 같고요. 저는 부산 북갑의 저 선거 결과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도부의 평가로 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분으로 이제 인식이 될 거고 그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장동혁 지도부에서 공천했고 장 대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인식을 할 거고 거기에 또 이제 새로운 또 무소속 후보의 한동훈 전 대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결과가 나올 때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대한 평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지금 부산 북갑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보수표는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박민식 후보가 이 여론조사대로 좀 이어질까요? 아니면 막판에 가면 어느 쪽으로 좀 쏠릴까요?
0: 지금 상황에서는 물리적인 단일화가 감정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유권자분들께서 이제 표로서 단일화를 하실 텐데 지금 여론조사 추세가 특정 후보로 지금 쏠려가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득표장에 가면 유권자분들 입장에서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될 만한 후보를 밀어주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득표는 어떤 특정 후보로 쏠림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 추이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하정 후보 입장에서는 전재수 후보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최종 목표일 텐데 지금 막판 스퍼트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2: 예, 실제로 막판 스퍼트가 필요하고 지금
1: 예.
2: 한창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제 전재수 의원의 뭐 얼굴을 더 많이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부산 북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의원이 오랫동안 사실 낙선도 했던 지역이고 세 번이나 당선도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전재수에 대한 향수가 충분히 있을 걸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추이는 조금 뒤처지는 건 나오지만 전재수 의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 그리고 부산 시장 판세가 또다시 반영됐을 경우에는
1: 예.
2: 실제 표심에는 하정우 후보도 유리한 여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1: 예.
2: 마지막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선거가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금지 기간이 조금 있으면 도래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바닥 민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1: 네.
2: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 하정 후보가 지지층 결집을 연일 호소하고 있는데요. 김어준 씨 유튜브에 사흘 연속 나서서 대제적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좀

0: 들어보시죠.
1: 캠페인송 그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나 불러봐주세요.
2: 신나게 달려라
3: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가 후보입니다.
1: 한동훈 지지자들이 전국에서 버스 대절에서 와가지고 그 도로를 점령하고 있다면서요.
2: 주요 도로 포인트들은 다 거의 알박기 수준으로 점령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선거운동 간에 좀 이렇게 회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는 전재수 후보 사무원에게 시비를 걸어서 경찰이 출동한 경우도 있습니다.
1: 한동훈 후보한테 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매일 연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2: 네네.
1: 물리적인 밴드웨건 역할이거든요, 이게. 영향이 실제 있습니다. 자,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2: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 북구발전, 무적, 함대.
1: 아, 이거 좀 아쉬워. 새로운 거 없습니까? 새로운 거?
2: 요거 끝까지 밀어야 됩니다.
4: 거대 양당이 무소속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조금
3: 한동훈 무소속
4: 짜증나고
3: 부산
4: 그렇다.
3: 북구가 후보입니다.
4: 하정우 후보가 김어준 후보에 나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자원봉사자도 그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김어준 씨는 노래까지 시켰고 노래도 불렀고요. 지금 그 장면이 김어준 누가 주인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김어준 씨가 그랬다고 김어준 씨가 총선 때 이랬죠? 후보들 불러놓고 절시켰잖아요. 이번에는 하정우 후보를 불러다 시키는 사람도 문제지, 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0: 네, 한동훈 후보는 뭐 시키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다고 하는 사람도 문제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김어준 씨 유튜브에 지금 사흘 연속
5: 예.
0: 출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략은 좀 유효할까요?
5: 뭐 저는 여론조사를 의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예.
5: 조금 전에도 우리가 여론조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원주 씨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진보 지지층이 상당하고 심지어 정치 고관여층들로 평가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전화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시는 분들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인 찾기라고 하는 것도 선거 전략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여론조사 공포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대대적인 지지 찾기를 통해서 저희가 표심을 흔들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의 전략 중에 하나가 진보 지지층들이 많이 보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처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야 김용태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중에 쏠림 현상들이 충분히 우리 쪽에도 올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우선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기 때문에 지지층들에게 어필하고 이후에 지지층들이 결국에 전화를 통해서 지지 호소를 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인 찾기를 하는 방식까지 열어두었을 때에는 충분히 하정우 캠프에서는 전략을 그런 방식으로 두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0: 예. 일단 뭐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을
5: 예.
0: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로고송 같은 요청을 한다고 뭐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이 후보자에게 꼭 플러스가 되겠느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6: 글쎄 뭐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코멘트하기는 좀 그렇고
0: 예.
6: 각자 알아서 뭐 앵커하고의 뭐그 질문자하고의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대답을 하는 거니까요. 그럼 뭐 평가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한그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도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들은 적극 지지층들의 활동에서
0: 예.
6: 비롯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힘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로 예상이 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되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도층이 봤을 때는 사실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상징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정당에 있어서 잘못된 길에 대한 비판에 대한 상징성이
0: 예.
6: 있는 거잖아요. 하정우 후보한테 부산 시민이 바라는 점도 아마 그런 걸것 같아요. 가령 뭐 민주당에서 공수취소 특검 같은 것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하정우 후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이걸 비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하정우 후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었더라면 중도층에 더 효과가 있을 텐데
0: 예.
6: 그런 것을 계속 피하면서 물론 여당 후보다 보니까 피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것 같고.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선거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사전투표가 이틀 후기 때문에 각 지역의 단위라도 지금 거의 이제 데드라인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울산시장 선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곳 단일화가요. 지금 민주당과 진보당 사이에 단일화하기로 했는데 투표까지 했는데
5: 예.
0: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요.
5: 그렇습니다. 투표 예. 중간에 예. 갑작스럽게 민주당 후보가 중단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김상욱 후보 측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과거에 선행되어 왔던 역선택 방지 조항이 빠져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을 했고

0: 있고 후보가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예. 캠프 차원에서 중단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여론조사를 받았을 때 오히려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리고 상대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투표하는 것이 결국에는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바닥 민심의 영향을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중지를 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진보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애초부터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고요. 추가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새로운 그 단일화 요건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진보당과의 단일화 협상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시간이 얼마 남아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상욱 후보와 김종훈 후보 지금 입장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2: 설문문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3: 네네.
2: 그러면 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설문문항을 후보 측, 양 후보 측에서 검토를 하잖아요.
3: 일단은 제가 검토를 안 한 제 불찰은 있었고요.
4: 김상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2: 문제가 발생한 후에 실무자로부터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3: 일단 제가 뭐 얘기 듣기로는 22일 날 문항에 대한 서로 간의 협의가 있었고 23일 실시가 됐다 얘기를 들었는데 23일 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옵니다. 좀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에서 움직이고 있다. 역선택 방지 장치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역선택 방지 장치가 없을 수가 있나? 확인을 해보니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중단시킨 겁니다.
5: 여론조사 한참 진행 중에도 5월 24일 9시 30분경에 김상욱 후보 관계자가 네. 저희 선본 책임자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4: 김종은 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5: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데이터를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는 이야기였지요. 형선 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여론조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거든요.
1: 먼저 민주당의 김상욱 후보는 그러니까 역선택 조항이 빠져 있는 걸 몰랐다.
4: 7일 남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세에 대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6: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0: 어디까지 가시나요?
11: 살아서 장까지요.
10: 혹시 닥터 캡슐 전?
1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1: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3: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14: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3: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6: 글레오?
1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8: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6: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대구시장 지지도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는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더불어 또 다른 부산 북구갑 지지도, 부산 북구갑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는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4일부터 25일 이틀간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울의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0: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4: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역할을 하고 싶다.
5: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계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7: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 내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1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지나고 난 후라 날이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서울 24.6도, 부산 21도, 전주 27.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경북과 제주는 오늘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양은 5mm 정도라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도로 흐름 원활하고 작업 구간 주변에서 살짝 밀리는 정도입니다. 차간 거리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창동교부터 밀리고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구까지 서행 중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도 작업 중입니다. 마포대교부터 정체고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올림픽대교에서 잠실철교 구간은 1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0: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YTN
1: 뉴스 FM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가 벌어진 지 9일째. 어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고 세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2019년에는 무신사 양말 광고에 박종철 열사를 떠올리게 하는 문구가 실렸고, 얼마 전에는 프로야구단 유튜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업종은 다 다른데 패턴은 같았습니다. 왜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과 고인을 향한 조롱은 왜 자꾸 새어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들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2026년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YTN 라디오에서 인공지능 진행자 에어와 인간 천연지능 진행자 김우성 제가 함께 만들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오후 1시에 다양한 뉴스와 최신 정보들 또 AI 소식들 잘 전해드리니까요.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도요. 저희를 열심히 홍보하고 마케팅을 합니다. 뭐 저희 때문에 꼭 광고가 들어온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기꺼이 귀와 시간을 내주시는 분들께 사회적인 여러 가치관과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방송을 하는데 한 그룹이요. 5.18 민주화 기념일에 나쁜 정말 의도가 의심될 만큼 많은 피해자와 유공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만한 마케팅을 했습니다. 직접 회장 정용진 회장이 사과까지 했고요. 담당 임원 대표는 즉각 해임됐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과정을요. 그냥 단순히 이번 사건 하나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AI 브리퍼 에어에게 어떤 과정과 의미가 있는지 좀 물어봤습니다.
1: 안녕하세요. AI 뉴스 브리퍼 에어입니다. 어제 정용진 회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고 그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다섯 가지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스타벅스는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을까요? 그동안 카카오톡 선물하기 1위 자리를 7년째 지켜오던 스타벅스가 이번 사태로 그 자리를 배달의 민족에 내줬습니다. 한때는 실시간 순위가 10위까지 밀려나기도 했고요. 스타벅스 코리아 운영사인 SCK 컴퍼니의 최대 주주 이마트의 주가는 일주일 사이에 1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0만 원을 넘기던 주가가 9만 원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이 작년 말 기준 4,275억 원. 이 가운데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어제 스타벅스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조건 없이 환불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60% 이상 써야 환불이 가능했던 규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단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 왜 자꾸 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사실 스타벅스가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무신사가 양말 광고에 탁친이 억하고 라는 문구를 썼다가 박종철 열사 고문 취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일주일 전에는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유튜브 채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자막이 올라왔고요. 래퍼 한 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에 맞춰 공연을 잡았다가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대사의 비극을 가벼운 농담거리로 끌어다 쓰는 것, 전문가들은 이걸 역사 불감질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런 조롱은 도대체 왜 자꾸 새어나오는 걸까요? 어제 한 전문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0년 전에는 특정 커뮤니티 안에서 했던

0: 던 조롱이 이제는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는 암호놀이가 됐다.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광고 같지만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신호를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자막 한 줄에, 사진 한 장의 각도에, 숫자 하나에 코드를 심어두는 방식. 예전에는 노골적이었다면 이제는 게릴라전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더 잡아내기 어렵고 더 자주 새어나옵니다. 네 번째 질문. 그러면 회사 안에서는 왜 아무도 못 막았을까요? 어제 신세계가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 가장 무겁게 들린 단어가 두 개 있었습니다. 관행적 결제 그리고 리스크 관리 부재. 이번 광고는 팀장, 본부장, 대표까지 4단계 결제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5월 18일에 탱크데이는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합의자 7명 중 일부는 메일에 붙은 디자인 시안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결제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거치던 법무팀 검토도 이번엔 빠졌고요. 신세계는 이걸 사회적, 역사적 민감성 부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결제 시스템이 형식만 남고 알맹이는 비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질문. 그럼 기업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10년 전 한 대기업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이 이윤만 추구하다가는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 당시에는 다소 과한 경고처럼 들렸지만 지금 보면 정확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면 기부 좀 하고 환경 캠페인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 기업이 어떤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심지어 오너의 평소 발언까지 소비자가 다 보고 평가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신세계가 가장 자주 들은 단어가 내부 게이트키핑, 그러니까 안에서 거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윤리위원회를 다시 작동시키고 직원 채용 단계부터 역사의식을 보고 마케팅 기획 전 과정에 사회, 역사적 점검 절차를 넣는 것. 이게 앞으로 모든 유통기업이 받아야 할 숙제가 됐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물건이 아니라 그 회사의 생각을 보고 지갑을 엽니다. 오늘의 질문도 여기서 흐릅니다. 기업이 사회적 기억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우리 소비자는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해야 할까요? 이상 에어의 브리핑이었습니다.
1: 네, 저희도 방송 청취율 1위 하려면요. 외계인이 진행 중입니다라는 거짓 방송을 하거나 더 자극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고요? 사회적 가치가 있고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의 물건이 아니라 그 기업의 생각을 보고 구매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올바르게 세상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저희를 사랑해주듯이 물건을 파는 기업,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생각과 모두에게 유익하고 공익적인 내용으로 사업을 한다가 아주 중요한 거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실제로 이 그룹에 속해서 일을 하신 경험도 있으시더라고요.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이종우 교수와 함께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어떻게 본질을 이해해야 될지를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후 1시 8분에 가장 짧고 가장 시원하게 오늘 하루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양치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0: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막 칫솔을 드셨나요?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3분 동안 입안은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뉴스의 키스로 개운하게 닦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흐름이 선명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게 깨워줄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짜드립니다. 어제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의 정밀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서대문구 미근동 사고 현장을 정밀 감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2분쯤 고가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사고 당일 새벽 슬라브 절단 작업 도중 2.9cm 단차가 주저앉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백승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압도적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삼성전자 제1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22일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 투표율 95.5%, 찬성률 83.7%로 합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업노조는 투표율 96.5%에 찬성률 80.6%,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투표율 89%에 찬성률 21.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효력을 갖게 되면서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1인당 약 6억 원의 성과금을 받게 됐습니다. 공동교섭단은 오늘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대만 TSMC와 삼성전자에 이어 세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오전 9시 10분 기준 전날보다 9.41% 급등한 224만 5천 원에 거래되며 시가총액은 1,600조 168억 원, 약 1조 645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글로벌 주요 기업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한 계단 올라 12위에 올라섰고 삼성전자는 1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달 6일 1조 달러를 넘어선 지 불과 3주 만에 SK하이닉스까지 합류한 셈입니다. 청주 노래방 흉기 살해 사건 피의자 60세 백승태의 신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백승태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오늘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고 백승태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 공개에 이르렀습니다. 백승태는 지난 9일 새벽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자고 있던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리 흉기를 소지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 여부를 조사했지만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범행 동기를 명확히 결론 짓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입안이 개운해지는 3분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1: 네,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서서문 고가차도 저도 그 아래로 다닌 적이 많은데요. 돌아가신 분들 감리 단장을 비롯해서 현장 소장 이런 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대로 수습해야 되겠고요. 이런 위험한 작업에서는 항상 사람의 목숨과 안전, 뭐 그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게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독일에 여행 갔던 분들이 택시를 잡으려고 팔을 이렇게 뻗어서 흔들면 처벌받을 수 있다. 황당한 얘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하일 히틀러라는 나치의 어떤 모습을 흉내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AI 검색해보니까요. 3년 이하의 징역 및 막대한 벌금형에 처해진답니다. 아니 그냥 손을 들어서 택시 잡을 수도 있는데 자칫 오해할 수 있죠. 히틀러를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데 5월 18일 날 탱크데이라뇨. 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그룹 회장까지 나서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기업들이 이 정도, 독일은 택시 잡다가도 잡혀가는 마당에 이 정도의 감각이 왜 없었을까요? 강단에서 유통 현장도 잘 보고 있고요. 또 직접 이 그룹과의 경험도 있으신 것 같아요. 남서울대 이종우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자 이게 여러 사람이 여러 단계를 통해서 결제하게 되어 있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잘 걸러내야 되고 또 법적 분쟁이 있는지도 걸러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공개가 됐고 결국 기업 총수까지 나서서 사과라는 사태까지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배경?
2: 우선 뭐 기억해 보시면은 대기업 총수가 사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1: 네.
2: 특히 국내 유통기업에서는 드문 일이죠. 그런 점에서 그 조용진 회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다는 것은 점은 잘한 것이고.
1: 예.

0: 사과에 대해서 뭐 내용이 진정성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실제 본인이 나와서 직접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1: 예, 이게 사실은 뭐 기업을 책임지는 가장 높은 책임자가 나선다라는 게큰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는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재미나의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더니 직접 나서서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적절한 대응이다. 그런데 좀 구체적인 발생 경위나 혹은 조사의 한계점들을 말한 것은 아쉽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실제로 좀 기업 내에서 알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0: 이번에 사실 대기업 총수가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정성에 대한 부분을 꼭 소비자들한테 보여주는
1: 네.
0: 게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1: 네.
0: 실제 나머지 왜 발생했고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는 사실 대기업 총수보다는 뭐 담당 임원이 추후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쪽 부분도 조금 구체적이지 못했던 게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이 아쉬움들은 더 전문가 지적까지 있기 때문에 추후 신세계 그룹에서 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직접 사과에 나서게 된 배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과 그 국민적 여론이 안 좋았던 그 사건을 연결하는 듯한 의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내부에서 반대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을 텐데 다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정용진 회장의 과거 발언이나 SNS 활동 때문이기도 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뭐 일반적으로 사실 마케팅 문제가 발생하면은 CEO나 경영진에서 책임을 지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정진 회장께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
1: 네.
0: 그 스타벅스의 문제가 단순하게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신세계 그룹 전체의 철학과 사상 문제까지도 확대되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SNS를 통해서 신세계 그룹 브랜드가 뭐 불매 내용으로 좀 퍼진다거나
1: 네.
0: 아니면은 광주에서 진행하는 복합터미널이나 스타필드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1: 네네.
0: 결국에는 이 문제의 주체인 정 회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소위 문제를 풀어서 그 진정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1: 아,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이군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시기도 하니까요. 마케팅이라는 게 이렇게 일파만파 기업의 뿌리를 흔들 수도 있을 만큼 파괴력이 크고 또잘 되면 기업을 살릴 만큼 굉장히 큰 매출과 이익을 주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단계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디어 좋으면 해. 이런 건 아니지 않나요, 교수님?
0: 뭐 일반적으로는 기업에서 브랜드 마케팅 할때 실무자들이
1: 네.
0: 보통 실무자들이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1: 네.
0: 젊은 분들이 감각이 뛰어나니까 이분들이 기획을 하고 그 위에 팀장이 내용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부장이나 본부장 대표에서까지 올라가는데요.
1: 네.
0: 실제 이제 이 실무자들이 이제 마케팅 아이디어나 테마를 구체적으로 기획을 하죠.
1: 예.
0: 그래서 이거를 실적으로는 이제 팀장이나 사업부장급에서 확정을 합니다.
1: 예.
0: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경영진들은 뭐 개인 캐릭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답답한 거는 아무리 실무자가 의도적이든 실수를 했더라도 위에 계신 분들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1: 예.
0: 이거를 걸러라고 있는 건데,
1: 네.
0: 그, 이 문제의 본질은 이제 중간 관리자하고 경영진이 좀 걸리지 못한 문제가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1: 첨부 파일도 안 보고 결제했다 이렇게 알려졌더라고요. 네.
0: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스타벅스가 커피 전문점에서 연매출 3조 원에 나는 우리나라 부동의 1위잖아요.
1: 네.
0: 경쟁 브랜드들이 뭐 사실 1조도 못 넘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내부적으로 좀 자신들의 좀 부심이 좀 상당했을 것 같아요.
1: 아.
0: 그리고 또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포지셔닝을 프리미엄을 잡고 또 굿즈나 이제 프리퀀시 같은 마케팅이 돼 있을 친구잖아요.
1: 잘
0: 그러다
1: 됐죠.
0: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와, 우리 스타벅스 마케팅은 최고야라는 어떻게 보면 아니란 자만심 때문에 제가 이런 게좀더그 자연스럽게 그냥 예측을 못, 그러니까 그 점검을 못하고 넘어간 게 아닌가라고 예측합니다.
1: 그것도 또 새로운 시각과 말씀이시네요. 1등이라는 자만심이 그런 감수성도 가려버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도 실제로 유통업계에서도 일해본 경험도 있으시니까요. 이게 지금 뭐랄까요? 이 그냥 단순히 연상된 거일까요? 아니면은 이 부적절한 것들을 의도한 좀 저희가 흔히 말해서 뭐 일베니 어떤 뭐 혐오 집단, 혐오 사이트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의도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무리 중간 관리자들이 못 보고 지나간 부분이 있다고 해도 최초에 기획된 의도가 조금은 그런 불순함이 있다고는 판단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0: 사실 이게 그 마케터 입장에서는요, 그 매출 욕심이 있어요.
1: 아.
0: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소위 요즘에 말하죠, 그 조회수,
1: 네.
0: 뭐 이슈 이런 걸 잡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뭐
1: 네.
0: 상상이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뭐 그 소위 외부 환경에 대한 예측 빼고 막 상상하는데, 근데 이거를 그 꼭 이 날짜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죠.
1: 예. 역시.
0: 만약에 그 이 터블러가 탱크라는 말이 들어가고 다른 날에 했으면은 크게 별 문제 없을 텐데.
1: 그렇죠. 그 네.
0: 거기다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말도 또 너무 이상했잖아요. 연관성이.
1: 맞습니다. 이게
0: 그래서
1: 지금
0: 그런 좀 그 감수성이나 디테일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1: 예. 이게 스세권이라는 말이 날 정도로 뭐 임대 계약부터 시작해서 온갖 문제가 이제 앞으로 또 터져나올 위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서 여쭤볼 텐데.
0: 네.
1: 이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무신사도 과거에 이 표현을 그 돌아가신 가족들 앞에서 쓸 수 있나, 유가족 앞에서 쓸 수 있나 싶기도 한데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야, 이건 정말 좀 너무합니다. 결국은 뭐 박정철 기념사업회 후원금도 내고 막 사과도 하고 그러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케터들이 야, 저거 날짜나 표현 하나 잘못하면 이거 정말 사회적 무리구나라는 걸 알 텐데 단지 1위라는 이유만으로 몰랐을까라는 의심 때문에 사실 여쭤본 거거든요.
0: 근데 그거는 매출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기면은 네. 실적을 올리면 된다는 매출 지상주의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과하게.
1: 네.
0: 이게 안 된다는 것도 마음에 있고 있지만, 난 이번에 매출해서 이거 괜찮이 넘어가면은 내가 그 소위 시트시스 게 아니야라고 생각.
1: 결국은 매출 지상주의, 그러니까 매출 성적만 네. 잘 나오면 되지. 이게 다른 부분을 맞습니다. 못 보게 하거나 내지는
0: 그렇죠.
1: 괜찮겠지 하게 하는 거군요.
0: 예, 그거 담당자들은 가리게 되잖아요.
1: 예. 만약에 또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걸 아예 모르고 있다라는 것도 황당한 얘기네요.
0: 그렇죠. 뭐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관리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참자, 하지 말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안타깝죠.
1: 예. 야, 이게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일지. 과거에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모델 출신의 여성 연예인이 일본군 성노예 강제 위안부 컨셉으로 촬영, 누드 촬영을 했다가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사죄했던 기억 어렴풋이 나실 겁니다. 한 20년 전 일인데 가야 될 곳이 있고 안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 구분을 못했다입니다. 자, 이제 좀 기자회견에 대해서 내부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결국 뭐 고의는 없었다라고 내부적 결론은 나온 것 같아요. 신세계 측에서는. 이 이후에도 국민들의 감정은 뭐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적절한 위기 대응과 그 다음 단계들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0: 이번에 사실 기자회견 때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1: 네.
0: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 위기가 왔다고 너무 또 과도하게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1: 예.
0: 이제 이걸 하려고 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폐한다거나
1: 예.
0: 아니면은 그 일반 이제 직원들이 실수라고 그 좀 몰아가기 위해서 강압적 강제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이제 직원 인권이나 강압적 사회에 대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봐요.
1: 네.
0: 저는 지금 좀 비판을 받더라도 정확하게 진실되게 내부에 조사된 내용만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이 추후에 빨리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지금 뭐 5.18 민주화운동 관계자들 또 유가족 가족들 이런 분들이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제 수사를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게 사실 저희가 PR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뭐 타이레놀 사태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초기에 빨리 진실을 밝히고 양해 용서를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리스크 관리다라고 하는데 그 차원에서 지금 또 불씨를 남겨놨다라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유, 그래도 부동의 1위 커피 브랜드고 뭐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고 이런 것보다도 어떤 사회적 가치라든지 어떤 경영하는 사람들의 철학, 태도 이런 게 중요해졌네요, 이제.
0: 20년 전만 해도 사실 이런 논란이 있어도 지금처럼 예민하지는 않았죠.
1: 네.
0: 그러면은 그때는 SNS도 발전하지 않고. 근데 가만 보시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어떻게 보면 선진 시민들이에요.
1: 네.
0: 과거랑은 이제 의식이 완전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인기 브랜드, 뭐 싸고 좋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구매했단 말이에요.
1: 예.
0: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제품을 사거나 브랜드 기업을 볼 때 브랜드가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또 하나의 구매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고려해야 될 게 많아져서 마케터 입장에서는 아유, 피곤해, 따질 게 많아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상입니다. 과거에는 무시되던 것들을 이제는 찬찬히 챙겨봐야 되죠. 그런 게 지금 현장엔 더 많이 보이신다면서요. 사실은 이게 남녀 어떤 젠더의 문제도 있었잖아요.
0: 그렇죠. 최근에 이런 문제가 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0: 뭐이 지금 여기서 지금 기업이나 브랜드명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1: 네.
0: 뭐 직원의 안전 문제가 벌어진다거나
1: 맞아요.
0: 아니면 원천지 표시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뭐 손가락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논란이 많았죠.
1: 예.
0: 근데 저는 또 상대적으로 꼭 가치 소비라는 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1: 네.
0: 요즘 같은 경우는 그 SNS를 통해서
1: 네.
0: 소상공인 가게에 되게 그 선한 일을 하는 경우 많이 나오잖아요.
1: 예.
0: 그럼 이 영상 콘텐츠가 또 알려지면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나 주변인들은 또 찾아가서 도와주거나
1: 돈줄을
0: 아니면 뭐또
1: 내려가죠.
0: 다른 소위 돈줄을 내주잖아요.
1: 혼줄이 아니라 돈줄을 내려갑니다.
0: 예.
1: 예.
0: 이런 좋은 선행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가치 소비를 볼때 너무 기업들이 잘못하는 것만 볼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걸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1: 네, 전체를 잘 봐주셔야 되고요. 또 소비자 주권이라고 표현하면 좀 거창하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공급자, 만드는 사람, 시장 위주였다면 이제는 구매하는 소비자가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걸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 현장에서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수님의 얘기였고요. 자, 이게 또 반대편의 의견도 있습니다. 아, 과도하게 비판하고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반론을 해요. 그냥 텀블러 이름일 뿐이고 책상과 관련한 표현은 그냥 광고 카피로 봐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현재는 많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마케터는 이제 우선 소비자에게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국내적인 이미지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근데 결국에는 이번 문제가 탱크와 책상이라는 키워드가 5.18하고 만나서 그런 거잖아요.
1: 네.
0: 결론적으로는 고객한테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면 안 되고 또 마케터는 이제 당연히 소비자가 이거를 우리가 이벤트를 했을 때 어떤 감정이 느낄지에 대한 것도 고려해서 마케팅을 기획해야 되죠.
1: 아, 마케팅의 기획 의도가 아니라 시장의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0: 그렇죠. 이 시대의 소비자가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고려 안 했다고 하면 잘못된 마케팅이라고 볼수 있죠.
1: 예. 집에 있는 가정주부들을 위해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요즘 여자들 집에만 있는 존재로 보는 건 아주 구시대적이잖아요. 시대에 맞는 인식, 교수님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고. 자, 이제 신세계는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게 돌파할 과정들이 앞으로 남아 있을 텐데 아직은 뭐 교수님이 앞에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 보지 못했던 자만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문가로서 이 부분을 기업 입장에서는 해소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될까요?
0: 어제 기자회견은 좀 이제 해결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1: 예.
0: 이번 문제를 관점을 좀세 가지 정도 나눠서 봐야 될것 같아요.
1: 예.
0: 첫 번째는 이제 스타벅스를 넘어서 이제 신세계 오너인 정진 회장에 대한 조금 철학에 대한 의문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제 1차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했고, 저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직접 광주를 찾아가서
1: 아.
0: 5.18 단체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그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니까
1: 네.
0: 직접 만나서 좀더 상세하게 실세계에
1: 아. 아,
0: 좀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 그러면 이제 뭐 기존의 정용진 회장의 전적들 그런 표현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은 바뀌었다라는 설명이 될수 있겠네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만나서 얘기하면 또 다르잖아요.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를 만든 이제 스타벅스 내부 시스템인데요. 실세계 자체적으로 이제 수사가 한계가 있으니까 빨리 수사를 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매니지먼트 보완할지가
1: 예.
0: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이제 신세계 그룹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점, 그리고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필요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뭐 급하게 사실 뭐 기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민주주의나 5.18 관련된 그 사회적 활동, 사회적 책임 활동을 준비해야 되고,
1: ESG 잘해야 되네요.
0: 그래서 뭐그5.18 기념관을 좀 지원한다거나 아니면은 청년 대상으로 하는 뭐 민주주의나 5.18 관련된 콘텐츠 사업을 좀 지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더 현실적인 진정성 있는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 아니, 교수님, 제가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포털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경력을 보니까 신세계 그룹에 계셨더라고요. 예, 이게 빨리 저기 정용진 회장의 귀에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광주 찾아가라. 5.18 기념관 건립해라. 저는 뭐그 정도만 하면, 아, 사과는 제대로 했군이라고 볼수 있는 국민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뭐, 이 건뿐만 아니라 앞서 무신사이기도 했지만 다른 유통기업들도 이제 마케팅할 때 이거 잘 점검해야 돼. 원칙들 잘 세우고 보완해.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0: 최근에 이제 마케팅 학술 연구 측면에서 소비자 공격성 연구가 좀 활발하게 되고
1: 네.
0: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소비자들이요, 기업을 잘못하면은 그냥 나 혼자 미워했어요.
1: 네.
0: 그리고 구매를 안 하면 됐어요.
1: 예.
0: 근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본인만 구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불만을 확산하고
1: 예.
0: 막 불매 운동을 막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0: 이제 ESG가 확산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단순한 사회 책임 활동을 넘어서서 기업의 철학이랑 사상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는 거죠.
1: 맞습니다.
0: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는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어떻게 고객들이 받아들일지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로 매니지먼트를 할지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할 때가 된 거죠.
1: 맞습니다. 커피 하나도요. 커피 생산 국가의 어린아이들이 노동하는 걸 먹는다 그러면 공정무역이 아니다 그래서 안 먹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정도이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그 기업이 좋은 제품뿐만 아니라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말 중요해졌네요. 교수님 한 번 더 확인해 주셨고요. 안타까운 건 사실 뭐 정영진 회장이 직접 사과도 했고 아까 교수님이 솔루션도 얘기하셨지만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 아르바이트생, 또 주변 상권, 건물 임대가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인원이기 때문에 동질화된 구성으로 보고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그 스타벅스의 잘못된 이벤트를 뭐 거기 직원들도 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저는 이 스타벅스가 이번 사태로 매출 감소 그리고 또 뭐 선불카드 환불 등으로 이제 숫자적 손실도 있지만 전반적인 이제 스타벅스 브랜드에 대한 그 브랜드 하락.
1: 맞아요.
0: 또 더 큰 거는요. 직원들이 이제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1: 예.
0: 내부적인 충동도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또 설명사들도 이제 불만이 많아지면서 이런 그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랑스러운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요. 자랑스럽게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많이 지금 정말 이걸 못 보고 이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전체 맥락이 더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빨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도 이제 그냥 가성비 있네 싸고 좋네 이것만 아니고 좀 현명하게 소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향후에도 이제 기업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거나 뭐 혐오나 갑질에 대해서는 우리 선진 시민인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못하게 막아야 되고요.
1: 네.
0: 그래야 이제 기업들도 경각심을 느끼고 이제 다시 이제 기업들이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할 거예요. 근데 전 다만 이제 SNS를 통해서 요즘에 조회수를 올리려고 무분별하게 막 확대 해석되고 과장되는 거짓 내용이 있는데
1: 네.
0: 요것만큼은 좀 선별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앞서 얘기한 대로 논란보다는 좋은 일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요. 저는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이런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늘어나는 좋은 회사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잘하는 일을 많이 공유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이 얘기도 주문해 주셨고요. 사실은 앞서 매출 지상주의 얘기하셨지만 이게 돈 좀 많이 벌려다가 자칫하면 폐가 망신한다 이런 것도 조금 교육적인 효과를 이번에 줄 수 있을까요? 이번 사태가 국민들한테 상처와 분노를 줬지만 어떻게 보면 마케터나 마케팅 기업들에게 조금 마케팅 부서에 약간 경고가 됐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렇죠. 이제 매출만 올리면 되고 아니면 뭐 뭔가 이슈만 만들면 되고 주목만 받으면 된다라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느끼고 있고 가치를 지키고 오랫동안 스테디로 갈 수 있는 이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으로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향해야 될 점들과 또 왜 저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또 다른 지점들을 봐줬고요. 무엇보다 5.18 민주화 운동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을 열어주신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어서빨리 온 국민과 또 책임을 져야 될 기업이 어루만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이종우 교수였습니다.

네, 인간 작사 AI 작곡 세상에 5월 18일 날 그런 표현을 쓰다니요. 그리고 고문으로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혹은 정의를 불태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당한 고문을 광고로 쓴다니요. 앞서 제가 오프닝 하면서 말씀드렸죠. 독일 형법 86조 A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택시를 잡을 때 나치 히틀러를 찬양하는 모양새와 비슷하게 하면 신고당하고 처벌당할 수 있다. 왜 독일이 굉장히 선진국이고 여러 면에서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요. 꼭 지켜야 될 것,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생각이자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 선 넘었거든요, 기업들이. 그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 음악으로, 노래로 들려드릴게요.

0: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2: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런 발언을 듣지도 않거나 좀 무시해도 되고, 아유 여자들이 어디, 이런 식의 성 차별적 표현도 썼었겠죠. 하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나서는 함부로 그러지 못합니다. 그 여러 가지 마찬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것들이 중요한 가치 기준이거든요. 회사를요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인하고는 다르죠. 자연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좀 사람다워라 이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지켜야 될 가치, 철학, 생각 올바르지 않으면 이젠 서기 어렵습니다. 그거 하나가 뭐 대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가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면 또다시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번에 잘 정리해야 되죠. 또 너무 이 논란에 빠져들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인 고민도 함께 해야 될 겁니다. 경제는 중요하니까요. 짙은 애 잘 지내자 우리. 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처를 제대로 사과하고 아문 뒤에 말씀이죠. 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최근 세계적인 팝스타인 두아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구액은 무려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억 원 규모인데요. 세계적 팝스타와 글로벌 기업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 삼성전자가 뭘 잘못해서 220억짜리 소송이 걸린 거야?
5: TV 포장박스 있잖아. 거기 두아리파 사진이 들어갔다는 거야.
4: 공식 모델이라 쓴 거 아니야?
5: 그게 아닌가 봐. 두아리파 측은 그래서 허락도 없이 왜 쓰냐 이거고, 삼성 쪽은 사용권 확인하고 쓴 거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지.
3: 보도에 따르면 두아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TV 제품 포장 상자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사용 중단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이미지 사용권을 확인했다며 무단 사용이 아니란 입장인데요. 이 논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4: 뉴진스도 미국에서 소송 휘말렸다던데?
5: 응, 하우스비트. 그 노래 알지? 미국 작곡가들이 자기들 대목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모양이야.
4: 엥? 표절? 뉴진스 측은 뭐래?
5: 사실 무근이라는 거지. 되게 복잡해지겠는데.
3: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작곡가 4명은 뉴진스의 곡 하우스위트가 자신들의 데모곡을 도용했다며 로열티 배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죠. 소속사 어드워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소송의 관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콘텐츠 저작권 분쟁 법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열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3: 변호사님, 두아리파 아시죠?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던데 이 뭐가 문제인 겁니까?
6: 네, 보도에 따르면 두아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본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TV 포장 박스에 사용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청구 금액은 1,500만 달러로 하나 약 220억 원 규모입니다. 네. 두아리파 측은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TV 포장 박스 외부에 그 사진을 사용했다고 하면서 해당 이미지는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리파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사용권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그 뒤에 2025년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3: 정리하면 두아리파 측은 허락 없이 사진이 사용됐다라는 거고,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사용권을 확인했다는 건데, 이 지점이 결국 핵심일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우리는 파트너사를 통해 사용권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6: 네, 엄밀히 따지면 삼성전자 측은 추가적인 입증을 해야만 법적 책임을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두아리파가 그 파트너사에게 두아리파 사진 사용을 제3자에게 허락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 그리고 파트너사가 그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가 TV 박스까지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파트너사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삼성 측에서는 이와 같이 파트너사가 권한 범위 넘는 계약을 했다는 점에 관해서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해서 살펴봤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그리고 사진 한 장이라고 해도 단순히 사진 저작권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유명인의 얼굴이 상품 포장에 들어갔다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모델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 지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6: 유명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것 자체로도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지만 그 사용의 구체적인 모습이 자사 제품 포장 박스에 인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유명인이 해당 회사 제품의 전속적인 광고 모델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준 것은 단순히 사진을 사용한 초상권 침해 피해를 넘어서 그 유명인이 가진 입지나 성향, 브랜드 가치 등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그런 피해를 주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고 해당 제품이 세계적으로 판매 유통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 규모를 상당히 크게 산정하게 될 요소로 보입니다.
3: 네, 그런데 청구 금액이요. 우리 돈으로 220억이란 말이죠. 사진 한 장에 이렇게까지 큰 금액이 가능한가 싶은데 이게 미국인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두아리파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그런 건지 어떻습니까?
6: 네, 그 미국에서의 그 청구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원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침해에 따른 피해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 행위나 그 위법성의 정도를 평가해서 그에 따라 징벌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소송에서 청구 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두아리파와 삼성전자권에서는 만약 두아리파 측 주장대로 두아리파 측에서 사용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삼성전자 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진 사용을 계속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침해 양태의 위법성을 높게 보아서 그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금의 몇 배를 곱하는 징벌적 금액이 산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3: 소송이 계속 이어진다면 법원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두아리파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6: 현재까지 공개된 양측의 입장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두아리파 측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쟁점별로 보자면 법원은 먼저 삼성전자가 말하는 파트너사가 두아리파 측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는가, 그 계약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만약 파트너사의 권한이 단순 음원 홍보용이나 특정 미디어의 노출용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삼성전자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 중단 요구의 고의성인데 만약 두아리파 측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 이후에도 삼성전자 제품의 생산 및 유통 정황이 입증된다면 고의성이 인정돼서 미국 법원 특유의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이번에는 음악 저작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뉴진스 노래가 미국에서 표절 소송에 휘발렸다던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6: 네, 그 빌보드 보도에 따르면 오드리 아마코스트를 포함한 4명의 작곡가는 뉴진스가 2024년 5월 발매한 How Sweet라는 곡이 자신들의 데모곡 One of a Kind를 도용했다며 뉴진스와 소속사를 상대로 로열티 배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소장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작곡가 오드리 아마코스트는 지난 2024년 1월 퍼블리셔를 통해 인스트루멘털 트랙을 전달받았으며 뉴진스의 신곡 후보로 제출할 탑라인 가사와 멜로디 작업을 의뢰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동료 작곡가 3인과 협업하여 해당 트랙 위에 One of a Kind를 작사하고 녹음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곡은 최종 선발 과정에서 탈락했고 이후 4개월 만에 뉴진스의 How Sweet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오드리 측은 이 곡 첫 번째 벌스가 자신들의 데모곡과 양적 질적으로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하우스위트는 발매 당시 빌보드 클럽 200 차트에서 18위, 미국 제외 순위에서는 7위까지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끌었던 바 있습니다.
3: 네, 표절은 이게 진짜 쉽지 않다고 느끼는 게 듣는 사람

0: 시장에서는 뭐 비슷한데 싶어도 법적으로는 바로 표절이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원고 측이 자신들의 데모곡을 뉴진스 측에 제출했다가 탈락했는데 그 뒤에 나온 하우 스위트라는 곡첫 번째 벌스가 데모곡과 흡사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점이거든요. 이 지점이 일반적인 표절 소송과는 다른 부분 같기도 한데요.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치열하게 다툴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1: 네, 지적하신 대로 오드리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일반적인 표절 소송과는 구조적,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파괴력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표절 소송은 피고가 원고의 곡을 들었을 가능성인 의거성을 입증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지만 이번 사건은 뉴진스 측이 해당 데모곡을 직접 전달받아서 검토한 명백한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음악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표절의 인정 요건은 보통 피해자의 저작권이 성립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했는가, 그리고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한가인데, 첫 번째로 오드리 측의 저작권이 성립하였는가에 관해서는 311개 음표 시퀀스가 독창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공공재인지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아무리 두 곡이 유사하더라도 그 유사한 부분이 누구나 쓸수 있는 흔한 음악적 클리셰라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0: 네. 만약에 음악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1: 네, 만약 침해가 인정된다면 형사적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성이 부정되어서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뉴진스 측은 막대한 재정적 타격과 함께 향후 활동에 상당한 법적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과거 수익을 정산해야 됩니다. 곡이 발매된 2024년 5월부터 판결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음원 스트리밍, 다운로드, CD 앨범 판매, 방송, 공연 수익 중에 일절 벌스가 기여한 만큼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로 미래 수익 분배를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향후 발생하는 모든 저작권 수입의 일정 비율을 평생 오드리 측에게 자동으로 배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거액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청구가 예상됩니다. 미국 저작권법은 강력한 금전적 징벌을 부과하기 때문에 오드리 측은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청구를 할 것이며 그 결과 이익 환수 법리에 따른 뉴진스 측의 저작권료를 포함한 콘서트, 굿즈 등의 파생이익까지도 배상금으로 산정될 것이고 오드리 측의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과 함께 변호사 선임료까지 전액 부담하게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드리 측이 음원 사용 금지 가처분 아니면 배포 중단을 청구한다면 뉴진스 측은 스트리밍 중단 위험에 빠지고 콘서트나 방송 등의 행위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 현재 팽팽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의거성 요건은 상당히 입증된 상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독창성의 측면에서 마이애미 베이스라는 장르가 그 문제된 311개의 음표 시퀀스가 그러한 장르에서 수많은 작곡가들이 오랫동안 써온 흔한 멜로디다라는 패턴으로 보일 확률이 높아서 그렇게 인정된다면 표절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 유사성 측면에서도 뉴진스 측이 제공한 반주는 드럼 리듬, 베이스 라인, 비플랫 마이너 코드 진행이 애초에 같았기 때문에 그 위에 멜로디나 그런 가사들을 얹었을 때에도 결국 비슷한 흐름으로 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음악적 결론이라는 그러한 반론을 깨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이 최종 판결로 오드리 측의 손을 완벽히 들어줄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드리 측은 이러한 데모 접수 기록을 무기로 뉴진스 측을 압박해서 합의금과 저작권 지분을 받아내는 그런 소송 외적 실리적 결말을 추구할 소지가 커 보입니다.
0: 네.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두아리파의 New Rule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YTN FM. 기호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포항과 울산, 부산 등 영남 해안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외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상태인데요. 오후까지 제주와 영남 지역은 5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은 저녁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평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살짝 밑도는 기온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기온 다시 오르겠습니다. 서수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인해서 오늘도 일부 도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까지 도로 통제 중입니다. 행신역과 서울역 간의 KTX 운항은 중단됐고 도착지도 바뀌었습니다. 이외 열차 운행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구간이 늘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터널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 작업 중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정체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1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News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YTN 뉴스케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LG전자 건물에서 흉기

0: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 두 명이 크게 다친 가운데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자세한 소식 들려주시죠.
2: 네, 오늘 오전 11시 18분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 W5동 2층에서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옆구리와 팔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다행히 생명에 든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지하철로 도주하던 피의자를 40여 분 만에 서울 마포구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에서 검거했습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이 본사 직원들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LG전자 임직원 2명이 다쳤습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이 본사 직원들을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달아난 피의자를 범행 40여 분 만에 서울 마포구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가결된 뒤 노사가 임금 협약 서명을 마치면서 삼성전자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1: 하지만 성과급 격차에 따른 사업부 간 갈등과 주주들의 반발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손효정 기자.
3: 네,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입니다. 네,
1: 투표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3: 네,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오늘 오전 10시 반쯤 공개했습니다. 조합원 6만 5천여 명 가운데 6만 2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찬성표가 4만 6천여 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찬성률은 73.7%로 나타났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노사 합의는 타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4: 네, 이어서 노사가 임금협약 조인식도 바로 진행했죠.
3: 네, 그렇습니다. 찬반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오전 11시에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20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뒤 일주일 만인데요. 노사는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파업 사태를 종결지었습니다. 사측 교섭위원인 여명구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타결을 계기로 노사가 한마음이 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며 노조와 임직원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장기간 논의 끝에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삼성전자를 위기로 몰고 갔던 임금교섭 분쟁은 법적, 제도적으로 모두 일단락됐습니다. 합의안이 이렇게 최종 확정됐는데 그렇다면 가장 관심이었던 성과급 규모는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4: 네, 이번 합의안은 반도체 부분에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증권사들이 예측하기로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300조 원에 달할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300조 원의 10.5%, 그러니까 31조 5천억 원이 특별 성과급 재원이 되는 겁니다. 이 재원의 40%는 반도체 모든 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나머지 60%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배분하는데요. 큰 실적을 거둔 메모리 사업부 직원이라면 삼성전자 평균 연봉 기준 기존 성과급의 공통 배분목, 여기에 사업부 실적까지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을 받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이 같은 성과급 격차가, 네, 그렇다면 반도체가 아닌 뭐 가전이나 모바일 완제품 부문 직원들의 성과급은 좀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걸까요?
4: 네, 스마트폰이나 가전과 같은 완제품을 담당하는 사업부 직원은 별도 특별 성과금 없이 연봉의 50% 상한이 유지됩니다. 여기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지급될 전망인데요. 같은 회사 소속이지만 메모리 사업부 직원과는 성과급 차이가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3: 네, 이 같은 성과급 격차가 사업부마다 합의안에 대한 찬반 비율이 크게 엇갈린 이유가 되겠네요.
4: 네, 맞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 그리고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참여했는데요. 반도체, 특히 메모리 사업부 비중이 큰 초기업 노조에서는 찬성률이 80.6%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사업부와 완제품 부분 조합원이 상당수 가입한 전삼노의 찬성률은 21.1%에 그쳤는데요. 전삼노 조합원의 80% 가까이가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앞서 공통교섭단을 탈퇴한 완제품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도 자체

0: 투표를 진행했는데 반대가 8,900여 표, 찬성은 47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노조도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박 기자가 전해주시죠.
1: 네, 동행노조는 이번 합의안에서 투표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며 투표 중지 가처분을 수원지법에 내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투표 무효 소송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오늘 투표 결과를 지켜본 동행노조는 조만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조합원들이 성과급 페널티 조항에 반발하는 등 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 기자, 삼성전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0: 네, 삼성전자 주주들도 이번 성과급 합의는 위법하다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주 단체는 오늘 투표 결과가 공개된 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건 위법한 배당이자 자본 유출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들은 삼성전자 주주 명단을 열람해 주주권 행사에 협조하는 서한을 발송할 방침인데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삼성전자 임금 교섭이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이번 총파업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노노 갈등과 주주들의 반발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코스피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중 한때 8,400대를 넘어가는 등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증시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4: 네, 어제보다 2.42% 오른 8,241호 출발한 코스피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을 시작한 지 불과 3분도 채 안 돼 8,400을 돌파하며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지금도 8,300대와 8,400대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파른 상승세에 한때 프로그램 매수 호가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외국인이 어제까지 13거래일 연속 팔자를 나타냈지만 어제 순매도 규모를 대폭 축소한 데 이어 오늘은 순매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절반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7% 넘게 오른 32만 원대를, SK하이닉스는 13% 이상 오른 233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1,600조 원을 넘어가며 국내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는 오늘 출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두 배로 추정하는 ETF 상품의 영향도 큽니다. 현재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시작가보다 27% 이상 오른 29,900원대,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14% 이상 오른 24,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형 ETF와 달리 이번에 출시되는 ETF는 한 종목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실적 발표나 악재, 반도체 업황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내림을 반복하면 투자금이 줄어드는 이른바 음의 복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ETF 상품에 투자를 하려면 2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신청자가 이미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상장된 첫날부터 상품 투자 교육 사이트 접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소폭 오름세로 출발했던 코스닥은 지금도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소폭 내린 가운데 1,4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림룸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2: 어제 붕괴된 서서문 고가차도의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3: 현장 안전부터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5: 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3: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5: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사고가 난 곳은 경의중앙선 철도와 고가차도가 만나는 곳입니다. 상판이 떨어진 곳에는 차도 단면이 드러나 있고 구조물 잔해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붕괴되지 않은 구조물도 기울어져 위험해 보입니다. 일대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 사고 지점 인근 도로 역시 현재 양방향 전면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요?
5: 네, 일단 서울시와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자들은 오늘 아침 8시쯤 이곳에 모여 합동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중지된 상황에서 나머지 고가 철거 관련 후속 작업이 가능할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장 철도 운행에 불편이 크다 보니 협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0: 철거가 붕괴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부터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철거가 마무리되면 전차선이나 궤도 복구 작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수사 상황도 짚어주시죠.
0: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어제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오늘 새벽 4시간가량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도 오늘 10여 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섭니다. 국토부 역시 오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르면 내일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2시 반쯤 이곳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이상징후로 인한 안전점검 도중 상판이 무너지면서 공사 관계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철거 공사는 공정률이 90% 가까이 진행돼 마무리까지 60일 남짓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 사고 현장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2: 붕괴된 서소문 고가차도 잔해물이 열차 선로를 덮치면서 KTX 등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1: 네, 국토교통부는 주말 전까지 선로 복구를 마치겠다는 계획인데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3: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1: 현장 열차 운행 상황 어떻습니까?
3: 예, 제 뒤로 보시면 열차 운행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까지 출발이 예정된 열차 10편 가운데 현재 4편이 운행이 중단됐다며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이 멈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 오전부터는 승차권 반환과 변경을 문의하는 창구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운행 취소 소식을 접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고 대체 열차를 구한 뒤에도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왔다가 타려고 김밥까지 샀는데 이제 갑자기 다 취소가 돼가지고 갑자기 입석으로 끊게 됐습니다. 사업상 누구를 좀 만나기로 했는데 그 지연돼가지고 한 2시간 기차가 안 된다고 해갖고 연락해놨습니다.
2: 네, 붕괴 사고가 열차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럼 열차는 언제쯤 정상 운행됩니까?
3: 예, 국토교통부는 주말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선로 복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선로를 덮고 있는 잔해물을 먼저 치운 뒤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을 복구한 뒤에야 정상 운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최소 이틀 동안은 지금처럼 열차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역 북측에 있는 차량 기지로 향하는 선로가 사고 잔해물에 가로막히면서 차량들이 묶여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역 남쪽에 있던 열차로만 운행을 이어가다 보니 전체 683대 열차 가운데 80% 정도만 운행되고 있고 고속선인 KTX 운행률은 66%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서울역 북측 선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KTX는 서울역부터 행신역 구간, 전동열차 경인중앙선은 서울역부터 수색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멈췄습니다. KTX뿐만 아니라 ITX나 무궁화호 열차도 운행에 변동이 있는 만큼 당분간 이용하시기 전 열차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2: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수서동에서 하수관 정비 공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 사고 때문에 60대가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합니다.
1: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시간 전쯤입니다. 12시 40분쯤 신고가 접수됐고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지금 이송 중이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서울 수서동 공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로 인해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2: 예.
1: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YTN은 오늘부터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6월 4일까지 이곳 특별 스튜디오에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소식을 자세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중반으로 접어든 선거 판세, 정치부 김철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전과 비교하면 비교적 조용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제 서소문 고가처도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때문에 각 당이 시끄럽고 요란한 선거 유세에 자제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 같은 상황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각 당마다 조심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여야 모두 음악을 틀거나 과도한 율동을 하는 등의 시끄러운 유세에는 자제령을 내렸는데요. 사고를 선거 이용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언행 단속에도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사고 수습에 방해되는 허위 정보나 추측성 발언을 금지했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여서 이전보다 조용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0: 네, 당장 모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여야 지도부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 행보부터 좀 알아볼까요?
1: 네, 정청래 대표는 충남 논산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중원 공략을 펼친 뒤에 곧바로 인천으로 이동하는데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등과 함께 강화군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운서역 앞에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텃밭인 전남으로 내려가서 강진과 보성, 순천, 광양, 여수까지 도 전체를 돌아본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첫 서울 지역 유세를 소화하던 중에 서소문 사고의 모든 일정을 중단했었는데요. 오늘도 아침 선대위 회의를 제외하며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선거 지위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신 송원석 원내대표가 격전지인 한남갑을 찾았고 곧장 강원도로 이동해 김진태 후보와 함께 합동 순회 유세를 펼쳤습니다. 중도심 표심이 중요한 수도권과 비영남권 지역 후보들에게 전력을 쏟으면서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0: 네, 오늘 여야 지도부가 주재한 선대위 회의에서도 서로를 견제하는 더 선명한 메시지가 나왔지요. 여야 지도부의 핵심 발언을 짚어주시죠.
1: 네, 먼저 민주당부터 살펴보면 정청래 대표는 국내임을 향해 내란의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투입을 비판했습니다. 저러니까 내란, 윤어게인 정당이란 소리를 듣는다며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물가와 환율, 금리를 다 망쳐놓고 주가 상승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스타벅스 때리기에 대해선 색깔론으로 입틀막에 나섰다고 직격했습니다.
0: 네, 이번에는 격정지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여야 서울시장 후보 모두 공개적인 선거 유세를 모두 중단하고 차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요.
1: 네, 맞습니다. 지방선거가 7일 남았기 때문에 가장 뜨거워야 할 시기인데요. 서소문 사고 여파에 수도권 지역 유세도 소강상태입니다. 정은호 후보 캠프는 오늘 공식 유세활동 없이 사고 수습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요. 밀린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토론회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가 오후 2시 사고 브리핑을 예고한 만큼 이후에 선거운동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후보 역시 오전 사고 현장을 재방문했고 안전이 최우선이란 점을 국토장관에게 강조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란 기조하에 내부적으로는 허탈감과 당혹감도 읽히는데요. 오 후보 역시 서울시 브리핑 이후에 정확한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격전지 이제 울산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이제 단일화가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타났는데 조금 전 결렬 위기를 넘기랬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주말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었던 진보진영 단일화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앞서 김상욱 후보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걸 뒤늦게 알았다면서 중단을 선언했고요. 진보당은 경선이 불리해지자 판을 깬 거라면서 반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중재에 나서기로 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욱 후보가 요구했던 재경선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투표 전까지가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꼽히는데 결렬 위기를 가까스 넘겼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보수 진영 단일화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데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컷오프 뒤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맹우 후보에게 연일 단일화를 호소하고 있지만 박 후보의 완주 의지가 강해서 지도부가 나선다 해도 조율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큰 상태입니다.
0: 네,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전북 지역 선거도 이번에는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과거에는 민주당 후보가 되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 내보였는데 이번에는 초접전 상황이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전북에서는 컷오프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가 예상외 선전으로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초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친명 대 친천 구도로 표심이 갈렸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김 후보의 돌풍이 호남권 전반에 영향을 주면서 기초단체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또 선거 결과가 정청래 대표의 지도력 가늠자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0: 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세도 궁금합니다. 접전지로 분류되는 곳이 어느 지역이죠?
1: 네,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

0: 충남 공주부여 청양, 울산 남갑 등 네 곳이 접전지로 현재 분류되고 있는데요. 평택을의 경우 조국혁신당이 대부업체 운영 의혹을 받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두고 신속한 결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후보가 나쁜 검사 그 자체라면서 당이 나서서 후보를 조치하란 건데요.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시민 명령이라면 가능하다면서도 상대 쪽에 그 질문을 먼저 하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용남 후보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혁신당이 욕모닝을 시전하고 있다면서 의혹 부풀리기와 허위사실 유포에만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고 본인들이나 잘하라며 직격해서 단일화가 난망상태라는 해석입니다.
1: 네, 지금까지 판세도 좀 살펴보죠. 민주당이 선거전 초반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경북만 빼고 15곳, 그러니까 싹쓸이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거죠?
0: 네, 맞습니다. 여당의 압승이 전망됐지만 최근 보수가 결집하면서 곳곳의 구도가 박빙으로 전환했다는 평가입니다. 어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서울과 부울경, 대구와 전북까지 6곳을 접전지로 분류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자유를 지키자는 신념이 모이고 있다면서 보수 결집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격전지에서 몇 석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전체 선거 승패도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여야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맞춰서 격전지에서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제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사전투표도 모레부터 진행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우선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다음 달 3일 진행되지만 사전투표는 모레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최근 투표자 절반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이제 정말 막바지인데요.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됩니다. 각 언론사가 준비한 결과를 서둘러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들 사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철희 기자와 함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뒤로 보이는 서울시청 시장실 자리의 주인공도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상암도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2: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취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엽니다.
3: 청와대가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했는데요. 조금 전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4: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됩니다. 시간은 100분으로 예정돼 있지만 다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합니다. 취임 30일, 100일, 신년에 이어 네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이번 회견은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국정 2년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행 방식은 앞선 기자회견과 같습니다. 기자들이 정해진 각본 없이 대통령과 사회자의 지목에 따라 자유롭게 질문하면 대통령이 답변합니다. 회견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선 특별히 대학 언론 기자인 대학생 두 명이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과제를 대통령께 질문합니다. 질문자는 올해 시사인 대학 기자상과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학 언론상 수상자입니다. 이번 회견의 키 비주얼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빛과 모든 국민이 함께 걷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전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70%를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단락되며 총파업은 피했지만 노노 갈등

0: 등과 주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고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 체계 논의에도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네, 어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지만 성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임주혜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예.
0: 자,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 73.7%로 가결이 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부문별로 투표율이 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3: 맞습니다. 투표율도 정말 가히 기록적이에요. 95.9%. 예. 조합원 거의 대부분이 이제 투표에 참여를 했고 참여한 투표원 가운데 4명 가운데 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4: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입니다.
3: 가장 이제 성과급을 많이 받는 이른바 금도끼를 쥔 이 메모리 사업부의 2만 8천여 명. 이분들은 뭐 대부분 찬성할 수밖에 없죠. 예. 은도끼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1억 6천만 원가량 받는 이른바 이제 비메모리. 비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파운드리나 시스템. 여기에 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아이 위쪽을 보니까 좀 적어 보이는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야 연봉보다도 더 많이 받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돌독기도 있어요. 이게 자사주 600만 원 받고 이제 1위와 6억 원과는 거의 100배 가까운 성과급 차이이기 때문에 네. 난 왜 존재하는가.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회사 내에서 성과급이 100배 차이 난다. 굉장히 갈등이 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내부 조짐도 보였어요.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월급 루팡이 등장을 했다. 이 월급 루팡이라는 게 하는 일 없이 월급 축내는 사람 얘기하거든요. 네. 이 도둑. 영화 캐릭터 루팡에서 이제 빚댄 신조어인데 아니 적자 내면서 어떻게 1억 6천만 원 받아가느냐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근데 월급 루팡은 적자 부분에 많은 게 아니라 흑자 부분, 메모리 사업 부분에 더 많을 수도 있다. 지금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슈퍼사이클을 보이는 건 과거에 정말 황해 법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선행 투자를 해온 기술 투자의 지표가 쌓여서 지금 받는 거예요. 네. 지금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은 이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이제 지금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이 뭐냐? 인재제일이에요. 인재제일.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초기에 이제 이 최종 면접에 들어가면 옆에 관상가를 두고 면접을 봤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로 정말 한 명 한 명 인력을 잘 골랐었는데 지금 보면 야, 이게 지금 초일류 기업 삼성의 인재 경영 철학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MZ세대 노조들은 보면 회사의 성과는 별로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만의 성과,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인식이 지금 너무나 드러나고 있어서 아마 저는 이제 반도체 경쟁도 중요하지만 이거 이후에 지금 내부 결속력이 흔들리게 되면 분명히 회사의 이제 기술 경쟁력까지 이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1: 네. 지금 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또 다른 노조, 이 동행노조에서는 투표 중지 가처분 걸지 않았습니까? 배경도 좀 짚어볼까요?
2: 그렇죠. 동행노조는요. 당초에는 이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
4: 변호사입니다.
2: 이 교섭에 참여하는 멤버였다가요. 중간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 본인들이 대변하고 있는 가전 분야에 대한 이익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이 협상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탈퇴를 한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이 투표에 동행노조는 참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행노조 입장에서는 투표를 행사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래야지 가전 쪽 분야에 대한 의결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투표를 멈춰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요. 일단 투표를 멈춰달라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문기일이 투표 종료 이후로 잡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실현이 되기 어려운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물론 그 전에도요. 이 교섭 자체를 중단해달라라는 가처분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기각이 되었습니다. 네. 가처분이라는 것은 본안 소송까지 가기 전에 지금 당장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이후에 본안 소송에서 이겨 또 너무나도 큰 피해가 발생할 때 잠정적으로 멈춰주는 것이거든요. 네. 하지만 법원에서 봤을 때 일단 교섭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었고요. 과반수를 획득한 노조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멈출 정도의 하자는 없다라는 1차적인 판단이 있던 겁니다. 이 동행노조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적으로 이 투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이 투표 자체를 무효화해야 된다는 그런 소송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 네. 앞으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만약 동행노조가 이 협상에서 빠져

0: 나오는 과정에서 협상에서는 제외를 해도 경우에 따라서 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구두 약속이든 합의서든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한 가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이미 이 초기업 노조가 굉장히 다수를 점하고 있었고 협상 과정에서 빠졌다면 투표권이 배제되는 것이 맞다라는 쪽의 의견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1: 예. 그 지금 이렇게 이제 노노 갈등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불거지다 보니까 지금 앞서서 이제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주셨는데 좀 분사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맞습니다. 삼성이 망해야 된다. 라는 이제 고위급 노조 관계자의 말은 거의 충격적이었어요.
1: 그러게요.
2: 물론 뭐 분사를 감안한 얘기이긴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분사라는 거 그동안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이유로 상당히 어쩌면 이제 이 굉장히 이제 그 노조 측의 의견, 주주 측의 의견을 무시한 채 오히려 이제 CEO들의 어떤 이제 이 어떤 경영 전략이나 아니면 네. 이제 어떤 대물림을 위한 수단으로 써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의 10%를 10년간 장기 계약한 이후에 삼성이 똑같은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은 이제 영업이익의 15%를 얘기하다가 지금 10.5%. 회의록에는 사실 우리는 발표할 때는 사업 성과라고 얘기했지만 회의록에는 영업이익률이라고 돼 있어요.
1: 예.
2: 기존의 초과액 성과급제도 OPI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영업이익률의 12%를 할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만에 하나 이게 지금 현실화되게 되면 대부분의 업종들에서 주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대부분의 업종들에서 이렇게 영업이익률의 몇 퍼센트를 달라라고 이제 요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1: 예.
2: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반도체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몇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슈퍼 사이클을 맞고 있지만 지금 내수 기업들도 많습니다. 뭐 카카오도 그렇고요.
3: 예.
2: 이런 기업들조차도 오히려 지금 삼성처럼 N분의 1 좀 달라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1: 네.
2: 이건 상당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떤 이제 좀 굉장히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경쟁력 특히나 제일 좋을 때, 업황이 가장 좋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력, 기술 개발력, 앞으로 미래 투자 여력, 그리고 이제 인재 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시사점을 얘기하고 있어서 회사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인력 충원을 줄이고 가능한 AI 자동화라 가라 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분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1: 네.
2: 특히 미국은 지금 반도체 모든 클러스터를 미국으로 옮기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대만인 TSMC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자, 삼성전자의 잠정 합의안 가결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노동부 장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을 막판까지 중지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잠정 합의안의 가결이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4: 네,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금 같은 기업 안에서 조합원 간의 성과급 차이가 너무 커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다는 건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썼는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잠정 합의안이 가결이 됐고 자사주로 이걸 이제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될 텐데 이 과정이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세요?
2: 사실은 이제 올해는 300조 원을 기반으로 해서 10.5%니까 31조 5천억 원이지만
1: 네.
2: 내일은 더 좋습니다. 전망이 적어도 이번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3년 정도 이어진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무려 80조 원이 넘는 자사주를 시장에서 취득을 해야
1: 네.
2: 이제 3년에 걸쳐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유통주식 수장의 유통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1: 네.
2: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주가에는 강력한 하방 지지력을 나타낼 수가 있고
1: 네.
2: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개정된 상법상 새로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이제 임직원들이 지급한 건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 네.
2: 주총의 승인을 거둬야 됩니다.
1: 그런데
2: 주주들은 지금 이걸 반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 전 영업이익을 이제 가져간다라는 건 상법에 위배됐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만에 하나 이제 주주들의 설득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제 잠정안이 통과를 했지만 이게 표대결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 설득이 관건입니다.
1: 예. 자, 지금 삼성전자

0: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서울시는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을 위한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사고 여파로 경의중앙선 운행 중단 등 일대 교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집중 배차 등 교통대책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계기관 협조하에 조속한 현장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PT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곡과 철거공사는 25년 4월 30일부터 올해 7월 29일까지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수성 엔지니어링.
1: 네. 서울시의 발표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추가로 또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희는 삼성전자 그 노노 갈등을 비롯해서 지금 주총의 반발, 주주들의 반발까지도 짚어봤는데 저희가 주주운동본부 대표의 음성을 모아봤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다시 한번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3: 노조와 사측이 자율교섭이란 명목 아래
4: 임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입니다.
3: 그 출발이 아무리 선의 될지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1,500만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세전 영업이익을 사전 할당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우회하는 행위는 결국 일반 국민 모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2: 네,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5: 그러니까 세전으로 지금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할당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상법에 보면은요, 이제 영업이익에서 자기 자본금 등을 공제한 다음에 이사회와 주총 결의를 거쳐서 주주들의 이득을 이 분배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보자면 아직 어떤 비용 같은 것도 공제하기 전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익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영업이익을 기점으로 해서 먼저 성과급을 떼주고 나서 이제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전과 달리 역대급 성과급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대급 성과급이 가능했던 건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호황 사이클 때문에 수백조 원의 영업이익이 예측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이 성과급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메모리 부분 같은 경우는 1인당 6억 원의 성과급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그 액수가 상당하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도 이만큼이나 먼저 떼어주고 우리의 몫을 정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예. 앞으로 계속해서 법적으로 소송전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딱 잘라서 소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논하기 좀 어려운 것이 워낙 그 규모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은 정말 문제될 수 있겠다라는 의문 표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소송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합의안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이 합의안에 대해서 무효를 구하는 소송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 무효를 구하는 그 과정도 기다릴 수 없다. 일단 당장 이 진행 과 과정을 멈춰달라라는 가처분 역시 비판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예. 자,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가결하면서 파업은 피했습니다만은 이후에 또 이어질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스타벅스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직접 고개를 숙이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그 사과가 여론을 달래기 충분했다고 보시는지요?
6: 여론을 달래기에 충분치 못해 보입니다. 가장 민감한 건 주가예요.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주주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의 주가가 오늘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조금 반등을 했는데요. 지금 이 사태가 불거지면서 11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오늘 추가로 하락하면서 8만 원대까지 좀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예. 관제 사과의 어떤 이제 신뢰성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사실 5.18 민주화 운동을 좀 저격했다, 폄훼했다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 말뿐이 아니라 이제 사과의 진정성, 앞으로 사법 기관에 대한 수사 협조, 여러 가지 투명하게 이제 협조를 하면서 고의성 여부가 좀 명백하게 좀 밝혀져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재발 방지 대책.

0: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네 번에 걸친 4단계 어떤 이런 이제 내부 마케팅에 대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AI한테 이걸 맡겼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속도로 좀 냉각이 되고 있어서 이게 비단 스타벅스 코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제 신세계 그룹 전체로의 어떤 절체절명의 창사일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어제 그 사과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제를 좀단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 생각은 다르지만 이해를 서로 해야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조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2: 그렇죠. 당연히 누구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뭐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사과문에 담기기에는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이 마케팅과 관련해서는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굳이 덧붙일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아마도 이런 문구를 덧붙인 부분은 정용진 회장의 이전에 다른 발언 등과 좀 연계되어서 내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이라는 그런 전제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용진 회장도 거듭 밝힌 것처럼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과연 이런 큰 기업에서 이 스타벅스라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체인을 가지고 상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이 마케팅이 결국 소비자의 눈에 띄을 때까지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정말 없었는가? 그 부분은 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되는 측면이라 봅니다.
3: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용진 회장의 사과 뒤에 신세계 그룹이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주요 발언 듣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4: 논란이 된 이번 마케팅은 팀장
5: 전상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입니다. 부사장입니다.
4: 총 4단계의 보고 절차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5월 18일에 탱크데이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탱크데이 네이밍을 제안했던 직원들 커머스팀 팀원 3명은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고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이 회사 서버에 일주일만 저장되는 까닭에 최초 마케팅 기획단이 됐습니다. 팀원들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3: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뭐 담당자 그리고 팀장 임원 대표까지 네 단계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도 걸러내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문제는 이제 신세계 측에서 강조한 건 의도성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2: 그렇죠. 이 부분을 강조한 건 앞으로 진행될 수사 결과를 좀 의식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없었다는 건 법적으로 좀 바꿔보면요, 고의가 없었다라는 부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일부러 명예훼손으로 하려던 것이 아니라 일부러 모욕죄를 저지르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인데 원래 그 의도라는 건요. 본인의 내심의 의사입니다. 의도가 어떤 범죄에 있어서 명확하게 드러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이 자체 조사 결과도 다분히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은데 당연히 이미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으로 휴대폰을 열어볼 권리는 없기 때문에 어떤 자체 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라고도 볼 수 있고 결국 4단계의 승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 문구 내용 첨부가 되어 있는데 누구도 보지 않았다, 몰랐다, 의도가 없었다, AI가 한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갖고 괜히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인데 수사기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조사 등을 통해서 사전에 이들이 나눈 그런 대화 내용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다만 사내 메신저 같은 부분의 보관 기간이 7일로 짧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나선다 해도 이들의 어떤 고의성, 의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경우 어떤 대표까지 처벌할 수 있는, 회사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양별 규정을 두고 있는 형법은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 때문에 단순히 이 문구 때문에 임직원까지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1: 그 고의성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누굴 대상으로 했느냐, 누가 피해를 받느냐, 그 특정성도 좀 중요하다고 보더라고요.
2: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 5.18이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자 유족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족이 어떤 단체 등의 대표성을 띠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 보이고요. 5.18 특별법 등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것이 그 법에 위배된다라고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겠지만 만약 누군가 정말 어떤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의도를 가지고 이런 문구를 사용하고 널리 알려지도록 했다면 그것은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쟁점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더해져서 수사기관에서는 아마도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느냐가 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3: 예. 이번 논란으로 이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상당히 이제 거세게 일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선불 충전 카드 환불도 요구가 이제 빗발쳤거든요. 근데 이게 규정 때문에 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신세계 측에서 한시적으로 이걸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0: 맞습니다. 이제 신세계 굿즈에 대한 불매 운동에 이어서 이 선불 충전 카드 네. 이게 아마 카카오 선물하기 부분 고정 1등이었는데요. 이 순위가 밀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논란은 뭐였느냐. 이게 사실은 선불 충전 카드는 거의 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잔액이 4천억 원이 넘습니다. 4천억 원이 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현금을 미리 맡겨놨는데 이걸 환불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60% 이상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만 이제 현금화 가능했는데 이 약관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거세졌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스타벅스가 내려온 건 다음 달입니다. 6월부터 6월 1일부터 이제 14일까지 2주 동안에는 선불 충전금의 잔액 상관없이 네. 원한다면 소비자가 원한다면 전액 현금으로 환불해 주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이제 이번 사태가 회사에 미치는 어떤 소비자 이탈과 브랜드 신뢰도에 대해서 굉장히 회사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다만 단기적인 환불 조치가 과연 이런 이제 소비자들 불매 운동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할 거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이 규정을 두고도 지금 이 규정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60% 이용을 해야지만 그 카드의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 약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기보다 이런 것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안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정해둔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카드깡, 현금깡 이런 표현을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카드를 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준다면 어찌 보자면 좀 비자금 같은 것을 형성할 수도 있고 우리가 좀 하지 않아야 된다. 범죄 수익 같은 것에서 이 자금을 은닉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적어도 이 카드의 일부분은 사용해야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제한 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60%라는 그 비중 자체를 준일이는 안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예. 예. 자 그리고
5: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가결 소식, 스타벅스 탱크데이 후폭풍 등 국내 현안에 대해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6: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0: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11: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12: 기대세요.
10: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3: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4: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0: 저축은행
1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6: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5: 성원에드피아.
17: 합성목재 예스팀바.
12: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7: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8: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1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9: 건강해.
2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0: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1: 건강기능식품.
22: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3: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4: 엄마
25: 민준아
26: 유다
27: 필요할 때 확장 돌봄.
28: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5: 아빠 늦게 와도 돼.
27: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29: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5: 나도 바쁘니까 끊어.
27: 주말에도 긴급 돌봄.
25: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27: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30: 교통안전 1분 터.
31: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리.
3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함께. 무사고.
33: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34: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35: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6: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37: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8: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37: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38: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37: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38: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39: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34: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계란을 구매할 때 왕란과 특란 중 어떤 걸 고르시나요?

0: 있나요? 어느 것이 더 큰지 몰라 혼란을 느낄 때 있으셨죠? 앞으로는 계란 크기 표시가 더욱 쉽게 바뀝니다.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란 중량 규격 명칭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계란 크기를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으로 나눠 표시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를 각각 2X라지, X라지, 라지, 미디엄, 스몰로 바꿔 표시하게 됩니다. 중량 기준은 기존과 같습니다. 68g 이상은 2X라지, 60g 이상, 68g 미만은 X라지, 52g 이상, 60g 미만은 라지, 44g 이상, 52g 미만은 미디엄, 44g 미만은 스몰로 표시되죠. 이번 개편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포장재 교체와 현장 준비, 소비자의 혼선까지 고려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더 합리적으로 제품을 고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에서 종일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구름이 볕을 가려주는데도 날이 후텁지근한데요. 현재 서울 24.8도, 대구 21.6도, 전주 25.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남권도 비 그쳐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포항과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 후반까지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5차로에 사고 있었는데 이제 막 처리가 됐습니다. 반포대교부터 서행 중이고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도 밀립니다. 공항 방향은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이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터널 3차로에서 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1차로에도 작업 구간이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평택분기점 진입 화물 하이패스 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3: 오늘 봄 미쳤다
4: 미쳤다
5: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6: 미쳤다 우와 우와
7: 예.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살아있는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9: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가결된 뒤 노사가 임금 협약 서명을 마치면서 삼성전자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10: 하지만 성과급 격차에 따른 사업부 간 갈등과 주주들의 반발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손효정 기자.
11: 네,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입니다. 네,
10: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11: 네,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오늘 오전 10시 반쯤 공개했습니다. 조합원 6만 5천여 명 가운데

0: 6만 2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4만 6천여 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찬성률은 73.7%로 나타났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노사 합의는 타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손여정 기자, 이어서 노사가 임금 협약 조인식도 바로 진행했죠.
1: 네, 찬반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오전 11시에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만났습니다. 노사는 용인시 기흥 캠퍼스에서 임금 협약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파업 사태를 마무리했는데요. 사측 교섭위원인 여명구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타결을 계기로 노사가 한마음이 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며 노조와 임직원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장기간 논의 끝에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합의 직후 삼성전자 사장단도 별도 메시지를 냈는데요. 노사 관계는 물론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며 앞으로 5년 동안 중소협력사 지원 등 상생과 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 5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0: 네, 손 기자, 이번 합의에서 역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들의 성과급 규모였습니다. 합의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1: 네, 이번 합의안은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증권사들이 예측하기로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300조 원에 달할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이 300조 원의 10.5%, 그러니까 31조 5천억 원이 특별 성과급 재원이 되는 겁니다. 이 재원의 40%는 반도체 부문의 모든 직원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나머지 60%는 반도체 부문 사업부 실적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큰 실적을 거둔 메모리 사업부 직원이라면 삼성전자 평균 연봉 기준 기존 성과급의 공통 배분목, 여기에 사업부 실적 목까지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을 받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렇다면 반도체가 아니라 가전과 모바일 같은 완제품 부분 직원들의 성과급은 어떻게 개선이 됐을까요?
1: 네, 스마트폰이나 가전과 같은 완제품을 담당하는 사업부 직원은 별도 특별 성과금 없이 연봉의 50% 상한이 유지됩니다. 여기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지급될 전망인데요. 같은 회사 소속이지만 메모리 사업부 직원과는 성과급 차이가 최대 100배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성과급 격차가 사업부마다 합의안에 대한 찬반 비율 크게 엇갈리게 된 이유가 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0: 네, 이번 투표에는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와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반도체, 특히 메모리 사업부 비중이 큰 초기업 노조에서는 찬성률이 80.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비메모리 사업부와 완제품 부문 조합원이 상당수 가입한 전삼노의 찬성률은 21.1%에 그쳤는데요. 네, 전삼노 조합원의 80% 가까이가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앞서 공동교섭단을 탈퇴한 완제품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도 자체 투표를 진행했는데 반대가 8,900여 표, 찬성은 47표에 불과했습니다.
1: 네, 이렇게 때문에 이제 DX 중심의 동행노조는 법적 대응에도 나섰죠.
0: 네, 그렇습니다. 동행노조는 이번 합의안에서 투표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며 투표 중지 가처분을 수원지법에 내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투표 무효 소송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오늘 투표 결과를 지켜본 동행노조는 조만간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예정입니다.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조합원들이 성과급 페널티 조항에 반발하는 등 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부 분열이 심화하면서 경영진이 직접 DX 부문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DX 부문장을 맡은 노태문 사장은 임직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임금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분이 소외감과 박탈감, 또 회사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을 느끼셨을 것이라면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금 DX 부문이 처한 사업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의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더 엄중하게 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내분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잖아요.
1: 네, 삼성전자 주주들도 이번 성과급 합의는 위법하다면서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주단체는 투표 결과 공개 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건 위법한 배당이자 자본 유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 주주 명단을 열람해 주주권 행사에 협조하는 서한을 주주들에게 발송할 방침인데요. 성과급 배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할 예정인데 동행노조의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온 뒤로 시점은 일단 연기했습니다.
0: 지금까지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삼성전자 노조가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것을 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3: 이번 합의와 관련해 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 이윤에 대해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긴급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먼저 김영훈 장관의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4: 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조합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성과급 등에 있어 차이가 너무 커지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결국 가결됐다는 것은 다행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어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말로 자신의 소회를 대신했습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칭찬할 일이라면서 제3자인 노동부가 노사의 결론에 대해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2: 이번 삼성전자 노사의 합의를 두고 다른 산업계로의 여파에도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노동부가 선제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요?
4: 네,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받는 이번 합의는 타결 이전부터 사적 논쟁을 불렀습니다. 경영진과 노동자의 성과급 차이에서부터 원하청 업체 사이의 성과 배분 등 회사가 얻은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원들과 나눌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다음 주 월요일 긴급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주제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노사의 헌신과 함께 사회적 지원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한국형 사회임금을 모색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세금을 더 걷자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라면서 사회적 대화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대화로 풀기 위한 첫걸음에 나서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형태와 참여 대상에 대해서는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2: 이번 합의가 최종 타결되기까지 정부는 노사 양측에 여러 차례 중재를 압박했습니다.
3: 장관부터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나선 끝에 총파업은 막았지만 개별 기업의 노사 분쟁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가시화한 시점부터 정부는 노동부와 산업부를 중심으로 사태를 주시해왔습니다. 노사가 막판 협상 국면에 들어서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서 양측의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6: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7: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6: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5: 이어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해야 한다며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이례적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협상은 물꼬를 찾는 듯 보였지만 쟁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이 대통령은 총파업 하루 전 노조를 향해 적정선을 지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8: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5: 그러나 적자 사업부에도 성과급을 줘야 하느냐는 마지막 쟁점에 이견을 드러내며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구원투수로 등판한 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노사를 다시 테이블에 앉혀 직접 중재했고 결국 파업 90분 전 극적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9: 그래서 삼성전자 노사의
7: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5: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도 가결되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는 일단 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개별 기업 노사 분쟁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이번 사례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됩니다. 정부 역시 이번 문제를 일종의 성장통으로 보고 기술 혁신으로 인한 부의 재분배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금액이 일주일 사이 84억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금액은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5월 18일부터 24일 사이 236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21억 6천만 원이었던 일주일 전보다 약 84억 7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은 26.3%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스타벅스 앱 신규 설치는 3만 6천여 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23% 넘게 줄었습니다.
2: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방사포를 한꺼번에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전방 화력 현대화를 위한 시험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남부 국경에 배치될 전력이라는 점도 공식화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0: 이동식 발사대에서 화염을 뿜어내며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북한이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체계 등을 시험 발사했다며 공개한 모습입니다. 화성 11라로 보이는 전술 탄도미사일과 240mm 방사포, 여기에 전술 순항미사일까지 모두 세 종류를 섞어 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이 특수 임무가 부여된 탄두의 위력과 초정밀 자치 유도항법 체계의 신뢰성 검증, 또 인공지능 유도명중 정확성 분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도 성능과 회피 기동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전술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같은 발사 차량에서 쏘아올린 것도 식별됐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 다연장 미사일 체계인 천무와 흡사한 파드식으로 통째로 장전하는 방식이라 신속한 재장전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11: 사람이 하나하나씩
7: 신정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입니다.
11: 박스 전체를 뭐 기중기나 아니면 발사대 자체에 크레인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재장전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거죠.
10: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포병 무력이 최우선 정책 방향이라며 이러한 능력들이 적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주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이번 시험 발사한 전술 순항미사일이 남부 국경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라는 점도 공식화했습니다.
7: 우리 한국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12: 최전방에 AI 유도 순항미사일을 배치해서 수도권과 전방부대에 대한 실전적 타격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10: 미국의 시선이 중동 등에 쏠린 사이 최전방 화력을 완벽히 현대화하겠다는 의도인데 이란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오히려 북한엔 핵 상용 무력 고도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2: 남측에서 아시아 여자축구클럽 챔피언 자리에 오른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귀국해 성대한 축하를 받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내고향 선수단이 귀국한 어제 평양국제공항에 당과 정부, 체육계 간부와 선수단 가족 등이 나와 선수단을 환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수단은 꽃장식이 달린 버스를 타고 평양 시내에서 시민들의 축하도 받았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60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60살 백승태로 충북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백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백승태는 지난 9일 새벽 청주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0: 6.3 지방선거가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지지자들이 결집하면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이 늘고 있고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판세 등 각종 이슈를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자, 이제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전반적인 판세 분석을 먼저 해볼까요?
1: 네,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지방선거 시작하기 전에는 경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을 민주당이 이기는 그런 판세에서 그렇죠. 시작을 했거든요. 예. 뭐 실제로 뭐 그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조차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국민의힘 모든 예비 후보들에게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 아니었습니까?
0: 네.
1: 하지만 현재는 대구와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은 물론이고요. 서울과 부산, 충청권도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점차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1: 여론조사를 보면 설명드릴 텐데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정원호 후보 42%, 오세훈 후보 36%로 6%포인트 차이로 정원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이것은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이게 오차 범위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5% 포인트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7% 포인트 이내면 오차 범위 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강원도의 경우도 이제 우상호 후보와 김진태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야는 막판 총력전을 펼치면서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의 판세 분석을 보면 현재 판세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서울과 부산, 대구와 울산, 그리고 경남과 전북까지 여섯 곳을 접전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0: 네.
1: 보수가 막판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접전 지역이 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인데요. 지방선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어느 진영의 지지자들이 더 많이 투표를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승패가 갈리는 그런 선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는 그야말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 불과했고요. 지금까지 그 지방선거 여론조사의 그 평균은 55.5%였습니다.
0: 네.
1: 결국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어떠한 돌발 변수가 터져서 각 진영의 지지자들이 더 많이 결집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지금 지방선거 판세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서역 인근 배수관 정비 중에 발생한 매몰 사고를 보고받고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게 안타까움을 표하며 부상자 치료와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한편 집중호우기를 앞둔 만큼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을 더 면밀히 살펴 사고 예방에 힘쓰고 또 호우 취약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앞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서울 수서동에서 하수관 정비 공사 중에 매몰 사고가 발생해서 60대가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한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소식을 달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소식도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저희가 지방선거 전반적인 판세를 짚어봤는데 이번 선거에는 또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만큼 재보선도 함께 치러지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니 총선이라고 부를 만큼 전부 14군데에서 네. 이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14곳 가운데 13곳이 민주당 의원 지역구였고요. 한 곳이 국민의 의원 지역구였었습니다. 현재 부산 북구갑 그리고 평택을 충남 공주부여 청양 그리고 울산 남구갑이 이곳이 이제 접전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네 곳의 지역구인데요.
0: 예.
1: 이들 네 개 지역에서 여론조사상으로 이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역 가운데 이제 단연 부산 북갑이 이제 가장 관심 지역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하정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고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이제 3위로 이제 처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기도 평택은 민주당 김용남 후보하고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간의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역은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간 단일화와 또 유희동 후보와 또 자유와 혁신의 황교안 후보 간 단일화가 이제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김 후보하고 조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진보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반면에 유희동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는 상대적으로 좀 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부산 북구갑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은 한동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하정우 후보를 조금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1: 네, 기본적으로 이제 부산 북구갑은 그 직전에 이제 국회의원했던 전재수 그 부산시장 후보가 여기서 3선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그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매우 강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표심이 이제 막판에 한동훈 후보로 이제 결집을 하면서 한 후보가 오차 범위 내 1위를 이제 기록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래픽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인데요.
0: 네.
1: 하정우 후보가 36.7%, 박민식 후보는 20.5%, 한동훈 후보는 38.6%입니다. 그러니까 하 후보와 한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조금 앞서는 뭐 그런 결과죠.
0: 네.
1: 또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에는요.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에는 박민식 후보는 하정우 후보의 이제 10% 포인트 이상 이제 큰 차이로 이제 이기는 상황입니다만 한동훈 후보하고 또 양자 대결 벌이면 한동훈 후보가 45.8%로 하정우 후보한테 39.6%의 한 6.8% 포인트 차이로 이기지만
0: 네.
1: 이건 역시 이제 오차 범위 내거든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이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부산일보하고 이제 에이스 리서치가 이제 한 조사 결과를 보겠는데요. 하정우 후보가 34% 나왔고요. 그리고 박민식 후보 23.3%. 그리고 한동훈 후보 38.2%입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역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이제 그런 결과 나온 결과인데요. 이번 조사에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 이제 박민식 후보가 23.3%를 이제 오차 범위 밖 3위로 밀리면서 이제 보수표가 한동훈 후보로 이제 쏠리는 현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0: 네.
1: 이제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사표 방지 심리가 이제 그렇죠. 작동을 하거든요.
0: 예.
1: 그렇게 되면 이제 박민식 후보의 표는 한동훈 후보 표를 이제 쏠릴 가능성이 이제 좀 더 높고 그렇지 않다면 하정우 후보 쪽으로 이제 일부 옮겨갈 가능성도 제법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부산 북갑 관련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YTN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 부산 북갑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0: 그렇죠.
1: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아시다시피 이제 아무래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팬덤이 아주 강하고 또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방송사나 뭐 언론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제 막판을 가면 갈수록 좀 더 강세를 보인다. 뭐 이렇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골수 보수 지지층이나 이제 아스팔트 우파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다 그래가지고 한 후보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반감이 결국 그 강한 상태에서 박민식 후보 지자들이 얼마나 한동훈 후보 쪽으로 옮겨갈지 뭐 미지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0: 네.
1: 결국 보수표가 균등하게 이제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로 분산이 될 경우에는 하정우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도 제법 꽤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0: 예.
1: 결국은 보수표가 어느 정도 분산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이제 투표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 이제 봐야 되는데
1: 예.
0: 지금 어쨌든 상황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좀 이제 앞서 나가다 보니까 다른 두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에 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그 하정우 후보 측이나 이제 박민식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가 좀 뭐 샘플이 오염됐다든지
0: 예.
1: 뭐 이렇게 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일종의 스냅사진이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사진을 딱 찍은 상황이고 이 순간의 표심이 뿐이지 표심이라는 건 뭐 계속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예.
1: 그렇기 때문에 추세와 흐름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제 공통된 지적입니다.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는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흐름이고요.
0: 네.
1: 결국 하정우 후보와 엎치락뒤치락 선두 경쟁을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박민식 후보는 오차범위 밖으로 3위를 하는 것은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제 엄연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0: 네.
1: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나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산 북갑에 출마한 3명 후보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 네. 주요 도로 포인트들은 다
3: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가
2: 참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는 전재수 후보 사무원에게 시비를 걸어서 경찰이 출동한 경우도 있습니다.
4: 주민들
3: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구가 후보입니다.
4: 지금 이 북구 여론조사는 표본이 이미 오염이 돼 있다.
5: 한동훈이 승리하거나
3: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가 후보입니다.
5: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선택지는 없어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박민식이 승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1: 얘기를 들어보면 네. 보수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물론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ARS가 있고 또 전화면접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샘플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앞에서 언급한 그 지금 저 예시를 들었던 여론조사들 같은 경우는 자동응답 방식 ARS 조사이고요. 표본은 500명 정도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전화 면접 방식이 ARS보다는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YTN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력 언론사들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전화 면접 방식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전화 면접에서 잘 잡히지 않는 샤이 보수 표심이 ARS에는 더 많이 이제 반영되기 때문에 더 정확할 수 있다 이렇게 반론을 펴기도 하거든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추세를 보면서 선거 전략을 가다듬고 수정하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0: 예, 이 부분들을 후보자들이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울경을 오늘 이제 찾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구와 충청을 갔습니다. 그리고 강원 지역도 찾아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선거의 영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가 과연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이제 우선 알다시피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고 예. 와서 이제 선거 유세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을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0: 네.
1: 이제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 먹힐 수 있는 곳을 차례차례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대구와 충청도를 갔었고요. 지금 이제 그래프화면을 보시면은 다시 이제 부울경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또 현장에 있는 후보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해 주기를 이제 많이 이제 지금 기대하고 있는
0: 하죠.
1: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이 그래픽 화면에도 있지만 사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라든지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또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뭐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대표적인 친박근혜에게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 친박계인 인사들에게 가파르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보수 진영에서 이제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그건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나 부산, 뭐 즉 이제 경상도 지역이라든지 강원도, 충청, 뭐 이런 지역 일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정치적 효과 이런 게 상당히 통할 수 있겠고요.
0: 네.
1: 하지만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가면 과연 박근혜 효과가 먹힐 수 있겠느냐. 이거 좀 저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1: 오히려 일부 중도층에서는 탄핵을 당했던 대통령이 선거 전에 나섰다면서 반발 심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선거에서는 이제 중수층이라고
0: 네.
1: 중도 수도권 청년층 이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수층 표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광폭 행보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0: 예,
1: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다룬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방선거와 재보선 판세 이동호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마곡동에 있는 LG전자 마곡 업무센터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해 직원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 6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6: 네, LG전자 마곡 사업장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사건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6: 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LG전자 마곡사업장의 W5동 건물입니다. 범행은 이곳 건물 2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마곡동에 있는 LG전자 마곡 사업장에서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 20분쯤입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6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본사 직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들은 팔과 옆구리 등을 다쳤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공항 철도를 이용해 도주했는데 서울 상암동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배치돼 있던 경찰의 검문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적발해 오전 11시 50분쯤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거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A씨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했는데 이후 서울 강서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업무 갈등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LG전자 마곡사업장 앞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0: 우리나라 축구의 역대 최고 선수인 손흥민이 자신의 네 번째 월드컵을 향한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7: 개막을 보름 앞둔 현재 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디테일을 꼽았습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전날 밤에 짐을 푼 손흥민의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첫 훈련. 표정은 밝습니다. 네 번째지만 월드컵이란 말은 여전히 설렙니다.
9: 축구대표팀 공격수이자 주장 손흥민입니다.
10: 비행하면 항상 좀

0: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고 이 항상 꿈꾸는 느낌인 것 같은데.
1: 하루 먼저 담금질을 시작한 유럽파들과 함께 왕복 달리기와 짧은 패스훈련 등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개막 보름 전, 현 시점에서 대표팀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디테일을 꼽았습니다.
0: 패스를 하면서도 어떤 방향으로 주느냐, 우리가 그 방향으로 줬을 때 어떻게 진행할 거냐, 눈을 감아도 우리 선수들이 어디 있을지 알아야 되는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준비하면서 맞춰가야 된다라고.
1: 짧은 시간이지만 그 디테일을 얼마나 완성해 가느냐에 최종 성적표가 결정된다는 믿음입니다.
0: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고 또 행복하게 하루하루 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게 잘 됐을 때 나중에 또 결과가 더 좋게 또 행복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에서 골 침묵에 대해선 월드컵을 향해 아껴놓았다고 여유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2: 손흥민은 지난해 9월 이곳에서 미국 진출 후 첫 해트릭을 작성했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았던 이곳에서 그의 네 번째 월드컵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3: 이탈리아 명품 스포츠카 브랜드인 페라리가 처음으로 전기차를 선보였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4: 레오 14세 교황에게 가져가 시승 행사도 열었는데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붉은 천을 벗기자 모습을 드러내는 페라리의 첫 전기차 루체. 레오 14세 교황이 직접 시승하도록 교황의 여름 별장에 신차를 가져왔습니다.
6: 이게 페라리의 첫 포도 자동차인가요? 첫 5인승입니다.
5: 페라리는 전기차에도 스포츠카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기술을 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 저 빨간 스위치가 F1 기술을 이식한 마네티노 스위치입니다. 주행 중 세팅을 바꾸는 장치를 일반 차량에도 적용했습니다. 페라리 수석 테스트 드라이버입니다.
5: 새로 나온 페라리 전기차 값은 대당 10억 원. 한정판 슈퍼카를 제외하고는 가장 비싼 자동차입니다. 시속 100km까지 단 2.5초 걸리는 데다 1000마력이 넘는 힘을 자랑합니다. 디자인은 애플의 전성기를 이끈 조니 아이브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페라리답지 않은 디자인이라는 혹평이 쏟아졌고 10억짜리 애플카라는 비아냥도 터져나왔습니다. 루체 공개 이후 주가는 8% 넘게 급락하며 시장의 실망감을 반영했습니다. 20년간 페라리를 이끌었던 전 회장도 비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6: 이 자동차만큼은 중국도 모방하지 않을 겁니다.
5: 하지만 페라리는 새로운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존 우수 고객에게 구매 우선권을 주던 관행까지 깨기로 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4: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중국과의 우주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달 기지 건설과 유인 달 착륙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사는 블루 오리진 등 민간 우주 기업들과 장비 제작 계약을 맺고 우주 비행사에 앞서 달에 보낼 로봇 착륙선과 수송 차량 등의 세부 계획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달의 원자력 발전 시설과 연구 주거지까지 건설할 방침이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이전까지 인간을 달 표면에 착륙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30년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최근 유인 우주선 도킹까지 성공하며 매섭게 추격 중인 중국을 다분히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서울은 비가 그치고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북부 일부 지역과 영남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저녁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오겠고 그 밖의 지역으로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립니다.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의 산발적인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오전 한때 제주도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하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부산 모두 1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6도, 대구는 27도 등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0: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무선 전화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함께 언급된 또 다른 여론조사는 부산 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부산일보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무선 ARS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9: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0: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연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11년 정도 됐습니다. 아내는 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띠동갑으로 착각할 만큼 동안의 미녀입니다. 뷰티 컨설팅 업체에서 일해서인지 자기 관리가 철저했고 저는 그런 모습에 끌려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는 자기 관리가 정도를 지나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간단한 피부과 시술 정도였습니다. 아내도 자기야 이건 기본이야 기본 다른 여자들도 다 해라고 말했고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출장을 갔다가 집에 왔더니 아내의 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쌍꺼풀 재수술, 안면 윤곽, 지방 흡입, 가슴 수술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 예정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성형외과 할부금만 한 달에 480만 원이었습니다. 피부과 시술비와 각종 관리비까지 합치면 저희 부부 월급의 실수령액인 700만 원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제 명의 카드까지 몰래 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쌓인 성형 관련 채무는 어느새 1억 2천만 원을 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의 특성상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장모님 환갑 잔치인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얼굴 거의 중형차 한 대 값이라고 농담처럼 말했고 친척들이 모두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뒤에 우연히 아내가 성형외과 상담실장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어차피 다 못 떠나요. 지금 얼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저 ATM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도박이나 유흥도 아닌데 이혼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0: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내의 과도한 성형 중독과 지출, 이거 이혼 사유 될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성형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이사한 아내의 행위는 단순한 자기관리 차원을 넘어 성형 수술이나 채무 그 상황도 모두 과도하기 때문에 네.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네요.
2: 부부 합산 월 실수입이 뭐 700만 원 정도인 상황에서 할부금이 네. 500만 원, 약 500만 원으로 네. 생활비보다 미용비가 더 많고 네. 성형 관련 채무가 1억 2천 만 원이나 생긴 사정 네. 그리고 뭐 남편은 어차피 나 못 떠나요라고 하는 발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혼인관계를 경제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태도 등은 부부 공동생활 기반인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수 있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사실 좀 과도한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낭비인 것 같은데 이거 그 과도한 낭비 자체도 이혼 사유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 네, 그렇습니다. 취미나 투자가 정도를 지나쳐서 과도한 낭비벽이나 경제적인 무책임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은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2: 실제로 과도한 음주 및 폭력적인 성향, 주식, 가상화폐 등의 무분별하게 투기해서 자산을 낭비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정도의 무책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네. 과도한 낭비벽을 이유로 이혼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1: 네, 근데 사실 이 성형, 뭐 피부 관리 이런 걸로 채무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혼한다고 할 때 우리가 채무도 분할한다 이렇게 보면 좀 생각을 하는데 이거 남편 입장에서 같이 분할하기는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과도한 성형비로 생긴 채무 재산 분할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2: 우리 혼인제도는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1: 네.
2: 따라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어떤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 청산 대상이 되지 않고 네. 공동 재산의 형성과 유지의 수반에서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공동 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1: 네.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이제 수반한 네, 채무만 분할 대상이 된다는 거죠.
2: 네,
1: 그러면은 이 사안은 어떻게 될까요?
2: 이 사안에서 아내의 성형수술 비용 채무 약 1억 2천만 원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는 무관한 아내 개인의 채무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내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1: 네. 그리고 사실 아내가 이렇게 성형비 지출이 많았잖아요. 많지 않았으면 재산을 더 모았을 것도 같은데 이런 부분 재산 분할 기여도에도 영향 주겠죠?
2: 네. 그렇습니다. 아내가 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가정경제를 일방적으로 다 써버린 소진한 상황은 재산 분할에서 남편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1: 네.
2: 법원은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재산 형성 기여도뿐 아니라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과도한 성형비 지출과 거액의 채무, 또 배우자 명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거 이런 거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이제 부부 채무는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합니다. 게다가 이제 성형 관련 채무 같은 경우에 공동 재산 형성과 무관한 채무이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이 채무를 같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몇 년 전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는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에 붙이고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의 행동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동학대라며 담임교체를 요구했고요. 결국 3년 동안 소송 끝에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법원은 이 갈등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사건은

2021년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업 중 페트병으로 소리를 내며 장난을 치던 학생에게 담임선생이 여러 차례 주의를 줬지만 멈추지 않자 이름표를 레드카드 구역에 붙였습니다. 레드카드 옆에 이름이 붙으면 방과 후 교실 정리를 하는 게 이 학급의 규칙이었습니다. 학부모는 아이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에 거듭 항의를 하면서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요. 학교가 반복적인 부당 간섭을 중단하라라고 권고하자 결국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학교 측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핵심은 행정법상의 보충성의 원칙이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곧바로 가장 강한 조치부터 쓰지 말고 그 전에 더 온건한 수단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법원은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의견을 낼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담임 교체만을 고집한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고 봤습니다. 학기 중 담임 교사가 바뀌면 교사의 명예는 물론이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혼란을 주기 때문에 담임 교체 요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는 교사의 전문성이 존중이 되고 학부모의 정당한 목소리가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한 배움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10cm의 애상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5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길이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살짝 낮은데요. 현재 서울 25.5도, 대구 21.3도, 광주 24.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한두 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이고 영동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양화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은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나머지 차로에서 서행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포대교부터 밀립니다. 올림픽대로도 강 중반부에서 정체인데 영동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양방향 막힙니다.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인해서 오늘도 일부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까지 도로 이용 어렵습니다. 행신역과 서울역 간의 KTX 운행은 중단됐고요. 열차들이 행신역으로 못 가는 상황이라서 일반 열차들도 수도권 이남으로 도착지가 변경됐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있는 방송 YTN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수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7: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마곡동에 있는 LG전자 마곡 업무센터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해 직원 2명이 다쳤습니다.
8: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 6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9: 네, LG전자 마곡사 업장에 나와 있습니다.
7: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사건 내용 전해주시죠.
9: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LG전자 마곡사업장 W5동 건물입니다. 범행은 이곳 건물 내부 2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마곡동에 있는 LG전자 마곡사업장에서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 20분쯤입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6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본사 직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들은 팔과 옆구리 등을 다쳤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공항철도를 이용해 도주했는데 서울 상암동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에 배치돼 있던 경찰의 검문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적발해 오전 11시 50분쯤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거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A씨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했는데 이후 서울 강서서로 신병을 인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업무 갈등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

0: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LG전자 마곡 사업장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1: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진 지 하루가 넘었지만 본격 복구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2: 네, 현장 안전부터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3: 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1: 네, 현장은 아직 수습되지 않은 거죠.
3: 네, 사고가 난 곳은 경의중앙선 철도와 고가차도가 만나는 곳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창판이 떨어진 곳에는 차도 단면이 보이고 구조물 잔해는 아직 철길 위에 남아 있습니다. 철근도 부러진 채 모습을 드러냈고 붕괴되지 않은 구조물은 기울어져 위험해 보입니다. 일대 일부 도로와 출입이 통제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국토부 등 수십 명의 관계자가 계속 현장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찍거나 논의하는 모습입니다.
2: 네, 그럼 복구까지는 얼마나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까?
3: 네, 일단 서울시와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자들은 오늘 아침 8시쯤 이곳에 모여 합동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나머지 고가 철거 관련 후속 작업이 가능할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장 철도 운행에 불편이 크다 보니 협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부터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철거가 마무리되면 전차선이나 궤도 복구 작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토부는 가능한 주중에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오늘 하루 전체 열차의 80% 정도, 이 중 고속선인 KTX는 66%가량만 운행했습니다.
1: 네, 그럼 이번 사고와 관련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어제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오늘 새벽 4시간가량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서울시청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도 이미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0여 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했고 국토부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2시 반쯤 이곳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이상징후로 인한 안전점검 도중 상판이 무너지면서 공사 관계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철거 공사는 90% 가까이 진행돼 마무리까지 60일 남짓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 사고 현장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1: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끊어진 경의선 철도 복구와 운행 재개까지 약 40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작업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잔여 시설물과 상판 철거, 전차선로 복구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장례와 치료비,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철거 중이던 해당 고가차로는 어제 철거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가결되면서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2: 하지만 성과급 격차에 따른 사업부 간 갈등과 주주들의 반발은 여전한데요. 삼성전자는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5년 동안 상생과 인재 육성에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손효정 기자.
4: 네,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입니다.
1: 네, 먼저 노조 투표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4: 네,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오늘 오전 10시 반쯤 공개했습니다. 조합원 6만 5천여 명 가운데 6만 2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4만 6천여 명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률은 73.7%로 나타났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노사 합의는 타결 수순을 밟게 됐는데요. 사측과 노조는 투표 결과 공개 직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 캠퍼스에서 임금 협약 조인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노사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파업 사태도 일단락이 됐는데요. 손효정 기자, 사측도 이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죠?
5: 네, 삼성전자 사장단은 조금 전 별도 메시지를 내고 협상 절차가 끝난 데 감사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앞으로 5년 동안 상생과 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 5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기금은 삼성전자의 중소협력사 지원과 산업재해기금, 인공지능 인재 육성

0: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기여 방식은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1: 네, 송 기자, 이번 합의에서 역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들의 성과급 규모였습니다. 합의안 내용부터 다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이번 합의안은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증권사들 예측으로는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00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00조 원의 10.5%, 그러니까 31조 5천억 원이 특별 성과급 재원이 되는 겁니다. 이 재원의 40%는 반도체 부문의 모든 직원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나머지 60%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데요. 큰 실적을 거둔 메모리 사업부 직원이라면 삼성전자 평균 연봉 기준 기존 성과급의 공통 배분목, 여기에 사업부 실적목까지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을 받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렇다면 반도체가 아니라 뭐 가전과 모바일 같은 완제품 부문 직원들의 성과급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0: 네, 스마트폰이나 가전과 같은 완제품을 담당하는 사업부 직원은 별도 특별 성과급 없이 연봉의 50% 상한이 유지됩니다. 여기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지급될 전망인데요. 같은 회사 소속이지만 메모리 사업부 직원과는 성과급 차이가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같이 성과급 격차가 사업부마다 엇갈리면서 합의안에 대한 찬반 비율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1: 네, 이번 투표에는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와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반도체, 특히 메모리 사업부 비중이 큰 초기업 노조에서는 찬성률이 80.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비메모리 사업부와 완제품 부문 조합원이 상당수 가입한 전삼노의 찬성률은 21.1%에 그쳤습니다. 전삼노 조합원들의 80% 가까이가 반대표를 던진 건데요. 앞서 공동 교섭단을 탈퇴한 완제품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도 자체 투표를 진행했는데 반대가 8,900여 표, 찬성은 47표에 불과했습니다.
0: 네, 특히 동행노조는 직접 법적 대응에서도 나섰죠.
1: 네, 그렇습니다. 동행노조는 이번 합의안에서 투표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면서 투표 중지 가처분을 수원지법에 내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투표 무효 소송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오늘 투표 결과를 지켜본 동행노조는 조만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조합원들이 이 성과급 페널티 조항에 반발하는 등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경영진도 잇따라 메시지를 다시 한번 냈는데 내용 전해주시죠.
1: 네, 삼성전자 내부 분열이 심화하면서 경영진이 직접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DX 부문장을 맡은 노태문 사장은 임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임금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분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DX 부문이 처한 사업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의 흐름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억대 성과급을 받게 된 반도체 DX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 역시 사내 게시판에 입장을 냈습니다. 평균 6억 원의 성과급이 예상되는 메모리 사업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성과급을 받게 된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들을 위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적지 않을 직원들이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각 사업부의 경쟁력 회복과 미래 성장의 돌파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장서 고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 같은 반발이 나오고 있죠.
0: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들도 이번 성과급 합의는 위법하다면서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주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건 위법한 배당이자 자본 유출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들은 삼성전자 주주 명단을 열람해 주주권 행사에 협조하는 서한을 직접 발송할 방침입니다. 성과급 배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점은 동행노조의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온 뒤로 일단 연기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삼성전자 노조가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걸 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3: 이번 합의
4: 아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가결된 것은 다행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부분은 칭찬할 일이라면서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인 노동부가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2: 네, 삼성전자 노사의 합의를 두고 다른 산업 개로의 여파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가 사회적

0: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요?
1: 네,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받는 이번 합의는 타결 이전부터 사회적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경영진과 노동자의 성과급 차이에서부터 원화청 업체 사이의 성과 배분 등 회사가 얻은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원들과 나눌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다음 주 월요일 긴급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주제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노사의 헌신과 함께 사회적 지원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한국형 사회임금을 모색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세금을 더 걷자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라면서 사회적 대화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대화로 풀기 위한 첫 걸음에 나서는 것인데 그 구체적 형태와 참여 대상에 대해서는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0: 네, 방금 마감한 증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상품 출시 등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2.25% 오른 8,228.7의 장을 마쳤고요. 개별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30만 7천 원, SK하이닉스가 224만 3천 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2: 네. 이 코스피가 오른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3.36% 내렸습니다. 1133.13에 종료가 됐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3.1원 대린 1501.2원을 오후 3시 반 기준 기록을 했습니다. 자세한 증시 소식은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 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 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 에드피아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허와,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9: 열혈 강호 온라인
10: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9: 열혈강호 온라인
10: 열혈강호 온라인
12: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중북부 일부 지역과 영남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저녁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에서도 한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의 산발적인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하겠는데요. 서울과 전주, 부산 모두 1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6도, 대구는 27도 보이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4도, 습도는 70%입니다. YTN 뉴스 FM
13: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0: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시장에 전례 없던 화려한 신상품이 등장하면 누구나 한 번쯤 눈길이 가기 마련입니다. 주식시장도 예외는 아닌데요. 드디어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이른바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수익도 두 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 역시 두 배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명사 같은 상품인데요. 시장에 이런 강력한 신무기들이 등장할 때일수록 우리는 대박의 환상보다 내 지갑의 기초 체력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쥐어줘도 내 몸의 체력이 부실하면 제대로 휘두를 수 없겠죠. 무리한 투자는 독입니다. 어떻게 이 유혹에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지 굿모닝 굿나이프가 해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실게요.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정말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해는 가요.
2: 맞아요.
0: 이해는 가는데 왜냐하면 저조차도 흔들리니까요. 근데 너무 과열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무섭기도 해요. 요 레버리지 상품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이제 두 배 상품이기 때문에 하루 최고 수익도 60%, 최고 손실도 60%인 거잖아요. 첫날 기록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9% 상승 마감했으니까 요 레버리지 상품으로는 18%의 상승인데 네. 만약에 이게 반대로 하락이었을 때는 또 엄청난 손실인 거죠.
1: 네, 맞죠. 이거를 인기를 실감한 게 그 이 상품을 구매를 하려면 매수를 하려면 교육을 들어야 돼요.
0: 2시간짜리 교육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1: 근데 그거를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사이트가 마비가 됐어요.
0: 10만 명이 신청을 했대요.
1: 네. 그 불나방 중에 제가 한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0: 교육 이수를 못 하셨어요?
1: 네, 못 들어갔어요.
0: 아, 정말요? 네.
2: 근데 그만큼 열기가 지금 뜨거운데 저도 오늘 점심 식사하러 식당에 갔는데 제 주위에 있는 모든 테이블에서 다 주식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0: 삼전 닉스 이야기를
2: 맞아요. 주식 얘기하고
0: 하시죠.
2: 있는데 한 가지 좀 유의하실 점은 사실 뭐 코스피 지수가 만 포인트 가고 그 이상 가고 이런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광풍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레버리지 상품까지

0: 나온 시점에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아니, 모든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고, 정말 엄청난 수익 인증을 하는
0: 맞아요.
1: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에서 그래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특히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위험에 대한 안전 장치들을 너무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외면하고 있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서 내 자산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우리 집 가계부 상황이 복잡하다. 늘 재무 고민이 떠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너무 과하고 많아서 복잡한데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상담해드릴 청취자님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7701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딱히 물어볼 게 없어서 평소 즐겨 듣는 굿모닝 굿나이프의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모든 자산이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예전에 상황이 좋을 때는 보험을 좀 가입해뒀는데 주위에선 보험도 모두 압류가 된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전 보장도 못 받고 혹은 보험금을 수령해도 압류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오늘 깊은 고민 끝에 용기 내서 문자 보내주신 맞네요. 7701번님 일단은 문자 잘 주셨고요. 우리 청취자님 더 깊은 사정은 뭐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이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되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다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으신데 압류 대상에 이 보험이라는 금융상품도 포함이 되는지를 문의해 주셨어요. 사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되게 난감하실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부터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우선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보험의 자산은 압류되는 것은 아니다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명이나 건강과 직접 연결된 보장성 보험은 기본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모든 보장성 보험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서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명확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의 원인으로 이 채권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모든 금액이 다 보호가 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종신보험이나 그 외 사망보험금을 가입하셨다면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1,000만 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아쉽게도 나머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종신보험, 사망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은 압류 금액이 1,000만 원 이후부터 1,000만 원까지만 보호가 되는 거고 내가 사망보험금을 뭐 5,000만 원 1억 준비했다면 4,000만 원 9,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된다 짚어주셨습니다. 정상욱 팀장님이요. 앞서 보장성 보험 중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장성 보험은 그럼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해주셨는데
1: 맞아요.
0: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1: 이거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실손보험을 유지 중이시라면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여기에서 받는 실손보험금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 금지 대상이 됩니다.
0: 네.
1: 다만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50%만 압류 대상이고 50%는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숫자로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정상욱이 암의 진단을 받아서 암 진단금 3천만 원을 수령했고 병원비를 500만 원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400만 원을 수령했다면 총 실손보험금 400만 원과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정액 진단비 3천만 원의 50%인 1,500만 원과 실손보험료 400만 원 총 1,9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1,500만 원은 압류 대상이 되는 겁니다.
2: 네. 그리고 그 외에 보험의 그 추심명령에 의해 강제 해지된 해약 환급금 있거든요. 이거는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 외 내가 해지를 한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 압류 금지가 되고 또 나머지 금액은 또 압류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그 보험에 또 만기 환급금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만기가 되어도 환급금이 발생된 이 금액도 아쉽지만 압류 대상인데 여기도 150만 원까지는 압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이상의 금액부터 압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실손보험에 대한 보장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손보험금 청구에서 내가 보험금 받는 거는 압류가 안 되지만 진단금 같은 정액 지급되는 보장은 50% 압류가 된다. 만기 환급금, 해약 환급금도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150만 원 외 나머지 금액은 압류 대상이다. 아, 그냥 압류 안 했으면 좋겠는데
1: 맞아요.
0: 그 일정 부분 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지금 얘기한 건 다 보장성 보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험이 저축성 보험도 있잖아요. 우리 청취자님이 개인연금보험이나 퇴직연금 이런 거 가입해서 성실히 납부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불입된 연금을 위한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 이런 것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1: 아,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이 실손보험금은 이제 정액으로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연금 관련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퇴직연금은 즉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와 함께 이제 납입을 한 이 연금은 전액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개인연금은 가입한 지 5년이 지나고 5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중요한 팁을 드리면 5년이 지났을 때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개인연금도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여나 연금 수령 중 압류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 연금 수령액 자체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라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유지 중이시라면 이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수령을 하시는 방법으로 좀 채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4대 보험 얘기하는 그 4대 보험 안에 들어있는 퇴직연금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무 물어볼 데가 없고 궁금하니까 이제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의를 주셨어요. 잘 문자 주셨고요. 사실 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는 판단하는 게 또 흐려지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답변 전해 드리셨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또 이후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금융상품 문제로 또는 돈 문제로 속만 끓이고 계신 분들 있다면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 재무, 노후, 연금, 재테크 모든 금융상품들 분석해보시고 어떤 게 비용이고 지출이고 어떤 게 내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지 정확하게 가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을 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상담 간단하게 딱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오늘 문자 주신 청취자님

처럼 긴 고민 사연 자세하게 적어 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이런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서 상담해드리고 문제 해결해드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처방전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저희 그 굿모닝 굿라이프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왜 많은 청취자분들이 저희에게 상담 메시지를 보내주시는지 이유를 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좀 뒤쪽에 반전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0: 근데 진짜 맞아요. 오늘 엄청난 저희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청취자분들 끝까지 방송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저희가 평소에 반복적으로 저희 청취자님들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가성비 좋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 보험을 가입하고 막상 믿었던 보험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콕콕 찍어서 이런 것들은 꼭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오늘 말씀드린 사연의 주인공분은 사실 3년 전에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신청을 하셨고 그 당시에 상담을 진행하신 청취자님이셨는데요. 현재 55세의 여성 청취자님이십니다. 근데 너무 아쉽게도 남편분이 암으로 사망을 하셔서 그동안 관심이 없던 보험들을 그때부터 가입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0: 네.
1: 그런데 사실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보험은 그동안 실손보험 하나만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분께서 암 진단 이후에 택배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수입원이 단절되었고 재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힘들지만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홈쇼핑 그다음에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한 보험이 현재 6건이었고요. 매월 52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0: 남편분이 잘 계시다가 질병 진단 받으시고 치료하면서도 재무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고 또 남편분이 이렇게 떠나시고 나서 사별하신 후에도 심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부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우리 청취자님이신데 이럴 때 보험이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보험의 배신이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2: 이게 좀 상대적인 것 같은데 좀 나름 좀 건강관리 잘하시고 병원을 많이 안 가시는 분들은 보험을 잘 안 찾으세요. 근데 오히려 또 이렇게 한번 아프시거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 과하게 또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 보험을 준비를 하던 간에 좀 효과적으로 좀 보장을 받으려면 보장의 범위가 넓어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나 암이나 내 심장 같은 이런 진단 및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팩트체크 한번 해보면 데이터로도 좀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50세 이상의 사망률은 암이 독보적으로 1위였고요. 23년 기준으로 기대여명 남성은 81세, 여성은 87세까지 생존할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암 발병률이 44.6%로 2명 중에 1명이었고요. 여성은 38.2%로 3명 중에 1명이 암에 진단받는 것으로 저 김충남, 정상욱이 외치고 있지만 국가암지식정보센터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50세에서 70세 시기 심장질환 진단 비율은 무려 77%였고요. 뇌질환 또한 75%로 가장 많이 진단을 받는 연령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저기 특히나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은 50대 전후 연령대가 많은 거로 제가 알고

0: 높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살펴봐도 암 관련한 보장은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취자님께서도 남편분을 암으로 보내셨다고 하니까 이 보장안을 좀잘 만들어 드려야겠다. 더 이상은 이런 치료비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아요. 보장의 범위도 중요하지만 좋은 보험을 가입하고 가성비가 좋은 보험을 가입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금 흐름 내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가성비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취자님 현재 매월 230만 원 수입원 중에 현재 보험료가 현금 흐름의 23%로 해당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외에 뭐 노후 준비나 아니면 저축은 뭐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과 사별을 하다 보니까 자식들 걱정에 이제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보험을 가입하시고 지금 힘들지만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0: 가입하신 보험이 보험료 많이 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장이라도 좀 좋았으면은 덜 슬플 것 같은데 보장안은 좀 어땠을까요?
2: 아, 또 슬프다고 하시니까
0: 네.
2: 왜 슬픈 예감은
0: 들린 적이
2: 들린 게
0: 없을까요?
2: 없잖아요.
1: 방금
0: 정말
1: 전에 노래 하지
0: 땡이네요.
1: 마세요.
0: 땡이에요. 정말. 노래 연습하고 불러주세요.
2: 이게
0: 자,
2: 그 6건의 보험 중에서 무려 3건의 보험이 아쉽지만 보험 조정 대상이었습니다. 속상하죠. 일단은 우선 기존의 실손보험과 상해보험 그리고 갱신형 암보험은 그나마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보장안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 사별 이후에 가입한 종신암보험, 암종신보험, 그리고 갱신형 건강보험, 치매보험 3건 등은 아쉽게도 조정 대상이었습니다. 이 암종신보험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암에 걸리면 진단비도 나오고 또 사망하면 사망보험까지 나온다고 해서 가입을 하고 환급까지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보험료도 좀 높고 무엇보다 보장의 범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1: 이게 한 가지 또 추가로 가입한 갱신형 건강보험도 암이나 내 심장의 진단비가 각 3천만 원으로 잘 가입이 되어 있었지만 이 또한 보장의 범위가 가장 협소하게 되어 있었고 자녀들 걱정으로 치매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이 치매보험이 2019년도, 2020년도 그 전에 약간 변경되기 전에 가입을 하신 치매보험이라 이 중증 치매만 보장하는 데에 대부분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험료 대비 효율성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0: 네.
1: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모르는 게 맞죠. 근데 방송에서도 지인 설계사분이 이 보험이면 다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만 믿고 15만 원, 2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기에는 사실 청취자님께는 맞지 않았다. 그리고 그 외에 전체적인 가입하신 그 보험의 암 진단비를 합계해 보니 암 진단비는 7천만 원,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각 4천만 원씩 있었지만 여성암 발병률 1위에 해당되는 유방암은 이 금액 10%인 700만 원뿐이었습니다.
2: 네, 여성 유방암 1위. 여기서 깜짝 퀴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여성암 발병률 1위는 유방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 네.
2: 그렇다면 남성의 암 발병률 1위는 어떤 암일까요? 객관식 1번 폐암, 2번 대장암, 3번 전립선암, 4번 위암.
0: 남성암 발병률 1위,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위암. 아, 다 그럴싸한데 여성 발병률 1위가 유방암이니까 저는 남성암 발병률 1위를 3번 전립선암으로 가져가 볼게요. 왜냐면은 최근에 되게 많이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기사를 봤던 것 같거든요. 오, 맞았어요. 저 사실 1번 폐암하고 좀 헷갈렸어요.
1: 맞아요. 이거 근데 맞추시는 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독보적인 1위가 폐암이었어요.
0: 아, 그래요?
1: 맞아요, 맞아요. 전립선암이 1위로 된건 23년 이후로 이제 처음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서두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 보험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성암 발병률 1위에 해당되는 유방암이나 남성암 발병률 1위에 해당되는 이 전립선암은 각 보험사별로 좀 상이하지만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있는 암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암이에요. 그럼 앞서 말한 대로 난 암에 걸리면 5천만 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은 이 5천만 원의 10에서 20%인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0: 청취자님도 모든 암이 7천만 원이다라고 알고 계셨지만 실제로 이 소외감에 해당되는 암은 다 이거의 10%인 70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특히나 방송 듣고 계신 우리 굿모닝 굿나잇 청취자분들 중에 연령대가 이 50대 전후인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암이나 뇌나 심장 관련한 3대 진단비 보험으로 내가 잘 대비가 돼 있는지 쓸데없이 돈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점검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다면 이렇게 지금 도와드리는 상담 사례의 주인공인 청취자님처럼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샵 0945. 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맞춤 보험 점검 재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0: 말씀하세요.
1: 사연으로 돌아와서 이제 청취자님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개선안을 좀 만나봤으면
0: 맞아요.
1: 좋겠는데.
0: 제가 그 개선안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외감에 해당되는 것들은 요즘 청취자님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요즘 뭐 개인정보로 활용하면 조회해서 볼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조회해서 볼수 있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빠져 있는 것들은 증권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부분들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가입하신 증권들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요즘 뭐 광고로 내 보험 점검해준다 뭐 이런 것들
0: 맞아요.
1: 굉장히 많긴 한데 그거로 뭐 어느 정도는 볼수 있겠지만 자세한 상황까지는 볼수 없다는 얘기신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보험 증권에 확실하게 나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우리 청취자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또 암에 대한 가족력도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보험료 수준은 현재 급여 수준에 맞게 부담되지 않게 하면서 효율적인 진단비, 보장이 넓은 진단비 위주로 리번들링을 도와드렸습니다. 우선 암정신보험 같은 경우는 세 건의 보험은 이미 2년 미만의 가입 시기 그리고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따져보니까 보험료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아쉽지만 보험료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조정 정리를 권해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유방암 제외, 뭐 자궁암 제외 이런 거 말고 암 진단비 5천만 원 끝. 하고 과로하고 유방난소 제외 이런 거 말고 그냥 암 진단비 5천만 원 폭넓게 만들어드렸고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도 보장의 범위가 넓다고 말씀드렸던 뭐 뇌혈관 또 허혈성 또 심혈관까지 해서 2천만 원까지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 보험료는 기존 5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매월 28만 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정말 아 이거 하나면 다 된다는 보험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폭넓은 보장을 할수 있는 보험으로 변경해 드렸습니다.
0: 네, 사실 지금 사연 소개해 드린 건 3년 전에 실제 제가 상담을 하고 당시 방송에서 사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청취자님께 지난달에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연락을 주셔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아쉽게도 유방암의 진단을 받으셨고 유방암 검사를 하면서 뇌동맥류 진단까지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초기에 발견이 돼서 현재 치료 잘 받고 계셨는데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암 진단비 5천만 원과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고 여기에 납입 면제까지 더해서 앞으로 내야 할 17년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 받으셨습니다.
1: 3년 전에 굿모닝 굿나잇 상담 신청하시고 상담 후에 보험료도 줄이신 데다가 보장안도 효과적으로 리모델링 하신 사연 만나봤습니다. 점검을 받길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 일단은 먼저 상담 신청 어디로 하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바로 그 번호입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이렇게 상담 사연 사례로 늘 전해드리지만 항상 드라마틱한 사연들이다 보니까 청취자님들이 이거 진짜 맞아?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궁금해하셨던 분들 계셔서 청취자님이 직접 등판하셨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신 청취자님 전화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모셔볼게요. 청취자님 나와 계신가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아,
1: 간단하게
3: 네,
1: 소개를 좀,
3: 안녕하세요.
1: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3: 아, 네. 저는 군포에 살고 있고요. 남편하고 사별하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을 때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혼자 돈 벌고 애들 키우느라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이런 한 푼도 소중했는데 보험료 줄인 것만으로 진짜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마음 놓고 암 치료비도

0: 박해 주시고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아, 정말 청취자님 전해주시는 이 목소리에서 두분 전문가분께 감사의 마음이 진짜 진심으로 느껴지는데 두 분도 오랜만에 좀 인사를 나누시죠.
2: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세요.
2: 저희는 지난달에 통화를 했었죠.
0: 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정말 문자를 보낸 건데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될줄 몰랐어요.
1: 아.
0: 방송으로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멋지세요.
1: 그러세요. 그럼 청취자님 지금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0: 네, 덕분에 지금은 치료 잘 받고 있고요. 일상생활에는 뭐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1: 이 방송으로 직접 상담 신청하시고 또 점검을 받고 직접 전화 주시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점검 받으신 덕에 좀 많이 도움이 되고 계시죠?
0: 네, 맞아요. 그때도 사실 이제 이런 상담은 돈 많은 분들이 받는 거 아닌가 하고 엄청 많이 속삭였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암 진단 받고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도와주신 덕분에 보험금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1: 그렇죠. 많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청취자님 용기 내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도 상담 받으시고 재무적인 어려움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 되찾으시길 저희도 함께 쾌유 빌겠습니다. 오늘 함께 또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정보 많이 주세요. 굿모닝 굿나이프 파이팅입니다.
1: 아이고,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치료받고 하시는 와중에도 목소리는 또 굉장히 에너지 있게 느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방송 진행하면서 이렇게 생방송 중에 상담 받으셨던 직접 청취자분 만나서 전화 연결을 한건 처음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도움받아 미리미리 보장 체크하시고 보험 점검하시면서 어려움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서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깊은 가정의 고민거리 해결해 주신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7: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중대한 질병이나 노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과 연금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 과정이 혼자 하기 늘 힘들죠.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라이프 끝곡은 우리 김충남 팀장님이 부르다 마신 그 곡을 준비했습니다. 2호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전해드려요. 여러분들도 도움받으시고 재무적인 고민 말끔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마치겠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0: 제가 들어드릴게요.
1: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5: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춘천과 목포 등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은 5mm 정도라서 많지는 않지만 길이 미끄러워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해안 지역과 제주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15m의 강풍이라서 시설물 관리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동군포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북수원 나들목에서 동군포 나들목 구간 4km 정도 밀립니다. 동수원에서 북수원 구간도 정체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한산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는데요. 이 부근 전면 차단 중이라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 도착 시간 늘어날 수 있어서 여유 시간 넉넉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방향은 원효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공사 중입니다. 마포대교부터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서울시로부터 철거공사 관련 안전관리계획서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이 기재된 계획서와 함께 고가차도 철거 사업 관련 입찰 발주 계약서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오늘 새벽 4시간가량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정밀 감식을 벌였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미근동에 있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끊어진 경의선 철도 복구와 운행 재개까지 약 40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작업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잔여 시설물과 상판 철거, 전차선로 복구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장례와 치료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8,000피 탈환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며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2.25% 오른 8,228.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42% 오른 8,242.12로 출발해 한때 5.09% 오른 8,457.09까지 치솟았습니다. 장 초반 급등세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휴력 정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68% 오른 30만 7천원에, SK하이닉스는 9.31% 오른 224만 3천원에,

3,000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3.36% 내린 1133.13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임금 협상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된 가운데 협상을 주도한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80%의 찬성률에 감사드린다며 조합원들이 실망한 부분이 있는 만큼 거취와 관련해 재신임을 다시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부문과 완제품 부문의 교섭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많았던 것 같다며 완제품 부문 교섭 대표를 교체하는 등 집행부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그동안 노사 분쟁으로 국민과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향후 5년 동안 중소협력사 지원 등에 모두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사장단 명의 입장문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노사 관계는 물론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기술 혁신과 과감한 투자로 대한민국 경제에 흔들림 없는 버팀목이 되겠다면서 삼성의 성장과 성과 역시 사회에 선순환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금액이 일주일 사이 84억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금액은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5월 18일부터 24일 사이 236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21억 6천만 원이었던 일주일 전보다 약 84억 7천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은 26.3%에 달했습니다. LG전자 사업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들을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업무센터 2층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와 4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범행 이후 도주했던 A씨는 마포구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40여 분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업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진보당 전희영 후보가 단일화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후보로 단일화해 내란 청산과 경남의 사회 대개혁을 이루겠다며 단일화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전희영 후보는 김경수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범진보 진영 단일화로 이번 경남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양자 대결로 확정됐습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우리 당 대표까지 지낸 자유와 혁신 대표인 황교안 후보와 단일화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후보는 오늘 KBS 라디오에서 기존에 가졌던 생각보다 고민의 수준을 꽤 높여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황 후보 측과 조심스럽게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경선을 비롯한 단일화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차명 대부업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와 관련해 신속하게 결단하는 자세가 민주당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혜민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영남권 등에서 보수층이 빠르게 결집하는 등 판세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변화의 이유는 시민들이 목 놓아 물러가라고 외쳤던 나쁜 검사를 김 후보에게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논란의 여파가 민주 진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측은 조국혁신당이 며칠째 자당 의원들을 총동원해 김 후보에 대한 의혹 부풀리기와 허위사실 유포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 캠프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후보를 사퇴시키라는 등 망언을 내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을 상실해 초조함이 극에 달한 듯하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조국 후보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 않을 거라면서 본인에게 묻은 허물부터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9도, 습도는 73%입니다. 한국일보 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유감스럽게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책 경쟁이 활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선거에 비해서 확실히 눈에 띄는 단어는 AI입니다. 유례 없이 많은 각종 AI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광역자치 단체장 후보들이 AI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AI 공약은 장밋빛 미래만을 이야기할 뿐 AI가 줄 어려움과 위험에 대한 고민을 하는 후보는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엊그제 바티칸의 교황 레오 14세는 위대한 인간성이라는 제목으로 AI에 관한 입장을 담은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기술 발전을 거부해서도 안 되지만 결코 종속되어서도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 김준우입니다. 누가 AI를 설계하는가, 누가 데이터를 소유하는가, 누가 감시되고 누가 배제되는가, 기술의 이익은 누구에게 집중되고 그 비용은 누구의 노동과 삶에 전가되는가. 교황이 던지는 이 질문들에 우리 정치인들의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5월 27일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네, 여의도 최고의 정치 명인 세 분과 함께하는 수요일 코너 여의도 한약방이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옥임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은 이제 단일화의 고장 두 군데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울산시장인데요. 말이 많고 탈이 많았는데 결국 진보당 김종은 후보가 김상욱 후보의 재경선 요구를 좀 받아들였습니다. 이 파기 자체가 정당했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김종은 후보의 좀 대승적 결단 아니냐 이런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인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먼저 김지호 대변인.
1: 일단은 뭐 우리 그 울산시장 후보인 김상욱 김종은 후보가 처음부터 단일화 여론조사 관련해서 좀 더 좀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사를 했으면 이런 우여곡절이 없었을 텐데 뭐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극적으로 양 진영이 양 후보가 협상을 해서 또 타결을 시켜서 내일 울산시장 후보 민주당과 진보당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사실상 아마 내일 단일화가 완료될 예정이고 단일화가 된다면 울산에서 사실 보수세가 센 지역이고 진보당과 민주당은 내란을 척결한 그런 동지로서 한번 울산시장 민주진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다소 좀 늦었다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역선택 방지 조항은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0: 네.
2: 단일화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0: 네.
2: 이런 게 왜 빠졌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 안 될 줄 알았어요.
0: 네.
2: 근데 안 되면 둘 다 완전히 분열하면 필패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내일 하루 만에 급하게 단일화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보수 쪽이 단일화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0: 박정현 박맹우.
1: 예. 네. 참 이게 걱정이에요. 네. 서로가 이게 단일화되면 저는 그래도 김동연 후보 유리하다 보는데 네. 박맹우 후보가 끝까지 완주해버리면 저는 단일화돼 있고 우리 분열돼 있으니 걱정이다. 빨리 이게 보수도 단일화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0: 근데 중앙당에서 뭔가 조치를 안 하나요?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1: 그런 건 이제 그 처음이 아니고 박명호 네. 후보가 이 4년 전에도 네. 그때도 대성적으로 언제 컷오프 된 걸 나왔다가 네. 그때 양보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공천이 저는 완전 잘못된 거죠. 네. 공천을 무조건 경선계만 주면 네. 못 놓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왜 컷오프 시기면 나올 게 뻔히 보이는데.
0: 그러니까 그거는 평가고 네. 미래를 위해서는 중간에 중앙당에서 뭔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이제 개입이란 게 총선에 네. 총선에 뭐 공천 이런 약속이 이게 필요한데 아. 아니면 최소한 이게 경선 계획이라도.
0: 네.
1: 그런데 장동의 지도부가 2년 뒤에 갈지 안 갈지 뭐 지도부 나서봐 저기 뭐로 어떻게 설득합니까?
0: 아.
1: 안 돼요.
0: 네.
1: 일단 이 지도부가 지방선거 이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0: 네.
1: 그게 박맹우 후보가 연세가 많아요.
0: 네.
1: 저기 장기적으로 미래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당히 감정이 상해 있는 것 같아요.
0: 네. 정홍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지금 김준우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선거에서 지도부가 할 역할이 뭐겠어요? 또 우리나라처럼 당 지도부의 존재감이 이렇게 큰 나라가 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미국에는 당 지도부라는 게 아무 의미가
0: 없죠.
2: 없어요.
0: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선거 전에 단일화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거 하라고 중앙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0: 네.
2: 지금 그 울산에서도 김두겸과 박맹우를 합치면 굉장한 경쟁력이 생길 텐데 지금 그 민주당과 진보당이 할 동안 지금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부산 북갑 같은 데도 단일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0: 네.
2: 단일화 안 하겠다고 어머니로 하여금 삭발한 그 후보를 지금 중앙당이 돕고 있다는 거는 경우의 수는 다르지만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닌 다른 그 지도부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선거 끝나면 그 지도부는 2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현재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참 그 요번에 보수 정당은 여러 가지로 무능함을 그대로 노정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0: 네.
2: 지금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 민주당 후보가 이길 거라고 민주당 후보는 생각하는 것 같고
0: 네.
2: 진보당 후보는 이게 들어가도 이제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지금 나타나는 건지 근데 확실한 거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가 되면 본선에서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0: 네. 이따 저희가 3, 4부에서 인터뷰가 우리 저 김종훈 후보 인터뷰가 있으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는 좀 여쭤보도록 하고 경남도지사도 극적으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김재현 진보당 당대표한테 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열려있다. 근데 민주당에서 경남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단일화가 돼서 이 방송이 무슨 총매가 된다라고 자화자편을 해보는데 어떻게 되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원래 얘기 되고 있던 건가요?
3: 경남 자체가 네. 우리 민주 진영이 단체장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0: 네.
3: 그리고 상대 후보도 현역 단체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진보당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실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진보당이 그간 정당 역사를 보면은 이런 단일화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
0: 네.
3: 실용, 실리를 많이 따지는 정당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도지사가 되는 것보다는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되고 거기에 양보하고 일조했을 때 또 진보당의 어떤 포션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이 평택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는 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죠.
0: 네, 조국혁신당은 울산에서는 단일화를 했고 경남에서도 김경수 후보 지지 선언은 한 상황입니다. 네.
1: 지금 이제 그 저 진보 진영은요.
0: 네.
1: 광역 단체장 수준에서는 거의 단일화 다 된 것 같아요. 서울에 뭐 권영구 후보는 뭐 표가 많진 않으니까.
0: 네.
1: 그러면 이게 조국당 그다음에 그 진보당 광역 단계에서 다 됐는데
0: 네.
1: 그런데 문제는 우리 보수 진영은 개혁신당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0: 네.
1: 참 이게 걱정이에요. 저희 이준석 대표 마당이 단일화 해야 된다. 그런데 당선도 안 되고 전부 2, 3% 놓을 거야.
0: 네.
1: 그런데도 이게 다 후보를 내고 있어요. 서울 경기부터.
0: 대전 세종 뭐
1: 그러니까요.
0: 한 6, 7군데 있죠.
1: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지금 대부분 이제 박빙으로 많이 접어들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2, 3%가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보수 저는 이준석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전부 광역까지 후보를 냈는지 납득이 안 돼요. 보수 전체를 생각하면 광역단체에서는 안 내야 된다. 뭐 기초나 이런 건 모르지만 네. 이렇게 봅니다.
0: 근데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와야 우리가 뭐 얘기를 하든 말든.

0: 일은 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좀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닐까요?
1: 탄핵이 전류선은 다 했잖아요.
0: 아하.
1: 의원총회 다 했잖아요. 그런 게 핑계거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한동훈하고 상당히 그 라이벌 의식, 경쟁의식이 강해요. 그런 것 때문인지 뭔지 왜 단일화가 안 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2: 제가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탄핵이 그 탄핵이 아니라 박탄핵 아닙니까?
0: 그렇군요.
2: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강도 넘어야 되는데.
1: 탄핵도
0: 어쨌든 개혁신당이 지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7군데에
1: 그러니까요.
0: 광역단체장 후보를 냈고 이 광역단체장 후보 배출을 조혁신당은 0명이거든요. 진보당이 원래 4명이고 정의당 2명인데 그러니까 소수정당 중에 제일 많이 낸 데가 개혁신당이긴
2: 제가
0: 합니다.
2: 봤을 때는 뭐 국민의힘에서 어차피 뭐 경기도지사 선거 쉽지 않은데
0: 네.
2: 경기도지사 선거 조응천 후보한테 양보하면 다른 광역단체장은 개혁신당하고 협상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0: 아, 그런데
2: 1 플러스 5로 그냥.
0: 근데 양양자 후보가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욱희 의원님.
3: 이미 그러기에는 시간이
0: 너무
3: 굉장히
0: 지났다.
3: 부족한 것 같고 아마 이준석 대표로서는 개혁신당이 비록 작지만 상당히 그 지방선거에도 이렇게 많은 지역에 후보를 낼 정도로 단단하고 당당하다라는 걸 계속 레코드로 남겨놓고 싶은 게 아닌가.
0: 네.
3: 그거는 결국은 보수가 언젠가 통합을 할 때 그래도 정당성이 있는 그러한 그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그 당의 지지가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기대감도 있고요.
0: 네.
3: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게 과거와 절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국민의힘하고는 단일화의 뜻을 두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당선되는 후보가 없더라도 미래를 위한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0: 네.
3: 그런 생각이 들고요.
0: 개혁신당의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3: 저는 이해가 가요.
0: 이해가 가지만
3: 네.
0: 그러면 그래도 예를 들면 장동혁 지도부에서 개혁신당한테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구애를 하는 모습을 또 보이는 게 소수 정당의 표를 압박하는 효과는 있는 거잖아요.
3: 근데 했었나요?
0: 그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3: 예, 그러니까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본인의 당권에 완전히 지금 그 올인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는 본인이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지역도 그렇고요. 보면 자기에 대해서 그래도 호감을 갖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사실은 당 지도부가 이렇게 리드를 하면 거기에 밴드웨거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만한 지역에 가서 본인이 지금 밴드웨거닝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거죠.
0: 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장동영 지도부가 그러면 이준석 대표 만나자고 공개 구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원래는 이제 그 한동훈하고는 이제 그 갈랐었지만
0: 네.
1: 이준석하고 연대할 수 있다
0: 네.
1: 이런 데 이야기를 했었는데
0: 네.
1: 그런데 그 워낙 보수층에서
0: 네.
1: 한동훈이든 이준석이든 워낙 그 지금 비토층이 너무 많아요.
0: 아.
1: 장동영 지지층 중에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연대를 뭐 지금 안 하고 있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보수층의 일반적 여론이 그래. 장동영 지도하는 지지하는
0: 네.
1: 정통 강성 보수층은
0: 네.
1: 한동훈도 싫어하고 이준석도 싫어해요.
0: 반윤이다.
1: 그러니까 이제 그 장동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연대 안 나선 거죠.
0: 네.
3: 아니 제가 뭐 말에 토를 달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0: 네.
3: 보수층이라고 자꾸 일반화시켜서 얘기하시는데 장동혁을 지지하는 뭐 우파 일부 네. 세력이라면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보수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수의 보수층도 있다라는 얘기는 꼭 하고 싶네요.
0: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평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은 오늘도 저희 경쟁사 방송에서 마지막 토론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서울시장 선거보다는 훨씬 더 토론회가 많이 열려요. TV 토론이나 뭐 하여튼 영상 토론이 많이 예,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김용남 후보의 그 뭐 대부업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계속 조혁신당이나 아니면 뭐 유희동 후보 쪽에서 좀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안에서의 갈등도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김주호 대변인.
2: 아, 뭐 지금 민주당 안에서의 갈등은 좀 와전되고 굉장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0: 네.
2: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김용남 후보 사퇴 서명 운동을 하신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0: 네.
2: 이분이 조국 후보를 지지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시고 김용남 후보가
0: 네.
2: 이분이 김용남 후보의 돌아가신 모친에 대해서 사채업을 했다는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신 분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끼리 이런 어떤 반대 사태 이런 걸 했다는 것은 네. 뭔가 이제 그분이 어떤 서명 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서명록이라는 게 네. 민주당에 전달이 된다면 네. 그게 자신의 인적상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공천한 후보를 사실상 낙선 운동을 하고 그것을 자기 이름과 연락처를 써서 당에 보내면 네. 이것은 뭐 해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아마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어떻게 보세요, 평택?
1: 저는 이분이 너무 검증을 안 하고 영입한 게 아닌가.
0: 김용남 후보.
1: 예, 네. 뭐 대법을 떠나서요. 일단 이게 재산이 127억인 그럴 것 신고 재산이. 네. 실제는 훨씬 많겠죠. 네. 그런데 검사하다가 저도 변호사지만 우리 다 변호사들 소득 뻔하잖아 세금 낸 거. 네. 어떻게 이렇게 형성했느냐. 상속받은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부모님 어려운 거 보면. 네. 이런 검증도 안 된 거고. 두 번째 농업가족법인.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투기 말고 뭐 뜻을 말합니까? 그분이 농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농업법인을 가족해서 부동산 같은 사석이 형질 변경되면 큰 돈을 벌거든요. 이런 것도 이게 검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동생이나 누나가 녹취를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런데 네. 그 부모님이 20년간 뭐 편찮으신데 그 네. 이런 봉양 이런 문제래요. 이거야말로 그 가족끼리 수신재가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도면 저렇게 치국 평천하기 전에 네. 재가가 안 돼 있잖아요. 네. 형제들끼리 서로 부모님 모시는 걸로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이걸로 저는 끝났다 보고 근데 문제는 그 효과가요. 네. 김용남은 이제 그 국민의힘부터 쭉 거쳐갔거든요. 네. 아마 중도나 보수층에도 일부 있었을 거야. 네. 이쪽은 유희동으로 갈 거고 네. 또 이게 저 진보 쪽에서 조국 대표 치열하게 민주당 층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맑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0: 그 효과를 잘 모르겠다.
1: 반반 정도 간다면 네.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0: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희 의원님?
3: 일단 지금 그쪽 진영은 단일화는 안 되는 거로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럼 이제 과연 유희동 황교안 단일화가 될 것인가? 황교안 후보가 스스로 사퇴를 할 것인가? 또 그럴 정도의 설득력이 유희동 후보에게 있는가? 요게 이제 하루 이틀 내로 결정이 나겠죠.
0: 오늘 만났다거나 네. 하여튼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3: 근데 사실은요. 네. 이것도 중앙당 차원에서 해줘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희동 후보의 색채와 황교안 후보의 색채는 전혀 다르거든요.
0: 그렇죠.
3: 근데 전혀 지금 손길이 안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유희동 후보로서는 고군분투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준우 변호사께서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서는 그 정치인 대부분들이 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제가 알기로는 내가 이제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그 밀런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변론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대부업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또는 이렇게 눈앞에서 본다라는 것이 저는 사실 조금 충격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서는 이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은 절대 안 된다는 정서가 점점 커지는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김용남은 명픽이다. 유이재명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밀어야 된다라는 또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 어찌 됐든 간에 평택 의례 선거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요 소위 명청 갈등 이거는 그 결론이 나와 있어요. 이 갈등은 불가피하다라는 거를 여기서 또 한번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사실은 그 대부업이 네. 지금 봐서 위법이나 불법이나 탈법은 아니겠죠. 네. 본인이 또 변호사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또 그 영리하게 잘 그 단 뭐라 그러나 했겠습니까마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그러한 그 국회의원의 어떤 도덕적 자격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많은 것 같아요.
0: 네. 네. 지금 뭐 조승래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불법성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완주는 확실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제 완주는 하고 이제 그 유권자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조국혁신당과의 그 감정적 골이 더 커져서 총선 전 합당도 이건 물 건너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2: 일단 합당은 선거 이후의 이야기고 네. 저희는 이곳에 해서 이겨야 되는데 뭐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김용남 후보라든지 민주당도 뭐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저희가 한번 성찰해 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김용남 후보가 아주 오래전부터 평택 선거를 준비한 게 아니라 당의 필요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전략 공천을 받다 보니까 다소 신변 정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나 입장을 내서 지금 설명하고 있고 당에서도 어떤 내용을 확인했을 때 불법 소지로 확인하지 못했다 했기 때문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용인하고 이천 뭐 여주 이런 수도권 남부 지역을 좀 돌아왔습니다. 네. 저 유세단하고 다녀와 봤는데 이 지역이 사실 굉장히 개발, 팽창, 성장하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실행력이라든지 실용이라든지 이 행정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고 그런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아,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에 있는 그런 용인의 부승찬, 평택의 김현정, 안성의 윤종근 이런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김용남 후보를 지원하고 같이 손잡고 유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최원용 또 우리 평택시장 후보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좋은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TV조선에 언론 보도를 신뢰했었는지 지금 막 국민의힘하고 셋이서 그냥 삼위일체가 된 것처럼 저희 후보를 매일 그냥 규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진보층 내에서도 좀 심하다 이런 평도 많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들이 뭐 송구스럽긴 하지만 정치 고관여자들은 관심이 많지만 평택의 개발을 원하는 중도 그리고 약한 보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정부 여당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좀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저는 민주당의 전략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보세요. 조국 후보 이긴다. 그러면 이게 정청래는 치명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0: 치명타예요?
1: 조국 이기면 치명타죠.
0: 아니, 합당을 추진하신 분이니까 제가 그냥 몰라서 그냥 여쭤본 겁니다.
1: 저는 이게 근데 조국이 졌다 치더라도요. 김용남 이기다 하더라도 이게 소탐 대실이에요. 그러기 인간적인 도리로 봐도 옛날 총선 때 지민 비조로 도움받았죠. 대선 때도 이게 조국 뭘 교도소에 있었지만 지원해 줬잖아요. 다 도움받았어요. 그럼 한석 정도는 이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회 운영할 때도 5분의 3인가 이게 필리버스터 중단시키려면 조국당 12명이 필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렇게 적대적으로 만들어서 뭘 얻을 게 있죠? 저는 이게 합당도 이제 물 건너갔다 봐요. 특히 총선에는 수요가 많아요. 조국당 비례 12명이 지역구 민주당이 어디 갑니까? 저는 이게 아마 분열돼서 끝까지 총선 간다 보는데 민주당이 이겨도 소탐 대실이고 지면 치명타죠.
0: 아, 오히려 그렇다.
1: 아니, 전략이 이해가 안 돼요.
2: 요거는 하나 말씀드렸는데 김용남 후보의 후원 회장이 정청래 당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유희동 후보가 이 지역에 3선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3등입니다. 왜 그럴까요?
0: 등수를 얘기하시면
2: 왜 그럴까요?
0: 제가 이것은 뭔가 여론조사를 얘기해야 될지.
2: 이것은 평택에 있어서 정부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그만큼 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여론조사는 급히 또 저 밖에서 서지훈 PD님께서 좀 찾아주시고 저희가 등수 썼다가 이게 또 예민해질 수 있는 대목이라서 그 부분 저희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 전북까지만 하고 저희가 1부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관영 후보가 명천 갈등을 전면적인 전북도지사 선거의 프레임으로 걸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약간 교감을 했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청와대에서 결국은 나서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김관영 후보와 통화한 적 없다라고 이규원 홍보수석이 나섰는데 하여튼 이렇게 청와대 입장까지 나온 참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이 전북 선거 지금 수치로 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 판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태는.
2: 아, 지금 이제 김관영 후보의 페이스에 조금 민주당이 약간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0: 말려 들어가고 있다.
2: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그냥 최근까지만 해도 그냥 이 김관영 후보의 어떤 대통령님과의 교감설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그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주문이 있었으니까 통화한 적이 없다. 오늘 홍보수석이 내셨는데 이게 소통한 적이 없다. 교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왔으면 또 다른 어떤 이야기가 없었을 텐데 네.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편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 않나?
0: 문자가 왔나?
2: 뭐 메시...

0: 메신저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김관영 후보가 좋아하는 그러한 것으로 네. 약간 콘텐츠가 번질 수가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선거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안 내는 게 제일 좋겠다.
1: 네. 네.
2: 저는 이게 김관영 후보가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로 이게 고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하고 이게 교감했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표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데
1: 네.
2: 이재명 대통령이 통한 적이 없다는 말은 교감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1: 네.
2: 우리가 말장난 하지 말고 교감했다는 말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뭐 지지한다든지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유권자가 어떻게 인식하냐 봐야 돼요. 말장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감이 없었다는 청와대 발표고 그다음에 김관영은 마치 대통령하고 통화하니까 격려해 주더라. 이런 취지로 듣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허위사실 공표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1: 네.
2: 지금 정청래 대표로 가장 치명타를 입는 게 저는 1번이 전북으로 봐요. 전면 치명타.
1: 네.
2: 2번이 평택. 3번이 부산. 3명. 이게 치명타 순서 그렇죠.
1: 네. 김관영 지사가 그 동아일보 쪽 유튜브 방송에 보면 아 이재명 대통령이 나보고 뭐 출마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 근데 자기가 본인이 이제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을 뭐 전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근데 네. 좀 그런 건 있어.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이 김관영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 네.
0: 김관영 후보는 좀 이재명 대통령을 각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22년도에 대선에 지고 나서 엄청 힘들게 개항해서 선거운동 할 때거든요. 약간 좀 소외됐을 때요. 그런데
1: 네.
0: 김관영 후보가 당시에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전북 도지사 후보가 됐는데
1: 네.
0: 개항까지 온 거예요. 주말에 자기 선거운동을 안 하고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저녁 먹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김관영 후보가 이재명 저기 우리 대표님 좋아하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1: 네, 정홍희 부원님.
3: 만약에 그 교감했다라는 말이 청와대에서 정말 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쾌했다면 엄중 경고가 나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통화한 적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미 말씀하셨듯이 제3자가 전언을 했을 수도 있고 제3자가 청와대 상황을 또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로 전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제3자가 만나서 했을 수도 있고 통화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지금 통화한 적 없다라고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 그러니까 그것만 뺀 나머지 교감의 그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아 그것 빼고 어떤 종류의 교감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측이 더 많을 것 같아요.
1: 네.
3: 애초에 명청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1: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그 유동 후보 순위 때문에 약간 좀 그 갈등적인 부분이라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무선 100%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용남 후보 30%, 조국 후보 25%, 유희동 23%인데요. 1등과 3등도 전부 오차 범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해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7: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8: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0: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김해, 진해, 부산 PK를 돌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진주, 울산, 부산, 기장 이렇게 좀 오늘 동선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 뭔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등판하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선거 개입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선을 긋겠지만 뭐 저희 눈에는 그렇게만 보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하시고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시죠. 이 지금 등판을 해서 생각보다 더 넓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충청도도 다 대전도 가고 충북도 가고 강원도 가고 대구 거기에 부산 진주까지 있는데 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1: 일단 이제 먼저 그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유죄, 박근혜는 무죄. 이것부터 이게 지적하고요.
0: 아, 네.
1: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 선거운동은 자유죠.
0: 네.
1: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공식 회의를 핑계로 가서 시장을 계속해 돈다. 이건 아주 부적절합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도 비슷하지
1: 그
0: 않았나요?
1: 시장을 재래시장을 돌진 않았죠. 옛날에 창조센터나 뭐 모아놓고 토론회를 했죠.
0: 네.
1: 그런데 재래시장은 선거운동의 기본입니다. 대구 가면 서문시장 가고,
0: 네.
1: 그러면 이게 자갈치시장 가고, 뭐 울산에 무슨 시장, 계속 시장을 지금 몇 개, 성남시장까지 몇개 돌았습니까?
0: 네.
1: 이런 식으로 이게 노골적으로 재래시장을 도는 그런 게 제가 본 적이 없다. 이걸 먼저 지적하고요.
0: 네.
1: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뭐 지금 우리 보수의 지금 중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명예선대위원장이에요.
0: 네.
1: 장동혁 대표보다 더 오란 데도 많고
0: 네.
1: 효과도 꽤 커요. 막 구름 인파에 인산인해입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보수를 대결집시키고 있다. 그런 게 이제 대구 경북의 효과가 더 크고 또 이게 유경수에서 고향 충청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0: 네.
1: 아마 이게 내일 강원도 가고
0: 네.
1: 또 이게 불경 저는 뭐 보수 결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0: 네, 정옥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2: 글쎄요, 아마 여러 가지 감정들이 겹쳐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전직 대통령의 그 모습에서 어떤 그 동정? 그 표현은 뭐하지만 그왜 안타까움?
0: 네.
2: 그 과거의 대통령 시절의 모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박정희 대통령 향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우파에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기로 해서 그 지지하는 후보에게 좀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리고 또 관심이 많아요.
0: 네.
2: 그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와서 보고 환호할 수는 있지만은 표로 연결되는 건 아마 대구가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0: 네.
2: 추경호 후보가 가장 수혜를 입는
0: 수혜를 입는
2: 사람이고요.
0: 거고.
2: 나머지는
0: 그렇게까지는.
2: 과거 같은 그런 표로 수혜받는 그런 거 해당 사항이 있을까 싶은 마음이에요.
0: 네. 어떻게 보셨어요? 김지호 대변인께서.
3: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니 이제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0: 네.
3: 일단 선거의 기본이 결집이잖아요.
0: 그렇죠.
3: 그러면 일단 보수 세력부터 결집을 시켜야 되는데 개혁신당 그다음에 한동훈 장동윤 대표 이렇게 구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0: 네.
3: 어찌 됐든 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러한 어떤 효과도 있고 언론의 주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남 지역에 있어서는 옛 향수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안방을 지키는데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또 수도권에서는 포기해야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3: 중도나 약한 보수, 개혁적 보수 입장에서는 아니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됐는데
0: 네.
3: 뭐 감옥 가 있다고 또 탄핵된 대통령을 불러 모았나? 아니 또 전직 대통령이면 이명박 대통령도 있잖아요.
0: 오세훈 시장이 만났죠.
3: 아니 그러니까 또 지도부가 이명박 대통령 싫은가 봐요.
0: 아.
3: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결집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오히려 저희는 부정적인 효과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저 보니까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은 중앙당이랑은 별 상관없이 그냥 지역에서 알아서 요구가 있고 지역 선대위들 차원에서의 요구라고 하는 것 같은데
1: 뭐
0: 그러면
1: 그런 것도 있지만 장동 대표가 단식할 때
0: 네.
1: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와가지고
0: 아.
1: 손잡고 단식을 풀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신뢰가 굳건한 거죠.
0: 교감이 있다.
1: 교감이 있죠, 당연히. 박근혜
2: 아니
1: 대표가.
2: 그런 신뢰로 말하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다 그렇게 만난 적이
0: 네, 있죠.
2: 있거든요.
0: 네.
2: 근데 지금 도는 그 노선을 보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0: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정치인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1: 네.
0: 박근혜 전 대통령이 표로 연결될진 모르지만 결집도 되고 환영도 받고 그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 야, 문재인 대통령은 등판은 왜 안 되고 있냐라고.
2: 문재인 대통령님은 저희 당의 국회 본청 최고회의실에 네. 이렇게 초상화로 잘 모시고 항상 뭔 일이 있으면 인사드리고 그러고
1: 네.
2: 있습니다.
1: 여기까지 좀 해보죠. 한동훈 대표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부산 방문에 대해서 제가 이겨야만 현 정권의 폭주를 박살낼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존경한다 뭐 이런 멘트를 날렸는데 묘한 것 같아요. 부산 기장을 가는데 북갑은 박근혜 대통령이 안 갑니다. 울산 경남 갔다가 울산 갔다 기장 가는데 중간에 그 북갑을 찍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는 약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약간의 예우나 뭐랄까 리스펙이랄까 이런 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3: 한번데 그 제 생각에 또 깜짝 방문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저녁에 간 거니까
1: 네.
3: 또 이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1: 네.
3: 아마 이 거리가 아마 한 30km 이상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1: 네.
3: 동선상 네. 오늘 살인적인 일정이잖아요. 진주,
1: 울산.
3: 네. 그다음에 이제 그
1: 기장.
3: 기장으로 가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뭐 어떻게 거쳐가도 시간이 몇 시간은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1: 네.
3: 저는 뭐 그런 의미고 기장에서 박민식 후보에게 한번 손잡아 주고 둘이 또 투샷 사진도 한번 찍고
1: 네.
3: 이러면 이게 또 효과가 있을 거예요.
1: 아,
0: 제가 박근혜 대통령 겪어봐서 아는데요.
1: 네.
0: 북갑을 안 가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고 안 가는 거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의미 부여는 확실한 그런 정치인이고요.
1: 네.
0: 그건 알 거예요. 북갑을 가는 순간 지금 보수가 완전히 갈려 있는데
1: 네.
0: 홍해바다처럼 이게 더 깊이 갈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은 느낄 것 같고요.
1: 네.
0: 저는 그 한동훈 정치인이 지금 그 한마디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의 함의가 뭔지는 알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보도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랑 김민수 최고는 북갑에 오지 말아달라고 중앙당의 뜻을 전달했다고 하고 그리고 여론조사는 이거는 과표집돼서 믿을 수 없다. 다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여기는
3: 지금 뭐 그거는 이게 또 너무 장동 지도부하고 싸움 좀 붙이는 것 같은데
1: 네.
3: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그 출정식 할 때 너무 많이 오고 저기 그 이후에 이름이 내려왔잖아. 김민전 의원이나
1: 네.
3: 나경원 의원이나 신동우 의원 크게 이제 지지율에 별로 재미를 못 본 거죠.
1: 네.
3: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굳이 내려달라 이런 네. 요구를 안 한 것 뿐이지 뭐
1: 네.
3: 그렇게 갈등이 있는 건 아닙니다.
1: 네.
3: 그는 근데 본인은 이제 그 역시 선거는 후보 중심 치는 게 맞고요.
1: 네.
3: 아마 끝까지 완주하는데 본인은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요. 지금 거기 여론을 보면 이제 그 한동훈 지지층들은 워낙 호감 비호감이 워낙 분명하잖아요.
1: 네.
3: 따라서 이게 그 여론조사 응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어떤 여론조사는요. 뭐 여슬구시할 만이 끝날 정도로 전화를 잘 받아요.
1: 네.
3: 따라서 저는 한동훈은 이제 워낙 팬덤이 있으니 여론조사 응답률도 충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많이 잡혀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 그 가장 적게 잡힌 게 박민식이다.
1: 네.
3: 그다음에 중간이 하정우다.
1: 네.
3: 이렇게 보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저는 오히려 여론보다는 하정우나 박민식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1: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3: 따라서 이게 그 상당히 박빙이 될 겁니다.
1: 박빙은 박빙. 박빙인 거는 김조 대변인도 확실히 인정을.
2: 네, 여기가
1: 네.
2: 지역적으로 보면은 막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뭐 산업이 발전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1: 네.
2: 역동적인 데가 아니고 딱 갇혀 있는 데고
1: 네.
2: 그리고 이제 인구도 보면 보통 국회의원 지역구에 좀 적더라고요. 12만 정도면
1: 네.
2: 그러면 사실상 뭐 지금 여론조사도 많이 돌리고. 또 TV 화면에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어떤 유명 패널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부각시키기 때문에 지금 표집되는 여론조사에 한동훈 후보가 많이 잡힐지 모르지만 실제 투표에 있어서는 정당 선거, 정당 조직 투표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정 후보님.
0: 아니 그 우선 박민식 의원이 후보가 지금 김민수하고
1: 네.
0: 장동혁 오지 말랬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저 김민전 나경원도 오지 말라고 안 그러던가요?
1: 아,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0: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 발언을 보니까
1: 네.
0: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자기가 이제 그 도와주려고 하는 말 중에 워딩이 북구를 버렸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해요. 그렇게 그 경륜 있는 중견 정치인이 어떻게 그런 말 실수를 할까? 김민전 의원의 말 실수는 제가 여기서 뭐 중언부언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북갑이 어르신들이 많고 그런데요. 이 정치인들이 자꾸 자기가 과거에 몇 년 전에 했던 선거를 자꾸 기억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혀 달라요. 어른들도 유튜브 다 보고요. 채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음들을 더군다나 연배가 있잖아요.
1: 네.
0: 젊은 사람이 아, 이 사람 괜찮을 것 같아. 또 저 사람 괜찮을 것 같아. 이럴 수 있지만 이게 연령이 올라갈수록 생각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이미 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거기서 그 텃밭의 그 바닥 정서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만만치 않은 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하정우 정치인과 박민식 정치인이 하지 않습니까?
1: 네, 알겠습니다.
0: 여론은 똑같이 한 거예요, 조사를.
1: 네. 마지막으로 좀처럼 잘 다뤄지지 않던 인천시장 선거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네거티브 이슈가 하나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네거티브인지 검증인지는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코인을 해외에 좀 은닉한 의혹과 관련해서 유종복 시장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고 그전에는 또 박찬대 후보가 인천에 대장동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요 부분이 좀 논란이 좀 되기도 좀 했었는데 요 지금 인천은 어떻게 좀 보고
2: 아니,
1: 계십니까?
2: 그러니까 유종복 인천시장은 12.3 내란 그 다음날 그 코인 채굴 때문에 정말 긴밀하게 그 채굴 업자랑 통화를 했더만요. 차명으로.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유종복 시장은 공직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 몇 대 사놔놓고 코인 거래나 하시지 굉장히 실망스럽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 코인 전문적인 거래더라고요.
1: 네.
2: 무슨 정신으로 인천시장으로 재임했었는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어떻게 보셨어요?
3: 뭐 저는 코인은 모르겠고요.
1: 네.
3: 의혹이지만 뭐 중요한 건 이게 인천 대장동 발언요.
1: 네.
3: 이거 이게 막 대장동은요. 우리 민간업자한테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주고요.
1: 네.
3: 성남시에게 일정 부분 이익을 먼저 확보한 거잖아요.
1: 네.
3: 이 방식이 맞습니까? 저렇게 초과 이익을 전부 이렇게 나누는 이 방식으로 가야지 대장동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1: 네.
3: 그다음에 그 이분이 옛날에 뭐 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외손이 왔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포스터를 보면 마치 손자인 외손자인 것처럼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외할아버지하고요
1: 네.
3: 석주 이상용이 20촌이랍니다.
1: 아.
3: 20촌을 왜 언급합니까 조상이라고.
1: 네. 아.
3: 그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1: 네.
3: 저는 이런 식으로 유권자를 속이면 안 된다 봐요.
1: 아, 22촌이라고 합니다.
3: 그러니까 외손자가 왔습니다.
0: 네. 외손자니까
1: 석주 이상용 선생은 그 안동의 유명한
3: 그럼요.
1: 부호였는데 그 신흥공학교에서 전 재산을 털고 이제 네. 만주로 가셨던 분이죠. 네. 인천 어떻게 보십니까?
0: 저 인천을 포함해서 그 민주당이 계속 소환했던 용어가 내란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대장동이 참 여러 번 소환되네요. 지금 그 박찬대 후보가 말했다는 인천 대장동도
1: 네.
0: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하정우 수석이 왜 그 뭡니까? 업스테이지인가?
1: 네.
0: 거기가 금융위로부터 5,600억 펀드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보수 측에서
1: 네.
0: 대장 대장동 AI라 그러든가 AI 대장동이라 그러든가 참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인천의 그 저기 코인과 관련해서는
1: 네.
0: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개 이러한 그 네거티브의 그 소스는 내부자일 가능성이 많죠.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1: 네, 그러게요. 이것도 어떻게 등장했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이번 선거가 유달리 딴 때보다 지금 뭐 많잖아요. 무슨 각종 후보들의 뭐 성매매 의혹, 성접대 의혹부터 해가지고 뭐 가족의 녹음 파일부터 해가지고 녹취부터 해서 저도 이런 네거티브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평소에 옛날에 잘 살아야 돼요.
3: 옛날에 윤상현 의원이 대화자간에 녹음한 것도 처벌하자.
1: 네.
3: 진짜 그게 필요한데 지금은 제3자 도청만 처벌하잖아요.
1: 네.
3: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자동 녹음이 되고 대화자끼리도 합법이니까 앞으로 녹취록이 10년 전에 것도 나오고
1: 네.
3: 이혜원을 봤잖아요.
1: 네.
3: 앞으로 이게 참 큰일이에요. 이것도.
1: 아.
2: 근데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개인이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굉장한 권력을 가진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저 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이게 또 다 불법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0: 아니 근데 이게 또 다른 피해자를 그 구하는 방법이 네.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살면 돼요.
2: 유용한 수단이에요.
1: 네. 그래서 하여튼 욕하지 말고 나쁜 짓 안 하면 좋다. 네. 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세 분과의 시간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정호김 전 의원 그리고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평동 나비엔.
7: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9: 성원 에드피아.
11: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5: 열혈 강호 온라인.
6: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 강호 온라인.
6: 열혈 강호 온라인.
8: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9: 뉴스 장면 승부 2부 마치고요.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주는 뉴스 듣고 저는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1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4: YTN is FM.
15: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흐린 하늘에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도 중부와 남부지방엔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퇴근길 곳곳에 교통량이 많은 가운데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 반포대교를 지난 지점 5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한남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나 행주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동호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강서쪽으로 이동하는 길 힘겹습니다. 강남 순환로에는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성산 쪽으로 서초터널 안 1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도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는데 이 구간 지났는데 대략 17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서문 고가차도 사고와 관련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서서문로는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본부 앞 삼거리 사이가 양방면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정부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이던 남호호를 타격한 비행체는 이란산 대한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남호호 피격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술 분석 결과 엔진의 경우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했고 부품에서 이란 제조사로 추정되는 각인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탄두의 경우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 대한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격 주체나 발사 원점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이드 카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이번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우리 선박 피격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김종훈 울산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재경선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해 경선을 다시 하자는 제안을 수용해 내일 하루 동안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마음을 모아 내란 세력을 청산해달라는 시민 열망에 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상욱 후보는 김종훈 후보의 통 큰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에 감사하다며 단일화가 다시 이어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진보당 전희영 후보가 단일화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후보로 단일화해 내란 청산과 경남의 사회 대개혁을 이루겠다며 단일화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전희영 후보는 김경수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범진보 진영 단일화로 이번 경남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양자 대결로 확정됐습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우리 당 대표까지 지낸 자유와 혁신 대표인 황교안 후보와 단일화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후보는 오늘 KBS 라디오에서 기존에 가졌던 생각보다 고민

0: 고민의 수준을 꽤 높여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황 후보 측과 조심스럽게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경선을 비롯한 단일화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전투표 전날인 내일까지 단일화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면 가장 좋겠지만 본투표 하루 전까지도 결과가 나오면 보탬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부산 자갈치 시장 방문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부산 영도구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김혜경 여사와 함께 근처 남항시장을 방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옷가게와 과일가게 등에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블루베리와 양파를 샀습니다. 또김 여사, 참모진들과 시장 내 식당에서 회와 탕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윤 장관은 소방과 경찰, 서울시 등으로부터 대처 상황을 보고받은 뒤 철도 운행 장애에 따른 교통 대책과 잔해 철거 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장관은 안타까운 붕괴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끊어진 경의선 철도 복구와 운행 재개까지 약 40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작업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잔여 시설물과 상판 철거, 전차선로 복구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장례와 치료비,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 비가 이어지겠고,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또한 차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고요.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9도, 습도는 73%입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4: 교통안전 1분 터.
5: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자는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 4부도 여야 정치인들 만나볼 건데요. 3부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4부는 울산시장 단일화에 다시 나선 진보당 김종훈 후보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죠. 김재원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대구 쪽에서 지금 유세 지원하고 계셔서 지금 대구신 건가요?
5: 예, 대구 경북 지역에 있습니다.
4: 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쭉 이제 돌고 계시는군요. 네.
5: 네.
4: 지금 뭐 대구 쪽 같은 경우 전국적인 되게 관심사고 뭐 박빙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마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고위원님께서 느끼시는 대구 민심 어떻습니까?
5: 최근에는 대구 지역에서 보수 후보에 대한 결집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리의 민심도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은 이번에는 그 우리 추경호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4: 네.
5: 그런 것으로 봐서 이미 승세를 굳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네. 그 이제 조금 이렇게 변화의 흐름이나 뭐 여론조사 결과가 좀 더 좋아졌다 국민의힘에서 느끼기에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좀 결정적인 모멘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김재원 의원께서는?

0: 예, 뭐 틀림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또 직접 선거에 참여해서 보수 결집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최근에 보면 그 스타벅스 측의 그 잘못된 마케팅 자체를 두고 이 사기업의 그 마케팅이 잘못된 것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5.18 를 끌어들이고 또더 나가서 뭐 세월호 사건까지 물고 들어왔고요. 거기에 정부 부처까지 개입하는 이 상황이 되니까 아마 그 진영 대립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사실 보수 진영 사람들은 내부 분란이나 내부 갈등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외부의 적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것의 그 반작용으로 마치 부부싸움을 하다가 강도가 침입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민간기업의 그 잘못된 마케팅을 정부 부처까지 나서서 불매운동하는 것을 보고 보수 결집의 계기가 된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여는 결정적인 그런 보수 결집의 효과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저 상황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1: 네.
0: 지금은 보수 진영이 좀더 결집하고 단결하는 상황이 되어서 상당히 그 승기를 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좀두 가지만 좀 여쭤볼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과 관련해서 이건 중앙선대위의 작품이 아니라 지역선대위들의 작품이다라고 출입기자는 얘기를 하던데 사실인가요? 이게 뭐
0: 그것은 뭐, 어디 그 작품의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1: 네.
0: 직접 이제, 당의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1: 네.
0: 결정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의 그 지원 요청에,
1: 네.
0: 지금 가급적 그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중앙당에서 일정을 잡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 어디 어디 가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1: 네.
0: 이제 후보라든가 또는 지역 선대위 측에서 그런 좀 부탁을 하고 또 그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또그 고려하셔서 정하고 계시는 그런
1: 장동혁
0: 상황이라고 봅니다.
1: 대표가 따로 소통해서 요청드리거나 이런 방식보다는 지역 선대위 차원에서의 요청에 따른 응답이다. 이렇게 저희가
0: 지금
1: 사실관계를
0: 통상적으로
1: 네.
0: 저희 중앙 선대위에 있는 뭐 공동 선대위원장이든 또는 당의 중진 의원들조차도 지역에서 후보들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그 많은 그 일정을 잡고 있거든요.
1: 네.
0: 선거 때는 다 그럴 수밖에 없고 중앙당에서 일일이 모든 것을 취합을 해서 어디 보내고 하고 하기에는 그런 그 과정을 잘 거치지 않습니다.
1: 네. 아니 저희 보기에는 이제 보수 결집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야만 보수 결집에 모멘텀이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대선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 최근 두번다 공교롭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8년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여서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를 했었고요. 22년 지방선거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3개월 만에 치러지다 보니까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싹쓸이를 하다시피 한좀 결과였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대선 이후 1년 이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냐라고 해서 대구까지 위험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께서도 그렇게 좀 판세를 분석하고 계신 건가요?
0: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경합 지역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호남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그 선거 막바지까지 경합 지역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선거 운동에 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경합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영남 5군데도 있고 지금 충청권도 4개 단체장이 전부 현역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0: 그렇습니다.
1: 다 공천이 됐고요.
0: 강원도까지요.
1: 네, 그렇게 됐는데.
0: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고 네.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이 우리 당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최대한 수성을 하기 위해서 헌신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일단은 뭐 대구 경북이 김재원 최고께서는 연고시니까 그쪽에서의 승리 또 이제 기본적으로 절박하겠지만 부울경 지역 그리고 뭐 충청 아니면 서울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내 거치 혹은 당의 이번 선거의 승패는 결국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 승패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면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광역단체장 모두가 그 승리를 하는 것이 가장
1: 최선.
0: 급선무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사실 우리가 선전하기가 좀 힘든 구조였고 처음 시작할 때는 경북지사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그렇게까지 그 거의 전패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뭐 어디 어디는 지켜내면 이기고 어디 어디를 지켜내지 못하면 패배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우리 광역단체장을 사수하기 위해서 또 현직 그 광역단체장들이 전원 출마를 한 상태거든요.
1: 네.
0: 한 분도 패배하지 않도록 끌고 가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경합지역군 가운데서 지금 울산이요.
0: 네.
1: 진보당과 민주당은 경론 끝에 이제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맹우 전 시장 무소속 후보지만 과거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와 이제 김두겸 현 시장, 김두겸 후보간의 단일화 지난번엔 됐었는데 이번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중앙 선대위 차원에서도 뭔가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뭐 대책이 있습니까?
0: 기본적으로는 현재 그 후보 단일화 문제는 결국 두 분의 후보 중에서 한 분이 사퇴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울산시장 후보의 그 구성 그 지지율 추이라든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사실 무소속 후보가 큰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맹우 후보께서 단일화에 나서는 것을 직접 그 결정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것을 또 박맹우 후보께서 그런 결단을 내리도록 저희들이 도와야 할 입장인데
1: 네.
0: 이것은 뭐 중앙당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사실 많은 그 세부적인 노력을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중앙당이 직접 개입해서 무조건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 아, 뭐 그렇긴 합니다만 뭐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럼 무소속 후보의 큰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지금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단일화 없이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보수 패널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그냥 완주로 가는 거죠?
0: 똑같은 상황인데요. 울산의 경우에는 이미 지지율 격차도 엄청 크고 또 상황이 무소속 후보께서 박맹우 후보께서 결단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은 뭐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부산 북구갑의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든 박민식 후보든 어느 쪽이든 그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퇴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1: 네.
0: 뭐 그럴 가능성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단일화라는 그 문제를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박민식 후보께서는 이미 이 그 모친께서 직접 아들의 그 삭발을 도와주는 정도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한동훈 후보는 뭐 사퇴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단일화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저는 뭐 그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그런 그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박형준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언론에 의하면 부산 지역의 최소한 7, 8분 정도의 국회의원들은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으니까
0: 그래서
1: 지방선거를
0: 이제
1: 위해서도.
0: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뭐 선거에서 아쉬움의 표현이고 지극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저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보시기에 한동훈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단일화라는 것은 어느 후보든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때 단일화 협상이든 단일화라는 이야기가 그 거론이 될수 있는데, 제가 봐서 두분 어느 분도 사퇴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옆에서 단일화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이제 민주당과 단일화나 지지 선언들이 꽤 많은 상황에서 보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전혀 안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해하시는 보수 지지 유권자분들이나 시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뭘 하고 있냐라는 질문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것
0: 이것이
1: 같아서.
0: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일화라는 것은 후보 그 출마하고 이미 법적으로 후보자의 신분이 된그 개인의 선택이 전제가 된 다음에 옆에서 단일화 결정을 하거나 단일화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투표력만 그 손상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단일화를 거론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1: 그러면 만약에 이건 뭐 어떤 답변을 하실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도 질문 드릴 수밖에 없어서,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부산에서 당선됐다, 혹은 한동훈 후보가 2등을 했다, 그리고 하정우 후보가 당선됐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나름대로 어떤 그 장동혁 리더십의 어떤 좀 상처가 될수 있지 않냐, 이런 분석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되든 당선이 만약 한동훈 대표가 된다면 그래도 보수의 자원이니까 복당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최고위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근데 뭐 지금 그 말씀의 전제는 결국 선거 결과를 이미 예단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실 굉장히 뭐
1: 지금
0: 예단할
1: 얘기하는 게
0: 수
1: 의미
0: 없는
1: 없다.
0: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의 박민식 후보가 지금 그 맹렬하게 투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해서 예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1: 네,
0: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일화가 그나마 조금 교감이 있는 평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희동 후보랑 황교안 후보가 만났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오늘 내일 정도에 이제 결단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기전에는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합당을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단일화의 조건으로.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개인, 아까 말씀하신 후보 대 후보 간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쟁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근데 이제 그 마찬가지로 울산에서 무소속 박맹우 후보의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평택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황교안 후보의 먼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당 여부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거든요. 합당을 결정하고 말고는 그 이후에 합당 절차가 별도로 정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과연 합당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의 많은 그 의사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런 것을 전제로 모든 그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뭐 저희 당에서는 일단 그 황교안 후보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합당의 문제는 또 합당 문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1: 단일화의 전제 조건으로서 합당을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0: 지금 설사 그런...

0: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1: 네.
0: 실제 합당을 다시 결행하는 의사결정 과정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1: 네.
0: 그것이 그렇게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김영남 후보의 대부업 관련 의혹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데 한편에서는 아니 이거 다 김영남 후보 국민의힘 소속일 때 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복잡한 심경일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 의혹 관련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0: 근데 지금 나온 이야기 그 보도되는 내용 그리고 김영남 후보의 대응 그 사실만 보더라도 이것은 사안이 명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사안이 아니거든요.
1: 네.
0: 아마 김영남 후보가 선거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계좌 추적만 하면
1: 네.
0: 아무리 뭐 현금으로 돈을 빼내간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그 관계자들 진술을 받으면 다 드러날 텐데요. 그러면 이것은 명백히 그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선거법 위반이 되기도 할 것이고요. 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에서 또 이혜훈 전 의원에 이어서 김용남이라는 또 사람을 데려가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는 본인이 그 대부업을 통해서 어떠한 배당이나 급여나 이런 걸 쓴 적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뺐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데선 수사를 하면 어떤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김지원 최고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0: 이건 뭐 저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 네.
0: 돈을 썼다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요.
1: 네.
0: 그 대부업체를 운영하는데 관여를 냈다면 결국은 재산 공개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1: 네.
0: 그러면 당연히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그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1: 네.
0: 이것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할 것인데
1: 네.
0: 뭐 그런 내용은 어차피 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 김용남 후보 한 사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1: 네.
0: 민주당이 그 우리 당을 그 저버리고 간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어떻게 그렇게 하자 있는 사람을 잘 찾아내서 데려가는지 그 신통한 그것도 그 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뭐 하나만 더 뭐 이번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전에 인터뷰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김지원 최고관은 어떤
0: 예.
1: 마음으로 이제 선거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고 계신지
0: 제가 그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선거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 당이 전패할 것이다. 경북지사 하나 건지고 전패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감이 사실 많았었고 또 뭐 그런 그 분위기에서 선거가 시작되었던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뭐 정청래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 후한무치하고 막무가내식 국정운영과 또 더 나아가서 일당 독재로 가는 전 단계로 보이는 여러 가지 조짐들이 결국 국민들을 각성하게 했고 특히 보수 진영은 내부 분란과 내부 분열을 상당히 혐오하면서 선거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정도의 그런 많은 그 갈등을 겪었었는데 역시 이 나라는 이재명 정권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보수를 결집시키고 오늘날에는 전국 대부분의 그 지역이 경합적으로 변하는데 많은 그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앞으로 뭐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점을 꼭 생각하시고 이제 투표에 임하시면 아마 대부분 지역에서 저희들이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5: 유정아
6: 필요할 때 확장돌봄
7: 미안해
3: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4: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4: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4: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8: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1: 네, 4부는요.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단일화 재경선 제안을 수용한 진보당 김종훈 후보 인터뷰입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9: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지난 주말부터 뜨겁게 정가를 다루던 뜨겁게 달구던 이슈인데 결국은 예. 경선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결단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뭡니까?
9: 어젯밤에 집에 들어간 잠이 잘 오질 않더라고요.
1: 네.
9: 여러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지만은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저를 넘어서서
1: 네.
9: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들었고요. 오늘 아침에 울산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1: 네.
9: 비가 많이 왔는데 출근길에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노동자들하고 인사를 나누었지요. 다들 힘내라는 또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1: 네.
9: 또 단일화가 아니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뭐 의견과 시선을 이렇게 많이 보내더라고요. 아, 그 간절한 표정 이게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1: 네.
9: 그래, 오늘 아침까지도 뭐 어떤 결정을 못 하고 있었는데
1: 네.
9: 끝나고 이제 사실은 돌아오면서 아, 어째야 되나 이래서야 되겠는가 생각을 많이 했고요.
1: 네.
9: 아, 많은 사람들이 또 돌기도 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정몽주 단일할 때 그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1: 네.
9: 아, 그 밤에 그렇게 오가면서 얼마나 그렇게 했을까, 그때 무슨 생각했을까, 이걸 이제 많이 떠올려 봤어요.
1: 네.
9: 그러니까, 아유, 그 마음이 또 국민이라는 그 이름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됐고.
1: 네.
9: 그래서, 아, 여러 가지 캠프에 와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1: 아, 그럼 후보님의 결단이었군요, 말하자면.
9: 예, 예. 아. 이게 뭐, 철을 넘어서서 수많은 시민들의 어떤 마음도 있고, 또 우리 당원들의 상처를 또 어떻게 치유해나 이런 마음도 좀 있었지만은,
1: 네.
9: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게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으로, 뭐, 결심이면 결심, 뭐, 이런 것을 좀 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1: 네. 예, 예. 그러면 사실, 그곳에서 그 이제 김상욱 후보한테 그럼 결국 김상욱 후보는 계속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여론 조사를 다시 하자라는 제안을 하신 거고 거기서 이제 예,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오늘 그냥 다시 연락을 진보당 측에서 한 거다 이렇게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되는 겁니까?
9: 예,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는 네. 그 역선택 방지 단위다 떠났어.
1: 네.
9: 잘 아시잖아요.
1: 네.
9: 이게 이제 단일화를 위해서는 상호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서 문안 또 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9: 예, 그럼 뭐 어떤 합의에 기초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1: 네.
9: 어떤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거죠.
1: 네.
9: 사실은 뭐 김상호 후보 본인도 변호사잖아요.
1: 네.
9: 나중에 와서는 뭐 그걸 자기는 보지를 못했다 이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네,
9: 솔직히
1: 그렇습니다.
9: 그래 중간에 어쨌든 간에 갑자기 뭐 역선택 방지하는 게 빠져있다 이러는데 그거 저희들이 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 네.
9: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도 저희들한테 설명도 없고
1: 네.
9: 그리고 보통 합의를 뭐 중단하더라도 최소한 어쨌든 간에 상호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서
1: 네.
9: 이런 게 있으니
1: 네.
9: 솔직히 이 얘기하면 좀 불리하다.
1: 네.
9: 좀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다시 그렇게라도 얘기했으면 좋았던 거잖아요.
1: 근데 처음부터

0: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그 불리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1: 네.
0: 한때 저는 지금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게.
1: 네. 사실 예, 예. 그 원님이 이제 그 아니 그러니까 그 울산 동구에서 예, 이제 예. 무소속으로 당선되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0: 예, 예.
1: 이제 단체장도 기초단체장 지난번에 22년에 이제 예. 단일화 그러니까 그 두 번은 단일화의 효과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0: 그렇죠. 네. 저는 뭐 저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네.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1: 그쵸?
0: 사실은.
1: 네.
0: 저는 이제 예전에 그 모 후보 갈 때 모 후보가 이제 중공업 현대 중공업 출신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전체 동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단일화를 하자라고 이제 서로 얘기를 했더니
1: 네.
0: 본인이 중공업 출신이니까 중공업 조합분들에 한해서만 여론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1: 아, 네. 예전에 그런 적 있었죠.
0: 예, 예.
1: 네, 네.
0: 제가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그 상대로 제가 중공업을 다닌 것도 아니니까.
1: 네.
0: 한 사람은 중공업 출신이고 또 중공업에 있는 모든 노동자 간부들이 해가지고 그분을 어쨌든 지지하는 마당에
1: 네.
0: 아 그래도 저는 흔쾌하게 하자 이랬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해서 저는 뭐 불리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어쨌든 결정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르다고 했고 그 뭐 전체 흐름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 다행히 어쨌든지 몰라도 후보가 되기도 했지만은.
1: 네.
0: 이런 걸 설계를 할 때는 본인들의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합의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유불리를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결단과 결심이 결국 승리라는 것을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수용을 했을 건데 그러고 난 뒤에 어쨌든 간에 그것을 파기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우리나라 또 정치사에 보니까 이 합의를 내놓고 중간에 경선 중간에 파기를 한 경우는 잘 없더라고 이게.
1: 네, 별 큰 선거는 없었죠 거의. 네.
0: 예예. 예. 그래서 참 좀 놀라기도 좀 많이 했습니다.
1: 다만 요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울산 동구는 진보당 후보로 조건 없이 단일화를 했고 동구청장이요.
0: 예, 예.
1: 남구청장이랑 울주 군수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예.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었다. 근데
0: 예, 예.
1: 울산시장 경선에서는 빠졌다. 이게 이제 김상훈 후보 측의 주장인 것 같던데 요거
0: 예, 예.
1: 맞기는 맞는 거 팩트는 팩트인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0: 예,
1: 불구하고
0: 예, 예.
1: 그렇게 합의를 예, 예. 한 거였다 이거죠 지금.
0: 그렇죠 팩트예요.
1: 네.
0: 팩트인데 그걸 우리가 뭐 여기 그 표현 중에 김상훈 후보가 이제 여러 곳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1: 네.
0: 아 그게 그러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민주당이 저희 당한테
1: 네.
0: 우리가 밀어붙인다고 뭐 그것을 수용하고 이럴 정도가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게 밀어붙여가 수용했다 하더라도 합의사항이지만은 그렇게 할 정도가 아니었죠. 이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떻냐라고 얘기하니까 오만에 그 협의가 끝났답니다.
1: 네.
0: 우리 신문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1: 네.
0: 어떤 이의도 없이 서로가 합의가 되어가지고 정리가 된 사항이니 차라리 저는 솔직히 썼으면 좋았었다. 이런저런 정황을 볼 때 불리해 보이니까 아직도 사실은 그게 개봉이 안 됐어요.
1: 네.
0: 개봉이 안 되고 또 저희들이 한 거는 이제 여론조사가 다 돼 있는 거고
1: 네.
0: 거기 이제 김상훈 후보 쪽에서 진행하던 조사는 일부 남아 있긴 할 텐데
1: 네.
0: 그걸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1: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0: 그런데 왜 불리하다고 얘기했는지를 알 수가 없죠.
1: 안심 번호를 네. 재발급을 못할 테니까 기존에 네. 받아둔 번호를 다시 활용하는 건가요?
0: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저희들이 받지는 못했고
1: 네.
0: 민주당에서 받아놓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게 뭐 여러 가지 어쨌든 하나 있지만은 우리는
1: 네.
0: 우리 믿고 그냥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1: 네.
0: 재경선을 수용할 때는.
1: 그러면 죄송합니다.
0: 예, 예.
1: 질문을 마저 드릴게요. 그
0: 예.
1: 원래 지난 주말에 했던 거는 진보당이 지정하는 업체 하나, 민주당이 지정하는
0: 예.
1: 업체 하나 해서 두 개의
0: 예.
1: 여론조사를 하고 평균값을 내서 이제
0: 예.
1: 후보를 선출하는 건데 지금 내일 하루잖아요. 그러면
0: 예.
1: 업체를 단일 업체 하나를 하나요? 아니면 내일도 두 개를 하나요?
0: 내일도 소개를 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 네.
0: 안심번호 두 개가 다 있는 것으로 하거나
1: 네.
0: 뭐 절반을 분리해서 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0: 예,
1: 그
0: 예.
1: 문항이나 이런 것들
0: 예.
1: 이런 부분들을
0: 예.
1: 다시 좀 재조정하는 실무 협상은 지금 일단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 완전
0: 예,
1: 문구나 이런 것까지
0: 예.
1: 확실히 픽스된 건 아니네요.
0: 예, 예. 지금 이제 뭐 논의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그게 없으면은
1: 네.
0: 오늘 중으로 마무리를 하고 또

0: 사전 투표가 이제 모레부터 시작이 되니까 네. 내일 저녁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1: 아무래도
0: 보입니다.
1: 그래야 될 텐데 예. 이제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잖아요. 예. 너무 이제 촉박하다 보면 예. 단일화 효과도 좀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예를 들어 예. 주말에 단일화가 되고 누가 됐든 두 후보가 같이 이제 돌아다니는 투샷이 찍히는 거랑 이제 사전 투표 전날 이렇게 부랴부랴 하는 거면 이게 예. 좀 1 플러스 1이 2가 되기 좀 어렵지 않냐. 게다가 이런 내흥까지 겪어서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네. 낫겠죠. 그리고 사실은 시민들 전체적인 대의가 울산이 바뀌어야 된다는 어떤 바람들이 많이 있고요.
1: 네.
0: 막연히 바뀌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울산이 사실은 노동자들이 많고 민주적인 도시인데
1: 네.
0: 일부 기득권들이 어떤 전용처럼 돼 있어요. 이 행정이.
1: 네.
0: 정치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독점이 가져오는 폐해가 너무 큰 거예요.
1: 네.
0: 이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는 울산의 어떤 변화 발전을 하기 어렵다 보는 거고
1: 네.
0: 또 내란 청산의 어떤 과정에서 개임 이후에 제가 볼 때 뭐 전국적으로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울산에서는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여기에 그 어떤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1: 네.
0: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울산의 어떤 변화 또 민주적 어떤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는 게 저는 핵심이어서
1: 네.
0: 이 문제를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단일화를 재수용을 했고요.
1: 네.
0: 그래서 시민들의 마음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오늘 내일 이제 알려지고 또 참여해서 경선이 이루어지고 나면 시민들의 힘은 오히려 잘했다라고 저는 힘을 모아 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예, 예.
1: 사실 그 아닙니다. 뭐 너무 그 디테일하게 가진 말죠. 네, 아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0: 예,
1: 광역의원 후보 4명의 단일화는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0: 예, 광역 후보 4명은 원래 이제 다 돼 있으니까 울산 동구는
1: 네.
0: 저희 진보당 후보로 결정이 나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중구, 북구, 남구, 울주구는 두 곳에는 우리가 그냥 사퇴를 했고 두
1: 네.
0: 곳은 경선을 해서 네 군데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아, 네네. 그건 예, 다 정리가 이미, 됐군요.
0: 예,
1: 네.
0: 이미 민주 진보 단일 후보로 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됩니다.
1: 네. 예, 경남도 예. 갑자기 오늘
0: 예.
1: 경남지사 후보가 사퇴하고 단일화를 이제 하는 건데 이 얘기는
0: 맞습니다.
1: 좀 듣고 계셨던 겁니까 원래?
0: 어제까지는 거기도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이 좀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많은 그동안의 고민과 해왔고 사실은 영남권 전체가 낙동강벨트가 사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어떤 고민들이 많은 거죠.
1: 네.
0: 불경의 요번에 승리는 내란 청산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텐데
1: 네.
0: 불경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1: 네.
0: 그 속에서 전격적으로 전희영 후보가 김경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네, 제가 어제 김재현 네. 당대표한테 물었을 때는 경남에는 예. 소식이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제가
0: 예.
1: 뭐지 이렇게 당대표를 무시한 경남의 단일화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다만 어제 김재현 대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평택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다 열려있다. 근데
0: 예,
1: 평택은
0: 예.
1: 뭐 사실 단일화 없이도 뭐 범 여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단일화가 꼭 필승 조건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0: 예.
1: 평택
0: 예.
1: 관련해서 뭐 후보님 지금 울산 신경 쓰느라 평택은 별 관심이
0: 예.
1: 없으실 것 같긴 한데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우리 대표님은 또 지혜가 많으신 분이시기도 하고
1: 네.
0: 또 마음이 또 여러 가지로 대의적인 어떤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1: 네.
0: 여러 고민이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또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1: 네.
0: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건데 고민은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1: 그렇군요. 네. 예. 사실 그 후보님이 예전에 재선 도전할 때는 민주당과 단일화가 안 돼서 2등을 하고 민주당이 3등을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0: 예.
1: 단일화 이슈가 늘 울산에서 특히 진보정당 하시는 분들이 고민일 텐데 이 결선 투표제나 이런 거는 뭐 민주당이랑 합의는 했던 것 같은데 전혀 진척이 없어.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좀 풀어 더 이상 풀어낼 방법이 없으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0: 제도적으로 정말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소수 정당들의 어떤 생각들이나 또 다양한 생각들이 정치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1: 네.
0: 저희들 같은 경우 삶도 정치도 만만치 않는데
1: 네.
0: 그 삶이라 하면 더 어렵고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내 개인의 어떤 권력을 지향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보 정치를 하는 사람 대부분이.
1: 네.
0: 그런 것에서 늘 어쨌든 그렇게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이고
1: 알겠습니다.
0: 우리도 그렇게 해서야 진보 정치가 발전될 수 있고 그런 어려운 어떤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필요한 지점이다. 제도적으로 빨리 정리되는 게 저는 급선무다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진보당 김종원 후보였습니다.
2: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착해.
1: 맛있는 60개 치킨.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7: 5월 27일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성가 종반으로 가면서 네거티브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심했던 적이 있나 싶은데요. 선거와 정치혐오로 번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투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8: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2: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13: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길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5: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13: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회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1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과 전남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밤까지 산발적으로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중부와 호남에, 낮에는 영남 지역에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7도로 오늘보다는 다소 높겠습니다. 퇴근길 사고 소식이 이어집니다. 동부한

0: 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도봉터널 안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반포대교 목간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마포대교 부근부터 밀립니다. 고속도로에도 돌발 상황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한산 부근 3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뒤쪽으로 2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역시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 2차로와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 부근에서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I love YTN 라디오의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삼성전자 노사의 억대 성과급 합의가 투표에서 가결됐지만 성과급 배분 논쟁은 향후 산업계 전반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2: 삼성전자 주주들은 고정식 성과급 확대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재계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3: 지난 2021년 SK하이닉스는 타사로의 이직을 막으려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은 실적에 따라 올해 초 연봉 1억 원 기준 약 1억 5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내년엔 1인당 6억 원 이상을 받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리고 5년 뒤 삼성전자 노조도 협상 끝에 사업 성과, 즉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제도를 관철했습니다.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삼성전자 사리를 발판 삼아 다른 계열사 및 기업 전반으로 빠르게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계열사에서도 영업이익 연동 보상책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업 위기가 고조된 카카오에서도 노사 간의 핵심 쟁점으로 성과급 지급 방식이 거론되는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N% 성과급 요구가 새로운 기전으로 굳어질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고정된 성과급 산정 방식이 투자 여력을 제한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4: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0: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4: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SK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반도체는 워낙 또 큰 돈들이 계속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3: 특히 세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선 주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리스크를 함께 감수한 투자자가 기업 이익을 우선 공유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게 주주들의 생각. 주주단체는 노사 합의만으로 회사 이익을 배분하는 건 위법이라며 합의한 성과 배분 부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5: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 할당하여 회사 외부로 자금을
6: 민경권
5: 수출하는 어떤 합의도
6: 헌법
5: 제462조 제1항의 강행 중에 정면에 위반되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3: 삼성전자 내부의 성과급 전쟁은 일단락됐지만 기업의 영업이익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삼성전자 사장단이 그동안 노사 분쟁으로 국민과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향후 5년 동안 중소협력사 지원 등에 모두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사장단 명의 입장문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노사관계는 물론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삼성의 성장과 성과 역시 사회에 선순환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5년 동안 5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상생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코스피가 어제 종가 기준 8,000을 기록한 데 이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25% 오른 8,228.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2% 오른 8,242.12로 출발해 개장 이후 한때 5% 넘게 오른 8,457.09까지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68% 오른 30만 7천 원, SK하이닉스는 9.31% 오른 224만 3천 원으로 장을 마친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1,600억 원을 넘어서며 국내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상장한 삼전닉스 2배 ETF는 급등했습니다.
1: 서울 마포경찰서가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업무센터에서 LG전자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업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금액이 일주일 사이 84억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금액은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졌던 5월 18일부터 24일 사이 236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21억 6천만 원이었던 일주일 전보다 약 84억 7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은 26.3%에 달했습니다.
1: 정용진 회장의 사과에도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 단체를 비롯한 146개 시민단체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인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종철 기념사업회 김학규 이사는 정용진 회장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우발적 실수라는 취지를 굽히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9년 만에 선거전에 등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격전지 PK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막판 보수 결집 기대감에 부푼 모습인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대통령을 내세우다니 내란 정당답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6: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발길은 P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중원 방문에 이어 세 번째 공개 유세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시작해 울산과 부산까지 선거의 여왕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발 디딜 틈 없는 북새통, 구름 인파에 둘러싸인 박 전 대통령은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보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7: 울산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결과물이다. 많이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6: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건 국민의힘은 박근혜 효과에 한껏 부푼 모습입니다. 중도 부동층 표심을 등 돌리게 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지만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건 물론 격전지 단일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 단일화 끝까지 하겠습니다.
3: 김도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6: 접전지 표심 관리에 비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견제에 나섰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깎아내렸는데 경계감은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9: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3: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9: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까 내란 옹호 정당, 윤 어게인 정당 이런 소리를.
6: 대구와 중원에 이어 PK 순회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이어 또 다른 격전지 강원도를 찾습니다. 선거의 여왕 등판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는 내일부터 금지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거의 최종 변수인 중도층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10: 서소문 붕괴사고 여파로 조용한 선거운동을 당부하긴 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현장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찾은 충남에선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국민의힘의 겨냥에선 대전 충남 통합 기회를 날려놓고 무슨 염치로 또 뽑아달라 하느냐고 맹폭했습니다.
9: 1년에 5조.
3: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9: 20조를 특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거둬찰 수 있을까?
10: 오후엔 수도권을 돌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와 힘 있는 여당 후보의 강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를 민주당 표로 끌고 오겠다는 의도입니다.
11: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최대한 민주당 많은 사무총장입니다. 분들을 우리 당의 지지자로 모시기 위한 노력들을 당연히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10: 지원 유세를 잠시 멈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의도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고공폭격을 이어갔습니다. 물가와 환율을 망친 정부가 기업 성과는 자신들 것인 양 생색내고 국민에겐 커피골의 자유도 뺏어간다며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12: 재판 취소 반대하고 스타벅스 불매운동 반대하는 모든 국민이
3: 대표입니다.
12: 999 일베입니까?
10: 장동혁 대표가 지지층 결집에 전념할 동안 송원석 원내대표는 외연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격전지인 경기 하남과 강원 영동을 돌며 정부 여당 견제가 절실하다 중도층의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13: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사람이
10: 저는 이런 사람이 사전투표까지 앞으로 단 하루. 이제부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판세 가늠자가 사라진 일주일 동안 여야는 접전지에 화력을 집중하며 선거의 마지막 변수,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집토끼 단속도 게을리할 수 없는데 민주당은 전북, 국민의힘은 대구, 각 진영 텃밭에서의 격전이 예상됩니다. 안방에서의 치명타는 직격타인 만큼 지도부는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범여권 연대가 주목받았던 경기 평택을 해서 단일화는커녕 김용남, 조국 후보 간 감정싸움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산 북갑에서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14: 조국혁신당은 20분 기자간담회 발언 대부분을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저격하는 데 썼습니다. 김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 때문에 민주개혁진영 전체 판세가 흔들리고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씨앗을 도저히 살릴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15: 김용남 후보에게서 민주시민들이 광장에서
16: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입니다.
15: 그렇게 목 놓아 물러가라 외쳤던 나쁜 검사 그 자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4: 김용남 후보 캠프는 또 욕모닝이냐며 평택군 조국 후보에게 고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실형을 받고 복역했는지 본인 허물부터 봐라. 조국 후보 앞에 내로남불이 왜 자동 수식어처럼 붙는지 잊지 말라고 비꼬았고 입시 비리와 성추행, 불륜과 같은 민감한 표현까지 담았습니다. 당 지도부도 김용남 엄호 기조 속에 혁신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11: 조국혁신당 그 주장은 조금 과장된 것이다.
16: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14: 반면 평택을 보수 야권에는 훈풍이 부는데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는 최근 황교안 후보와 만났다면서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모으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7: 조심스럽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16: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재선
14: 후보 사이 사생 결단입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무소속을 뽑으면 이재명 정부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며 북구 주민은 가짜 보수, 패륜 정치에 속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박민식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와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돕는 표라며 투표로 단일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8: 선거 초반 단일화 기대감이 무색하게 감정싸움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평택을 부산 북갑은 극적으로 합친다고 해도 상처받은 지지층을 그대로 흡수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는 이란제 미사일임을 확인하고 공격 주체가 사실상 이란임을 결론지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정밀 조사 결과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 엔진은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것으로 추정되는 각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잔해물 색깔도 이란산 미사일 도장이나 색상과 같다며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 대한 미사일의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이 고의로 우리 선박을 노렸는지 등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막판 진통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내각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분쟁 종식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9: 이례적으로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소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장소를 백악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내각회의에서 경제 분야 성과 등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지만 가장 큰 관심은 이란 문제입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종전한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해 보였지만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에 이란이 반발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협상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20: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둘러싼 이견까지 정리하는 데 며칠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19: 마수두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미군의 공격에도 이란군이 미군 MQ-9 드론을 격추하는 등 기술을 확보했다며 방어 능력을 치켜세웠습니다.
20: 미국은 우리의 군대와 방어력, 공격 체계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입니다.
19: 그러면서도 이란은 중동 지역의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제 미국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도 협상 테이블에 남기로 한 건 동결 자산 일부 해제를 확보하기 위한 목표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할 만큼 핵 프로그램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않는 합의를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이란이 미국과의 휴전 협상에서 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경제 제재 해제 합의를 얻어내겠다는 이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협상에서 이란은 금융 제재 해제를 확보하면서도 핵 문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는데 충분한 양보는 하지 않는다는 게 양대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통해 미국 측이 서방에 동결된 이란 자산 1,000억 달러 중 일부를 해제해주고 이란산 석유 금수 조치도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돌연 이란 남부를 공습해서 종전 협상이 다시 고비를 맞은 채 레바논 남부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작전 한계선을 넘어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공습에 어린이를 포함해 30여 명이 숨지자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수십 차례 반격으로 맞서며 치열한 교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튜건 기자입니다.
0: 레바논 남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나바티에가 집중적인 공습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도시 전체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지상군도 리타니강을 넘어 나바티에를 향해 밀고 올라갔습니다. 지난달 중순 휴전에 합의하면서 일방적으로 설정했던 작전 한계선인 옐로라인까지 넘어선 겁니다.
21: 레바논에서 작전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대규모 병력을 지상에 투입해 통제 지역을 탈환하고 있습니다.
0: 헤즈볼라가 드론이나 로켓을 동원해 반격에 나서면서 리타니강 유역 곳곳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휴전 합의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21: 25일에만 레바논에서 91건의 영공 침범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4월 17일 휴전이 발효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0: 레바논 남부 주민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을 요구하는 이란과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고수하는 미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21: 무장한 헤즈볼라가 존재하는 한 레바논에서 평화를 이루긴 어려울 겁니다.
0: 여기에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공습 재개와 헤즈볼라 고위 인사 제거 작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긴장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삼성전자 노조 투표 가결로 총파업은 피했지만 영업이익 연동과 성과급 배분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석평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0: 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이 노조 투표 결과 73.7% 찬성률로 가결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노사 갈등이 일단락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번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예,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되게 무난한 가결로 보여지는데요. 실상을 뜯어보면 아직까지도 이 노노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 같은 경우는 80.6% 투표 인원의 80.6%가 찬성을 했는데요. 네. 반대로 제2노조인 전삼노에서는 투표 인원의 20% 가까이만 찬성을 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이 성과 배분에 있어서 DS 부분과 DX 부분 간의 갈등이 뭔가 격화될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그러면은 뭐 본격적으로 뭐 원산성 이 내부 갈등이 좀 고조화되는 것인지 노노 갈등이 좀 고조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2: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노노 갈등이 고조화되는 것은 미국에서 성과 상여금 제도가 정착화되는 과정에서 성과가 좋은 사람들은 굳이 단체 교섭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조가 서서히 와해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연공 서열제가 아니라 성과급제가 정착이 되면서 노조가 분화돼서 와해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성과급 차이가 DX 부문하고 DS 부문 간의 최대 100배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커져가지고 삼성 내에서 그 노노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뭐 얘기해 주신 대로 뭐 노노 갈등이 극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DS 부문이 이제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 거고 또 DX 부문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받는 거잖아요. 언급해 주신 대로 상대적 박탈감 완화를 좀 회사 측에서는 뭐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쉽진 않을까요?
2: 예, 현재 이번에 교섭으로 인해서 이번 파업 사태가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DX 부분에게 무슨 보상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DX 부분 사장이 오늘 뭐 사과 의사도 표시를 하고 뭐 위로를 하는 발언도 하고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결국은 DX 부분에서 반발이 크다 보니까 DX 부분이 주축인 동행노조 측에서는 뭐 수원지방법원에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고 법적 분쟁으로 번질 소지까지 지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현 시점에서는 안타깝지만 네, 성과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근데 지금 이제 이번 그 삼성의 노사 간 어떤 이런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제 온라인상을 보면은 그 최승호 삼전 초기업 노조위원장의 연봉이 좀 나왔는데 네, 지금 이제 저희 화면에서도 이제 왼쪽에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보다 3억 원이 더 높다는 이 순위가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2: 예, 뭐 그래서 지금 노조위원장 직업이 더 좋은 직업이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9억 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번에 받게 될 성과금의 최대치를 합친 금액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6억 원 연봉은 실제 연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9억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9억보다는 낮아질 여지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 봤을 때 이번에 뭐 삼성 측에서 DS 부분이 성과상여금을 많이 실적이 좋아서 많이 받아낸 것 그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DX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는 지금 잠정합의한 찬반 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이게 29일에 신문이 열립니다. 뭐 결과는 지켜봐야겠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2: 예, 사실 저는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DX 부문 조합원 5명이 사실 가처분 신청을 또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법원에서 초기업 노조의 교섭 요구안 자체가 중지한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이 가처분 신청을 갖다가 기각을 했습니다. 이 예에 봤을 때는 동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 그 동행 노조가 앞으로 계속 그 노동쟁의를 이어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2: 예, 뭐 그럴 의지를 부사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지만요. 지금 현재 이번에 쟁의 행위 과정에 거쳐서 그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감이랑 뭐 상대적 박탈감 역시 상당히 커서요. 비난 여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행 노조가 직접 또 파업으로 별도의 독자적인 파업으로 갈 가능성도 크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뭐 노노 갈등이 심화하면서 사실 분사가 언급되기도 했었는데 DS 부문과 DX 부문 내 이 분사론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지 뭐 전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2: 왜냐하면 저는 이득보다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실제로 분사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2: 왜냐하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R자인 DS만 따로 쪼개기 상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주들의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이득보다 훨씬 커서 실제로 분사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노사의 그 잠정 합의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결론 난 거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급으로 줄 재원이 영업이익의 이제 일정 비율을 좀 할당한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주주 단체에서는 상법에 어긋난 위법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2: 예, 주주 입장에서 상당히 반발이 크고 법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업이익 세금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용을 갖다가 노조가 성과급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원래는 세금을 제외하고 이 순이익에서 주주에게 배당이 돌아갈 몫이 예. 줄어들었다라고 예. 판단을 해서 이것을 반발을 하면서 지금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1: 네, 일견 뭐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2: 예,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경제학 입장에서 봤을 때요, 법률가 아니지만 예. 경제학 입장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은 이미 노조의 그 인건비를 제외한 다음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인건비는 이미 받았고요. 영업이익이 달성된 거에는 사실 자본의 기여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자본은 사실 주주가 투자한 것이죠. 그래서 자본에게 돌아갈 그런 적정한 이익을 제거하지 않고 영업이익에서 성과금을 가져간 것은 사실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앞서 저희가 얘기했는데 그 동행노조가 제기한 찬반 투표 중지 가처분 결과가 나온 다음에 주주단체가 성과부문 무효 확인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잠정 합의안 이행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2: 예, 뭐 법적 이렇게 소송이 계속 난무하게 되고 심지어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을 묻는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법적 공방이 진행되면 이런 쟁의에게 타결하고 이런 후속 조치들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번 그 삼성의 그 노사 간의 어떤 임금안 협상 자체가 큰 주목을 불러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산업 전반으로 좀 이런 어떤 효과가 퍼져나가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이 잠정 합의안이 나온 이후로 산업계 전반으로 영업이익의 N%를 요구하는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2: 예, 사실 그런 분위기 실제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HD, 현대중공업, LG, U+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지금 여러 기업들, 여러 산업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사실은 산업마다 그 고유의 특성이 있고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영업이익의 특정 퍼센트를 갖다가 성과금으로 주는 것을 제도화되게 되면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자들에게도 이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업이익에서 자본도 역시 이렇게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요. 네. 자본에게 돌아갈 적정 이익을 제외하지 않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또다시 성과급을 배분하는 것 자체는 경제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그리고 지금 카카오 노사도 2차 조정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사를 포함해서 이제 주요 계열사들 파업 여부가 이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2: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조정이 만약에 타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미 본사뿐만 아니라 4개 계열사까지 뭐 쟁의권을 확보하게 돼가지고요. 찬반 투표까지 이미 했기 때문에 실제로 창사 이래 최초로 공동 총파업의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클라우드 같이 국가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실제로 파업에 돌아오면 여러 가지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사실 파업까지 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1: 예. 근데 아까 이제 산업계 전반으로 이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TSMC도 이 성과급 감소 소문이 돌면서 TSMC 회장이 출장을 좀 급하게 취소하기도 했다 이제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이 삼전의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2: 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TSMC도 지금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삼성전자만큼 성과상여금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직원들의 그 상대적 박탈감이나

0: 뭐 반발도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장이 TSMC 회장이 해외 출장까지 취소를 하고 성과금을 전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직원들에게 언급을 하는 등 반발을 무마하고자 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단 TSMC는 노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 복지위원회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파업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뭐 반도체 호황일 때 이제 높은 성과급을 받게 된다면 반대로 이제 저성과전은 해고가 된다든지 이런 고용에서 이제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예, 사실 지금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번에 높은 성과급을 주는 것 자체가 자신들한테 불리한 것만 받아들여지고, 원래 고용의 유연성, 그래서 정리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법적으로 뭐 어렵게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해소가 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다든지 아니면 나름 불이익이 크다라고 반발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처럼 성과급제가 정착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고용의 유연성 또 이제 제도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이 균형에 맞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예. 자, 근데 오늘 그 코스피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 종가 최고치를 또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뭐 역시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가파른 상승세를 지금 견인한 것으로 나오는데 관련해서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오늘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이에 영향이 좀 크다고 봐야겠죠.
0: 예,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무려 19% 이상 폭등을 하면서 뭐 반도체 주가들이 급등을 한 거. 그 영향으로 국내 시가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한 데 영향을 미쳤고요. 여기에 더해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레버리지 상품이 오늘 출시가 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투자 자금이 몰려서 그두 가지 이유로 반도체주 위주로 급등을 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반도체 집중 현상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은 77개였지만 하락 종목이 826개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래서 반도체 위주의 장세가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 위험성도 있잖아요.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0: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의 코스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세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정세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주가도 지금 고점이다라는 논란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음해복리 효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는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20% 하락했다가 다시 20% 상승하게 되면 일반 상품의 손실은 4%에 불과하지만요. 두 배로 왔다 갔다 하는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무려 16%의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면 돈이 녹아내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투자에 유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이 ETF 상품에 투자를 하려면은 사전에 이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 ETF 투자를 위한 교육 신청자만 오늘 뭐 10만 명이 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이트 접속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야말로 이제 투자 열풍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상승한 종목이 한 70여 개, 하락한 종목이 한 800여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의 굉장한 쏠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를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건강도를 저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을까요?
0: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를 계기로요.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와 관련된 레버리지 ETF 상품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지금 투자자 집중 현상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반도체 경기가 미국에서조차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반도체 주식의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코스피 전체가 휘청거리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더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좀 투자에 추가적인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 열풍이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증시에도 중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좀 본다면 어떤 건가요?
0: 예, 그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에 들어오는 자금은 기업이 사실은 뭐 투자 자금으로도 쓸 수 있는 돈이 되는데 반도체에만 지금 투자 자금이 계속 집중되게 되면 반도체와 다른 수출 주력 제조업 간의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돼가지고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주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까지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사이클이 있는 산업입니다.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그래서 아무리 지금 온갖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3년 뒤에도 반도체가 이렇게 계속 호황을 유지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집중 현상이 강화되는 것은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반도체 관련주의 쏠림 현상 때문에 비반도체 분야의 주가들이 좀 못 가거나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상황에서 반도체 주가마저 떨어지게 되면은 외국인이 좀 빠져나가고 외화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반도체 분야의 주식마저도 또 더 떨어지게 되는 네, 그런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예,
2: 근데 지금 뭐 반도체 머니 주축으로 뭐 흔히들 이제 화이트 칼라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실리콘 칼라다 이제 이런 뭔가 신조어 같은 느낌이 좀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0: 예, 왜냐면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성과가 워낙 좋아가지고 성과상여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 많은 성과상여금이 결국은 이 실리콘 칼라라는 말이 신조어가 나온 거죠. 반도체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높은 소득을 가지고 소비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거주하는 지역은 부동산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지칭하고 있고 심지어 결혼 시장에서의 그 지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실리콘 칼라가 결국은 이제 수억 원의 성과급을 지기 때문에 집값을 좀 움직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도 교수님도 그렇게 좀 생각하시나요?
0: 예, 맞습니다. 왜냐면 이 막대한 성과 상여금을 갖다가 이미 고점 논란이 있는 주식 시장에 넣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 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가장 입지가 좋은 곳에 집을 살 가능성 크다 이렇게 보고요. 대표적으로 동탄 지역이 있죠. 여기는 소위 말하는 더블 서쉐권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통근버스가 동시에 교차하는 지점이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부동산 매수 수요가 몰려들어가지고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서울보다도 오히려 상승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2: 지금 부동산도 그러면 앞으로 좀 전망을 좋게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보다는 좀 뭔가 이런 주가에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요.
0: 예, 근데 기본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소득을 막대하게 보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 부동산 자산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거기다가 수도권과 지금 지방 간의 인구 집중 현상, 그다음에 수도권의 신규 공급이 급감할 것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 위주로, 그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공교롭게 다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원들이 자신들이 사는 수도권에다가 집중 투자를 해서 부동산 가격의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셔세권, 그러니까 셔틀버스와 역세권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쪽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른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 반도체 호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해주신 만큼 그럼 이 부분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서울에는 계속 상승세로 다 전환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한 사람들이 전월세 가격도 상승하니까 수도권으로 나가서 집을 사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의 서세권 위주로 집값이 크게 상승을 하면 인접 지역까지 풍선 효과로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더 가파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5: 나비엔.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0: 나는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5: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7: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8: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9: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최근 세계적인 팝스타인 두아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구액은 무려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억 원 규모인데요. 세계적 팝스타와 글로벌 기업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1: 삼성전자가 뭘 잘못해서 220억짜리 소송이 걸린 거야?
12: TV 포장박스 있잖아. 거기 두아리파 사진이 들어갔다는 거야.
11: 공식 모델이라 쓴 거 아니야?
12: 그게 아닌가 봐. 두아리파 측은 그래서 허락도 없이 왜 쓰냐 이거고, 삼성 쪽은 사용권 확인하고 쓴 거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지.
10: 보도에 따르면 두아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TV 제품 포장 상자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사용 중단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이미지 사용권을 확인했다며 무단 사용이 아니란 입장인데요. 이 논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11: 뉴진스도 미국에서 소송 휘말렸다던데?
12: 응, 하우스비트. 그 노래 알지? 미국 작곡가들이 자기들 대목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모양이야.
11: 엥? 표절? 뉴진스 측은 뭐래?
12: 사실 무근이라는 거지. 되게 복잡해지겠는데?
10: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작곡가 4명은 뉴진스의 곡 하우스위트가 자신들의 데모곡을 도용했다며 로열티 배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죠. 소속사 어드워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소송의 관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콘텐츠 저작권 분쟁 법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얄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3: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10: 변호사님, 두아리파 아시죠?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던데 이 뭐가 문제인 겁니까?
13: 네, 보도에 따르면 두아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본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TV 포장 박스에 사용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청구 금액은 1,500만 달러로 하나 약 220억 원 규모입니다. 네. 두아리파 측은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TV 포장 박스 외부에 그 사진을 사용했다고 하면서 해당 이미지는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리파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사용권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그 뒤에 2025년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

0: X의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 정리하면 두아리파 측은 허락 없이 사진이 사용됐다라는 거고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사용권을 확인했다는 건데 이 지점이 결국 핵심일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우리는 파트너사를 통해 사용권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0: 네, 엄밀히 따지면 삼성전자 측은 추가적인 입증을 해야만 법적 책임을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두아리파가 그 파트너사에게 두아리파 사진 사용을 제3자에게 허락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 그리고 파트너사가 그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가 TV박스까지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파트너사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삼성 측에서는 위와 같이 파트너사가 권한 범위 넘는 계약을 했다는 점에 관해서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해서 살펴봤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사진 한 장이라고 해도 단순히 사진 저작권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유명인의 얼굴이 상품 포장에 들어갔다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모델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 지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0: 유명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것 자체로도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지만 그 사용의 구체적인 모습이 자사 제품 포장 박스에 인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유명인이 해당 회사 제품의 전속적인 광고 모델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준 것은 단순히 사진을 사용한 초상권 침해 피해를 넘어서 그 유명인이 가진 입지나 성향, 브랜드 가치 등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그런 피해를 주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고 해당 제품이 세계적으로 판매 유통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 규모를 상당히 크게 산정하게 될 요소로 보입니다.
1: 네, 그런데 청구 금액이요. 우리 돈으로 220억이란 말이죠. 사진 한 장에 이렇게까지 큰 금액이 가능한가 싶은데 이게 미국인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두아리파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그런 건지 어떻습니까?
0: 네, 그 미국에서의 그 청구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원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침해에 따른 피해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 행위나 그 위법성의 정도를 평가해서 그에 따라 징벌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소송에서 청구 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두아리파와 삼성전자권에서는 만약 두아리파 측 주장대로 두아리파 측에서 사용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삼성전자 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진 사용을 계속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침해 양태의 위법성을 높게 보아서 그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금의 몇 배를 곱하는 징벌적 금액이 산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1: 소송이 계속 이어진다면 법원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두아리파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0: 현재까지 공개된 양측의 입장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두아리파 측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쟁점별로 보자면 법원은 먼저 삼성전자가 말하는 파트너사가 두아리파 측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는가, 그 계약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만약 파트너사의 권한이 단순 음원 홍보용이나 특정 미디어의 노출용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삼성전자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 중단 요구의 고의성인데 만약 두아리파 측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 이후에도 삼성전자 제품의 생산 및 유통 정황이 입증된다면 고의성이 인정돼서 미국 법원 특유의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번에는 음악 저작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뉴진스 노래가 미국에서 표절 소송에 휘발렸다던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0: 네, 그 빌보드 보도에 따르면 오드리 아마코스트를 포함한 4명의 작곡가는 뉴진스가 2024년 5월 발매한 How Sweet라는 곡이 자신들의 데모곡 One of a Kind를 도용했다며 뉴진스와 소속사를 상대로 로열티 배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소장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작곡가 오드리 아마코스트는 지난 2024년 1월 퍼블리셔를 통해 인스트루멘털 트랙을 전달받았으며 뉴진스의 신곡 후보로 제출할 탑라인 가사와 멜로디 작업을 의뢰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동료 작곡가 3인과 협업하여 해당 트랙 위에 One of a Kind를 작사하고 녹음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곡은 최종 선발 과정에서 탈락했고 이후 4개월 만에 뉴진스의 How Sweet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오드리 측은 이 곡 첫 번째 벌스가 자신들의 데모곡과 양적 질적으로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How Sweet는 발매 당시 빌보드 클럽 200 차트에서 18위, 미국 제외 순위에서는 7위까지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끌었던 바 있습니다.
1: 네, 표절은 이게 진짜 쉽지 않다고 느끼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선 뭐 비슷한데 싶어도 법적으로는 바로 표절이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원고 측이 자신들의 데모곡을 뉴진스 측에 제출했다가 탈락했는데 그 뒤에 나온 How Sweet라는 곡 첫 번째 벌스가 데모곡과 흡사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점이거든요. 이 지점이 일반적인 표절 소송과는 다른 부분 같기도 한데요.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치열하게 다툴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0: 네, 지적하신 대로 오드리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일반적인 표절 소송과는 구조적,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파괴력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표절 소송은 피고가 원고의 곡을 들었을 가능성인 의거성을 입증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지만 이번 사건은 뉴진스 측이 해당 데모곡을 직접 전달받아서 검토한 명백한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음악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표절의 인정 요건은 보통 피해자의 저작권이 성립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했는가, 그리고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한가인데 첫 번째로 오드리 측의 저작권이 성립하였는가에 관해서는 311개 음표 시퀀스가 독창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공공재인지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아무리 두 곡이 유사하더라도 그 유사한 부분이 누구나 쓸 수 있는 흔한 음악적 클리셰라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 네. 만약에 음악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0: 네. 만약 침해가 인정된다면 형사적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성이 부정되어서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뉴진스 측은 막대한 재정적 타격과 함께 향후 활동에 상당한 법적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과거 수익을 정산해야 됩니다. 곡이 발매된 2024년 5월부터 판결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음원 스트리밍, 다운로드, CD 앨범 판매, 방송, 공연 수익 중에 1절 벌스가 기여한 만큼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로 미래 수익 분배를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향후 발생하는 모든 저작권 수입의 일정 비율을 평생 오드리 측에게 자동으로 배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거액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청구가 예상됩니다. 미국 저작권법은 강력한 금전적 징벌을 부과하기 때문에 오드리 측은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청구를 할 것이며 그 결과 이익 환수 법리에 따른 뉴진스 측의 저작권료를 포함한 콘서트, 굿즈 등의 파생이익까지도 배상금으로 산정될 것이고 오드리 측의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과 함께 변호사 선임료까지 전액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드리 측이 음원 사용 금지 가처분 아니면 배포 중단을 청구한다면 뉴진스 측은 스트리밍 중단 위험에 빠지고 콘서트나 방송 등의 행위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0: 현재 팽팽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의거성 요건은 상당히 입증된 상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독창성의 측면에서 마이애미 베이스라는 장르가 그 문제된 311개의 음표 시퀀스가 그러한 장르에서 수많은 작곡가들이 오랫동안 써온 흔한 멜로디다라는 패턴으로 보일 확률이 높아서 그렇게 인정된다면 표절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 유사성 측면에서도 뉴진스 측이 제공한 반주는 드럼 리듬, 베이스 라인, B플랫 마이너 코드 진행이 애초에 같았기 때문에 그 위에 멜로디나 그런 가사들을 얹었을 때에도 결국 비슷한 흐름으로 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음악적 결론이라는 그러한 반론을 깨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이 최종 판결로 오드리 측의 손을 완벽히 들어줄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드리 측은 이러한 데모 접수 기록을 무기로 뉴진스 측을 압박해서 합의금과 저작권 지분을 받아내는 그런 소송 외적 실리적 결말을 추구할 소지가 커 보입니다.
1: 네.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두아리파의 New Rule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이.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YTN FM.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일부 경기 북부와 인천, 강원 영동, 충남 서해안과 전남, 영남,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까지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중북부 지역에도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더불어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도 차츰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 낮에는 서울 27도가 예상이 됩니다. 갈수록 날은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퇴근길 강 동쪽으로 가는 길 정체는 빠르게 풀리고 있는데요. 반대편 강 서쪽으로 가는 길 여전히 길게 정체가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쭉 밀리는 가운데 반포대교를 지난 지점 2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는 정체가 모두 풀렸는데요.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는 성동교 부근과 군자교에서 월릉교, 월계 1교에서 상계교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0: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저녁 8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임금 협상안이 노조 투표에서 70% 넘는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삼성전자 파업 사태는 일단락 됐습니다.
4: 다만 최대 100배에 달하는 성과급 격차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서 노노 갈등의 단면이 투표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5: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과 집행부가 도출한 임금 협상안을 두고 지난 엿새간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과반 찬성 73.7%로 무난한 가결이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노조원 6만 2천 명 가운데 4만 6천 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부문 직원 위주인 제일노조, 초기업노조의 80% 찬성, 4만 4천 명 올표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가결 직후 노사는 사내에서 조인식을 열고 한때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쟁의 국면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만 투표 결과엔 내부 노노 갈등의 불씨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제일노조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숫자가 만 명이 넘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 성과급을 받게 되지만 같은 반도체 부문에서도 성과급이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비메모리 사업부 조합원들이 박탈감에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성과급 600만 원 수준, 반도체 부문과 최대 100배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 모바일과 가전부문 노조원이 다수인 제2노조에선 80% 가까운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제3노조인 동행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데 이어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에 노사교섭 분리까지 거론하는 등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반도체 부문의 수장인 노태문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의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다독였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0: 삼성전자 노사의 억대 성과급 합의가 투표에서 가결됐지만 성과급 배분 논쟁은 향후 산업계 전반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4: 삼성전자 주주들은 고정식 성과급 확대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재계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6: 지난 2021년 SK하이닉스는 타사로의 이직을 막으려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은 실적에 따라 올해 초 연봉 1억 원 기준 약 1억 5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내년엔 1인당 6억 원 이상을 받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리고 5년 뒤 삼성전자 노조도 협상 끝에 사업 성과, 즉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제도를 관철했습니다.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삼성전자 사리를 발판 삼아 다른 계열사 및 기업 전반으로 빠르게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계열사에서도 영업이익 연동 보상책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업 위기가 고조된 카카오에서도 노사 간의 핵심 쟁점으로 성과급 지급 방식이 거론되는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N% 성과급 요구가 새로운 기전으로 굳어질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고정된 성과급 산정 방식이 투자 여력을 제한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7: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뭐 SK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반도체는 워낙 또 큰 돈들이 계속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6: 특히 세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선 주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리스크를 함께 감수한 투자자가 기업 이익을 우선 공유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게 주주들의 생각. 주주단체는 노사 합의만으로 회사 이익을 배분하는 건 위법이라며 합의한 성과 배분 부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8: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 할당하여 회사 외부로 잔금을 유출하는 어떠한 합의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강행 중에 정면에 위반되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6: 삼성전자 내부의 성과급 전쟁은 일단락됐지만 기업의 영업이익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삼성전자 사장단은 그동안 노사 분쟁으로 국민과 주주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거듭 사과하고 향후 5년간 중소협력사 지원 등에 모두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사장단 명의 입장문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노사 관계는 물론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5년 동안 5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상생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최종 타결되기까지 정부는 노사 양측에 여러 차례 중재를 압박했습니다.
4: 장관부터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나선 끝에 총파업은 막았지만 개별 기업의 노사 분쟁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9: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가시화한 시점부터 정부는 노동부와 산업부를 중심으로 사태를 주시해왔습니다. 노사가 막판 협상 국면에 들어서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서 양측의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10: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9: 이어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해야 한다며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이례적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협상은 물꼬를 찾는 듯 보였지만 쟁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이 대통령은 총파업 하루 전 노조를 향해 적정선을 지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11: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9: 그러나 적자 사업부에도 성과급을 줘야 하느냐는 마지막 쟁점에 이견을 드러내며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구원투수로 등판한 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노사를 다시 테이블에 앉혀 직접 중재했고 결국 파업 90분 전 극적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12: 그래서 삼성전자 노사에 정부를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13: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9: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도 가결되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는 일단 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개별 기업 노사 분쟁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이번 사례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됩니다. 정부 역시 이번 문제를 일종의 성장통으로 보고 기술 혁신으로 인한 부의 재분배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2: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원래 거칠 생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결론이 내일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15: 증인도 그렇게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었다.
16: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렀죠.
13: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16: 국무회의 안 할 거면 뭐 간담회 하러
14: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이 중계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거짓 증언을 했고 지금도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단지 국무회의 바로 전에 나온 한 전 총리 발언 때문에 국무회의가 시행됐다고 보는 것은 대표적인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맞섰습니다. 오후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징역 5년 구형을 받은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1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같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허위 공문서를 만든 부분은 유죄, 이를 보관한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특혜 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해 공수처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용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있었지만 특혜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먼저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심 전 총장 딸이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합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걸로 봤습니다. 실무자들이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 전 총장 아들이 장학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채용 대상자의 경력 서류 위조와 외교부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확인돼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부와 외교원 소속 공무원이 응시 요건을 축소하고 변경한 행위와 잘못된 경력을 인정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의정부지법은 내일 오전 세 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친부의 첫 공판을 엽니다. 친부는 지난달 9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세 살 아들을 돌침대에 내팽개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친부는 당시 아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에 소변을 보는 상황에 갑자기 화가 나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G전자 마곡 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LG전자 임직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LG전자 사업장입니다. 오전 11시 20분쯤 이곳에서 상주하며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 60대 남성 A씨가 건물 2층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4: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의하십시오.
5: 사건 발생 건물 근무자입니다.
3: A씨가 휘두른 흉기에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각각 옆구리와 팔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 현장을 찾아봤어요, 현장을. 뭐 처참했죠, 뭐.
7: 그냥 이제 몰라서 뭐.
3: 이후 A씨는 공항 철도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서 10여 분가량 떨어진 마포구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협력업체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두 차례 전화를 걸었고 A씨는 마지막 통화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으니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A씨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역에 긴급 배치돼 있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8: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도 내일부터는 금지라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거의 최종 변수, 중도층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9: 서소문 붕괴사고 여파로 조용한 선거운동을 당부하긴 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현장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찾은 충남에선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국민의힘의 겨냥에선 대전 충남 통합 기회를 날려놓고 무슨 염치로 또 뽑아달라 하느냐고 맹폭했습니다.
10: 1년에 5조.
1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0: 20조를 특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거둬찰 수 있을까?
9: 오후엔 수도권을 돌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와 힘 있는 여당 후보의 강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를 민주당 표로 끌고 오겠다는 의도입니다.
6: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1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6: 우리 당의 지지자로 모시기 위한 노력들을 당연히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9: 지원 유세를 잠시 멈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의도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고공폭격을 이어갔습니다. 물가와 환율을 망친 정부가 기업 성과는 자신들 것인 양 생색내고 국민에겐 커피골의 자유도 뺏어간다며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7: 재판 취소 반대하고
1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스타벅스 불매운동 반대하는 모든 국민이 999일배입니까?
9: 장동혁 대표가 지지층 결집에 전념할 동안 송원석 원내대표는 외연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격전지인 경기 하남과 강원 영동을 돌며 정부 여당 견제가 절실하다. 중도층의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12: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사람이
11: 저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9: 사전투표까지 앞으로 단 하루. 이제부터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판세 가늠자가 사라진 일주일 동안 여야는 접전지에 화력을 집중하며 선거의 마지막 변수,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집토끼 단속도 게을리할 수 없는데 민주당은 전북, 국민의힘은 대구, 각 진영 텃밭에서의 격전이 예상됩니다. 안방에서의 치명타는 직격타인 만큼 지도부는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8: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진보당 전희영 후보가 김 후보로 단일화했습니다. 진통을 겪었던 민주당과 진보당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일정도 재개됐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13: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진보당 전희영 후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범진보 진영이 막판 단일화를 이룬 겁니다. 두 후보는 후보 단일화로 내란 청산과 경남의 사회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14: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후보는
11: 김경수 경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14: 탄핵 반대 세력에 끌려다니면서 경남을 각으로 다시 되돌릴 후보냐의 선택입니다.
13: 민선 이후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첫 여성 후보였던 전희영 후보는 김경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15: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만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경남의 민생
11: 전희영 전
15: 위기를
11: 경남도지사 진보당 후보입니다.
15: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13: 경남도지사 선거 사상 첫 전현직 양자 대결에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측은 명분도 원칙도 없는 선거 공학적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1: 유해남 박완수 경남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수석 대변인입니다.
16: 정치공학은 검증된 실력을 이길 수 없으며 명분 없는 야합이 도중 운영 능력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13: 진통을 겪던 민주당과 진보당 울산시장 단일화도 새로운 물꼬가 트였습니다.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민주당 김상국 후보 측이 경선 중단을 선언한 지 사흘 만입니다. 진보당의 재경선 수용에 따라 민주당과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은 사전투표 전날 하루 동안 진행된 뒤 결과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제히 경남과 울산을 6.3 지방선거의 접전지로 꼽았습니다. 사전투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두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합종 연행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17: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8: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9: 합성목재 예스팀바.
18: 경동산업 주식회사.
1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5: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2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6: 듀엣토의 더 클래식.
27: 5월 27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8: 엘가가 작곡한 사랑의 인사, 핑커스 주커만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5월 27일 수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술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엘가가 작곡한 사랑의 인사, 핑커스 주커만의 바이올린 연주였어요.
0: 오는 31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는 핀커스 주커만의 내한 공연이 있습니다. KG 피라모닉의 연주회에서 협연을 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2일에는 부산 콘서트홀에서는 KNN 방송 교향악단과도 함께 연주할 예정입니다.
1: KG 피라모닉, KNN 방송 교향악단 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0: KG 피라모닉은 KG 그룹의 후원으로 작년에 새로 창단한
1: 아,
0: 오케스트라입니다.
1: 작년에.
0: KNN 방송 교향악단은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번이 10번째 정기 연주회라고 하네요.
1: 이 주커만 같은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가 신생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는 건 정말 흔하지 않네요.
0: 의외로 주커만은 오케스트라를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9년에도 애들레이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통영에서 공연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베를린 필이나 빈필 같은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갖고 같은 달에 무명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드문 종류의 활동을 하고 있네요.
1: 주커만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의 라이벌로 우리나라에 소개됐죠.
0: 줄리어에 대해서 갈라미안 교수 밑에서 같이 공부했고 리벤트리트 콩쿠르에서 공동 우승을 하면서 세계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그런데 이 콩쿠르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아이작 스턴이 주커만을 우승시키기 위해 여러 무리수를 두었고 결국 공동 우승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 주커만은 아이작 스턴이 발굴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리고 아이작 스턴은 당시 미국 음악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요.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뒤로도 아이작 스턴은 여러 가지로 주커만의 활동을 도와줬습니다.
0: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1: 바흐가 작곡한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중 2악장, 핑커스 주커만과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세인트 폴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바흐가 작곡한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중 2악장 핑커스 주커만과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세인트 폴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1: 이 핑커스 주커만은 한동안 정경화의 라이벌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사실 그 이후의 활동을 보면 정경화가 아무래도 앞서는 편이에요.
0: 그런데 핑커스 주커만은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지휘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1: 주커만이 지휘도 했군요.
0: 미국의 세인트 폴 체인버 오케스트라, 캐나다 국립예술센터 오케스트라 등 여러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맡았죠. 그리고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마스터클래스도 계속 열고 있고 이번에도 부산에서 마스터클래스를 한다고 합니다.
1: 신예 오케스트라와 협연도 자주 갖고 젊은 음악가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이번 내한 공연에서 연주할 작품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중 3악장, 핑커스 주커만의 바이올린,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연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11년 정도 됐습니다. 아내는 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띠동갑으로 착각할 만큼 동안의 미녀입니다. 뷰티 컨설팅 업체에서 일해서인지 자기 관리가 철저했고 저는 그런 모습에 끌려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는 자기 관리가 정도를 지나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간단한 피부과 시술 정도였습니다. 아내도 자기야 이건 기본이야 기본 다른 여자들도 다 해 라고 말했고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출장을 갔다가 집에 왔더니 아내의 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쌍꺼풀

심플 재수술, 안면 윤곽, 지방 흡입, 가슴 수술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 예정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성형외과 할부금만 한 달에 480만 원이었습니다. 피부과 시술비와 각종 관리비까지 합치면 저희 부부 월급의 실수령액인 700만 원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제 명의 카드까지 몰래 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쌓인 성형 관련 채무는 어느새 1억 2천만 원을 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의 특성상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장모님 환갑 잔치인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얼굴 거의 중형차 한 대 값이라고 농담처럼 말했고 친척들이 모두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뒤에 우연히 아내가 성형외과 상담실장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어차피 다 못 떠나요. 지금 얼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저 ATM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도박이나 유흥도 아닌데 이혼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0: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내의 과도한 성형 중독과 지출, 이거 이혼 사유 될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성형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이사한 아내의 행위는 단순한 자기관리 차원을 넘어 성형 수술이나 채무 그 상황도 모두 과도하기 때문에 네.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네요.
2: 부부합산 월 실수입이 뭐 700만 원 정도인 상황에서 네. 할부금이 500만 원, 약 500만 원으로 네. 생활비보다 미용비가 더 많고 네. 성형 관련 채무가 1억 2천만 원이나 생긴 사정 네. 그리고 뭐 남편은 어차피 나 못 떠나요라고 하는 발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혼인관계를 경제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태도 등은 부부 공동생활 기반인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수 있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사실 좀 과도한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낭비인 것 같은데 이거 그 과도한 낭비 자체도 이혼 사유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 네, 그렇습니다. 취미나 투자가 정도를 지나쳐서 과도한 낭비벽이나 경제적인 무책임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은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2: 실제로 과도한 음주 및 폭력적인 성향, 주식, 가상화폐 등에 부분별하게 투기해서 자산을 낭비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정도의 무책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네. 과도한 낭비벽을 이유로 이혼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1: 네, 근데 사실 이 성형, 뭐 피부 관리 이런 걸로 채무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혼한다고 할 때 우리가 채무도 분할한다 이렇게 보면 좀 생각을 하는데 이거 남편 입장에서 같이 분할하기는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과도한 성형비로 생긴 채무 재산 분할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2: 우리 혼인제도는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1: 네.
2: 따라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어떤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 청산 대상이 되지 않고 네.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수반해서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공동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1: 네,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이제 수반한 네, 채무만 분할 대상이 된다는 거죠.
2: 네,
1: 그러면은
2: 그렇습니다.
1: 이 사안은 어떻게 될까요?
2: 이 사안에서 아내의

0: 성형수술 비용 채무 약 1억 2천만 원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는 무관한 아내 개인의 채무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내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1: 네. 그리고 사실 아내가 이렇게 성형비 지출이 많았잖아요. 많지 않았으면 재산을 더 모았을 것도 같은데 이런 부분 재산 분할 기여도에도 영향 주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아내가 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가정경제를 일방적으로 다 써버린 소진한 상황은 재산 분할에서 남편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법원은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재산 형성 기여도뿐 아니라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과도한 성형비 지출과 거액의 채무, 또 배우자 명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거, 이런 거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이제 부부 채무는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합니다. 게다가 이제 성형 관련 채무 같은 경우에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채무이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이 채무를 같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몇 년 전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는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에 붙이고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의 행동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동학대라며 담임교체를 요구했고요. 결국 3년 동안 소송 끝에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법원은 이 갈등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사건은 2021년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업 중 페트병으로 소리를 내며 장난을 치던 학생에게 담임선생이 여러 차례 주의를 줬지만 멈추지 않자 이름표를 레드카드 구역에 붙였습니다. 레드카드 옆에 이름이 붙으면 방과 후 교실 정리를 하는 게 이 학급의 규칙이었습니다. 학부모는 아이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에 거듭 항의를 하면서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요. 학교가 반복적인 부당 간섭을 중단하라라고 권고하자 결국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학교 측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핵심은 행정법상의 보충성의 원칙이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곧바로 가장 강한 조치부터 쓰지 말고 그 전에 더 온건한 수단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법원은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의견을 낼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담임 교체만을 고집한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고 봤습니다. 학기 중 담임 교사가 바뀌면 교사의 명예는 물론이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혼란을 주기 때문에 담임 교체 요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는 교사의 전문성이 존중이 되고 학부모의 정당한 목소리가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한 배움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10cm의 애상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 밤시간 수도권을 비롯해서 충남과 전남, 제주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도 새벽부터 낮사이 중부와 남부, 제주에는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28도, 광주 25도 예상이 됩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강한 볕이 내리쬐며 점점 더워질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곳곳에 돌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 장안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 성산대교 목간 지점 3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서강대교 부근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 강건너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청담대교 목간 지점 3차로에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성수대교 부근부터 청담대교를 지날 때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

0: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정부는 우리 선박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의 대함미사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격 주체도 사실상 이란으로 특정했지만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2: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 엔진 모습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 엔진이 이란산 미사일의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체 잔해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제조사 것으로 추정되는 각인도 발견됐습니다.
3: 엔진의 경우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였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 또 비행체 잔해 외관에서는 이란제 특유의 옅은 하늘색 도장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에서 생산하는 누르 계열의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나무호가 이란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던 점도 이란제 대함 미사일 사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란 내 정확한 공격 주체나 발사 원점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란을 향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을 공격 주체로 단정짓거나 고의성 여부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3: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4: 학연주 외교부 1차관.
3: 고의성은 주관적인 영역과 관련이 되어서 그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그 고의성 자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나무호를 공격한 미사일 두 발 가운데 첫 발은 폭발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발표 뒤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하는 등 외교 경로를 통해 이란 측에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막판 진통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내각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중동 지역 분쟁 종식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5: 이례적으로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소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장소를 백악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내각회의에서 경제 분야 성과 등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지만 가장 큰 관심은 이란 문제입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종전한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해 보였지만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에 이란이 반발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협상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6: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둘러싼 이견까지 정리하는 데 며칠이 걸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5: 마수두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군의 공격에도 이란군이 미군 MQ-9 드론을 격추하는 등 기술을 확보했다며 방어 능력을 치켜세웠습니다.
6: 미국은 우리의 군대와 방어력, 공격 체계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입니다.
5: 그러면서도 이란은 중동 지역의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제 미국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도 협상 테이블에 남기로 한 건 동결 자산 일부 해제를 확보하기 위한 목표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할 만큼 핵 프로그램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않는 합의를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중동 휴전협상의 최대 쟁점인 이란 핵물질 처리와 관련해 중국 반출설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2015년 이란 우라늄을 러시아로 옮길 때 도왔던 카자흐스탄도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0: 이란에서 중재 외교를 펼치고 베이징으로 날아온 파키스탄 실권자 아심 무니르 육군 총장. 종전 협정이 거의 체결됐다며 중국의 추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추가 역할이란 게 뭘까? 사우디아라비아 국영TV는 이란 핵물질 반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 440kg 처리와 관련해 이란이 중국으로 옮기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란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지만
1: 연예계 항해 양해가 없는 종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사된다면 핵 문제는 향후 60일 동안 논의할 겁니다.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0: 중국 당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1: 우린 또한 이란 핵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길 원합니다.
0: 실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이란 수뇌부를 차례로 만난 무니르와 전화 통화 뒤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핵물질을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고집을 꺾고 제3국 반출 또는 이란 내 폐기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세계 유일의 IAEA 전홍축 우라늄 은행 보유국인 카자흐스탄도 돕겠다며 반출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란의 60% 고농축 우라늄을 전홍축으로 희석한 뒤 되돌려주거나 IAEA 감독 아래 보관하는 구상입니다. 앞서 2015년 이란 전홍축 우라늄 11톤을 러시아로 빼낼 때 천연 우라늄 60톤으로 바꿔줬던 나라가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에 이란 핵물질을 넘기겠다는 역제안이 묘수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현지 시간 26일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을 겨냥해 모두 32차례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헤즈볼라 대원들은 이스라엘군과 직접 교전을 벌였고 이스라엘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로켓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의 메르카바 전차와 장갑차, 아이언돔 방어 플랫폼이 파괴되거나 타격을 입었고 쿼드콥터 드론 두 대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이스라엘군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공습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새로운 군사 수장인 모하메드 오데를 암살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SNS를 통해 하마스 무장부문 지휘관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암살은 전임자가 이스라엘 표적 공습으로 사망한 지 불과 2주 만에 단행됐습니다.
3: 경북 청도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군수의 측근이 유권자에게 현금을 돌렸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혈연 지연이 얽힌 소규모 기초지자체에서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는 만큼 감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구루 기자입니다.
4: 도로를 막아선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더니 순식간에 주변을 둘러쌉니다. 누군가 유권자에게 현금을 살포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선관위 직원들입니다. 단속을 눈치챈 남성이 급히 돈을 숨기라고 지시합니다.
5: 생각할 이유는 그이다.
4: 차에 탄 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군수인 김하수 후보 측근인 60대 A씨 부부였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유권자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돌린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차에선 현금 1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블랙박스에도 범행 흔적이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5: 네가 20만 원 샀나?
4: 김 후보 측은 A씨와 아는 사이일 뿐 관여한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 4만 명 남짓인 청도군은 과거부터 선거철이면 검은 돈이 오가는 구태가 만연했습니다.
6: 20여 년 전에는 당선된 군수들이 줄줄이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낙마하면서 4년 동안 군수를 4번이나 뽑는 촌극도 겪었습니다.
4: 적게는 몇백여 표 차로 당락이 갈려서 돈 선거에 대한 유혹이 크고 혈연과 지연이 얽힌 좁은 사회라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7: 청도군 주민입니다.
8: 또 수많은 숫자 안 보여집니다. 서로 이 때문에 군대 수석 몇 개나 이런 거니 다 아는데
4: 청도군처럼 인구가 5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소규모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 58곳입니다. 어디서든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더 촘촘한 감시망과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3: 서울 남부지검은 거짓 호재로 화제성 가상화폐 밈코인 가격을 1,000배 넘게 띄운 뒤에 보유한 물량을 팔아치워서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상자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가 SNS를 통해서 특정 코인 매수를 추천하고 해당 계정을 관리하는 운영자 B씨가 거짓 호재성 공지를 게시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발행한 밈코인 가격은 단시간에 1,000배 넘게 상승했고 투자자 256명은 9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습니다. 서울 수서동 하수관 정비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혜진 기자입니다.
8: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도로. 노란색 경찰 통제선 아래로 땅이 깊이 패였습니다. 난 12시 20분쯤 노후 하수관 정비 공사 도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3명이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2명은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하반신이 갇힌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토사 붕괴를 막는 부목이 없었다는 현장 작업자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에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 강변북로를 달리던 택시에 불이 났는데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앞바퀴와 차량 엔진룸 일부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오늘 낮 1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장천동에서 시내버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가 서로 충돌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2년차 구상을 밝힙니다. 조작기소특검법 등 주요 쟁점 현안을 둘러싼 이 대통령 입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9: 지난해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취임 30일과 100일 그리고 신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공식 회견으로 100분간 기자들과 마주합니다.
10: 이번 회견은
11: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10: 정부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국정 2년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9: 이번 회견도 기존처럼 정해진 각본 없이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변합니다.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이뤄집니다. 특히 쟁점 현안 가운데 6.3 지방선거 이후로 여당이 추진 시기를 미룬 조작기소 특검 법안이 우선 질문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따져보자는 건데 발의된 법안에는 이 대통령 본인이 기소된 사건이 포함돼 있고 공소 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돼 있어 이 대통령 생각에 시선이 쏠립니다.
12: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수도권 집값 대책도 비중 있게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추가 공급 방안과 함께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두고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올해 구체적인 경제 도약 비전은 물론 북중러가 밀착하는 국면 속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 구상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3: 청와대는 이전과 달리 이번 회견에선 대학 언론 기자인 대학생 2명에게

0: 청년 세대의 고민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도 주기로 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국세청이 예산 42억 원을 들여서 500명 규모로 가동한 체납 관리단을 통해서 80일 만에 100억 원에 가까운 체납 국세를 거둬들였습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 관리단이 3월 5일부터 전화, 방문, 실태 확인 3만 6천여 건을 수행한 결과 체납액 99억 7,7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문광현 국세청장은 예산 투입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다면서 추적 조사를 하면 징수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역대 최고 선수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네 번째 월드컵을 향한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개막을 보름 앞둔 현재 팀에게 가장 중요한 걸로 디테일을 꼽았습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경재 기자입니다.
2: 전날 밤에 짐을 푼 손흥민의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첫 훈련. 표정은 밝습니다. 네 번째지만 월드컵이란 말은 여전히 설렙니다.
3: 월드컵을
4: 손흥민 선수입니다.
3: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좀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고 항상 꿈꾸는 느낌인 것 같은데.
2: 하루 먼저 담금질을 시작한 유럽파들과 함께 왕복 달리기와 짧은 패스 훈련 등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개막 보름 전. 현 시점에서 대표팀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디테일을 꼽았습니다.
3: 패스를 하면서도 어떤 방향으로 주느냐, 우리가 그 방향으로 줬을 때 어떻게 진행할 거냐. 눈을 감아도 우리 선수들이 어디 있을지 알아야 되는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준비하면서 맞춰가야 된다고.
2: 짧은 시간이지만 그 디테일을 얼마나 완성해 가느냐에 최종 성적표가 결정된다는 믿음입니다.
3: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고 또 행복하게 하루하루 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게 잘 됐을 때 나중에 또 결과가 더 좋게 또 행복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에서 골 침묵에 대해선 월드컵을 향해 아껴놓았다고 여유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5: 손흥민은 지난해 9월 이곳에서 미국 진출 후 첫 해트릭을 작성했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았던 이곳에서 그의 네 번째 월드컵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17분입니다. YTN 뉴스 FM.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10: 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시장에 전례 없던 화려한

0: 신상품이 등장하면 누구나 한 번쯤 눈길이 가기 마련입니다. 주식시장도 예외는 아닌데요. 드디어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이른바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수익도 두 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 역시 두 배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명사 같은 상품인데요. 시장에 이런 강력한 신무기들이 등장할 때일수록 우리는 대박의 환상보다 내 지갑의 기초 체력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쥐어줘도 내 몸의 체력이 부실하면 제대로 휘두를 수 없겠죠. 무리한 투자는 독입니다. 어떻게 이 유혹에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지 굿모닝 굿나이프가 해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실게요.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정말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해는 가요.
2: 맞아요.
0: 이해는 가는데 왜냐하면 저조차도 흔들리니까요. 근데 너무 과열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무섭기도 해요. 요 레버리지 상품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이제 두 배 상품이기 때문에 하루 최고 수익도 60%, 최고 손실도 60%인 거잖아요. 첫날 기록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9% 상승 마감했으니까 요 레버리지 상품으로는 18%의 상승인데 네. 만약에 이게 반대로 하락이었을 때는 또 엄청난 손실인 거죠.
1: 네, 맞죠. 이거를 인기를 실감한 게 그 이 상품을 구매를 하려면 매수를 하려면 교육을 들어야 돼요.
0: 2시간짜리 교육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1: 근데 그걸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사이트가 마비가 됐어요.
0: 10만 명이 신청을 했대요.
1: 네. 그 불나방 중에 제가 한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0: 교육 이수를 못 하셨어요?
1: 네, 못 들어갔어요.
0: 아, 정말요? 네.
2: 근데 그만큼 열기가 지금 뜨거운데 사실 저도 오늘 점심 식사하러 식당에 갔는데 제 주위에 있는 모든 테이블에서 다 주식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0: 삼전 닉스 이야기를
2: 맞아요, 맞아요. 주식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유의하실 점은 사실 뭐 코스피 지수가 만 포인트 가고 그 이상 가고 이런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광풍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레버리지 상품까지 나온 시점에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아니 모든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고 있고 정말 엄청난 수익 인증을 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에서 그래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특히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들을 너무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외면하고 있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서 내 자산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우리 집 가계부 상황이 복잡하다. 늘 재무 고민이 떠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너무 과하고 많아서 복잡한데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상담해드릴 청취자님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7701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딱히 물어볼 게 없어서 평소 즐겨 듣는 굿모닝 굿나이프의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모든 자산이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예전에 상황이 좋을 때는 보험을 좀 가입해뒀는데 주위에선 보험도 모두 압류가 된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전 보장도 못 받고 혹은 보험금을 수령해도 압류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0: 오늘 깊은 고민 끝에 용기 내서 문자 보내주신
1: 맞네요.
0: 7701번님, 일단은 문자 잘 주셨고요. 우리 청취자님, 더 깊은 사정은 뭐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이 문제가 좀잘 해결이 되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다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으신데 압류 대상에 이 보험이라는 금융상품도 포함이 되는지를 문의해 주셨어요. 사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되게 난감하실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부터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우선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보험의 자산은 압류되는 것은 아니다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명이나 건강과 직접 연결된 보장성 보험은 기본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모든 보장성 보험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서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명확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민사 집행법상 네, 압류 금지 채권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의 원인으로 이 채권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모든 금액이 다 보호가 되는 건 아니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종신보험이나 그외 사망보험금을 가입하셨다면 가입 금액에 상관없이 1,000만 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아쉽게도 나머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종신보험, 사망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은 압류 금액이 1,000만 원 이후부터 1,000만 원까지만 보호가 되는 거고 내가 사망보험금을 뭐 5,000만 원, 1억 준비했다면 4,000만 원, 9,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된다 짚어주셨습니다. 정상욱 팀장님이요, 앞서 보장성 보험 중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장성 보험은 그럼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해주셨는데
1: 맞아요.
0: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1: 이거를 제가 크게 두 가지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실손보험을 유지 중이시라면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여기에서 받는 실손보험금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 금지 대상이 됩니다.
0: 네.
1: 다만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50%만 압류 대상이고 50%는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숫자로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정상욱이 암의 진단을 받아서 암 진단금 3천만 원을 수령했고 병원비를 500만 원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400만 원을 수령했다면 총 실손보험금 400만 원과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정액 진단비 3천만 원의 50%인 1,500만 원과 실손보험료 400만 원총 1,9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1,500만 원은 압류 대상이 되는 겁니다.
2: 네. 그리고 그 외에 보험의 그 추심 연령에 의해 강제 해지된 해약 환급금이 있거든요. 이거는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외 내가 해지를 한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 압류 금지가 되고 또 나머지 금액은 또 압류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그 보험에 또 만기 환급금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만기가 되어도 환급금이 발생된 이 금액도 아쉽지만 압류 대상인데 여기도 150만 원까지는 압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이상의 금액부터 압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실손보험에 대한 보장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손보험금 청구에서 내가 보험금 받는 거는 압류가 안 되지만 진단금 같은 정액 지급되는 보장은 50% 압류가 된다. 만기 환급금, 해약 환급금도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150만 원외 나머지 금액은 압류 대상이다. 아, 그냥 압류 안 했으면 좋겠는데
1: 맞아요.
0: 그 일정 부분 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지금 얘기한 건다 보장성 보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험이 저축성 보험도 있잖아요. 우리 청취자님이 개인연금보험이나 퇴직연금 이런 거 가입해서 성실히 납부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불입된 연금을 위한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 이런 것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1: 아,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이 실손보험금은 이제 정액으로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연금 관련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퇴직연금은 즉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와 함께 이제 납입을 한 이 연금은 전액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개인연금은 가입한 지 5년이 지나고 5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중요한 팁을 드리면 5년이 지났을 때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개인연금도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여나 연금 수령 중 압류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 연금 수령액 자체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라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유지 중이시라면 이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수령을 하시는 방법으로 좀 채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4대 보험 얘기하는 그 4대 보험 안에 들어있는 퇴직연금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무 물어볼 데가 없고 궁금하니까 이제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의를 주셨어요. 잘 문자 주셨고요. 사실 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는 판단하는 게 또 흐려지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답변 전해 들으셨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또 이후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금융상품 문제로 또는 돈 문제로 속만 끓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 재무, 노후, 연금, 재테크 모든 금융상품들 분석해보시고 어떤 게 비용이고 지출이고 어떤 게 내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지 정확하게 가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을 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상담 간단하게 딱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오늘 문자 주신 청취자님처럼 긴 고민 사연 자세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이런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서 상담해드리고 문제 해결해드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처방전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저희 그 굿모닝 굿라이프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왜 많은 청취자분들이 저희에게 상담 메시지를 보내주시는지 이유를 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좀 뒤쪽에 반전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0: 근데 진짜 맞아요. 오늘 엄청난 저희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청취자분들 끝까지 방송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저희가 평소에 반복적으로 저희 청취자님들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가성비 좋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 보험을 가입하고 막상 믿었던 보험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콕콕 찍어서 이런 것들은 꼭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오늘 말씀드린 사연의 주인공분은 사실 3년 전에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신청을 하셨고 그 당시에 상담을 진행하신 청취자님이셨는데요. 현재 55세 여성 청취자님이십니다. 근데 너무 아쉽게도 남편분이 암으로 사망을 하셔서 그동안 관심이 없던 보험들을 그때부터 가입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보험은 그동안 실손보험 하나만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분께서 암 진단 이후에 택배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수입원이 단절되었고 재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힘들지만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홈쇼핑 그다음에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한 보험이 현재 6건이었고요. 매월 52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0: 남편분이 잘 계시다가 질병 진단 받으시고 치료하면서도 재무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고 또 남편분이 이렇게 떠나시고 나서 사별하신 후에도 심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부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우리 청취자님이신데 이럴 때 보험이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보험의 배신이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2: 이게 좀 상대적인 것 같은데 좀 나름 좀 건강관리 잘하시고 병원을 많이 안 가시는 분들은 보험을 잘 안 찾으세요. 근데 오히려 또 이렇게 한번 아프시거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 과하게 또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 보험을 준비를 하던 간에 좀 효과적으로 좀 보장을 받으려면 보장의 범위가 넓어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나 암이나 뇌 심장 같은 이런 진단 및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팩트체크 한번 해보면 데이터로도 좀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50세 이상의 사망률은 암이 독보적으로 1위였고요. 23년 기준으로 기대여명 남성은 81세, 여성은 87세까지 생존할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암 발병률이 44.6%로 2명 중에 1명이었고요. 여성은 38.2%로 3명 중에 1명이 암에 진단받는 것으로 저 김충남, 정상욱이 외치고 있지만 국가암지식정보센터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50세에서 70세 시기 심장질환 진단 비율은 무려 77%였고요. 뇌질환 또한 75%로 가장 많이 진단을 받는 연령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저기 특히나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은 50대 전후 연령대가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걸 감안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발병률이 높고 위험률이 높은 3대 성인병 진단비만큼은 꼭 체크하셔서 좀 보장의 범위를 넓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지금 우리 이 스튜디오 안에 남자 둘에 여자 하나가 앉아있단 말이에요.
1: 밖에 저 PD님. 그렇죠. 저희 세 명이죠.
0: 그러면 남자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암 진단을 받는다는 거고 남녀 통틀어서 셋 중에 하나는 암 진단을 또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진단률이에요.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살펴봐도 암 관련한 보장은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취자님께서도 남편분을 암으로 보내셨다고 하니까 이 보장안을 좀 잘 만들어 드려야겠다. 더 이상은 이런 치료비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아요. 보장의 범위도 중요하지만 좋은 보험을 가입하고 가성비가 좋은 보험을 가입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금 흐름 내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가성비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청취자님 현재 매월 230만 원 수입원 중에 현재 보험료가 현금 흐름의 23%로 해당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외에 뭐 노후 준비나 아니면 저축은 뭐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과 사별을 하다 보니까 자식들 걱정에 이제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보험을 가입하시고 지금 힘들지만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0: 가입하신 보험이 보험료 많이 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장이라도 좀 좋았으면은 덜 슬플 것 같은데 보장안은 좀 어땠을까요?
2: 아, 또 슬프다고 하시니까 네. 왜 슬픈 예감은
0: 틀린 적이 없을까요?
2: 틀린 게 없잖아요.
0: 정말 땡이네요. 땡이에요. 정말 노래 연습하고 불러주세요.
2: 이게 자, 그 6건의 보험 중에서 무려 3건의 보험이 아쉽지만 보험 조정 대상이었습니다. 속상하죠. 일단은 우선 기존의 실손보험과 상해보험 그리고 갱신형 암보험은 그나마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보장안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 사별 이후에 가입한 종신암보험, 암종신보험 그리고 갱신형 건강보험, 치매보험 3건 등은 아쉽게도 조정 대상이었습니다. 이 암종신보험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암에 걸리면 진단비도 나오고 또 사망하면 사망보험까지 나온다고 해서 가입을 하고 환급까지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보험료도 좀 높고 무엇보다 보장의 범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1: 이게 한 가지 또 추가로 가입한 갱신형 건강보험도 암이나 내 심장의 진단비가 각 3천만 원으로 잘 가입이 되어 있었지만 이 또한 보장의 범위가 가장 협소하게 되어 있었고 자녀들 걱정으로 치매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이 치매보험이 2019년도, 2020년도 그 전에 약간 변경되기 전에 가입을 하신 치매보험이라

0: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각 4천만 원씩 있었지만 여성암 발병률 1위에 해당되는 유방암은 이 금액 10%인 700만 원뿐이었습니다.
1: 네, 여성 유방암 1위. 여기서 깜짝 퀴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여성암 발병률 1위는 유방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 네.
1: 그렇다면 남성의 암 발병률 1위는 어떤 암일까요? 객관식 1번 폐암, 2번 대장암, 3번 전립선암, 4번 위암.
2: 남성암 발병률 1위,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위암. 아, 다 그럴싸한데 여성 발병률 1위가 유방암이니까 저는 남성암 발병률 1위를 3번 전립선암으로 가져가 볼게요. 왜냐면은 최근에 되게 많이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기사를 봤던 것 같거든요. 오, 맞았어요. 저 사실 1번 폐암하고 좀 헷갈렸어요.
0: 맞아요. 이거 근데 맞추시는 분 별로 없어요.
2: 오.
0: 왜냐면 수십 년 동안 독보적인 1위가 폐암이었어요.
2: 아, 그래요?
0: 맞아요, 맞아요. 전립선암이 1위로 된건 23년 이후로 이제 처음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서두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 보험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성암 발병률 1위에 해당되는 유방암이나 남성암 발병률 1위에 해당되는 이 전립선암은 각 보험사별로 좀 상이하지만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있는 암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암이에요. 그럼 앞서 말한 대로 난 암에 걸리면 5천만 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은 이 5천만 원의 10에서 20%인 500만 원에서 1천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청취자님도 모든 암이 7천만 원이다라고 알고 계셨지만 실제로 이 소액암에 해당되는 암은 다 이거의 10%인 70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특히나 방송 듣고 계신 우리 굿모닝 굿나이트 청취자분들 중에 연령대가 이 50대 전후인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0: 맞아요.
2: 그렇기 때문에 암이나 뇌나 심장 관련한 3대 진단비 보험으로 내가 잘 대비가 돼 있는지 쓸데없이 돈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점검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다면 이렇게 지금 도와드리는 상담 사례의 주인공인 청취자님처럼 굿모닝 굿나이트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맞춤 보험 점검 재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0: 말씀하세요.
2: 사연으로 돌아와서 이제 청취자님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개선안을 좀 만나봤으면
0: 맞아요.
2: 좋겠는데,
0: 제가 그 개선안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외감에 해당되는 것들은 요즘 청취자님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요즘 뭐 개인정보로 활용하면 조회해서 볼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조회해서 볼수 있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빠져 있는 것들은 증권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부분들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가입하신 증권들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 요즘 뭐 광고로 내 보험 점검해준다 뭐 이런 것들
0: 맞아요.
2: 굉장히 많긴 한데 그거로 뭐 어느 정도는 볼수 있겠지만 자세한 상황까지는 볼수 없다는 얘기신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보험 증권에 확실하게 나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우리 청취자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또 암에 대한 가족력도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보험료 수준은 현재 급여 수준에 맞게 부담되지 않게 하면서 효율적인 진단비, 보장이 넓은 진단비 위주로 리본델링을 도와드렸습니다. 우선 암정신보험 같은 경우는 세 건의 보험은 이미 2년 미만의 가입 시기 그리고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따져보니까 보험료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아쉽지만 보험료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조정 정리를 권해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유방암 제외, 뭐 자궁암 제외 이런 거 말고 암 진단비 5천만 원 끝. 하고 과로하고 유방난소 제외 이런 거 말고 그냥 암 진단비 5천만 원 폭넓게 만들어드렸고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도 보장의 범위가 넓다고 말씀드렸던 뭐 뇌혈관 또 허혈성 또 심혈관까지 해서 2천만 원까지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 보험료는 기존 5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매월 28만 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정말 아 이거 하나면 다 된다는 보험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폭넓은 보장을 할수 있는 보험으로 변경해 드렸습니다.
0: 네, 사실 지금 사연 소개해 드린 건 3년 전에 실제 제가 상담

0: 을 하고 당시 방송에서 사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청취자님께 지난달에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연락을 주셔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아쉽게도 유방암의 진단을 받으셨고 유방암 검사를 하면서 내동맥류 진단까지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초기에 발견이 돼서 현재 치료 잘 받고 계셨는데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암 진단비 5천만 원과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고 여기에 납입 면제까지 더해서 앞으로 내야 할 17년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 받으셨습니다.
1: 3년 전에 굿모닝 굿라이프 상담 신청하시고 상담 후에 보험료도 줄이신 데다가 보장안도 효과적으로 리모델링 하신 사연 만나봤습니다. 점검을 받길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 일단은 먼저 상담 신청 어디로 하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바로 그 번호입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이렇게 상담 사연 사례로 늘 전해드리지만 항상 드라마틱한 사연들이다 보니까 청취자님들이 이거 진짜 맞아?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궁금해하셨던 분들 계셔서 청취자님이 직접 등판하셨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신 청취자님 전화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모셔볼게요. 청취자님 나와 계신가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아,
1: 간단하게
2: 네,
1: 소개를 좀,
2: 안녕하세요.
1: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아, 네. 저는 군포에 살고 있고요. 남편하고 사별하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을 때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혼자 돈 벌고 애들 키우느라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이런 한 푼도 소중했는데, 보험료 줄인 것만으로 진짜 진짜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마음 놓고 암 치료비도 받게 해주시고,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아, 정말 청취자님 전해주시는 이 목소리에서 두분 전문가분께 감사의 마음이 진짜 진심으로 느껴지는데 두 분도 오랜만에 좀 인사를 나누시죠.
0: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0: 저희는 지난달에 통화를
2: 네.
0: 했었죠.
2: 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정말 문자를 보낸 건데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될줄 몰랐어요. 방송으로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멋지세요.
1: 그러세요. 그럼 청취자님 지금 몸
2: 네.
1: 상태는 좀 어떠세요?
2: 네, 덕분에 지금은 치료 잘 받고 있고요. 일상생활에는 뭐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1: 이 방송으로 직접 상담 신청하시고 또
2: 네.
1: 점검을 받고 직접 전화 주시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점검 받으신 덕에 좀 많이 도움이 되고 계시죠?
2: 네, 맞아요. 그때도 사실 이제 이런 상담은 돈 많은 분들이 받는 거 아닌가 하고 엄청 망설였거든요.
1: 그렇죠.
2: 그런데, 예,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암 진단 받고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도와주신 덕분에 보험금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1: 많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청취자님 용기 내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도 상담 받으시고 재무적인 어려움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 되찾으시길 저희도 함께 쾌유 빌겠습니다. 오늘 함께 또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정보 많이 주세요. 굿모닝 굿나이프 파이팅입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래도 이렇게 치료받고 하시는 와중에도 목소리는 또 굉장히 에너지 있게 느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방송 진행하면서 이렇게 생방송 중에 상담 받으셨던 직접 청취자분 만나서 전화 연결을 한건 처음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도움받아 미리미리 보장 체크하시고 보험 점검하시면서 어려움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서요. 두 분과 오늘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깊은 가정의 고민거리 해결해 주신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평등 나비.
3: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중대한 질병이나 노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과 연금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 과정이 혼자 하기 늘 힘들죠.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우리 김충남 팀장님이 부르다 마신 그 곡을 준비했습니다. 2호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전해드려요. 여러분들도 도움받으시고 재무적인 고민 말끔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마치겠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6: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충남 서해안,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도 전국 곳곳에 5mm 안팎의 비가 살짝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중부와 호남에 비가 내리겠고 낮에는 강원과 영남 지역에 비가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0도가 예상이 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광주 25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다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 밤 시간 빗길에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만큼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이용해서 성남 쪽으로 가는데 하기풍기점 부근 1차로에선 승용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는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서운에서 계양 사이 1, 2, 3, 4차로에서 장애물 확인 중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북부간선 도로가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요. 작업 지점 앞두고 짧은 구간이지만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7: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8: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9: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8: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 수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11: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12시간 전에 상판이 됐습니다.

0: 내려왔는 전조 증상에 발견됐지만 보강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미리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원격 점검을 진행했다면 참변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서서문 고가차도가 무너지기 12시간 전 콘크리트 상판이 2.9cm 정도 내려앉는 이상징후가 발견됐습니다. 고가가 곧 붕괴할 수 있다는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3: 무너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4: 최명기 대한민국 현장 교수단 교수입니다.
3: 밑으로 처졌다는 이야기거든요.
2: 하지만 경고등이 켜진 뒤에도 구조물을 고정하는 크레인 투입이나 지지대 설치 같은 안전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같은 날 오후 2시 반쯤 안전점검 시작 30여 분 만에 상판은 무너져 내렸고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위험을 미리 인지했던 만큼 인력 투입에 앞서 하중을 나누는 작업이 먼저였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5: 마지막까지 남았으니까
4: 함은고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입니다.
5: 오래 부식이 가속이 됐을 거고 열차가 지나게 해서 반복적인 진동화 중이라든가 뭐 이런 에너지를 받았던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2: 또 사람이 직접 근접 점검을 하기보다 드론이나 로봇 같은 원격 장비를 먼저 활용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6: 드론을 띄우든 뭐 이거 센서를 박아놓고 거기서
4: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입니다.
6: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2: 실제 공사 시방서를 보면 구조물의 치마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버팀대나 지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의 경우 고가 아래로 철도가 지나가고 고압 전류가 흘러 보강 작업을 하기 쉽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현장이 방치된 사이 안전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 검찰도 별도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하루 만에 서울시 자료 확보에 나서며 본격적인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철거 공사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서와 당시 입찰 발주 계약서를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현장이 안전수칙에 맞게 움직였는지 또 안전보다 공정이나 일정, 예산이 우선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따져볼 거란 관측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총경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현장 정밀 감식을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검찰도 별도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안전사고 분야 공인전문검사가 포함된 10명 규모의 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은 철거계획 수립 당시 노후 교량의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또 구조물에서 2.9cm의 단차를 확인한 뒤 현장 통제와 안전 점검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작업 도중이 아니라 위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누가 어떤 근거로 진입을 결정했는지도 쟁점입니다. 또 발주처인 서울시뿐 아니라 시공사와 감리단의 업무상 과실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0: 삼성전자의 잠정 임금 협상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70%가 넘는 찬성으로 가결되며 삼성전자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1: 다만 최대 100배에 달하는 성과급 격차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노노 갈등의 단면이 투표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과 집행부가 도출한 임금 협상안을 두고 지난 엿새간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과반 찬성 73.7%로 무난한 가결이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노조원 6만 2천 명 가운데 4만 6천 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부문 직원 위주인 제일노조, 초기업노조의 80% 찬성, 4만 4천 명 물표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가결 직후 노사는 사내에서 조인식을 열고 한때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쟁의 국면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만 투표 결과엔 내부 노노 갈등의 불씨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제일노조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숫자가 만 명이 넘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 성과급을 받게 되지만 같은 반도체 부문에서도 성과급이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비메모리 사업부 조합원들이 박탈감에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성과급 600만 원 수준, 반도체 부문과 최대 100배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 모바일과 가전부문 노조원이 다수인 제2노조에선 80% 가까운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제3노조인 동행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데 이어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의 노사교섭 분리까지 거론하는 등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반도체 부문의 수장인 노태문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의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다독였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0: 이렇게 삼성전자 노사의 억대 성과급 합의가 투표에서 가결됐지만 성과급 배분 논쟁은 향후 산업계 전반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1: 주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영업이익 N%의 성과급 요구는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7: 지난 2021년 SK하이닉스는 타사로의 이직을 막으려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은 실적에 따라 올해 초 연봉 1억 원 기준 약 1억 5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내년엔 1인당 6억 원 이상을 받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리고 5년 뒤 삼성전자 노조도 협상 끝에 사업 성과, 즉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제도를 관철했습니다.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삼성전자 사리를 발판 삼아 다른 계열사 및 기업 전반으로 빠르게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계열사에서도 영업이익 연동 보상책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업 위기가 고조된 카카오에서도 노사 간의 핵심 쟁점으로 성과급 지급 방식이 거론되는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N% 성과급 요구가 새로운 기전으로 굳어질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고정된 성과급 산정 방식이 투자 여력을 제한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9: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4: 천소라,
9: 때문에
4: 인하대 경제학과
9: 이게 어느 정도
4: 교수입니다.
9: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SK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반도체는 워낙 또 큰 돈들이 계속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7: 특히 세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선 주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리스크를 함께 감수한 투자자가 기업 이익을 우선 공유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게 주주들의 생각. 주주단체는 노사 합의만으로 회사 이익을 배분하는 건 위법이라며 합의한 성과 배분 부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10: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 할당하여 회사 외부로 자금을 유출하는 어떠한
4: 임경관
10: 합의도
4: 주주운동본부 대표입니다.
10: 헌법 제1항의 강행 중에 정면에 위반되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7: 삼성전자 내부의 성과급 전쟁은 일단락됐지만 기업의 영업이익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노동계는 이 하청업체와도 성과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앞으로 하청업체의 분배 요구가 노란봉투법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삼성전자 노조의 투표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된 조정안은 전례 없는 거액의 성과급 규모만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사 협상이 불러올 사회적 파장은 다방면으로 더 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단 노란봉투법 제정 이후 원청과의 협상이 가능해진 하청업체들은 성과 배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당장 노사 협상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성과는 하청,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과 지역 인프라가 합쳐진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성과 독식을 우려하면서 하청 협력업체를 지원 사격하고 나선 셈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특히 원화청 구조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자동차나 조선업계에서는 연쇄적으로 분배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 다른 기업들은 지금 이렇게 많은 영업수익을 갖는 기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4: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12: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한 N%를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지금 삼성이 가진 문제, 기업 입장에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11: 이런 가운데 노동당국은 오히려 원청 중심의 성과 공유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김영원 노동부 장관은 삼성 노조를 두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3: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지켜져야 이러한 원청만의 이득
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11: 이에 따라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적절한 성과 배분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앞으로 더욱 뜨겁게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0: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의 대한미사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격 주체도 사실상 이란으로 특정을 했는데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 엔진 모습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 엔진이 이란산 미사일의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체 잔해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제조사 것으로 추정되는 각인도 발견됐습니다.
15: 엔진의 경우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4: 박연주 외교부 1차관입니다.
15: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4: 또 비행체 잔해 외관에서는 이란제 특유의 옅은 하늘색 도장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에서 생산하는 누르 계열의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남우호가 이란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던 점도 이란제 대함 미사일 사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란 내 정확한 공격 주체나 발사 원점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란을 향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을 공격 주체로 단정 짓거나 고의성 여부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15: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4: 박연주 외교부 1차관입니다.
15: 이것은 고의성은 주관적인 영역과 관련이 되어서 그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그 고의성 자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 남우호를 공격한 미사일 두 발 가운데 첫 발은 폭발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발표 뒤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하는 등 외교 격려를 통해 이란 측에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네, 이런 가운데 남우호는 현재 2차 정밀 조사를 받고 20일째 두바이 항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 특파원 연결해서 이란 전쟁 상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양일혁 특파원.
16: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0: 예, 먼저 이 정부가 오후에 남우호 피격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금 남우호는 어떤 상태입니까?
16: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제 어깨 너머에 보이는 선박이 바로 남우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의 비행체에 피격당한 남우호는 현지 시간 8일 두바이 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독스 월드 두바이에 계류 중인데요. 오늘로 벌써 20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도착한 이후 수시로 관찰하고 있는데 별다른 움직임 없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남우호 피격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재원인지를 놓고 일주일 넘게 2차 전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이란 전쟁 상황도 살펴보죠.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 이후에 이란이 미국의 최첨단 드론 격추 장면을 공개하면서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이란이 공개한 영상, 어떤 모습을 담고 있습니까?
16: 영상을 보면 이란군의 작전용 레이더 스크린 영상에 비행체가 포착됐는데 무언가 쏜살같이 날아가더니 비행체를 그대로 맞춥니다. 이란 반관형 타스님 통신 등은 미국 MQ-9 드론이 이란 항공우주군의 최신 대공방어 시스템에 의해 격추됐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드론이 현지 시간 26일 새벽 페르시안만 지역에서 이란 영공을 침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첨단 추적 회피 기능을 갖춘 미국의 F-35가 이란군에 포착됐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남부 지역에서 영공 침범을 시도한 미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추적했다면서 미사일을 발사해 도주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무장

0: 이상 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요?
1: 특히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레바논 국영통신 NNA 보도를 보면 현지 시간 26일 하루에만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4명과 여성 3명을 포함해 3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맞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현지 시간 26일 이스라엘군을 겨냥해 모두 32차례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새벽 레바논에서 발사된 포탄이 국경을 넘어 공터에 떨어졌지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산, 경남 지역을 이틀 연속 찾아 동남권 투자와 육성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PK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언급했는데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어제 저녁 부산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부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전날 경남 창원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보고받은 데 이은 연 이틀 PK 지역 행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남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해양수산부가 출범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해운, 항만 사업 육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4: 국민주권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입니다.
3: 특히 진정한 해양강국의 비전을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서 실현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해수부와 HMM 외에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의 신속한 추가 이전은 물론 교통과 물류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4: 항만과 공항,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 관광벨트를 구축해
3: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동남권은 남부 해양 수도권으로 키워내겠다는 국가 균형 발전 구상을 제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뒤엔 부산의 남항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는데 선거를 앞둔 터라 대통령의 동선을 두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당에선 높은 지지율의 대통령 후광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보수 야당은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을 집중적으로 찾는 이유는 뻔하다며 이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5: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6: 맨 동네 다니면서 전통시장 다니면서 온갖 쇼를 다 하는데 이거 명백하게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7: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PK 행보는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선거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접전 지역을 찾았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시선 또한 적지 않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2: 9년 만에 선거전에 등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격전지 PK 지역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막판 보수 결집 기대감에 부푼 모습인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대통령을 내세우다니 내란 정당답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8: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발길은 P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중원 방문에 이어 세 번째 공개 유세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시작해 울산과 부산까지 선거의 여왕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발 디딜 틈 없는 북새통, 구름 인파에 둘러싸인 박 전 대통령은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보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9: 울산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잘 사는 나라
5: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9: 그래서 노력하신 그 결과물이다. 많이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8: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건 국민의힘은 박근혜 효과에 한껏 부푼 모습입니다. 중도 부동층 표심을 등 돌리게 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지만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건 물론 격전지 단일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 단일화 끝까지 하겠습니다.
5: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8: 접전지 표심 관리에 비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견제에 나섰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깎아내렸는데 경계감은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11: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정청...

0: 네,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 그런 사람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을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까 내란 옹호 정당, 윤 어게인 정당 이런 소리를
2: 대구와 중원에 이어 PK 순회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이어 또 다른 격전지 강원도를 찾습니다. 선거의 여왕 등판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도 내일부터 금지라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거의 최종 변수인 중도층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4: 서소문 붕괴사고 여파로 조용한 선거운동을 당부하긴 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현장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찾은 충남에선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대전 충남 통합 기회를 날려놓고 무슨 염치로 또 뽑아달라 하느냐고 맹폭했습니다.
1: 1년에 5조, 4년 동안
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 특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걷어찰 수 있을까?
4: 오후엔 수도권을 돌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와 힘 있는 여당 후보의 강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를 민주당 표로 끌고 오겠다는 의도입니다.
5: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최대한
0: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5: 우리 당의 지지자로 모시기 위한 노력들을 당연히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4: 지원 유세를 잠시 멈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의도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고공폭격을 이어갔습니다. 물가와 환율을 망친 정부가 기업 성과는 자신들 것인 양 생색내고 국민에겐 커피골의 자유도 뺏어간다며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6: 재판 취소 반대하고 스타벅스 불매운동 반대하는 모든 국민이 999일배입니까?
4: 장동혁 대표가 지지층 결집에 전념할 동안 송원석 원내대표는 외연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격전지인 경기 하남과 강원 영동을 돌며 정부 여당 견제가 절실하다 중도층의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7: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0: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사전투표까지 앞으로 단 하루. 이제부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판세 가늠자가 사라진 일주일 동안 여야는 격전지에 화력을 집중하며 선거의 마지막 변수,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2: 집토끼 단속도 게을리할 수 없는데 민주당은 전북, 국민의힘은 대구, 각 진영 텃밭에서의 격전이 예상됩니다. 안방에서의 치명타는 직격타인 만큼 지도부는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네, 6.3 지방선거가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포커스 나이트 김준일 정치평론가,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와 충청에 이어서 오늘은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을 찾아서 국민의힘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 전 대통령이 울산 신정시장을 방문하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4: 자, 자 나오지 마시고, 자 손 잡지 마시고.
5: 울산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잘 사는 대통령.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결과물이다. 이게 울산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자리를 함께 하신 그 김두겸 시장 후보, 그리고 또 그 김태규 그 국회의원 후보 약속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실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0: 자, 말 그대로 구름 인파입니다. 시장 일대에는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부터 지지자하고 이제 시민들이 몰리고 이동할 때마다 이제 환호가 이어지는 모습 보셨는데, 예, 어떻게 보셨나요?
1: 뭐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여전히 좀 있구나 뭐 이 생각을 했어요.
3: 김준일 정치평론가입니다.
1: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그러면은 정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박근혜가 왔다라고 해서 다 나오신 분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거나 예전부터 좀 국민의힘을 좋아했거나 박정희 대통령 좋아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에 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저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에 예. 워낙 인기 있는 분들이 없어요. 장도혁 대표 오지 말라고 뭐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고 뭐 중앙선대위원장이 사실상 재임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대위원장 같다 이런 생각은 뭐 많이 듭니다.
0: 예. 그러니까 TK 그리고 충청 이어가지고 이제 부울경까지 이제 왔고 내일은 강원도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2: 네.
0: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단순히 이제 이번 1차적으로 일회성으로 그칠지 선거 기간 좀 남았는데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2: 보면은 처음에는 사실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이제 대구에서
3: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 대전하고 충남 간 거는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 후보들이 이장우 후보가 됐든지 아니면은 김태훈 후보가 됐든지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뭐 친박이라고 불려 있었던 최측근들 중에 두 명이기 때문에 거기는 갈 수 있었겠다 지원 사격하기 위해서
0: 예.
2: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좀 그 인기가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지금 화면에서 봤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0: 네.
2: 다른 후보들도 보면서 나한테도 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아마 요청이 있다면은 그거를 지금 받아들이시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선거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보수 진영은 결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남아있는 큰 숙제이거든요.
0: 예.
2: 그래서 그 보수 결집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그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건 사실 없을 수도 있죠. 아니면 굉장히 예전에 비하면 적거나. 다만 보수 이제 유권자들한테는 향수는 남아있어요.
0: 향수.
2: 그 향수가 뭐냐면
0: 예.
2: 12년도에 저희가 저 총선도 치렀고 대선도 치렀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선거 두 차례 선거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렀거든요. 그때 우리가 분열되어 있지도 않았고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우리가 잘 나갈 때 선거가 잘 치러졌을 때 분열하지 않았을 때 그런 향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마다 아마 평가하는 건 좀 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뭐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국내 어떤 정치인이 이 시장에 나갈 때보다도 훨씬 더 이제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 봤는데요. 일단 오늘 울산에 가셨으니까 울산시장 잠깐 보면 여기도 진보나 보수나 다 단일화가 변수 같아요.
1: 예. 예. 뭐 근데 진보 쪽 민주 진보 쪽은 지금 예. 단일화 여론조사를 돌리다가 이제 이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중단이 됐다가 다시 예. 지금 오늘 김종훈 그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가 단일화를 대승적으로 민주당 요구를 받겠다라고 해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아마 내일 하루 정도 이제 돌려가지고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보수 쪽은 아직 이제 박맹우 전 울산시장 박맹우 후보가 지금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사실은 5월 4일에 박맹우 후보가 먼저 김두겸 그 울산시장 울산 그 국민의힘 후보한테 먼저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거절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영상으로도 좀 많이 화제가 됐는데 국민의힘의 이제 이쪽에 나오는 지역 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청장 이런 분들이 절하러 찾아갔어요. 읍소하러.
0: 백칼비했다고 그러죠.
1: 예, 전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예. 단일화 좀 해주시옵소서.
0: 박맹우 후보 선거 사무실 앞에 가서 예. 전화한 거죠.
1: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게 막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막판 변수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후유증이 경선 후유증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예 단수 공천을 해버렸어요. 컷오프를 박맹우 후보를 해버림으로써 경선을 붙였으면 사실 못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때 공관위가 엉망진창으로 한 그 후유증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면은 과연 이 TK나 PK나 가서 그러면 효과가 있겠느냐. 이걸 좀 볼 텐데,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보시죠. 일단 KBS 여론조사. 42% 대 38%.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42%, 추경호 후보가

0: 0.8%, 4%포인트 격차가 났는데요. 5월 21일에서 25일 조사 결과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CBS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김부겸 후보가 41.1, 추경호 후보가 50.1, 여긴 9%포인트 차.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에서 처음으로 추경호 후보가 이제 많이 따라왔다 했는데 처음으로 앞서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박근혜 효과로 볼 수 있습니까?
1: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만의 효과라고 볼 수는 없고요.
0: 네.
1: 잘 아시겠지만은 그 보수 결집 내지는 전국적으로 이런 여론조사가 요동치기 시작한 시점이 공소시효 특검이 나온 이후부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느 정도 모멘텀을 타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도 가세를 하면서 특히 대구 같은 지역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 않았겠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전에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부겸 후보로 미리 정해놓고 이제 단수공천이 됐었고 쭉 운동을 해왔고 우리는 굉장히 처음에 혼란스러웠잖아요.
0: 네.
1: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유권자들 굉장히 짜증이 나 있었는데 그것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또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겼기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만 따지고 보면은 전체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 이걸 무슨 단초를 뭐 제공한 건 아니지만 그 흐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은 되고 있지 않나. 특히 대구 같은 지역에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그러니까 후보가 뒤늦게 결정도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공소 취소 이슈 이후에 좀 상승세를 탔다. 그렇게 이제 보셨고요.
2: 예,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대구에서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0: 예.
2: 지난번에 대구시장 국민의힘 경선 했을 때 그때 최종 2인이 추경호, 유영아 이 두 사람이었거든요. 두 분이었는데 윤재호 의원이나 이를테면은 선수가 더 높거나 인지도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유영아 의원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박근혜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 있구나. 그거는 네. 이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이제 이게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서 찍을 분들은 그냥도 찍습니다. 웬만해서는. 그 투표 의향 최근에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원 CNI가 5월 23일에서 25일 전국 2,001명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를 한 건데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9.7%, 90명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이미 결정을 했고요. 8.5%만 지금 결정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0: 예.
2: 그럼 이 8.5%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 다 한쪽으로 갈 거냐. 그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갈릴 거거든요. 그래서 초접전지인 지역에서는 약간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은 대구는 그리고 워낙 우호적인 데니까.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제가 보기엔 대세의 영향이 없다. 그렇게 예. 봅니다.
0: 부산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박형준, 박민식 후보 지원도 오늘 나섰는데 사실 이제 북갑 지역은 아니죠. 북갑
2: 네.
0: 지역은 아니고 기장으로 갔는데 박민식 후보가 30km를 달려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단 말이에요.
1: 네.
0: 예.
1: 사실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다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전투표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서 자기 지역구에서 30km나 떨어져 있는 기장으로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 그 사진을 찍히고 그 화면에 잡히기 위해서 갔다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려가서 부산에서도
0: 네.
1: 많은 인파가 몰리긴 했으나 거기에는 이미 벌써 인물론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게 아닌가 마음을 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원 유세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른다. 낯선 반응을 보였고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많이 무서운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또 맞받았는데 전체적인 판세. 아까 이제 대구 지역에는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는 말씀을 했지만 다른 지역에는 별 효과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2: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은 투표 의사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이게 유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8.5%에서 정당 지지 성향이 강한 분들은 이미 다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무당층이다 내가. 근데 박근혜가 나왔네? 라고 하면서 달려갈까요? 일부는 몇 명이 있겠죠. 근데 대세에는 영향이 없고 말씀 뭐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듯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분이에요. 사실은 저는 일단 어느 뭐 진보고 보수고 대통령들이 지원 유세하는 거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국민의 대통령이지 특정 진영의 대통령이고 저러라고 사면해 준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이 박근혜 대통령 선거의 여왕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24년 총선에서 그때 경남과 부산에 이제 거리에 유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수 결집 오히려 불렀다. 그리고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더 이상 이제 안 하시거든요. 예. 뭐 조국 대표 페이스북에 좋아요 정도만 누르고 계시지 이제 안 하고 있어요. 똑같이 될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예. 네, 이미 선거의 여왕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선거의 여왕 박근혜는 이미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네. 일부 시민들의 향수 그리고 팬덤으로 모였고 이번이 마지막 유세일 것 같다라는 그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 부산 북갑에서는 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하고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 구형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 보수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4: 박민식 국민의힘 북갑 후보입니다.
3: 징역 30년 및 1,185억 원 벌금을 구형했던 장본인입니다. 보수 지지층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 아닙니까?
5: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형한 30년을
4: 한동훈 무소속 북구갑 후보
5: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물고 빨았던 윤석열 대통령 했던 30년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저 박 전 대통령의 인품과 그동안의 삶을 존경합니다.
0: 예, 박민식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징역 30년을 구형한 장본인이다라고 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왜 윤 전 대통령의 한 일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박민식 후보가 윤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보훈부 장관을 하긴 했었죠.
1: 뭐 저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단일화는 안 되겠네요.
0: 안 되겠다. 네.
1: 한 2, 3주만 해도 전만 해도 그래도 둘이서 단일화를 하면 훨씬 더 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물 건너 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박민식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대표 후보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소위 말해서 탄핵을 또 몰고 간 장본인들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0: 예.
1: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본인이 이제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도 대표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아주 화사하게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하고 차담회를 했던 그
0: 같이 사진 찍은 장면이
1: 그쵸?
0: 있죠.
1: 그렇죠. 예, 예. 그때 이미 풀어질 대로 풀어진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그렇게 잘 전달이 될까? 저는 전달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단일화 물 건너 간 건가요?
2: 처음부터 이건 물 건너 갔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물 건너갈 그러니까 마음도 없었다.
2: 왜 그러냐면요. 예.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당선되는 게 최고지만은 만약에 자기가 떨어진다라면은 하정우, 한동훈 둘 중에 누가 당선되는 게 더 유리할까요? 하정우 후보가 당선되는 게 더 유리하죠. 그래야지 본인이 2년 뒤에 총선에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만약에 차지를 하게 되면 본인은 이제 부산 북갑에서는 정치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단일화 가능성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근데 이제 저는 뭐 박민식 후보가 좀 무리수라고 봐요. 이거는 윤석열 그 당시 수사팀장이 구형을 한 건 맞는데 그 팀원으로서 또 한동훈 검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같이 구형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그 뭐 왜 그 캠프나 이런 데서 다들 그렇게 열심히 뛰었냐. 전 다 묻고 싶어요. 박근혜를 30년 구형해서 감옥에 보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지금. 그러니까 자기 모순이에요. 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다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0: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도 이제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하정우 후보가 우리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이제 또 나왔는데 이게 이틀 연속 나온 거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김어준 씨가 그 상황 선대위원장이냐 이런 얘기까지 했던데.
1: 그 뭐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뭐 인지도를 올리고 막판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0: 전재수 후보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진짜 말 그대로 그 구민들하고 자기 지역구 주민들하고 굉장히 그 스킨십이 강하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끈끈하게 맺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전재수는 좋아하는데 라고 하는 분들까지 흡수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그러면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만 저는 보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중도 확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0: 별로요.
1: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2: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보수세가 더 강한데요. 그 전재수 후보가 본인의 어떤 오랫동안 갈고 닦고 이 지역을 훑고 그러면서 얻은 표지, 원래 보수 성향인데 그래도 우리 재수는 찍어줘야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김어준의 뉴스 공장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급한 마음을 알겠어요. 사실은 지금 이게 구도상으로 40%를 넘기는 후보가 지금 이기게 됐거든요. 3자 구도에서. 근데 민주당에서 여기서 대략 가져간 표가 지금까지 40%. 지난해에 있었던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가져갔던 게 40, 부산 북갑에서 41%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온전히 못 받고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진영 결집을 위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한 번은 나갈 수 있는데, 두번 나가고 또 지금 전화 연결하고 세 번, 네번 계속 나가는 거는 저는 별로 도움 안 된다고 보고요. 또 이제 그 선거 유세송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또 노래 부릅니다. 아, 그런 거좀 하지 마라, 제발. 이게 예전에 김어준 씨가 절 시킨 거 있었어요, 한번. 총선 때.
1: 절을 시켰다고요?
2: 후보자들한테 차렷 절
1: 맞아요.
2: 해가지고.
1: 예.
2: 그러니까 저는 그게 딱 떠오르는데, 김어준 씨는 그냥 유쾌하게 하려고 하는 거일지 모르지만은, 아니, 제가 진짜 비판을 안할 수가 없는 게, 오빠 해보라고 하니까 오빠 해보고 있고, 노래 해보라니까 노래 해보고 있고, 줏 데가 없습니까? 하정우 후보? 아까 좀 캠페인을 좀 제대로 해라, 좀.
1: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부산 경남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연 이틀 찾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식 일정이 있었죠. 그러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3: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동남권을 남부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반드시 완성할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해양 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입니다.
4: 행사를 마치고 이 대통령은 부산 남항시장을 찾았습니다.
5: 민들레는 얼마예요? 이거 한 바구니? 3,000원? 여기 봐, 여기 봐.
1: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오늘 부산에 있었던 건데. 이재명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해양 강국 도약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불경, 이 격전지 불경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 당연히 있었죠.
1: 야당에서는.
0: 과거에 모든 대통령이
6: 이재영 전
0: 거예요.
6: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0: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그 강도는 좀 세네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부산에 대한 그 연이틀 간 모습도 흔치 않은 모습이지만 뭐 사실 서울에서 지금 민주당이 들고 나온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삼성동 얘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정부가 완전히 들고 일어섰어요. 행안위가 뛰었고 국회에서는
1: 철근누락 말씀하시는
0: 철근누락
1: 거죠?
0: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뛰었고 국토부가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정부가 모든 권력기관을 다 총동원을 해서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다. 전 이런 모습을 뭐 지울 수가 없고요. 사실 스타벅스 관련해서도 저는 스타벅스가 잘못했다는 건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정부가 굉장히 과도하게 응징이란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뭐 어떤 특정 지역에 결집을 일어났거나 어떤 특정 세력의 결집을 만들어낸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선거에 매우 깊게 관여를 하고 있고 개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공식 일정이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진해에서 미래 국방위원회 회의를 이제 주재한 뒤에 이제 부산에 자갈치 시장으로 갔고.

0: 오늘은 제30회 이제 바다의 날 기념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항시장 이제 찾아갔단 말이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불법 선거 개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원래 뭐 익숙한 장면이죠. 예, 이렇게 대통령이 선거 즈음에서 움직이면은 야당에서 반발하고, 그 2024년 총선 때 그때 1월부터 4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민생 간담회 뭐 이런 거 지역민과 함께하는 민생 간담회 그 24번 했어요. 예, 24번 숫자를 다 기억 못 하셨을 뿐이지, 사람들의
0: 예.
1: 관심이 없었고, 이제 런종섭이나 이제 대파에 더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 굉장히 열심히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거 관권 선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 예.
1: 근데 그거랑 이거랑 차이가 있다면은 그거는 없는 거를 굳이 만들어내서 민생 뭐 토론회 해서 이제 막다 돌아다닌 거고,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본인이 판단을 못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뭐 바다의 날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워딩이 좀 세게 나왔을 수는 있고, 뭐
0: 예.
1: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이게 이를테면은 뭐 역풍이 불거나 거기 지역민들한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 예. 그래서 이제 같은 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부산을 찾아서 더 이제 부산이 이 부각이 됐었는데 부산 표심에는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2: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재수 후보가 부산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보면은 정부의 도움이 확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정우 후보한테는 별로 도움이 그렇게까지 될것 같지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2: 일단 북값은 유권자가 훨씬 적죠. 12만 정도밖에 안 되죠. 아니, 인구가 12만이고 그보다 적을지도 모르고. 투표를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재수였기 때문에 얻었던 표가 있는데 그거를 하정우가 인물로서 받아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는 다른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평택 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단일화 신경전이 아주 거세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단일화가 내일이 데드라인인가요? 28일이? 28일이 사전투표하기 전날.
1: 예,
0: 네,
1: 내일.
0: 28일까지가 이제 데드라인인데, 여기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평택 을은?
1: 오늘 평택
3: 김준일
1: 후보들이
3: 정치평론가입니다.
1: 이제 토론회가 있었어요.
0: 네.
1: 예, CBS 라디오에서 이제 토론회가 있었고, 거기서 유희동 후보가 단일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뭐 내일쯤 발표될 뭐 세부 이견 조정이 있어야 되고,
0: 그러니까 오늘 황교안 후보하고 접촉이 있었다는 보도가
1: 예,
0: 있었던데.
1: 그리고 직접
0: 예.
1: 후보가 육성으로 이제 단일화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난관은 이제 부정선거 이 주장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제 유희동 후보가. 그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0: 네.
1: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를테면 뭐 선거 감시를 뭐 적절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후보 간에 이제 얘기가 될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민주 진보 진영은 단일화가 좀 어려워졌고, 조국, 김용남 이두 분이 워낙에 지금 감정이 상해서 오늘 완전히 삿대질하고 거의 난리도 아니었어요, 거의. 예. 그거 거의 멱살 잡기 직전까지 거의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0: 예.
1: 유희동 후보, 황교안 후보는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이쪽이 먼저 단일화가 되고, 만약에 진보 진영이 되면은 김재현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김재현 대표가. 왜냐하면은 지금
0: 예.
1: 민주당하고, 지금 뒤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민주당하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단일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남에서 김경수 후보로 지금 진보당 후보가 드랍을 하면서 단일화가 됐고, 울산에서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 차원에서 뭔가 얘기가 된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되고 있고,
0: 예.
1: 김재현, 김용남 단일화가 막판에 갑작스럽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 평택 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이게 진보 진영에서도 사전투표 직전에 단일화가 보수 진영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그 그림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2: 이게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하셨던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부정선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구도가 틀린 게 민주진영에서는 누가 이겨야 되냐라는 걸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보수진영에서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되는 과정이 훨씬 더좀 부드러운 거죠. 그리고 유희동 의원으로 만에 하나 단일화가 된다면은 최소한 유희동 의원을 뽑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 단일화를 이해를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누수되거나 이런 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단일화가 그렇게 된다면 예. 오, 사실은 그 표가 뭐 빠지는 표가 아니고 그건 진짜 1 플러스 1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3자 구도 내진 4, 뭐 김재현 후보를 잘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3자 구도라고 저는 크게 보고 그 구도에서는 큰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0: 그렇게 되면 진짜 예측할 수 없는 3자 대결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내일부터는 28일부터는 이번 그 6.3 지방선거, 6.3 선거의 여론조사가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조사한 거는 이제 내일 이후로 뭐 공표할 수 있지만은 내일 이후 조사는 이제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야가 공통적으로 꼽는 격전지가 서울하고요. 부울경 그리고 대구, 충남 이 여섯 곳인데 이곳 선거 판세 뭐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두 분?
1: 일단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가 예. 맹추격을 했지만은 최근에 잇따른 이제 안전사고 이런 걸로 지금 선거 유세가 중단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책임론도 책임론인데 뭔가 본인이 재개하려고 했던 공격적으로 재개하려고 했던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가 지금 올스톱이거든요. 사실상 정원 후보가 좀 많이 유리해졌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충남 같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해서 결과를 민심은 모르는데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기는 쪽이 다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이제 2022년 지방선거도 그렇고 2018년 지방선거도 충청을 예. 다 싹쓸이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마지막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실제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 이제 결과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2022년에도 국민의힘이 다 가져갔잖아요. 예. 대선에서 이긴 다음에. 그래서 예. 여기도 지금 접전으로 붙었지만은 충청도도 거의 다 민주당이 가져갈 것 같다라는 거고 부울경이 핵심인데 그래서 울산은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경남이나 부산도 민주당이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이 3석 정도 그러니까 16개 시도지사에서 네. 한 3석에서 2석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지금 분위기보다는 조금 박하시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야권에서 이제 많이 올라오는 분위기라.
1: 야권에서 올라오지만은 그게 그러면 막 다 뒤집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민의힘이 가져갈 가능성이 전 조금 높아졌다고 보는데 경북은 원래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부울경 중에 그러면 다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부산은 이미 좀 전재수 후보한테 많이 유리해졌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예. 울산이나 경남에서 국민의힘이 하나 정도 이기면은 한 세 개 정도 이기지 않을까 전국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이정혜 의원님.
2: 저는 서울은 아직까지도 해볼 만하다. 뭐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여론조사도 많이 쫓아왔고 그리고 여론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지금 나온 것에 대해서 표본수가 몇 명이냐 이것도 그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 접전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만 아까 저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이 안전 관련돼서 이슈가 되긴 했죠. 근데 유권자들의 마음이라는 게 보면은 굉장히 순식간에 변할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서서문 사고 이후에 굉장히 좀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있었는데 김동하 의원인가요? 그분이 하셨던 그 현장에서 미소 짓는 부분을 어떤 언론에서 다뤘더니 그것이 기사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뭐 단톡방에서 정원호 후보를 지지하는 단톡방에서 이거에 대해서 사고가 잘났다. 아주 이것을 호재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도 예, 돌았습니다. 예.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이 사고를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를 정치의 유불리로 따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유권자들한테 아주 안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0: 그래서 전체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해볼 만하다. 그래서 서울은 16, 해볼 만하다. 16, 저는 서울만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의 두 배를 추종하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장주들의 강세에 힘입은 코스피는 8228로 장을 마감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0: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홈페이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된다는 안내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두 배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된 첫날 사전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사이트에 사람들이 몰려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삼전닉스 두 배 ETF에 투자하기 전에는 의무적으로 사전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이미 출시 전부터 교육 신청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 안 갖고 있었던 게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근데 투자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레버리지 ETF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 나도 이거를 한번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죠.
1: 삼전닉스 두배 ETF는 상장 첫날부터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하루 동안 4조 원 넘는 거래 대금이 오가며 ETF 시장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돌았고 18% 넘게 급등하는 등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미국발 기술주 훈풍까지 겹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한 SK하이닉스 주가는 9.3% 폭등한 224만 3천 원으로 종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32만 원대까지 올랐던 삼성전자는 상승폭을 줄여 30만 7천 원의 거래를 마감하며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의 상승세에 코스피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강세를 보였고 2.25% 오른 8,228, 역대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삼전닉스 두배 ETF에 대한 열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종목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실적 발표나 악재 등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내리면 음해복리 효과로 투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3: 현재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4: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원래 교수입니다.
3: 주가가 회복이 되더라도 중간에 복리로 계산해보면 오히려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1: 이런 가운데 강보합으로 출발했던 코스닥은 3.4% 내린 1130대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6.7원의 주간 거래를 시작해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소폭 내린 1501.2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성과급을 둘러싼 이번 삼성전자 노사 분규는 잠정 합의한 가결로 일단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훼손된 원삼성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5: 이번 반도체 호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내년 초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증권사들은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500조 이상으로 봅니다. 내후년 초에 나올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성과급은 12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노노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6: DX는 지금 600만 원이니까
4: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6: 내년이 지나고 나면 600만 원대 13억, 15억이 되게 된다면 예. 노노 갈등, 같은 삼성전자 내에서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5: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특정 사업부 독주로는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도 메모리 사업부의 호실적 뒤에는 비메모리인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부의 기여가 있었고 과거 메모리 부분이 적자를 냈을 때 모바일과 가전 부문이 흑자를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과급 논란 과정에서 사업부별 갈등이 폭발했고 인재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7: 스마트폰 팔고 또 냉장고 팔고 통신장비 팔아서
4: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입니다.
7: 반도체 부분 먹여 살렸고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문제가 이런 천문학적인 성과급은 과거에는 없었단 말이죠.
5: 이에 따라 훼손된 하나의 삼성, 원삼성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과 조직의 통합, 모두를 추구할 수 있는 보상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성경영진은 앞으로 5년간 5조 원을 투자해 상생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며 노사관계와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삼성전자는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 끝에 파업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 사태가 부른 노노 갈등과 주주 반발 문제 등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격렬했던 과정을 이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 삼성전자 노사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달 투쟁 결의 대회였습니다.
5: 임직원 절반 이상이 가입한

0: 한 거대 노조는 조합원 4만 명을 동원해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노조가 띄운 핵심 선결 과제는 바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통해 메모리 사업부 1인당 6억 원 수준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사측이 맞서면서 눈치 싸움만 한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예고된 총파업을 2주 앞두고 성사된 첫 사후 조정에서도 노사는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최대 100조의 피해가 예상되는 위기감 속 먼저 손을 내민 건 사측이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노조 사무실까지 찾아갔고 이재용 회장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1: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1: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0: 노사는 2차 사후 조정에 나섰지만 끝내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배분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3: 결과적으로 조정은
2: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
3: 종료를 했습니다.
0: 장소를 옮겨 다시 시작된 협상. 노사는 예고된 총파업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4: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2: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입니다.
4: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사는 이번 합의상을
2: 여명구 삼성전자 DS 부문 피플 팀장입니다.
4: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하지만 호황을 맞은 메모리 사업부에는 1인당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반면 가전 모바일 직원이 받는 금액은 600만 원으로 무려 100배의 차이가 나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노노 갈등에 불씨가 됐고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성과를 배당하는 게 우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5: 세저 영업이익의 12% 적산한다는
2: 민병관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입니다.
5: 본질을 벗어날 수 없으며
0: 반도체 사업 부문에 집중된 성과급 제도가 합의한 가결로 현실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노노 갈등과 다른 기업들로 번지고 있는 M% 성과급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입니다.
6: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금액이 일주일 사이 84억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금액은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5월 18일부터 24일 사이 236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21억 6천만 원이었던 일주일 전보다 약 84억 7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은 26.3%에 달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서약서에 썼는데 이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동일인 지정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7: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수습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8: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 경찰, 서울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대처 상황을 보고받은 윤 장관은 빠른 수습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철도운행 장애에 따른 교통대책과 잔해 등을 철거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윤 장관은 엄정한 원인 조사와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잔여교량 시설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철도운행 재개를 추진하겠다면서 40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경의선 철도는 이 작업이 끝난 뒤 개통됩니다.
9: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2: 임충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장입니다.
9: 사고 수습 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유가족에 대해서도 3인 1조로 꾸려진 전담 공무원이 29일까지 사망자 안치병원과 장례식장에서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부상자를 위해서는 치료비뿐 아니라 장애 등급에 따라 위로금,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7: 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이 이틀째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으로 철도 복구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고 잔해가 수습되고 열차가 정상 운행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서울역 전광판에 KTX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는 안내가 떠 있습니다. 현장 매표소에는 기차표를 바꾸거나 취소하려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코레일 열차 운행이 이틀째 차질을 빚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열차 운행 취소 통보를 받은 승객들은 계획했던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해야 했습니다.
11: 우리가 포항에 9시 23분 예약을 해서 가기로 됐는데 지금 나와서 출발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취소 문자가 떴어요. 포항이 2시 33분밖에 없네.
12: 아, 머리 아프네. 방법이 없다고 하니.
13: 아침 9시 8분 거 천안 가는 거를 끊었는데 그게 완전히 취소가 돼가지고 서울에서 천안 아산 가는 것도 없어가지고 9시 58분 거 입석을 끊었습니다.
10: 코레일은 KTX 서울역에서 행신역,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일부 구간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일부 구간이 조정되면서 고속선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66%, 전체 운행률은 80% 수준에 그쳤습니다. 코레일은 서울시의 잔해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과 레일 등을 점검해 정상 운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으로 철도 복구 작업을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작업이 지연될 경우 열차 운행 차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7: 서울 수서동 하수관 정비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도로. 노란색 경찰 통제선 아래로 땅이 깊이 패였습니다. 난 12시 20분쯤 노후 하수관 정비 공사 도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3명이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2명은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하반신이 갇힌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토사 붕괴를 막는 부목이 없었다는 현장 작업자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에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 강변북로를 달리던 택시에 불이 났는데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앞바퀴와 차량 엔진룸 일부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7: LG전자 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LG전자 임직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LG전자 사업장입니다. 오전 11시 20분쯤 이곳에서 상주하며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 60대 남성 A씨가 건물 2층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16: 흉기스러운 일을 발생했습니다. 동의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2: 사건 발생 건물 근무자입니다.
15: A씨가 휘두른 흉기에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각각 옆구리와 팔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7: 현장을 찍어봤어, 현장을. 뭐 차차 했죠, 뭐.
18: 그냥 이제 몰라서 못해서
15: 이후 A씨는 공항철도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서 10여 분가량 떨어진 마포구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15: 경찰은 협력업체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두 차례 전화를 걸었고 A씨는 마지막 통화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으니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A씨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역에 긴급 배치돼 있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7: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는 이란제 미사일임을 확인하고 공격 주체가 사실상 이란임을 결론지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정밀 조사 결과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 엔진은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것으로 추정되는 각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두는 이란의 대함미사일인 누르 또는 카데르와 비슷하다며 잔해물 색깔도 이란산 미사일 도장이나 색상과 같다며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IRIB가 미국과 협상 중인 종전 양해각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협상안에 따르면 이란은 한 달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상업 선박 통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미군은 이란 인근에서 철수하고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또 이란이 오만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상 교통을 관리하고 항로를 통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군함은 이 협정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이 보유한 60% 고농축 우라늄 처리가 여전히 최대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란 손에 이 위협적인 카드를 쥐어준 건 역설적이게도 이란의 핵을 막겠다며 강경 압박에 나섰던 미국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현재 이란이 보유한 60%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 문턱인 90%로 가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원래 이란은 2015년 미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핵협정에 따라 우라늄 농축도를 3.67%로 엄격히 제한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경제 제재를 복원하자 이에 반발해 농축도를 20%로 올렸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2021년에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자 이란은 방어적 과시의 일환으로 농축도를 단숨에 6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적 압박이 이란의 핵 능력을 고도화할 빌미를 제공한 셈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고농축 우라늄은 현재 이란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됐습니다. 이란은 당장 핵무기를 만들진 않지만 언제든 수주 안에 핵폭탄을 조립할 수 있는 이른바 핵문턱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핵무장에 나설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 체제가 붕괴할 수 있는 만큼 고도화된 기술력만 쥐고 서방을 압박하는 겁니다. 과거 강경 일변도 정책이 결국 자충수가 된 셈입니다.
21: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은 끈질긴 협상으로 우라늄을 모두 해외로 빼내고 안전장치를 뒀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가 안 한 일을 할 용기를 부리며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짐 하임스 미 민주당 하원 의원입니다.
20: 하지만 이란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는 폭발 직전인 국내 경제난 타개입니다.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서 이란이 바로 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이유입니다.
21: 현지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가로 미국은 항구 봉쇄를 풀고 제재를 일부 완화할 예정입니다. AP통신입니다.
20: 스스로 자초한 이란의 핵문턱을 미국이 과연 어디까지 낮추고 통제할 수 있느냐가 이번 종전 협상의 최종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7: 중동 휴전 협상의 최대 쟁점인 이란 핵물질 처리와 관련해 중국 반출설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2015년 이란 우라늄을 러시아로 옮길 때 도왔던 카자흐스탄도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22: 이란에서 중재 외교를 펼치고 베이징으로 날아온 파키스탄 실권자 아심 무니르 육군 총장. 종전협정이 거의 체결됐다며 중국의 추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추가 역할이란 게 뭘까? 사우디아라비아 국영TV는 이란 핵물질 반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 440kg 처리와 관련해 이란이 중국으로 옮기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란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지만
21: 14개 항의 양해각서는 종전에 초점을

0: 맞추고 있습니다. 성사된다면 핵 문제는 향후 60일 동안 논의할 겁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1: 중국 당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0: 우린 또한 이란 핵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소화하기를 원합니다.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1: 이란 수뇌부를 차례로 만난 문이르와 전화 통화 뒤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핵물질을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고집을 꺾고 제3국 반출 또는 이란 내 폐기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세계 유일의 IAEA 전홍축 우라늄 은행 보유국인 카자흐스탄도 돕겠다며 반출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란의 60% 고농축 우라늄을 전홍축으로 희석한 뒤 되돌려주거나 IAEA 감독 아래 보관하는 구상입니다. 앞서 2015년 이란 전홍축 우라늄 11톤을 러시아로 빼낼 때 천연 우라늄 60톤으로 바꿔줬던 나라가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에 이란 핵물질을 넘기겠다는 역제안이 묘수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이틀째에도 서울시장 후보들은 유세 없이 수습과 애도에 집중했습니다. 자칫 자충수가 될까 양측을 겨냥한 날선 발언 없이 조용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3: 선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며 한껏 달아오르던 유세장은 서소문 붕괴 사고 충격음과 함께 이틀째 스피커가 멈췄습니다. 공행무진 공세를 주고받던 양당 서울시장 후보들도 차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희생자 3명의 빈소를 모두 찾아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출마로 시장직 정지 상태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현직에 버금가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거듭 현장을 찾은 뒤 빈소로 향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거대 양당 지도부도 묵념과 함께 나란히 선대위 회의를 가졌습니다.
4: 일동 차렷, 묵념, 바로.
5: 묵념, 바로.
3: 그간 안전을 화두로 공방을 벌여온 만큼 이번 사고가 접전 판세에 자칫 악재로 작용할까 캠프들은 극도로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양당 모두 사고 당일 내부 공지를 통해 언행부터 품행까지 신중을 요구했고 섣부른 정쟁화에도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보수 야권인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오세훈 시장 책임론을 제기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6: 제가 후보라면은 예, 저는
0: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6: 이 정도 사안이라면 GTX 문제도 발생을 했고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3: 살얼음판 분위기 속에 수서역에서 공사장 인명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후보들은 원활한 사고 수습을 촉구했습니다. 잔뜩 웅크린 기류 속에 시선은 사전투표 7시간 전에 열리는 TV토론회로 향하게 됐습니다. 정책 공약부터 도덕성 이슈까지 압축된 2시간 동안 모든 걸 쏟아붓기 위해 후보들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전직 총리와 부총리가 격전을 벌이는 대구에서 마지막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각각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시절 중책을 맡았던 상대를 비난하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대구시장 자리를 두고 격전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인 김 후보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로 일한 추 후보는 시종일관 부딪혔습니다. 특히 나라의 중책을 맡았던 시절 지역 이익에 반하는 정책 결정을 한 것을 꼬집으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8: 후보님께서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0: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무려
8: 한 4,400억이나 삭감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반도체 공장이 유치되고
9: 문재인 정부 시절에
0: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9: 우리에게 태양광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일부 조정한 것이지.
7: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 가운데 누가 주도하느냐를 두고도 날선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9: 국가안보시설인데 이걸 왜 대구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조달을 하라고 그러느냐.
8: 아니 그러니까.
9: 그래서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국가가 재정 지원해서 이 사업을 빨리 진전을 시키자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0: 아닙니까?
1: 그럼 주 후보께서 이 결정
2: 김부겸 후보입니다.
1: 군공항 이전 사업이기 때문에 기부대 양여다라고 못을 박았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과하고 그건 잘못됐다.
3: 또 추 후보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공소 취소 특검 대한민국의 주적까지 언급하며 김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김 후보는 우클릭 전략 당 지도부와 거리 두기로 화살을 피했습니다.
0: 대한민국의 주적은
2: 추경호 후보입니다.
0: 어디입니까?
1: 우리 국민의 생명과
2: 김부겸 후보입니다.
1: 안전을 위협하는 바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이죠.
3: 함께 토론한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는 두 후보를 싸잡아 비난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4: 내란 재판 피고인으로
2: 이수찬 개혁신당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4: 후보도 있습니다. 저는 선거 끝났다고 보따리 사서 어디 안 갑니다.
3: 정책 검증보단 정치 공방에 치우친 토론회를 지켜본 유권자들이 한 주도 남지 않은 선거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5: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진보당 전희영 후보가 김 후보로 단일화했습니다. 진통을 겪었던 민주당과 진보당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일정도 재개됐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진보당 전희영 후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범진보 진영이 막판 단일화를 이룬 겁니다. 두 후보는 후보 단일화로 내란 청산과 경남의 사회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7: 경남의 미래를
2: 김경수 경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7: 탄핵 반대 세력에 끌려다니면서 경남을 각으로 다시 되돌릴 후보냐의 선택입니다.
6: 민선 이후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첫 여성 후보였던 전희영 후보는 김경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8: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만이 벼랑 끝에
2: 전희영
8: 내몰린
2: 전 경남도지사 진보당 후보입니다.
8: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6: 경남도지사 선거 사상 첫 전현직 양자 대결에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측은 명분도 원칙도 없는 선거 공학적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 유해남 박완수 경남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수석 대변인입니다.
9: 정치공학은 검증된 실력을 이길 수 없으며 명분 없는 야합, 도중 운영 능력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6: 진통을 겪던 민주당과 진보당 울산시장 단일화도 새로운 물꼬가 트였습니다.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민주당 김상국 후보 측이 경선 중단을 선언한 지 사흘 만입니다. 진보당의 재경선 수용에 따라 민주당과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은 사전투표 전날 하루 동안 진행된 뒤 결과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제히 경남과 울산을 6.3 지방선거의 접전지로 꼽았습니다. 사전투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두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합종 연행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5: 범여권 연대가 주목받았던 경기 평택 의뢰선 단일화는커녕 김용남 조국 후보 간의 감정싸움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산 북갑에서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0: 조국혁신당은 20분 기자간담회 발언 대부분을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저격하는 데 썼습니다. 김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 때문에 민주개혁진영 전체 판세가 흔들리고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씨앗을 도저히 살릴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11: 김용남 후보에게서 민주시민들이 광장에서 그렇게 목 놓아 물러가라 외쳤던 나쁜 검사 그 자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 김용남 후보 캠프는 또 욕모닝이냐며 평택군 조국 후보에게 고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실형을 받고 복역했는지 본인 허물부터 봐라. 조국 후보 앞에 내로남불이 왜 자동 수식어처럼 붙는지 잊지 말라고 비꼬았고 입시 비리와 성추행, 불륜과 같은 민감한 표현까지 담았습니다. 당 지도부도 김용남 엄호 기조 속에 혁신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12: 조국 혁신당 그 주장은 조금 과장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10: 반면 평택을 보수 야권에는 훈풍이 부는데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는 최근 황교안 후보와 만났다면서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모으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3: 조심스럽게 여러 경로를
2: 유의동
13: 통해서
2: 국민의힘
13: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2: 평택을 재선거 후보입니다.
10: 부산 북갑은 후보 사이 사생 결단입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무소속을 뽑으면 이재명 정부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며 북구 주민은 가짜 보수, 패륜 정치에 속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박민식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와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돕는 표라며 투표로 단일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거 초반 단일화 기대감이 무색하게 감정 싸움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평택을 부산 북갑은 극적으로 합친다고 해도 상처받은 지지층을 그대로 흡수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2년 차 구상을 밝힙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등 주요 쟁점 현안을 둘러싼 이 대통령 입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윤용 기자입니다.
14: 지난해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취임 30일과 100일 그리고 신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공식 회견으로 100분간 기자들과 마주합니다.
15: 이번 회견은
16: 이규현 청와대 홍보수석입니다.
15: 1년을 되돌아보고 국정 2년 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4: 이번 회견도 기존처럼 정해진 각본 없이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변합니다.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이뤄집니다. 특히 쟁점 현안 가운데 6.3 지방선거 이후로 여당이 추진 시기를 미룬 조작기소 특검 법안이 우선 질문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따져보자는 건데 발의된 법안에는 이 대통령 본인이 기소된 사건이 포함돼 있고 공소 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돼 있어 이 대통령 생각에 시선이 쏠립니다.
17: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홍익표
16: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17: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1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이후 다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수도권 집값 대책도 비중 있게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추가 공급 방안과 함께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두고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올해 구체적인 경제 도약 비전은 물론 북중러가 밀착하는 국면 속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 구상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는 이전과 달리 이번 회견에선 대학 언론 기자인 대학생 2명에게 청년 세대의 고민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도 주기로 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8: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원래 거칠 생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결론이 내일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20: 증인도 그렇게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었다.
2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렀죠.
16: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21: 국무회의 안 할 거면 뭐 간담회 하러.
19: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이 중계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거짓 증언을 했고 지금도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단지 국무회의 바로 전에 나온 한 전 총리 발언 때문에 국무회의가 시행됐다고 보는 것은 대표적인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맞섰습니다. 오후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징역 5년 구형을 받은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1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같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허위 공문서를 만든 부분은 유죄, 이를 보관한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특혜 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해 공수처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용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있었지만 특혜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먼저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심 전 총장 딸이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합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걸로 봤습니다. 또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된 점은 실무자들이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 전 총장 아들이 장학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채용 대상자의 경력 서류 위조와 외교부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확인돼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부와 외교원 소속 공무원이 응시 요건을 축소하고 변경한 행위와 잘못된 경력을 인정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8: 일본판 CIA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창설 법안이 결국 일본 국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빠르면 7월쯤 조직을 꾸리고 바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야당에서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법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1: 찬성 187표, 반대 58표로 본 법안은 가결됐습니다. 세키고치 마사카즈 일본 참의원 의장입니다.
22: 일본 국가정보국 창설 법안이 마지막 단계인 참의원 문턱도 넘었습니다.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다수 찬성하면서 이변 없이 통과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미국 CIA 같은 중앙정보기관을 만드는 법입니다. 일본 정보기능은 현재 다섯 곳에 분산돼 있는데 이제는 하나로 합쳐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령탑은 다카이시 총리가 맡고 조직에는 관방장관 등 핵심 관료 9명이 참여합니다. 국가정보국 설치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시가 내건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23: 정보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는 이번 법안은 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이것으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22: 법안이 통과한 만큼 일본 정부는 빠르게 속도를 내서 7월쯤 바로 조직을 출범할 방침입니다. 기존 총리 직속인 내각 정보 조사실을 개편하는 것이어서 비슷한 7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지금 상태로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정보기관 출범을 반대해왔습니다. 개인정보와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민주적 통제장치가 없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활동을 감찰하는 독립기관을 만들자고 대안을 내기도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1: 정보기관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주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 인권을 현저히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니키 마코토 일본 입헌민주당 참의원입니다.
22: 다카이치 총리는 외국의 첩보 활동 등을 단속하는 스파이 방지법과 해외에서 정보를 모으는 대외정보청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민에게 정중히 설명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힘을 가진 정보기관의 부작용 또한 큰 만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대구시장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함께 언급된 또 다른 여론조사는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 ARS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계란을 구매할 때 왕란과 특란 중 어떤 걸 고르시나요? 어느 것이 더 큰지 몰라 혼란을 느낄 때 있으셨죠? 앞으로는 계란 크기 표시가 더욱 쉽게 바뀝니다.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란 중량 규격 명칭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계란 크기를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으로 나눠 표시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를 각각 2X라지, X라지, 라지, 미디엄, 스몰로 바꿔 표시하게 됩니다. 중량 기준은 기존과 같습니다. 68g 이상은 2X라지, 60g 이상, 68g 미만은 X라지, 52g 이상, 60g 미만은 라지, 44g 이상, 52g 미만은 미디엄, 44g 미만은 스몰로 표시되죠. 이번 개편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포장재 교체와 현장 준비, 소비자의 혼선까지 고려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더 합리적으로 제품을 고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7: 듀엣토의 더 클래식.
8: 5월 27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9: 엘가가 작곡한 사랑의 인사, 핑커스 주커만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5월 27일 수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엘가가 작곡한 사랑의 인사, 핑커스 주커만의 바이올린 연주였어요.
0: 오는 31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는 핀커스 주커만의 내한 공연이 있습니다. KG 피라모닉의 연주회에서 협연을 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2일에는 부산 콘서트홀에서는 KNN 방송 교향악단과도 함께 연주할 예정입니다.
1: KG 피라모닉, KNN 방송 교향악단 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0: KG 피라모닉은 KG 그룹의 후원으로 작년에 새로 창단한
1: 아,
0: 오케스트라입니다.
1: 작년에.
0: KNN 방송 교향악단은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번이 10번째 정기 연주회라고 하네요.
1: 이 주커만 같은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가 신생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는 건 정말 흔하지 않네요.
0: 의외로 주커만은 오케스트라를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9년에도 애들레이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통영에서 공연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베를린 필이나 빈필 같은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갖고 같은 달에 무명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드문 종류의 활동을 하고 있네요.
1: 주커만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의 라이벌로 우리나라에 소개됐죠.
0: 줄리어에 대해서 갈라미안 교수 밑에서 같이 공부했고 리벤트리트 콩쿠르에서 공동 우승을 하면서 세계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그런데 이 콩쿠르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아이작 스턴이 주커만을 우승시키기 위해 여러 무리수를 두었고 결국 공동 우승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 주커만은 아이작 스턴이 발굴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리고 아이작 스턴은 당시 미국 음악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요.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뒤로도 아이작 스턴은 여러 가지로 주커만의 활동을 도와줬습니다.
0: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1: 바흐가 작곡한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중 2악장, 핑커스 주커만과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세인트 폴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바흐가 작곡한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중 2악장 핑커스 주커만과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세인트 폴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1: 이 핑커스 주커만은 한동안 정경화의 라이벌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사실 그 이후의 활동을 보면 정경화가 아무래도 앞서는 편이에요.
0: 그런데 핑커스 주커만은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지휘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1: 주커만이 지휘도 했군요.
0: 미국의 세인트 폴 체인버 오케스트라, 캐나다 국립예술센터 오케스트라 등 여러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맡았죠. 그리고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0: 네. 한국에 올 때마다 마스터 클래스도 계속 열고 있고 이번에도 부산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한다고 합니다.
1: 신예 오케스트라와 협연도 자주 갖고 젊은 음악가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이번 내한 공연에서 연주할 작품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중 3악장, 핑커스 주커만의 바이올린,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티 쥐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중국 당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수뇌부를 차례로 만난 문이르와 전화통화 뒤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핵물질을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고집을 꺾고 제3국 반출 또는 이란 내 폐기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세계 유일의 IAEA 전홍축 우라늄 은행 보유국인 카자흐스탄도 돕겠다며 반출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란의 60% 고농축 우라늄을 전홍축으로 희석한 뒤 되돌려주거나 IAEA 감독 아래 보관하는 구상입니다. 앞서 2015년 이란 전홍축 우라늄 11톤을 러시아로 빼낼 때 천연 우라늄 60톤으로 바꿔줬던 나라가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에 이란 핵물질을 넘기겠다는 역제안이 묘수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미군의 이란 남부 공격에 이란은 미국의 첨단 드론을 격추한 영상을 공개하고 항전 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3: 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이란군의 작전용 레이더 스크린 영상에 미군의 최첨단 장거리 무인 공격기 MQ-9이 포착됩니다. 잠시 뒤 무언가 쏜살같이 날아가더니 무인기가 폭발합니다. 이란 언론들은 이란 항공우주군의 최신 대공방어 시스템에 격추된 장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첨단 추적 회피, 스텔스 기능을 갖춘 미국의 F-35 전투기가 이란군에 포착됩니다. 이후 이란군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전투기가 그대로 달아났다고 이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란 영공을 침범해서 이루어진 방위 체계에 이란 대통령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관계자는 이란 남부 해안선을 침략자들의 무덤으로 만들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물밑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부사무총장은 양국이 호르무즈해협 봉쇄 해제에 대한 합의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이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공습을 확대하고 나서 레바논 도시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맞서 헤즈볼라도 이스라엘군을 겨냥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면서 교전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국영통신사는 이스라엘이 공습을 확대한 지 몇 시간도 채 안 돼 31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들 가운데에는 어린이 4명과 여성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돼 민간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주민들 피난을 경고한 레바논 마을이 50개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종식을 요구하며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공격 페달을 더 세게 밟겠다고 나서 종전 합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할 계획이었던 내각 회의를 백악관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악천후가 예상돼 내각 회의를 백악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 회의를 열기로 한 계획은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내각 회의에서 경제 성과와 외교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미군이 이란 남부 공습에 나선 뒤 이란이 반발하면서 이란과의 협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미국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가 호르무즈 해협 폐쇄 사태가 수개월간 지속하며 올여름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상업용 선박 통행량이 위기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우려한 미국이 이란과의 분쟁 확대를 극도로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 내일부터 이틀간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여론조사 공표도 오늘부터는 할 수 없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거의 최종 변수, 중도층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5: 서소문 붕괴사고 여파로 조용한 선거운동을 당부하긴 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현장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찾은 충남에선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국민의힘의 겨냥에선 대전 충남 통합 기회를 날려놓고 무슨 염치로 또 뽑아달라 하느냐고 맹폭했습니다.
6: 1년에 5조, 4년 동안 20조를 특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거둬찰 수 있을까?
5: 오후엔 수도권을 돌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와 힘 있는 여당 후보의 강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이재명 대통령

0: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를 민주당 표로 끌고 오겠다는 의도입니다.
1: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최대한 많은 분들을 우리 당의 지지자로 모시기 위한 노력들을 당연히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0: 지원 유세를 잠시 멈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의도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고공폭격을 이어갔습니다. 물가와 환율을 망친 정부가 기업 성과는 자신들 것인 양 생색내고 국민에겐 커피골의 자유도 뺏어간다며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2: 재판 취소 반대하고 스타벅스 불매운동 반대하는 모든 국민이 999일배입니까?
0: 장동혁 대표가 지지층 결집에 전념할 동안 송원석 원내대표는 외연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격전지인 경기 하남과 강원 영동을 돌며 정부 여당 견제가 절실하다. 중도층의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3: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사람이, 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0: 사전투표까지 앞으로 단 하루. 이제부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판세 가늠자가 사라진 일주일 동안 여야는 접전지에 화력을 집중하며 선거의 마지막 변수,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집토끼 단속도 게을리할 수 없는데 민주당은 전북, 국민의힘은 대구, 각 진영 텃밭에서의 격전이 예상됩니다. 안방에서의 치명타는 직격타인 만큼 지도부는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 사전투표를 앞두고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진보당 전희영 후보가 김 후보로 단일화했습니다. 진통을 겪었던 민주당과 진보당과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일정도 재개됐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진보당 전희영 후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범진보 진영이 막판 단일화를 이룬 겁니다. 두 후보는 후보 단일화로 내란 청산과 경남의 사회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6: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후보냐, 윤어게인가, 탄핵 반대 세력에 끌려다니면서 경남을 각으로 다시 되돌릴 후보냐의 선택입니다.
5: 민선 이후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첫 여성 후보였던 전희영 후보는 김경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7: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만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경남의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5: 경남도지사 선거 사상 첫 전현직 양자 대결에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측은 명분도 원칙도 없는 선거 공학적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8: 사전투표를 불과 이틀 앞두고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입니다. 정치공학은 검증된 실력을 이길 수 없으며 명분 없는 야합이 도중 운영 능력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5: 진통을 겪던 민주당과 진보당 울산시장 단일화도 새로운 물꼬가 트였습니다.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민주당 김상국 후보 측이 경선 중단을 선언한 지 사흘 만입니다. 진보당의 재경선 수용에 따라 민주당과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은 사전투표 전날 하루 동안 진행된 뒤 결과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제히 경남과 울산을 6.3 지방선거의 접전지로 꼽았습니다. 사전투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두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합종 연행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4: 9년 만에 선거 전에 등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엔 격전지 PK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의 막판 보수 결집 기대감에 부푼 모습인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대통령을 내세우다니 내란 정당답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발길은 P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중원 방문에 이어 세 번째 공개 유세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시작해 울산과 부산까지 선거의 여왕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발 디딜 틈 없는 북새통, 구름인파에 둘러싸인 박 전 대통령은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보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0: 울산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결과물이다. 많이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9: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건 국민의힘은 박근혜 효과의 한껏 부푼 모습입니다. 중도 부동층 표심을 등 돌리게 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지만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건 물론 격전지 단일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1: 단일화 끝까지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하겠습니다.
9: 접전지 표심 관리에 비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견제에 나섰습니다. 탄핵당은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깎아내렸는데 경계감은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12: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그런 사람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까 내란옹호 정당, 윤어게인 정당 이런 소리를.
9: 대구와 중원에 이어 PK 순회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이어 또 다른 격전지 강원도를 찾습니다. 선거의 여왕 등판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6: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12시간 전 상판이 내려앉는 전조 증상이 발견됐지만 보강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리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원격 점검을 진행했다면 참변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기 12시간 전 콘크리트 상판이 2.9cm 정도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고가가 곧 붕괴할 수 있다는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8: 무너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단차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밑으로 처졌다는 이야기거든요.
7: 하지만 경고등이 켜진 뒤에도 구조물을 고정하는 크레인 투입이나 지지대 설치 같은 안전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같은 날 오후 2시 반쯤 안전점검 시작 30여 분 만에 상판은 무너져 내렸고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위험을 미리 인지했던 만큼 인력 투입에 앞서 하중을 나누는 작업이 먼저였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9: 마지막까지 남았으니까 다른 부재들보다는 더 오래 부식이 가속화 됐을 거고 열차가 지나게 해서 반복적인 진동화 중이라든가 뭐 이런 에너지를 받았던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7: 또 사람이 직접 근접 점검을 하기보다 드론이나 로봇 같은 원격 장비를 먼저 활용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0: 드론을 띄우든 뭐 이거 센서를 박아놓고 거기서 움직임을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면서 했던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7: 실제 공사 시방서를 보면 구조물의 치마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버팀대나 지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의 경우 고가 아래로 철도가 지나가고 고압철

0: 연료가 흘러 보강 작업을 하기 쉽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현장이 방치된 사이 안전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이 이틀째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으로 철도 복구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고 잔해가 수습되고 열차가 정상 운행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서울역 전광판에 KTX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는 안내가 떠 있습니다. 현장 매표소에는 기차표를 바꾸거나 취소하려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코레일 열차 운행이 이틀째 차질을 빚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열차 운행 취소 통보를 받은 승객들은 계획했던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해야 했습니다.
3: 우리가 포항에 9시 23분 예약을 해서 가기로 됐는데 지금 나와서 출발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취소 문자가 떴어요. 포항이 2시 33분밖에 없네.
4: 아, 머리 아프네. 방법이 없다고 하니.
5: 아침 9시 8분 거 천안 가는 거를 끊었는데 그게 완전히 취소가 돼가지고 서울에서 천안 아산 가는 것도 없어가지고 9시 58분 거 입석을 끊었습니다.
2: 코레일은 KTX 서울역에서 행신역,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일부 구간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일부 구간이 조정되면서 고속선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66%, 전체 운행률은 80% 수준에 그쳤습니다. 코레일은 서울시의 잔해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과 레일 등을 점검해 정상 운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으로 철도 복구 작업을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작업이 지연될 경우 열차 운행 차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도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하루 만에 서울시 자료 확보에 나서며 본격적인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철거 공사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서와 당시 입찰 발주 계약서를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현장이 안전수칙에 맞게 움직였는지, 또 안전보다 공정이나 일정, 예산이 우선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따져볼 거란 관측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총경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현장 정밀 감식을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검찰도 별도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안전사고 분야 공인 전문 검사가 포함된 10명 규모의 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은 철거 계획 수립 당시 노후 교량의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또 구조물에서 2.9cm의 단차를 확인한 뒤 현장 통제와 안전 점검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작업 도중이 아니라 위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누가 어떤 근거로 진입을 결정했는지도 쟁점입니다. 또 발주처인 서울시뿐 아니라 시공사와 감리단의 업무상 과실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정부는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의 대한미사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격 주체도 사실상 이란으로 특정했지만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 엔진 모습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 엔진이 이란산 미사일의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체 잔해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제조사 것으로 추정되는 각인도 발견됐습니다.
8: 엔진의 경우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였고 부품에서

0: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 또 비행체 잔해 외관에서는 이란제 특유의 옅은 하늘색 도장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에서 생산하는 누르 계열의 대한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나무호가 이란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던 점도 이란제 대한미사일 사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란 내 정확한 공격 주체나 발사 원점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란을 향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을 공격 주체로 단정짓거나 고의성 여부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0: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고의성은 주관적인 영역과 관련이 되어서 그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그 고의성 자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나무호를 공격한 미사일 두 발 가운데 첫 발은 폭발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발표 뒤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하는 등 외교 경로를 통해 이란 측에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외교부는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제 미사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저녁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청사로 불러 정부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란 측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외교부 방문 이후 청사를 떠나면서 이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모두 부인한다면서 이란은 절대로 개입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아 동남권 투자와 육성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PK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언급했는데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그제 저녁 부산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부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전날 경남 창원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보고받은 데 이은 연 이틀 PK 지역 행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남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해양수산부가 출범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해운, 항만 사업 육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4: 국민주권정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입니다.
3: 특히 진정한 해양강국의 비전을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서 실현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해수부와 HMM 외에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의 신속한 추가 이전은 물론 교통과 물류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4: 항만과 공항,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 관광벨트를 구축해
3: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동남권은 남부 해양 수도권으로 키워내겠다는 국가 균형 발전 구상을 제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뒤엔 부산의 남항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는데 선거를 앞둔 터라 대통령의 동선을 두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당에선 높은 지지율의 대통령 후광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보수 야당은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을 집중적으로 찾는 이유는 뻔하다며 이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5: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십시오. 온 동네 다니면서 전통시장 다니면서 온갖 쇼를 다 하는데 이거 명백하게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3: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PK 행보는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선거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접전 지역을 찾았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시선 또한 적지 않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2: 9년 만에 선거전에 등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격전지 PK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막판 보수 결집 기대감에 부푼 모습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대통령을 내세우다니 내란 정당답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6: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발길은 P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중원 방문에 이어 세 번째 공개 유세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시작해 울산과 부산까지 선거의 여왕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발 디딜 틈 없는 북새통, 구름 인파에 둘러싸인 박 전 대통령은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보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7: 울산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결과물이다. 많이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6: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건 국민의힘은 박근혜 효과에 한껏 부푼 모습입니다. 중도 부동층 표심을 등돌리게 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지만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건 물론 격전지 단일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 단일화 끝까지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하겠습니다.
6: 접전지 표심 관리에 비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견제에 나섰습니다. 탄핵당은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깎아내렸는데 경계감은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9: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그런 사람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까 내란 옹호 정당, 윤 어게인 정당 이런 소리를.
6: 대구와 중원에 이어 PK 순회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이어 또 다른 격전지 강원도를 찾습니다. 선거의 여왕 등판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0: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와이튼 24 이어갑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임금 협상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70% 넘는 찬성으로 가결되며 삼성전자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최대 100배에 달하는 성과급 격차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노노 갈등의 단면이 투표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과 집행부가 노출한 임금 협상안을 두고 지난 엿새간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과반 찬성 73.7%로 무난한 가결이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노조원 6만 2천 명 가운데 4만 6천 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부문 직원 위주인 제일노조, 초기업노조의 80% 찬성, 4만 4천 명 물표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가결 직후 노사는 사내에서 조인식을 열고 한때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쟁의 국면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만 투표 결과엔 내부 노노 갈등의 불씨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제1노조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숫자가 만 명이 넘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 성과급을 받게 되지만 같은 반도체 부문에서도 성과급이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비메모리 사업부 조합원들이 박탈감에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성과급 600만 원 수준, 반도체 부문과 최대 100배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 모바일과 가전부문 노조원이 다수인 제2노조에선 80% 가까운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제3노조인 동행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데 이어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에 노사교섭 분리까지 거론하는 등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반도체 부문의 수장인 노태문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의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다독였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6: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교섭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 끝에 파업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 사태가 부른 노노 갈등과 주주 반발 문제 등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격동의 시간을 이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 삼성전자 노사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달 투쟁 결의 대회였습니다. 임직원 절반 이상이 가입한 거대 노조는 조합원 4만 명을 동원해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노조가 띄운 핵심 선결 과제는 바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통해 메모리 사업부 1인당 6억 원 수준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사측이 맞서면서 눈치 싸움만 한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예고된 총파업을 2주 앞두고 성사된 첫 사후 조정에서도 노사는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최대 100조의 피해가 예상되는 위기감 속 먼저 손을 내민 건 사측이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노조 사무실까지 찾아갔고 이재용 회장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9: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8: 노사는 2차 사후 조정에 나섰지만 끝내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배분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10: 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 종료를 했습니다.
8: 장소를 옮겨 다시 시작된 협상. 노사는 예고된 총파업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11: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2: 회사는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 하지만 호황을 맞은 메모리 사업부에는 1인당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반면 가전 모바일 직원이 받는 금액은 600만 원으로 무려 100배의 차이가 나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노노 갈등에 불씨가 됐고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성과를 배당하는 게 우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13: 세전 영업이익의 12% 적산 할당하는 어떤 노사 합의도 위장된 유업 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으며
8: 반도체 사업 부문에 집중된 성과급 제도가 합의한 가결로 현실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노노 갈등과 다른 기업들로 번지고 있는 N% 성과급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6: 삼성전자 노사가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 제도에 합의한 가운데 주주단체가 상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어제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건 상법에 어긋난 위법 배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 비로소 분배 대상이 된다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지 노사 자율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최종 타결되기까지 정부는 노사 양측에 여러 차례 중재를 압박했습니다. 장관부터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나선 끝에 총파업은 막았지만 개별 기업의 노사 분쟁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4: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가시화한 시점부터 정부는 노동부와 산업부를 중심으로 사태를 주시해왔습니다. 노사가 막판 협상 국면에 들어서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서 양측의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15: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4: 이어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해야 한다며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이례적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협상은 물꼬를 찾는 듯 보였지만 쟁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이 대통령은 총파업 하루 전 노조를 향해 적정선을 지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16: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고요.
14: 그러나 적자 사업부에도 성과급을 줘야 하느냐는 마지막 쟁점에 이견을 드러내며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구원투수로 등판한 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노사를 다시 테이블에 앉혀 직접 중재했고 결국 파업 90분 전 극적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17: 그래서 삼성전자 노사에 정부를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14: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도 가결되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는 일단 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개별 기업 노사 분쟁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이번 사례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됩니다. 정부 역시 이번 문제를 일종의 성장통으로 보고 기술 혁신으로 인한 부의 재분배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6: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12시간 전 상판이 내려앉는 전조 증상이 발견됐지만 보강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리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원격 점검을 진행했다면 참변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기 12시간 전 콘크리트 상판이 2.9cm 정도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고가가 곧 붕괴할 수 있다는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19: 무너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단차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밑으로 쳐졌다는 이야기거든요.
18: 하지만 경고등이 켜진 뒤에도 구조물을 고정하는 크레인 투입이나 지지대 설치 같은 안전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같은 날 오후 2시 반쯤 안전점검 시작 30여 분 만에 상판은 무너져 내렸고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위험을 미리 인지했던 만큼 인력 투입에 앞서 하중을 나누는 작업이 먼저였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20: 마지막까지 남았으니까 다른 부재들보다는 더 오래 부식이 가속화 됐을 거고 열차가 지나가서 반복적인 진동하중이라든가 뭐 이런 에너지를 받았던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18: 또 사람이 직접 근접 점검을 하기보다 드론이나 로봇 같은 원격 장비를 먼저 활용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1: 드론을 띄우든 뭐 이거 센서를 박아놓고 거기서 움직임을 이렇게 모니터링해가면서 했던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8: 실제 공사 시방서를 보면 구조물의 치마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버팀대나 지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의 경우 고가 아래로 철도가 지나가고 고압 전류가 흘러 보강 작업을 하기 쉽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현장이 방치된 사이 안전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6: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수습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22: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 경찰, 서울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대처 상황을 보고받은 윤 장관은 빠른 수습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철도 운행 장애에 따른 교통대책과 잔해 등을 철거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윤 장관은 엄정한 원인 조사와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잔여교량 시설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철도 운행 재개를 추진하겠다면서 40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경의선 철도는 이 작업이 끝난 뒤 개통됩니다.
23: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 확보와 피해자 지원, 사고 수습 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 유가족에 대해서도 3인 1조로 꾸려진 전담 공무원이 29일까지 사망자 안치병원과 장례식장에서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부상자를 위해서는 치료비뿐 아니라 장애 등급에 따라 위로금,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6: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서울시로부터 철거 공사 관련 안전관리 계획서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에 기재된 계획서와 함께 고가차도 철거 사업 관련 입찰 발주 계약서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그제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어제 새벽 4시간가량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정밀 감식을 벌였습니다.
4: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

0: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24 이어갑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12시간 전 상판이 내려앉는 전조증상이 발견됐지만 보강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리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원격 점검을 진행했다면 참변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기 12시간 전 콘크리트 상판이 2.9cm 정도 내려앉는 이상징후가 발견됐습니다. 고가가 곧 붕괴할 수 있다는 전조증상이었습니다.
5: 무너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단차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밑으로 쳐졌다는 이야기거든요.
4: 하지만 경고등이 켜진 뒤에도 구조물을 고정하는 크레인 투입이나 지지대 설치 같은 안전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같은 날 오후 2시 반쯤 안전점검 시작 30여 분 만에 상판은 무너져 내렸고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위험을 미리 인지했던 만큼 인력 투입에 앞서 하중을 나누는 작업이 먼저였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6: 마지막까지 남았으니까 다른 부재들보다는 더 오래 부식이 가속화 됐을 거고 열차가 지나게 해서 반복적인 진동화 중이라든가 뭐 이런 에너지를 받았던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4: 또 사람이 직접 근접 점검을 하기보다 드론이나 로봇 같은 원격 장비를 먼저 활용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7: 드론을 띄우든 뭐 이거 센서를 박아놓고 거기서 움직임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했던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4: 실제 공사 시방서를 보면 구조물의 치마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버팀대나 지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의 경우 고가 아래로 철도가 지나가고 고압 전류가 흘러 보강작업을 하기 쉽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현장이 방치된 사이 안전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3: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열차 호댁이 이틀째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으로 철도 복구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고 자대가 수습되고 열차가 정상 운행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서울역 전광판에 KTX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는 안내가 떠 있습니다. 현장 매표소에는 기차표를 바꾸거나 취소하려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코레일 열차 운행이 이틀째 차질을 빚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열차 운행 취소 통보를 받은 승객들은 계획했던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해야 했습니다.
9: 우리가 포항에 9시 23분 예약을 해서 가기로 됐는데 지금 나와서 출발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취소 문자가 떴어요. 포항이 2시 33분밖에 없네.

0: 아, 머리 아프네. 방법이 없다고 하니.
1: 아침 9시 8분 거 천안 가는 거를 끊었는데 그게 완전히 취소가 돼가지고 서울에서 천안 아산 가는 것도 없어가지고 9시 58분 거 입석을 끊었습니다.
2: 코레일은 KTX 서울역에서 행신역,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일부 구간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일부 구간이 조정되면서 고속선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66%, 전체 운행률은 80% 수준에 그쳤습니다. 코레일은 서울시의 잔해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과 레일 등을 점검해 정상 운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으로 철도 복구 작업을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작업이 지연될 경우 열차 운행 차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수습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 경찰, 서울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대처 상황을 보고받은 윤 장관은 빠른 수습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철도 운행 장애에 따른 교통대책과 잔해 등을 철거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윤 장관은 엄정한 원인 조사와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잔여 교량 시설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철도 운행 재개를 추진하겠다면서 40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경의선 철도는 이 작업이 끝난 뒤 개통됩니다.
5: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 확보와 피해자 지원, 사고 수습, 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유가족에 대해서도 3인 1조로 꾸려진 전담 공무원이 29일까지 사망자 안치병원과 장례식장에서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부상자를 위해서는 치료비뿐 아니라 장애 등급에 따라 위로금,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3: 정부는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의 대한미사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격 주체도 사실상 이란으로 특정했지만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 엔진 모습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 엔진이 이란산 미사일의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체 잔해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제조사 것으로 추정되는 각인도 발견됐습니다.
7: 엔진의 경우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였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6: 또 비행체 잔해 외관에서는 이란제 특유의 옅은 하늘색 도장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에서 생산하는 누르 계열의 대한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남우호가 이란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던 점도 이란제 대한미사일 사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란 내 정확한 공격 주체나 발사 원점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란을 향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을 공격 주체로 단정짓거나 고의성 여부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7: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고의성은 주관적인 영역과 관련이 되어서 그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그 고의성 자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 남우호를 공격한 미사일 두 발 가운데 첫 발은 폭발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발표 뒤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하는 등 외교 격려를 통해 이란 측에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외교부는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제 미사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저녁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청사로 불러 정부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란 측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쿠제치 주한 이란

0: 대사는 외교부 방문 이후 청사를 떠나면서 이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모두 부인한다면서 이란은 절대로 개입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아 동남권 투자와 육성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PK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언급했는데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그제 저녁 부산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부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전날 경남 창원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보고받은 데 이은 연 이틀 PK 지역 행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남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해양수산부가 출범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해운, 항만 사업 육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2: 국민주권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입니다.
1: 특히 진정한 해양강국의 비전을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서 실현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해수부와 HMM 외에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의 신속한 추가 이전은 물론 교통과 물류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2: 항만과 공항,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 관광벨트를 구축해
1: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동남권은 남부 해양 수도권으로 키워내겠다는 국가 균형 발전 구상을 제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뒤엔 부산의 남항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는데 선거를 앞둔 터라 대통령의 동선을 두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당에선 높은 지지율의 대통령 후광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보수 야당은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을 집중적으로 찾는 이유는 뻔하다며 이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3: 유정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십시오. 온 동네 다니면서 전통시장 다니면서 온갖 쇼를 다 하는데 이거 명백하게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4: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PK 행보는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선거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접전 지역을 찾았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시선 또한 적지 않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0: 9년 만에 선거전에 등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격전지 PK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막판 보수 결집 기대감에 부푼 모습인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대통령을 내세우다니 내란 정당답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5: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발길은 P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중원 방문에 이어 세 번째 공개 유세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시작해 울산과 부산까지 선거의 여왕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발 디딜 틈 없는 북새통, 구름 인파에 둘러싸인 박 전 대통령은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보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6: 울산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결과물이다. 많이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5: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건 국민의힘은 박근혜 효과에 한껏 부푼 모습입니다. 중도 부동층 표심을 등돌리게 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지만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건 물론 격전지 단일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 단일화 끝까지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하겠습니다.
5: 접전지 표심 관리에 비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견제에 나섰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깎아내렸는데 경계감은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8: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그런 사람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까 내란 옹호 정당, 윤 어게인 정당 이런 소리를.
5: 대구와 중원에 이어 PK 순회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이어 또 다른 격전지 강원도를 찾습니다. 선거의 여왕 등판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2: 제가 들어드릴게요.
13: 여기 앉으세요.
1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You know, I was wondering, you know, if you could keep on, because the force, it's got a lot of power, and it makes me feel like that.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0: 월드컵 킥오프.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YTN 24 이어갑니다.
5: 삼성전자의 잠정 임금 협상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70% 넘는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삼성전자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6: 다만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노노 갈등의 단면이 투표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과 집행부가 도출한 임금 협상안을 두고 지난 엿새간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과반 찬성 73.7%로 무난한 가결이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노조원 6만 2천 명 가운데 4만 6천 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부문 직원 위주인 제일노조, 초기업노조의 80% 찬성, 4만 4천 명 물표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가결 직후 노사는 사내에서 조인식을 열고 한때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쟁의 국면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만 투표 결과엔 내부 노노 갈등의 불씨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제일노조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숫자가 만 명이 넘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 성과급을 받게 되지만 같은 반도체 부문에서도 성과급이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비메모리 사업부 조합원들이 박탈감에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성과급 600만 원 수준, 반도체 부문과 최대 100배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 모바일과 가전부문 노조원이 다수인 제2노조에선 80% 가까운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제3노조인 동행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데 이어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에 노사교섭 분리까지 거론하는 등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반도체 부문의 수장인 노태문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의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다독였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5: 삼성전자 노사의 억대 성과급 합의가 투표에서 가결됐지만 성과급 배분 논쟁은 향후 산업계 전반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6: 삼성전자 주주들은 고정식 성과급 확대가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재계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8: 지난 2021년 SK하이닉스는 타사로의 이직을 막으려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은 실적에 따라 올해 초 연봉 1억 원 기준 약 1억 5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내년엔 1인당 6억 원 이상을 받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리고 5년 뒤 삼성전자 노조도 협상 끝에 사업성과, 즉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제도를 관철했습니다.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삼성전자 사리를 발판 삼아 다른 계열사 및 기업 전반으로 빠르게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계열사에서도 영업이익 연동 보상책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업 위기가 고조된 카카오에서도 노사 간의 핵심 쟁점으로 성과급 지급 방식이 거론되는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N% 성과급 요구가 새로운 기전으로 굳어질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고정된 성과급 산정 방식이 투자 여력을 제한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0: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반도체는 워낙 또큰 돈들이 계속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2: 특히 세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선 주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리스크를 함께 감수한 투자자가 기업 이익을 우선 공유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게 주주들의 생각. 주주단체는 노사 합의만으로 회사 이익을 배분하는 건 위법이라며 합의한 성과 배분 부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3: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 할당하여 회사 외부로 자금을 유출하는 어떠한 합의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강행위 중에 정면에 위반되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2: 삼성전자 내부의 성과급 전쟁은 일단락됐지만 기업의 영업이익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4: 성과급을 둘러싼 이번 삼성전자 노사 분규는 잠정 합의한 가결로 일단 봉합됐습니다.
5: 하지만 훼손된 원 삼성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번 반도체 호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내년 초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증권사들은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500조 이상으로 봅니다. 내후년 초에 나올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성과급은 12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노노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7: DX는 지금 600만 원이니까 올해는 600만 원대 6억이지만은요. 내년이 지나고 나면 600만 원대 13억, 15억이 되게 된다면
5: 예.
7: 이 노노 갈등, 같은 삼성전자 내에서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6: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특정 사업부 독주로는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도 메모리 사업부의 호실적 뒤에는 비메모리인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부에 기여가 있었고 과거 메모리 부분이 적자를 냈을 때 모바일과 가전 부문이 흑자를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과급 논란 과정에서 사업부별 갈등이 폭발했고 인재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8: 스마트폰 팔고 또 냉장고 팔고 통신장비 팔아서 거기서 번 돈으로 반도체 부분 먹여 살렸고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문제가 이런 천문학적인 성과급은 과거에는 없었단 말이죠.
6: 이에 따라 훼손된 하나의 삼성, 원삼성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과 조직의 통합, 모두를 추구할 수 있는 보상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성경영진은 앞으로 5년간 5조 원을 투자해 상생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며 노사관계와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이번 삼성전자 사태는 우리 사회에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에 대한 숙제를 안겼습니다.
5: 정부는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다음 주 긴급 토론회를 출발점으로 사회적 대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9: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의 결과다. 삼성전자 노조에 잠정 합의한 가결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합원 간 성과급 차이만큼 고민이 컸을 거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성공이 노사 헌신에 더해 국가와 지역사회 지원이 합쳐진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동반 성장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김 장관은 더 나아가 이제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지 후속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사회연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 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상황에선 대기업 정규직이 초과 이익 일부를 협력업체 비정규직과 나누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10: 제 편대로 하면 나는 뭐 제 편대로 함께 살자. 원화청이 함께 살고 지역이 함께 살고 국부도 축적되고 되는 그런 방향으로.
9: 다만 기업이 정당하게 거둔 이익에 대한 배분 권한은 정부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며 다음 달 1일 예정된 긴급토론회가 논의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4: 서소문.

0: 일본 고가차도 붕괴 12시간 전 상판이 내려앉는 전조 증상이 발견됐지만 보강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리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원격 점검을 진행했다면 참변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서서문 고가차도가 무너지기 12시간 전, 콘크리트 상판이 2.9cm 정도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고가가 곧 붕괴할 수 있다는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2: 무너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단차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밑으로 처졌다는 이야기거든요.
1: 하지만 경고등이 켜진 뒤에도 구조물을 고정하는 크레인 투입이나 지지대 설치 같은 안전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같은 날 오후 2시 반쯤, 안전점검 시작 30여 분 만에 상판은 무너져 내렸고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위험을 미리 인지했던 만큼 인력 투입에 앞서 하중을 나누는 작업이 먼저였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3: 마지막까지 남았으니까 다른 부재들보다는 더 오래 부식이 가속화 됐을 거고, 열차가 지나게 해서 반복적인 진동하중이라든가 뭐 이런 에너지를 받았던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1: 또 사람이 직접 근접 점검을 하기보다 드론이나 로봇 같은 원격 장비를
2: 뭐 이거 센서를 박아놓고 거기서 움직임을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면서 했던 그런 건 얼마든지 할수 있단 말이에요.
1: 실제 공사 시방서를 보면 구조물의 치마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버팀대나 지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의 경우 고가 아래로 철도가 지나가고 고압 전류가 흘러 보강 작업을 하기 쉽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현장이 방치된 사이 안전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5월 28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아 동남권 투자와 육성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1: PK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언급했는데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그제 저녁 부산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부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전날 경남 창원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보고받은 데 이은 연 이틀 PK 지역 행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남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해양수산부가 출범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해운, 항만 사업 육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3: 국민주권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입니다.
2: 특히 진정한 해양강국의 비전을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서 실현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해수부와 HMM 외에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의 신속한 추가 이전은 물론 교통과 물류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3: 항만과 공항,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 관광 벨트를 구축해
2: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동남권은 남부 해양 수도권으로 키워내겠다는 국가 균형 발전 구상을 제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뒤엔 부산의 남항 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는데 선거를 앞둔 터라 대통령의 동선을 두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당에선 높은 지지율의 대통령 후광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보수 야당은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을 집중적으로 찾는 이유는 뻔하다며 이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십시오.
5: 송한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전통시장 다니면서 온갖 쇼를 다 하는데 이거 명백하게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PK 행보는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선거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접전 지역을 찾았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시선 또한 적지 않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0: 9년 만에 선거전에 등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격전지 PK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1: 국민의힘은 막판 보수 결집 기대감에 부푼 모습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대통령을 내세우다니 내란 정당답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6: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발길은 P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중원 방문에 이어 세 번째 공개 유세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시작해 울산과 부산까지 선거의 여왕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발 디딜 틈 없는 북새통, 구름 인파에 둘러싸인 박 전 대통령은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보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7: 울산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잘 사는 나라
5: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7: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결과물이다. 많이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6: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건 국민의힘은 박근혜 효과에 한껏 부푼 모습입니다. 중도 부동층 표심을 등 돌리게 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지만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건 물론 격전지 단일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 단일화 끝까지 하겠습니다.
5: 김도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6: 접전지 표심 관리에 비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견제에 나섰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깎아내렸는데 경계감은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9: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5: 그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9: 투입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까 내란 옹호 정당, 윤 어게인 정당.

0: 이런 소리를.
1: 대구와 중원에 이어 PK 순회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이어 또 다른 격전지 강원도를 찾습니다. 선거의 여왕 등판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한강벨트와 험지 경북을 연이어 방문해 막바지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철근 누락, 서소문 붕괴 사고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뒤 서울 강동구와 광진구, 마포구를 찾아 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벌입니다. 이후 험지로 꼽히는 경북으로 이동해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와 김천 구미시장 출마자들의 현장 지원 유세를 진행하고 번화가를 찾은 시민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3: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뒤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부터 현장 지원 유세를 다시 시작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충남 지원 유세 첫 일정으로 논산 화지 중앙시장을 찾아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등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어 충남대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고향이기도 한 금산을 찾아서 도보 유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4: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에 대한 본격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관련 내용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2: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12시간 전 상판이 내려앉는 전조 증상이 발견됐지만 보강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미리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원격 점검을 진행했다면 참변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기 12시간 전 콘크리트 상판이 2.9cm 정도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고가가 곧 붕괴할 수 있다는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6: 무너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단차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밑으로 처졌다는 이야기거든요.
7: 최명기 대한민국 현장 교수단 교수입니다.
5: 하지만 정보등이 켜진 뒤에도 구조물을 고정하는 크레인 투입이나 지지대 설치 같은 안전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같은 날 오후 2시 반쯤 안전점검 시작 30여 분 만에 상판은 무너져 내렸고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위험을 미리 인지했던 만큼 인력 투입에 앞서 하중을 나누는 작업이 먼저였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8: 마지막까지 남았으니까 다른 부재들보다는
7: 함은구 일제대 안전공학과 교수입니다.
8: 거고, 열차가 지나가서 반복적인 진동하중이라든가 뭐 이런 에너지를 받았던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5: 또 사람이 직접 근접 점검을 하기보다 드론이나 로봇 같은 원격 장비를 먼저 활용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9: 드론을 띄우든 뭐 이거 센서를 박아놓고
7: 김교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입니다.
9: 해가면서 했던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5: 실제 공사 시방서를 보면 구조물의 치마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버팀대나 지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의 경우 고가 아래로 철도가 지나가고 고압 전류가 흘러 보강 작업을 하기 쉽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현장이 방치된 사이 안전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2: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 검찰도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김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하루 만에 서울시 자료 확보에 나서며 본격적인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철거 공사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서와 당시 입찰 발주 계약서를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현장이 안전수칙에 맞게 움직였는지, 또 안전보다 공정이나 일정, 예산이 우선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따져볼 거란 관측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총경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현장 정밀 감식을 시작으로 수사의 속도를

0: 되는 모습인데 검찰도 별도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안전사고 분야 공인 전문 검사가 포함된 10명 규모의 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은 철거 계획 수립 당시 노후 교량의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또 구조물에서 2.9cm의 단차를 확인한 뒤 현장 통제와 안전 점검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작업 도중이 아니라 위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누가 어떤 근거로 진입을 결정했는지도 쟁점입니다. 또 발주처인 서울시뿐 아니라 시공사와 감리단의 업무상 과실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
1: 서소문 고가가 철로를 덮쳐 KTX 등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철도 복구 작업을 이번 주 안에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과장은 어제 사고 현장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내일 밤까지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면 30일 토요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늦어질 수 있다며 열화 현상이 많이 발견됐고 서수문 고가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상태라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임금 협상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70% 넘는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삼성전자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2: 다만 최대 100배에 달하는 성과급 격차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노노 갈등의 단면이 투표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과 집행부가 노출한 임금 협상안을 두고 지난 엿새간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과반 찬성 73.7%로 무난한 가결이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노조원 6만 2천 명 가운데 4만 6천 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부문 직원 위주인 제일노조, 초기업노조의 80% 찬성, 4만 4천 명 물표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가결 직후 노사는 사내에서 조인식을 열고 한때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쟁의 국면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만 투표 결과엔 내부 노노 갈등의 불씨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제일노조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숫자가 만 명이 넘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 성과급을 받게 되지만 같은 반도체 부문에서도 성과급이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비메모리 사업부 조합원들이 박탈감에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성과급 600만 원 수준, 반도체 부문과 최대 100배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 모바일과 가전부문 노조원이 다수인 제2노조에선 80% 가까운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제3노조인 동행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데 이어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에 노사교섭 분리까지 거론하는 등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반도체 부문의 수장인 노태문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의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다독였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1: 이렇게 삼성전자 노조 투표가 가결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성과급 배분 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결국 고용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4: 파업까지 치닫는 위기는 넘겼지만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배분 방식은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며 기업 입장에선 성과급이 고정비처럼 굳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서별로 또 원청, 하청 간의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결국 고용 안정성에 관한 논쟁에 불을 지필 거로 내다봤습니다. 높은 성과급을 주는 만큼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5: 성과급의 정규직 보호를 받는데 두 가지를 다 가져간다.
6: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님.
5: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뭐 사회적으로나 뭐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나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0: 이런 논의는 산업 현장에 AI 도입과 맞물려 증폭될 공산이 큽니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 메타는 전 세계 인력의 10%인 8천 명을 해고하고 AI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가 개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을 두고 노조가 반발하기도 했는데 피할 수 없는 물결이라는 시각도 공존합니다.
1: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0: 권오성
1: 노동생산성을
0: 연세대
1: 향상시키는
0: 법학전문대학원
1: 거는 이게
0: 교수입니다.
1: 흔히 말하는 워크쉐어링, 잡쉐어링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노동생산성이 되게 높아지는데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하게 되면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우리나라 최대 기업의 노사 협상 결과는 임금과 성과급 체계, 고용까지 노동 전반에 걸쳐 새로운 의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2: 카카오 노사가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본사 노사는 어제 오후 3시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카카오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는 이란제 미사일임을 확인하고 공격 주체가 사실상 이란임을 결론지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정밀조사 결과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 엔진은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것으로 추정되는 각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두는 이란의 대함미사일인 누르 또는 카데로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2: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저녁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청사로 불러 정부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란 측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외교부 방문 이후 청사를 떠나면서 이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모두 부인한다면서 이란은 절대로 개입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대국들의 거짓 깃발 작전이라면서 그런 작전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화가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더라도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PBS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P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이 제재 완화의 대가로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게 되느냐는 질의에 제재 완화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제재 완화의 대가로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 미국이 이란 주변에 주둔한 병력을 철수하고 해상 봉쇄도 푸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 하지만 백악관은 완전히 날조된 보도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4: 이란 국영방송이 미국과 협상 중인 종전 양해각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한달 안에 군함을 제외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미군은 이란 인근에서 철수하고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또 이란이 오만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상 교통을 관리하고 항로를 통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협상의 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란은 실질적인 검증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협상은 현재 양측이 초안 문구를 다듬으면서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의가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양해각서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형태로 승인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이란이 통제하는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그들이 공개한 MOU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도 이란 국영방송이 내보내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며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해각서에는 레바논 전선에 대한 휴전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의회 안보위 의원은 초안에는 1단계 조치로 미국이 모든 전선, 특히 레바논에서 60일간의 포괄적 휴전을 보장하도록 규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휴전 범위에 레바논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이스라엘의 반대로 미국과 이란 간 교전만 중단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5: 종전 양해각서 초안 내용에 대해 이란과 미국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지방선거의 변수를 짚어보는 YTN 기획 시리즈 지방선거 방정식 지식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마치 2018년 지방선거를 보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 선거를 말하는 인물, 구도 이슈 가운데 구도 이야기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2: 오늘의 이 승리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3: 국민은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늘어났습니다.
4: 8년 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여당은 14대 2라는 역사적 압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의 선거 구도는 이번 지방선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5: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6: 박근혜 당시 대통령입니다.
5: 사죄드립니다.
7: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6: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7: 선포합니다.
4: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허니문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 또한 8년 전 70% 안팎의 지지율을 달리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8: 결과는 부르부르 뻔할 수밖에 없고 저는 우려하는 것이 2018년도에 대국민 모을 빼고 다 삭설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4: 하지만 구도가 완전히 같진 않습니다. 2018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가 분열하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열돼 선거를 치렀지만 이번엔 대부분 지역이 1대1 대결 구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 무소속 출마, 그리고 윤어게인 논란으로 국민의힘 내홍이 계속되곤 있지만 양자 구도라면 막판 결집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 대선 직전엔 북미,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불어온 한반도 평화 훈풍은 정부 여당의 악재를 모두 집어삼켰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냉랭합니다. 야당이 이슈화하는 부동산 세금 문제나 조작기소 특검법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달라진 유권자 성향입니다. 8년 전 선거의 구도와 이슈는 민주당이 강남구청장까지 당선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하지만 현재 강남 3구는 부동산 이슈가 누적되며 보수 정체성이 뚜렷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른 지역도 선거 구도나 이슈보다 소득이나 부동산 등 자신의 생활에 밀접한 이슈에 반응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습니다. 8년 전과 닮긴 했지만 이번 선거를 예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0: 민선 9기 충북도정을 이끌 도지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1: 신 후보는 경제와 일자리, 세대교체를 앞세우고 있고 김 후보는 민선 8기 도정 성과와 연속성을 강조하며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는 이번 선거를 충북의 변화를 이끌 경제형 도지사를 뽑는 선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출신이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정책과 충북 현안을 빠르게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0: 충북을 이런 미래 충북으로 만들어가고 글로벌 경쟁 환경, 권역 내 경쟁 환경에서
11: 신용환 민주당 충북 도지사 후보입니다.
10: 특별도 충북을 1호 공약으로 선언했습니다.
9: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민선 8기 충북 도정을 이끈 현직 지사로 지난 4년 동안 뿌린 혁신의 씨앗을 민선 9기에서 완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송 K바이오 스퀘어 기반 조성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의료비 후불제, 도시농부 사업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12: 너무나 많은 일을 벌려놨고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1: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 도지사 후보입니다.
12: 미래를 더 확보해서 하던 일을 잘 마무리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서.
9: 신 후보는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투자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창업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도정 운영도 소통과 실용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10: 제가 벤처캐피탈 대표를 했던 경험을 10분 살려서
11: 넘어지고
10: 봅니다. 쓰러진 자들, 데스밸리를 넘어가지 못한 분들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갈 수 있는.
9: 김 후보는 민선 8기에서 추진해온 현안을 마무리하고 충북 발전의 기반을 더 넓히겠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송 동구장 건설을 통해 충북을 스포츠와 문화 공연의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12: 대형 공연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공연하고 한류의 이 나라를 빛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전시장 공연장을 만들어야겠다.
9: 새로운 경제 도정을 앞세운 도전자와 도정 성과의 완성을 내세운 현직 지사. 민선 9기 충북의 방향을 결정한 지역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0: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수습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1: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1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 경찰, 서울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대처 상황을 보고받은 윤 장관은 빠른 수습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철도운행 장애에 따른 교통대책과 잔해 등을 철거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윤 장관은 엄정한 원인 조사와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잔여교량 시설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철도 운행 재개를 추진하겠다면서 40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경의선 철도는 이 작업이 끝난 뒤 개통됩니다.
14: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 확보와 피해자 지원, 사고 수습
15: 임충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14: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유가족에 대해서도 3인 1조로 꾸려진 전담 공무원이 29일까지 사망자 안치병원과 장례식장에서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부상자를 위해서는 치료비뿐 아니라 장애 등급에 따라 위로금,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서울시로부터 철거 공사 관련 안전관리 계획서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이 기재된 계획서와 함께 고가차도 철거 사업 관련 입찰 발주 계약서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그제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어제 새벽 4시간가량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정밀 감식을 벌였습니다. 그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미군동에 있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0: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이 이틀째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1: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으로 철도 복구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고 잔해가 수습되고 열차가 정상 운행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서울역 전광판에 KTX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는 안내가 떠 있습니다. 현장 매표소에는 기차표를 바꾸거나 취소하려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코레일 열차 운행이 이틀째 차질을 빚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열차 운행 취소 통보를 받은 승객들은 계획했던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해야 했습니다.
17: 우리가 포항에 9시 23분 예약을 해서 가기로 됐는데 지금 나와서 출발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취소 문자가 떴어요. 포항이 2시 33분밖에 없네.
18: 아, 머리 아프네. 방법이 없다고 하니.
19: 아침 9시 8분 거 천안 가는 거를 끊었는데 그게 완전히 취소가 돼가지고 서울에서 천안 아산 가는 것도 없어가지고 9시 58분 거 입석을 끊었습니다.
16: 코레일은 KTX 서울역에서 행신역,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일부 구간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일부 구간이 조정되면서 고속선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66%, 전체 운행률은 80% 수준.

0: 그쳤습니다. 코레일은 서울시의 잔해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과 레일 등을 점검해 정상 운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으로 철도 복구 작업을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작업이 지연될 경우 열차 운행 차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이 투표 결과 가결됐습니다.
2: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 끝에 파업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 사태가 부른 노노 갈등과 주주 반발 문제 등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격동의 시간을 이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삼성전자 노사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달 투쟁 결의대회였습니다. 임직원 절반 이상이 가입한 거대 노조는 조합원 4만 명을 동원해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노조가 띄운 핵심 선결 과제는 바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통해 메모리 사업부 1인당 6억 원 수준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사측이 맞서면서 눈치 싸움만 한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예고된 총파업을 2주 앞두고 성사된 첫 사후 조정에서도 노사는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최대 100조의 피해가 예상되는 위기감 속 먼저 손을 내민 건 사측이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노조 사무실까지 찾아갔고 이재용 회장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4: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5: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4: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3: 노사는 2차 사후 조정에 나섰지만 끝내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배분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6: 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 종료를 했습니다.
5: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3: 장소를 옮겨 다시 시작된 협상. 노사는 예고된 총파업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7: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5: 최승우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7: 조합입니다. 회사는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5: 여명구 삼성전자 DS 부문 PP
7: 팀장입니다.
3: 하지만 호황을 맞은 메모리 사업부에는 1인당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반면 가전 모바일 직원이 받는 금액은 600만 원으로 무려 100배의 차이가 나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노노 갈등에 불씨가 됐고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성과를 배당하는 게 우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8: 세전 영업이익의 12% 적산 할당하는 어떤 노사 합의도 위장된 유업 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으며
5: 민경권 대한민국
3: 반도체 사업부문에 집중된
5: 대표입니다.
3: 성과급 제도가 합의안 가결로 현실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노노 갈등과 다른 기업들로 번지고 있는 N% 성과급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1: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1.7%로 높았던 점과 1,500원대 환율을 고려하면 이달 기준금리가 연 2.5%로 동결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동결이 되더라도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선 통화긴축을 의미하는 매파적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돼 귀추가 주목됩니다.
2: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한은이 지난 2월에 발표한 올해 성장률은 2%, 물가 상승률은 2.2%였는데 반도체 수출 호조와 고유가, 고환율을 고려하면 각각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전날 8,000피 탈환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배 ETF 출시로 두 종목 주가가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질주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연내 만 포인트 도달도 가능할 거란 증권사 전망이 나옵니다.
2: 한국부동산원이 5월 넷째 주 아파트값 동향을 발표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 매물이 빠르게 급감하면서 집값 상승 압력도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한동안 주춤했던 강남권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고 중저가 지역 상승세는 계속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이번 주에도 커졌을지 관심입니다.
1: 1분기 가구의 소득과 지출 등이 담긴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

0: 평균 소득은 542만 2천 원으로 한 해 전 같은 분기보다 4% 늘었고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득 증가율은 1.6%였습니다. 다만 소득 상하위 격차가 벌어져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5.59배로 한 해 전 같은 분기보다 확대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LG전자 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LG전자 임직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LG전자 사업장입니다. 오전 11시 20분쯤 이곳에서 상주하며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 60대 남성 A씨가 건물 2층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2: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의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이런 뜻이
1: 있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각각 옆구리와 팔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현장을 찾아봤어요,
4: 현장을.
1: 이후 A씨는 공항 철도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5: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서 10여 분가량 떨어진 마포구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1: 경찰은 협력업체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두 차례 전화를 걸었고 A씨는 마지막 통화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으니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A씨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역에 긴급 배치돼 있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6: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년간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를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때.
7: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정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첫 핵 추진 잠수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업을 장보고 N 프로젝트라 명명했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장보고 N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연료로 움직이는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원자력 발전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잠항 능력도 뛰어나고요, 속도도 2배 이상 빠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그동안 우리 군의 숙원 사업이었는데요. 작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사안은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형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이라는 의미로 장보고 N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기술로 만드는 핵잠수함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면서도 핵연료로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사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핵무기를 보유 개발하지 않고 핵비확산 의무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5월 28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중 행진곡 그리고 트랩파 이혁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5월 28일 목요일 듀엣토요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중 행진곡 그리고 트랩박 2역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오늘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회가 있습니다. 작년 쇼팽 콩쿠르에서 많은 화제를 모은 형제 피아니스트 2역 2호가 협연을 하고 요엘 레비가 지휘를 맡습니다.
1: 지휘자 요엘 레비는 KBS 교향악단과 인연이 깊습니다. 2014년부터 19년까지 9대 음악감독을 지냈는데 오랜만에 다시 KBS 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0: 그런데 오늘 롯데콘서트홀에서는 서울시향의 연주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회를 이어갑니다.
1: 서울시향은 마르쿠스 슈텐츠가 지휘를 하고요.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루즈만이 협연을 하는데 마르쿠스 슈텐츠도 서울시향과 인연이 있는 음악가입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서울시향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있었고요. 오랜만에 다시 서울시향과 호흡을 맞추는 거고요.
0: KBS 교향악단과 서울시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렇게 같은 날 연주회를 하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일 같습니다. 과연 관객들은 어느 공연을 갈까요? 연주하는 작품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작품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1: 네, 2혁 2호 형제가 KBS 교향악단과 연주하는 곡은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프랑스 작곡가 플랑크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디단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향의 연주회에서는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한 영국 작곡가 월턴의 교향곡 1번이고요. 두 곡 모두 우리나라에서 자주 듣기 힘든 곡입니다.
0: 오케스트라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 접하는 곡, 더군다나 20세기 음악은 연습도 많이 해야 하고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1: 근데 그건 저희 같은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불렀던 곡을 한두 번 연습하고 무대에 서지만 현대음악, 창작 오페라를

0: 월턴의 교향곡 1번 중 2악장 앤드류 리튼이 시위하는 번머스 심포니의 연주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시장에서 연주할 작품이었고요. KBS 교향악단은 오늘 말러의 교향곡 6번을 연주합니다.
1: 몇 년 전부터 서울시향과 KBS 교향악단은 말러의 교향곡을 서로 경쟁하듯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향의 야판 츠베데는 말러 교향곡 전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KBS 교향악단에서는 정명훈의 지휘로 말러의 교향곡을 1년에 한두 곡씩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0: 이번에는 요엘 레비가 지휘합니다. 요엘 레비도 말러 교향곡 전문가인데 1988년부터 2000년까지 12년 동안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말러의 교향곡 음반을 계속 녹음하면서 큰 호평을 받았죠. KBS 교향악단을 맡았을 때는 말러의 교향곡 9번 음반도 발매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오랜만에 KBS를 다시 지휘하면서 말러의 교향곡을 고른 거네요. KBS 교향악단은 최근 정명훈과 함께 말러를 계속 연주하고 있는데 요엘 레비 입장에서도 KBS 교향악단이 최근에 발전된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음악회에서 연주할 작품입니다. 말러의 교향곡 6번 중 1악장 요엘 레비가 지휘하는 애틀랜타 심포니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우리 정부가 남우를 공격한 주체로 사실상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이란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미사일이 타격했다는 건데요. 다만 주한 이란 대사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부의

0: 공세적인 대응 예고에도 이란의 방어를 무너뜨리는 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 삼성전자가 써올린 성과급 문제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둘러싼 카카오 노사의 조정은 최종 결렬됐는데요. 노조는 다음 달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의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0: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경남 지역을 이틀 연속 찾아 동남권 투자와 육성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접전 지역을 찾은 건데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1: 9년 만에 선거전에 등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와 중원 방문에 이어 PK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결집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대통령을 내세우고 있다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0: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난 지 사흘째지만 현장에서는 추가 붕괴 우려에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으로 철도 복구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1: 삼성전자의 임금 협상안이 노조 투표에서 70% 넘는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주주들은 노사 합의만으로 회사 이익을 배분하는 건 위법이라며 무효 확인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0: 정부가 남호흡을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의 대한미사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격 주체도 사실상 이란으로 특정했지만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처리하는 방안을 용납할 수 없고 이란이 우라늄을 포기하더라도 제재 완화는 얻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2: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이뤄집니다. 관련 내용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0: 네, 정치권 소식,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아 동남권 투자와 육성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1: PK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언급했는데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그제 저녁 부산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부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전날 경남 창원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보고받은 데 이은 연 이틀 PK 지역 행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남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해양수산부가 출범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해운, 항만 사업 육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4: 국민주권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입니다.
3: 특히 진정한 해양강국의 비전을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서 실현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해수부와 HMM 외에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의 신속한 추가 이전은 물론 교통과 물류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4: 항만과 공항,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 관광벨트를 구축해
3: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동남권은 남부 해양수도권으로 키워내겠다는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제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뒤엔 부산의 남항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는데 선거를 앞둔 터라 대통령의 동선을 두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당에선 높은 지지율의 대통령 후광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보수 야당은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을 집중적으로 찾는 이유는 뻔하다며 이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십시오. 온 동네 다니면서
2: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온갖 쇼를 다 하는데 이거 명백하게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3: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0: TK 행보는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선거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접전 지역을 찾았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시선 또한 적지 않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 9년 만에 선거전에 등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격전지가 된 PK에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2: 국민의힘은 막판 보수 결집 기대감에 부푼 모습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대통령을 내세우다니 내란 정당답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3: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발길은 P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중원 방문에 이어 세 번째 공개 유세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시작해 울산과 부산까지 선거의 여왕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발 디딜 틈 없는 북새통, 구름인파에 둘러싸인 박 전 대통령은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보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4: 울산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결과물이다. 많이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3: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건 국민의힘은 박근혜 효과에 한껏 부푼 모습입니다. 중도 부동층 표심을 등돌리게 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지만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건 물론 격전지 단일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 단일화 끝까지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하겠습니다.
3: 접전지 표심 관리에 비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견제에 나섰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깎아내렸는데 경계감은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6: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그런 사람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까 내란 옹호 정당, 윤 어게인 정당 이런 소리를.
7: 대구와 중원에 이어 PK 순회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이어 또 다른 격전지 강원도를 찾습니다. 선거의 여왕 등판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네,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전직 총리와 부총리가 격전을 벌이는 대구에서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각각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시절 중책을 맡았던 상대를 비난하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대구시장 자리를 두고 격전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인 김 후보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로 일한 추 후보는 시종일관 부딪혔습니다. 특히 나라의 중책을 맡았던 시절 지역 이익에 반하는 정책 결정을 한 것을 꼬집으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9: 후보님께서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10: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9: 한 4,400억이나 삭감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반도체 공장이 유치되고.
11: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을 하면서
10: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11: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일부 조정한 것이지.
8: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 가운데 누가 주도하느냐를 두고도 날선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11: 국가안보시설인데 이걸 왜 대구 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조달을 하라고 그러느냐.
9: 아니, 그러니까.
11: 그래서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국가가 재정 지원해서 이 사업을 빨리 진전을 시키자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9: 그러면 추 후보께서 이 결정 공항 공공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기부대 양여다라고 못을 박았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과하고 아니, 그건 잘못됐다.
8: 또 추 후보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공소취소 특검 대한민국의 주적까지 언급하며 김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김 후보는 우클릭 전략 당 지도부와 거리 두기로 화살을 피했습니다.
11: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9: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바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이죠.
8: 함께 토론한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는 두 후보를 싸잡아 비난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12: 내란 재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10: 이수찬 개혁신당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있습니다.
12: 저는 선거 끝났다고 보따리 사서 어디 안 갑니다.
8: 정책 검증보단 정치 공방에 치우친 토론회를 지켜본 유권자들이 한 주도 남지 않은 선거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 네, 이번엔 서소문 고가도로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가 나오면서 통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 네, 현장 최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13: 네, 서소문 고가 사고 현장입니다.
1: 네, 사고가 나고 이제 벌써 사흘째가 됐는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13: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무너진 고가차도 일부인데요. 사고 당시처럼 고가 상판이 바닥으로 내려앉아 기울어져 있습니다. 찢어진 천막도 그대로 방치돼 있고 구조물 일부가 기둥에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사고 사흘째지만 추가 붕괴 위험성에 현장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경찰은 사고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시민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네, 현장이 상당히 위험해 보여서 철거 작업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13: 네, 철거를 시작하려면 우선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모를 추가 붕괴 우려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례로 철거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서울시는 어제 아침 철거 관련 작업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와 노동부 관계자들이 어제 저녁까지 현장을 점검했는데 일단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작업자를 받쳐주는 임시 구조물인 공중비계 철거만 우선 승인한 건데요. 상판을 떠받치는 보, 거더 등 나머지 구조물에 대한 철거 승인은 아직입니다. 서울시는 일부 승인만 받은 상황이라 바로 철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1시간쯤 뒤인 아침 7시부터 고용노동부 측과 현장 회의를 거쳐 철거 시작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전체 철거에 40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야 철도시설 복구에 나설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가능한 이번 주 안에 복구를 마칠 계획이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 사고 현장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1: 경찰은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 검찰도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하루 만에 서울시 자료 확보에 나서며 본격적인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철거 공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계획서와 당시 입찰 발주 계약서를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현장이 안전수칙에 맞게 움직였는지, 또 안전보다 공정이나 일정, 예산이 우선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따져볼 거란 관측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총경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현장 정밀 감식을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검찰도 별도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안전사고 분야 공인전문검사가 포함된 10명 규모의 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은 철거계획 수립 당시 노후 교량의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또 구조물에서 2.9cm의 단차를 확인한 뒤 현장 통제와 안전점검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작업 도중이 아니라 위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누가 어떤 근거로 진입을 결정했는지도 쟁점입니다. 또 발주처인 서울시뿐 아니라 시공사와 감리단의 업무상 과실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 네,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협상 진행 상황이 혼란스러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2: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처리하는 방안은 용납할 수 없고 대이란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네요.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낮 백악관에서 내각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군이 돌아가 끝장을 내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휴전에 앞서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던 이 대규모 공격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15: They want very much to make a deal.
16: 그들은 정말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우리도 그 상황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린 합의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을 끝내야만 할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2: 마크로 비용의 국무장관도 언제나 외교가 첫 번째 선택이지만 효과가 없다면 대통령에겐 다른 선택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 협상의 핵심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며칠 안에 진전이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16: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고 관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지켜보면 진전이 있을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미 국무장관입니다.
2: 이란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자신은 중간선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죠.
2: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이란이나 제3의 장소에서 폐기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었죠. 하지만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이나 러시아로 반출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6: 러시아나 중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제안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불편할 겁니다.
2: 또 미 PBS와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더라도 제재 완화를 얻지는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도 60%의 농축 우라늄 440kg을 내놓고 핵 프로그램 포기 등의 조치도 잇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동결 자산 해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15: No, we're not talking about any easing of sanctions or giving.
16: 아니요, 우리는 어떤 제재 완화나 자금 지원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재도 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행동할 때까지 우린 그 자금을 계속 관리할 것이고 옳은 일을 할 때 그들에게 돈을 돌려줄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2: 국제 수로를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면서 모든 국가가 이용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만도 다른 나라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날려버릴 것이라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동참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17: 네, 이란에서는 미국이 합의 타결을 일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요.
2: 이견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지만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합의를 기정사실화할 거라는 예상인데요. 이란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안에 합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측 협상 대표단 관계자는 미 해결 쟁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은 쟁점이 완전히 해결된 이후에만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란 정부가 전쟁과 반정부 시위 확산을 이유로 차단했던 인터넷 접속을 석 달 만에 풀었습니다.
17: 종전협상 국면에 대한 이란 정부의 자신감과 함께 장기 차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담 등이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8: 약 90일간의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 최장 기록으로 꼽힙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속에 상당수 국민이 SNS로 물건을 파는 등 온라인 시장에서 생계를 이어왔던 만큼 타격도 컸습니다.
16: 대부분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때문에 이번 인터넷 차단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골 고객들을 잃었죠. 게임 콘솔 판매원입니다.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게 어떻게 보상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지난 넉 달간 10년 전으로 퇴보한 것 같습니다. 시민입니다.
18: 이번 사태로 이란의 GDP 손실이 하루 4천만 달러를 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0: 저희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GDP 손실이 하루 4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파급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 이란 정부의 인터넷 재개 결정은 이런 경제 손실과 사회적 불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엔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이란 정부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짚었습니다. 석 달 만에 간신히 인터넷 먹통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정부의 통제와 검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강경파가 인터넷 복구에 반대하는 등 접속 환경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인터넷 자유화라기보다는 완전 차단에서 경제 현실을 고려한 통제 가능한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평가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우리 정부가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는 이란의 대한미사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2: 공격 주체도 사실상 이란으로 특정했지만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 엔진 모습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 엔진이 이란산 미사일의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체 잔해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제조사 것으로 추정되는 각인도 발견됐습니다.
20: 엔진의 경우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였고
10: 박윤주 외교부 1차관입니다.
20: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9: 또 비행체 잔해 외관에서는 이란제 특유의 옅은 하늘색 도장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에서 생산하는 누르 계열의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남우호가 이란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던 점도 이란제 대함 미사일 사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란 내 정확한 공격 주체나 발사 원점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란을 향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을 공격 주체로 단정짓거나 고의성 여부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20: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고의성은 주관적인 영역과 관련이 되어서 그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그 고의성 자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 남우호를 공격한 미사일 두 발 가운데 첫 발은 폭발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발표 뒤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하는 등 외교 격려를 통해 이란 측에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경제 뉴스입니다.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분규는 잠정 합의한 가결로 일단 봉합됐습니다.
2: 하지만 훼손된 원삼성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1: 이번 반도체 호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내년 초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증권사들은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500조 이상으로 봅니다. 내후년 초에 나올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성과급은 12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노노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22: DX는 지금 600만 원이니까 올해는 600만 원대
10: 6억. 장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22: 내년이 지나고 나면 600만 원대 13억, 15억이 되게 된다면 예. 노노 갈등, 같은 삼성전자 내에서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21: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특정 사업부 독주로는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도 메모리 사업부의 호실적 뒤에는 비메모리인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부의 기여가 있었고 과거 메모리 부분이 적자를 냈을 때 모바일과 가전 부문이 흑자를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과급 논란 과정에서 사업부별 갈등이 폭발했고 인재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3: 스마트폰 팔고 또 냉장고 팔고 통신 장비 팔아서 거기서 번 돈으로
10: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입니다.
23: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문제가 이런 천문학적인 성과급은 과거에는 없었단 말이죠.
21: 이에 따라 훼손된 하나의 삼성, 원삼성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과 조직의 통합, 모두를 추구할 수 있는 보상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성경영진은 앞으로 5년간 5조 원을 투자해 상생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며 노사관계와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파업 위기를 넘겼지만 수없이 많은 과제가 던져졌습니다.
2: 특히 노노 갈등과 주주 반발 문제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격동의 시간을 이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1: 삼성전자 노사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달 투쟁 결의 대회였습니다. 임직원 절반 이상이 가입한 거대 노조는 조합원 4만 명을 동원해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노조가 띄운 핵심 선결 과제는 바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통해 메모리 사업부 1인당 6억 원 수준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사측이 맞서면서 눈치 싸움만 한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예고된 총파업을 2주 앞두고 성사된 첫 사후 조정에서도 노사는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최대 100조의 피해가 예상되는 위기감 속 먼저 손을 내민 건 사측이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노조 사무실까지 찾아갔고 이재용 회장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0: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1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0: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21: 노사는 2차 사후 조정에 나섰지만 끝내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배분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3: 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 종료를 했습니다.
16: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1: 노사는 예고된 총파업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4: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16: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입니다.
4: 회사는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16: 여명구 삼성전자 DS 부문 PP팀장입니다.
4: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 하지만 호황을 맞은 메모리 사업부에는 1인당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반면 가전 모바일 직원이 받는 금액은 600만 원으로 무려 100배의 차이가 나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노노 갈등에 불씨가 됐고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성과를 배당하는 게 우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5: 세전 영업이익의 12% 적산 할당하는 어떤 노사 합의도 위장된
16: 민경원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입니다.
21: 반도체 사업 부문에 집중된 성과급 제도가 합의안 가결로 현실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노노 갈등과 다른 기업들로 번지고 있는 N% 성과급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1: 이 불똥은 카카오로도 튀었습니다. 카카오 노사는 결국 이견도 좁히지 못했습니다.
2: 노사가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24: 카카오 노사의 2차 조정도 결렬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8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겁니다.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부분은 성과 보상 구조입니다. 사측은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뺀 영업이익의 10.2%를 성과급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맞서 노조는 해당 주식과 성과급은 별도라며 영업이익의 14%를 요구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노조 주장을 따를 때 직원 한 명당 성과급이 1,500만 원에 달하지만 사측 제한을 적용하면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노조 측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하며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특히 이미 쟁의권을 확보해 투표로 파업을 가결했던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 4곳까지 아우르는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 사측은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조와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2: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금액이 일주일 사이 84억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금액은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5월 18일부터 24일 사이 236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7: 321억 6천만 원이었던 일주일 전보다 약 84억 7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은 26.3%에 달했습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뒤 신세계그룹 측은 굉장히 많은 매출 감소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스타벅스 앱 신규 설치는 3만 6천여 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23% 넘게 줄었습니다.
1: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신현성 총재 취임 뒤 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1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늘 국내 주식 보유 비중 상향 여부를

0: 결정합니다.
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 국세청이 예산 42억 원을 들여 500명 규모로 가동한 체납 관리단을 통해 80일 만에 100억 원에 가까운 체납 국세를 거둬들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모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0: 둘째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9: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8: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9: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8: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9: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8: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0: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1: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0: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1: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0: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1: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2: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2: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6: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4: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5: 요즘 보험이 정말 다양해졌다곤 합니다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야 이런 보험까지 생겼어?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학교폭력보험인데요. 학폭이 이젠 교실 안 갈등을 넘어 부모들의 소송전, 심지어 보험의 영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죠.
16: 민지 아빠, 그거 들었어? 4반에 학폭이 됐잖아. 상대 부모가 소송까지 냈대. 손해배상 2,500만 원.
17: 아니 그거 뭐 서로 험담 좀 했다 뭐 그런 거 아니었어? 아, 그렇게 심한 건 줄은 몰랐는데.
16: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학폭 보험도 있다잖아.
17: 야 참. 야 이제는 학교 준비물에 교복, 가방 이런 게 아니라 보험인 시대가 오는 거야. 나 참, 난 참.
15: 단순 말다툼, 감정 싸움. 심지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다소 사소한 주장들마저 학폭위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학폭 기록이 대입에까지 영향을 주다 보니 부모들도 이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기 어렵게 됐다 하소연합니다.
16: 우리 애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런데 요즘은 또 그러면 안 된다네. 사과하면 가해 사실 인정했네 이렇게 본다는 거야.
17: 아이고 싸움은 애들이 했는데 참 정작 부모들이 전쟁이네 전쟁이야.
15: 뭐가 됐든 결국 중요한 질문은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이고 어디부터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으로 봐야 하는가 이 부분이겠죠.
18: 나 영지랑 혜민이 학폭 신고했어. 애들이 나 없을 때 DM으로 지들끼리 쟤 진짜 이상하지 않냐? 남자애 미친 거 아니야? 외모도 이상하다. 욕이란 욕은 다 했더라고.
19: 기분 나빴겠네. 그런데 그걸 어디에 올린 거야? 단톡방? SNS?
18: 아니, 지들끼리 DM한 건데 내가 우연찮게 봤어.
19: 그런데 그게 학폭이 되나?
15: 최근 법원도 바로 이 경계를 두고 꽤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고 있다고 하죠.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사과하면 정말 불리해지는 건지 과연 법원은 최근 학폭의 경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0: 네, 안녕하세요.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15: 저희 방송에서도 학폭 사건들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만 정말 근절돼야 할 사회적 문제죠. 근데 문제는 최근 학폭 신고와 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부분 같거든요. 변호사님 이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20: 네, 지금은 두 방향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 같으면 학교 안에서 풀렸을 감정 싸움이나 말다툼까지 생기부와 입시 문제 때문에 곧바로 학폭 신고와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늘었다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반대로 실제 피해가 적지 않은 사안에서도 가해 학생 측이 기록을 피하려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까지 총동원하면서 분쟁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학폭 사건이 계속 늘어서 전담 재판부를 두 배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금은 교육적 해결보다는 기록과 불이익을 둘러싼 법적 대응이 먼저 작동하는 흐름이 강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15: 일단 첫 번째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부터 짚어보죠. 최근 법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접수되는 학폭 사건 중 다수가 가볍지 않은 학폭 사안에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실제 학폭 처분을 취소한 사례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경우들이 있었나요?
20: 대표적으로 법원이 최근 소개한 사례들을 보면 한 살 많은 학생을 누나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싸가지 없다라고 말한 경우, 수련의 규율 위반을 두고 XX 어이없다고 비난한 경우, 또 실물과 사진이 너무 달라서 사기다라고 외모를 지적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표현 자체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때그때의 말 실수나 일회적 감정 표현을 무조건 학폭으로 넓게 포섭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말의 수위만 볼 게 아니라 반복성, 공개성, 관계의 맥락, 실제 피해 정도를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15: 청취자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이고 어디부터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으로 볼 것이냐? 법적으로는 그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까?
20: 이 법에 학교폭력의 큰 틀은 나와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으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그 경계가 기계적으로 딱 잘리지 않습니다. 법원도 최근에는 그 말이나 행동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피해자에게 도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반복됐는지, 몇 명이 함께했는지, 실제로 배제나 낙인이 있었는지 이런 맥락들을 세밀하게 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공개 SNS 게시글이라면 학폭이 될 수 있지만 외부 전파성이 없는 사적 1대1 대화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15: 그런데 요즘엔 학폭 기록 때문에 명문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면서 실제 가해행위가 있었음에도 가해 학생 측에서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제법 많다고 하는데 문제는 피해 학생입니다.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나요? 가해 학생 측에서 일단 소송해보고 잘 되면 다행,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까?
20: 네, 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학폭이 조치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을 했다고 처분 효력이 저절로 멈추는 건 아니고 별도로 집행정지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가해 학생 측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끝까지 다투는 동안 피해 학생은 다시 진술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초기에 사실관계를 촘촘히 정리하고 보호조치와 분리조치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경미한 사안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으로 빨리 정리하고 중대한 사안은 지연 없이 심의와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운영이 중대합니다.
15: 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느꼈던 순간은 예전 같으면 선생님들이 중간에서 아이들의 관계를 푸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괜히 중재했다가 사건 무마

0: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편파적이라고 문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담 조사관 제도가 들어오고 교사들도 교육적 중재자라기보다는 절차 안내자, 보고 담당자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학부모 민원이나 소송 부담 때문에 교사 입장에선 한마디 덧붙이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결국 학교의 신뢰가 약해질수록 분쟁은 더 빨리 학교 밖 법률시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DM이라든지 뭐 단톡방, 뭐 패매, SNS에서 오간 대화를 두고 학폭위에 신고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버 공간에서의 뒷담화나 조롱이 학폭으로 인정된 사례와 반대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비교를 통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이 비교해 보면 기준이 좀 분명해집니다. 인정된 사례는 피해 학생과 주고받은 문자를 SNS에 올려 외부에 퍼뜨리고 모든 과제에서 배제하고 선배를 통해 압박까지 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는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명예훼손이자 집단적인 배제 행위로 보면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학생 둘이 1대1 인스타그램 DM으로 피해 학생 헌담을 주고받은 것인데 법원은 그것이 피해 학생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비밀스러운 대화였고 전파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사이버 공간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 공개성, 전파성, 배제의 구조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1: 또 눈에 띄었던 판결이 따돌림은 2명 이상이 관여해야 한다. 이런 법원 판단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0: 이 법원은 집단 따돌림이라는 유형은 말 그대로 둘 이상이 함께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거나 공격하는 구조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사례에서도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말을 한 것은 문제될 수 있지만 혼자 한 행위를 두고 바로 따돌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말이 한 명이 한 괴롭힘은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자 했더라도 모욕, 명예훼손, 협박, 폭행 같은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선 행위의 이름을 정확히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1: 맘카페 같은 것들을 보면 요즘은 먼저 신고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 먼저 신고하기도 한다. 이런 하소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만약 별다른 근거 없이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학폭 신고를 했다든지 별일 아닌데 부풀려서 신고를 한 경우라면 오히려 신고한 쪽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학폭위에 신고되는 순간부터 학생이든 학부모든 상당한 정신적인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0: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신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가 느낀 피해와 법적 평가가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를 압박하려고 사실을 과장하거나 없는 일을 꾸며내고 캡처를 편집하거나 주변에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엔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 다른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기든 선제 신고든 결국 핵심은 누가 먼저 신고했느냐가 아니라 증거와 맥락입니다.
1: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폭 보험이라는 것까지 등장을 했어요. 이게 정확히 뭘 보장해 주는 거죠?
0: 상품마다 다르지만 크게 보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피해 학생 쪽에서 치료비, 상담비,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른 보장 등을 해주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사나 변호사 선임 비용처럼 분쟁 대응 비용을 담보하는 형태입니다. 이 교직원을 상대로 한 소송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름만 보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 아이가 고의로 폭행하거나 괴롭힌 책임까지 마음대로 덮어주는 만능 보험은 아닙니다. 보장 범위와 면책 사유가 제각각이고 특히 고의 행위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약관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1: 근데 보험이 있으니까 소송 가도 된다. 근데 변호사 비용이 지원이 되는 경우에 가해자로 지목돼도 보험으로 대응하면 된다. 이런 식의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닐지 걱정이거든요. 이런 보험이 학폭의 소송화를 더 부추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0: 그 우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비용 부담이 낮아지면 일단 끝까지 가보자 유인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학폭보험, 학폭 전문 로펌, 풀패키지 대응 같은 시장이 커지면서 교육적 해결보다는 법적 대응이 먼저 떠오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이 있다고 해서 없는 사실이 진짜가 되거나 불리한 사건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학폭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요즘은 차측 극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걸로 받아들여질까 봐 사과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0: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학폭 신고를 당했을 때 사과하면 정말 불리해집니까?
1: 결론부터 말하면 사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으로 끝장난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대응은 정말 미안한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하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은 차분히 정정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접촉금지 조치가 있거나 직접 연락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담임이나 상담교사 등 적절한 통로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게 학교폭력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려가 되는 5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반성의 정도예요. 근데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반성의 정도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1: 네,
0: 그렇다고
1: 맞습니다.
0: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는 사과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이찬혁의 파노라마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1: 엑스파일.
0: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 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5: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에 오는 전국의 하늘이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오전까지 곳에 따라 약하게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8도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이로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서서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로 붕괴된 사고 때문에 서섬 고가차도 지금 경찰청 사거리에서 서울 아리조 본부 앞까지 양방향 사고 처리 작업으로 전면 통제되어 있습니다. 사고로 경의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 서울역에서 행신역 구간에 KTX 운행이 전면 중단되어 있습니다. 출퇴근길 좀 불편이 있겠는데요. 중단의 열차는 모레 30일쯤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출근길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수원부 부근에서 2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는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9km 구간 정체입니다.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가는 길 행주대교부터 방화대교 지나 월드컵대교 남단까지 출근길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8: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9: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8: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1: All about news. YTN News FM.
1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2: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부산 영도구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김혜경 여사와 함께 근처 남항시장을 방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옷가게와 과일가게 등에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블루베리와 양파를 샀습니다. 또 김 여사, 참모진들과 시장 내 식당에서 회와 탕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부울경 지역을 순회하며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경남 진주 중앙시장 등을 찾아 박완수 경남지사와 한경호 진주시장 후보는 모두 경제 전문가라며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려내리라 믿는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오후엔 울산 남구 신정시장을 돌며 울산이야말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버지께서 노력한 결실이라 생각한다면서 김도겸 울산시장 후보와 김태규 울산 남갑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끊어진 경의선 철도 복구와 운행 재개까지 약 40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작업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잔여 시설물과 상판 철거, 전차선로 복구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장례와 치료비,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확정을 환영하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투표가 나온 뒤 SNS에 노사가 입장차를 넘어 회사의 미래와 국가 산업의 명운까지 고려한 책임 있는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제 갈등을 넘어 다시 전진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임직원과 투자자, 협력사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이 쌓아 올린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상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는 이란제 미사일임을 확인하고 공격 주체가 사실상 이란임을 결론지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정밀조사 결과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 엔진은 이란산 터보 제트 엔진과 유사하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것으로 추정되는 각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두는 이란의 대함미사일인 누르 또는 카데르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잔해물 색깔도 이란산 미사일 도장이나 색상과 같다며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이 고의로 우리 선박을 노렸는지 등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지금까지는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이란은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협상이 타결되거나 아니면 그냥 일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노사가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본사 노사는 어제 오후 3시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카카오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금액이 일주일 사이 84억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금액은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5월 18일부터 24일 사이 236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21억 6천만 원이었던 일주일 전보다 약 84억 7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은 26.3%에 달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어제보다

0: 0.36% 오른 56,644.2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02% 오른 7,520.36에, 나스닥 지수는 0.07% 오른 26,674.7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장중 약세를 보이다가 장 마감을 앞두고 낙폭을 만회하고 강보합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을 세운 건 지난해 10월 28일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신현송 총재 취임 후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7%로 높았던 점과 1,500원대 환율을 고려하면 이달 기준금리가 연 2.5%로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설문조사에서 채권 전문가 99%는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올해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발표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오늘 새벽부터 낮 사이 내륙 곳곳에 또다시 약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늘 내륙 곳곳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날씨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주말과 휴일에는 곳곳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9도, 습도는 91%입니다.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YTN 뉴스앱.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장성철의 뉴스 명단.
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성철입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선거는 지금부터 후보자도 당도 정말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당대표들은 동서남북 전국을 그야말로 홍길동처럼 누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이 땀에 나게 다니는데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선거 막판이 되니 의외의 인물들이 현장에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 그중에서도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 그게 참 마지막 순간까지 어렵고 힘든 거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스튜디오에 모시고 인천시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또 원내대표를 지낸 분으로서 현재 민주당의 선거 판세는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본격 개파토크 찐철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요.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민심은 전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네,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목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1호신문 민웅기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호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6: 네, 민 기자님, 첫 번째 뉴스 뭔가요?
5: 네, 첫 번째 뉴스는 정부 나무 타격 주체로 사실상 일한 지목입니다.
6: 네, 나무 피격 23일 만에 정부가 조사 결과를 내놨네요.
5: 네, 외교부는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산 대한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행체 엔진 잔해가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글자를 확인하는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공격 주체를 이란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증거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이란을 지목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6: 그러면 우리 한국 정부는 이란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5: 네,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어제 외교부 청사에 초치돼 박윤주 1차관과 40분가량 면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쿠제치 대사는 이란은 이 문제에 대해 다 부인한다. 절대 개입한 게 없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6: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요,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거예요?
5: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은 늑장 발표에 대응 방향도 지나치게 신중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이라고 소리쳤는데 남우호가 미사일을 두 방이나 맞았는데 한마디도 안 한다며 이 대통령이 눈치만 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6: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이란에 사과를 공식적으로 좀 요구를 했는데 네. 한국 정부가 이란에 더 강하게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5: 일단 외교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현재 대응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 엥?
5: 이번 전쟁 발발 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당한 각국의 선박이 이제 30여 대가 있는데
6: 네.
5: 그 사례들을 보면 피해국들이 주로 공격 주체를 지목하지 않고 자국 선박에 대한 공격 행위만 규탄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란산 미사일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지만 어디서 발사를 했는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란 대사 같은 경우에도 적대국들의 가짜 깃발 작전을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이제 여전히 한국 선박이 이제 25척 그리고 100명이 넘는 한국인 승무원들이 갇혀 있잖아요.
6: 네.
5: 그분들의 안전도 뭐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6: 네.
5: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을 고려해서 외교적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6: 참 외교는 어렵네요.
5: 네, 맞습니다.
6: 우리가 공격을 당했다라고 잠정적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는데 공격당한 쪽에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를 못한다. 참 어렵다. 네. 좀 드네요.
5: 그래서 외교의 모호성이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들도 모호성. 있잖아요.
6: 네. 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5: 네, 두 번째 뉴스는 코스피 사상 첫 8,200 돌파. SK 하이닉스도 시총 1조 달러 클럽 진입입니다.
6: 배 아파요. 이거 뉴스 들어야 돼요. 코스피 시장이 또 신기록 세웠네요.
5: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8,000피를 탈환하는 지 하루 만에 어제는 전날보다 2.25% 오른 8,228.70의 장을 마감하며 사상 최초로 8,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오전 장 중에 8,45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6: 이번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장을 이끈 거라고 봐야죠?
5: 네, 맞습니다. 미국 증시의 반도체 랠리를 그대로 옮겨받으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68% 오른 30만 7천 원, SK하이닉스는 9.31% 오른 244만 3천 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6: 이 두 종목이 대한민국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49%, 5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5: 어제 같은 경우에 종가 기준으로 50.4%.
6: 50.4요?
5: 네,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게 와, 사상 최초라고 하는데요.
6: 대단하네요.
5: 네.
6: 그러면서 SK하이닉스도 대업을 달성했다고요?
5: 네. 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6: 네.
5: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고 아시아에서는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글로벌로 봐도 주요 기업 시총 순위에서 12위를 기록해서 전날보다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단일 종목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이 다수 상장됐는데요. 여기에 몰린 시총의 합이 5조 원이 넘었습니다.
6: 5조 원이요?
5: 네.
6: 와.
5: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시총 역시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10월 코스피에 이제 ETF가 첫 선을 보인 지 24년 만이라고 합니다.
6: 요즘에 대한민국 국민이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5: 네.
6: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이 있는 분들과
5: 맞습니다.
6: 없는 분들.
5: 네.
6: 그렇게 나뉜다고 하는데 없는 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뭐 주가는 오르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뻐하지만 한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걱정도 좀 있네요.
5: 네. 당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시의 온기가 시장 전체로 퍼지지 않고
6: 네.
5: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 쏠림 현상이 심화돼가지고 반도체 외 업종들은 이제 대부분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920개 코스피 종목 중에 77개만 상승하고 826개는 하락했습니다.
6: 네.
5: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시장의 양극화나 이제 변동성 심화가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6: 네.
5: 정부 당국과 금융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6: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은 좀 늦었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5: 네.
6: 상당히 좀 많을 것 같고 저도 고민해요. 잡주를 팔고 지금 이 두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나.
5: 그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떨어지겠지 떨어지겠지 타이밍을
6: 그러니까요.
5: 보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거라서요.
6: 그러니까요.
5: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6: 아니, 저 방송이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5: 뭐. 네, 알겠습니다.
6: 세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5: 네, 세 번째 뉴스는 부산에 뜬 전현직 대통령 그 효과는 입니다.
6: 네, 어제로 6.3 지방선거가 딱 일주일 앞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격전지인 부산을 연 이틀 찾았다고 하네요.
5: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부산 영도구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김영삼 대통령이 꿈꾸셨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을 앞당기겠다며 해운 항만산업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전날 경남 창원 일정을 마친 뒤 부산으로 넘어와서 자갈치 시장을 찾았고 그 기념식을 마친 뒤에는 영도구 남항시장을 찾아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고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6: 네.
5: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전에 예정된 일정이고 지역경제 점검 차원이라고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노골적 선거 개입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6: 한 시민단체에서도 네.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 같은데
5: 맞습니다.
6: 여기 이제 식당을 예약을 했는데 식당 주인분께서
5: 처음에 모르셨다고
6: 네, 네. 누가 오냐고 계속
5: 네.
6: 그래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오니까 깜짝 놀랐다 그런 뒷보도도 있네요.
5: 맞습니다.
6: 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산 지원 유세에 나섰네요.
5: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으로 국민의힘 후보들 유세 지원을 나서고 있는데요.
6: 네.
5: 어제는 경남 진주와 울산에 이어서 부산 기장시장을 방문해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민식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 등을 지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박민식 후보 아버지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전사하셨다며 박민식 후보도 봉사할 기회를 주면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한 뒤 수감된 전 대통령을 선거 전면에 끌어들이는 것은 최소한의 성찰도 없는 퇴행 정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7: 전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활발하게 지역 방문을

0: 하고 선거 유세하는 거 처음 보는 현상 같은데
1: 네.
0: 부산 막판 표심에 영향을 좀 줄까요?
1: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에 부산 같은 경우에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가 이전을 했잖아요.
2: 네.
1: 그러다 보니까 부산 발전을 기대하는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 선거 같은 경우에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나 하정우 국감 후보가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로 이어지는 한 라인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것을 보고, 아,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진짜 적극적으로 밀어주겠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기장시장을 방문했는데, 시장 인구가 발 디딜 틈 없이 이제 인파가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영남에서는 박전 대통령이 아직 선거의 여왕이라는 영향력을 가늠해 볼수 있구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박민식 후보는 지원 유세 전에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권 충실한 앞잡이로 박전 대통령의 30년을 구형하고 단계로 보수 동지들을 모함했으면서 감히 보수 후보라고 말을 쓸 자격이 있느냐라고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각을 세웠는데, 한동훈 후보 역시 박정은 대통령 방문에 박전 대통령의 인품과 그동안의 삶을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유화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본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0: 이 영향력이 궁금한데 이제
1: 네.
0: 여론조사가 이제 27일까지 조사한 것만 이제 앞으로 발표할 수가 있는 거죠?
1: 네, 오늘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돌입합니다. 과거 역대 선거를 보면은 블랙아웃 기간 직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당락이 일치할 때도 있었고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남권에서 막판에 후보들 격차가 줄어들면서 격전지로 분류되는 곳이 다수 있잖아요. 부산시장도 그렇고 북갑 선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번 개표가 끝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론조사와 얼마나 맞을지 그것도 좀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곧 사전투표 날이죠.
1: 맞습니다. 내일부터입니다.
0: 투표 동료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사전투표는 내일과 내일 모레,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고 소중한 한표꼭 행사하셨으면
0: 네,
1: 좋겠습니다.
0: 선거는 과거냐 미래냐의 선택인데
1: 네.
0: 전직 대통령이 선거 유세하는 게 과연 이게 적절한가?
1: 네.
0: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마지막 뉴스 뭔가요?
1: 네, 마지막 뉴스는 삼성전자 임협 가결, 조직 분열 봉합은 과제입니다.
0: 네, 노조 투표 결과가 나왔죠?
1: 네, 맞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삼성전자 노조 투표 결과 95.5% 투표율에 찬성 73.7%를 기록해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노사는 최종 확정안을 가지고 2026년 임금협약 존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경제를 뒤흔들었던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는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0: 그 삼성전자 조직 내 노노 갈등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1: 네.
0: 두 직원들 사이에 성과급 액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1: 지금 알려진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은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00조 원으로 가정할 경우에 DS 반도체 쪽에 있는 DS 부문 내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특별 경영 성과금과 초과 이익 성과급 등을 고려하면 약 6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DX 가전 쪽이 있는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분의 1 수준입니다.
0: 일반 근로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엔 600만 원 특별 성과급도 되게 부러워할 텐데
1: 네, 저희도 뭐 부러운데요.
0: 6억 원이라는 돈은 참 상상을 못 하겠네요.
1: 네.
0: 알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뉴스 특보 민웅기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클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네, 유튜브 댓글로 RM킴9674님이 창앵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삽시다. 아이, 그래도 부러운 거 어떡해요. 하지만 즐겁게 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2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인천시장 후보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6: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네,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민주당은 서울, 부산, 대구 등 6개 지역을 경합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여기 인천은 빠졌습니다. 인천에선 유권자들의 표심이 넉넉히 민주당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스튜디오에 모시고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박찬대입니다.
0: 후보님 너무 여유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1: 아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목 잠긴 거 보세요.
0: 아니 저는요 네. 이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네. 보통 이제 이 시간은 출근길 인사하잖아요. 근데 좀 여유 있으시니까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인터뷰하신 거 아니에요?
1: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평소에 장성철 우리 앵커의 유수명당 종종 듣는데 한 번도 출연을 못해서
0: 네.
1: 그래서 꼭 출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0: 너무 감사해요.
1: 토론회가 어저께 자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0: 봤어요.
1: 네, 네 오늘 녹화 방송이 나오는데
0: 네.
1: 네. 그래서

0: 토론에 대한 아무래도 심적 부담 떨고
1: 아, 네.
0: 아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졌죠. 네.
1: 아우,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0: 네.
1: 안정적인 승리 확신하세요?
0: 아, 선거 안정적인 승리는 없습니다.
1: 없죠.
0: 네. 다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선거다.
1: 네.
0: 질수 없는 선거다. 이것이 오히려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그동안 삼선 의원이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번 선거를 치르기는 했는데요.
1: 네.
0: 그런데 그것은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였던 것 같아요. 질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도전하는 마음이었는데 이번에는 물론 도전자 입장이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구도라든가
1: 구도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0: 좋죠.
1: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율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0: 네, 아무래도 지방선거는 중앙
1: 그렇죠.
0: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1: 맞습니다.
0: 또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역대 20년 동안
1: 네.
0: 대선의 결과하고 같이 합을 계속 맞춰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질수 없는 선거라는 마음이 오히려 더 부담이 많이 되고 이 목이 이렇게 잠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그래도 얼굴과 표정과 목소리에서는 조금 여유가 보인다.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런 구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인천시장 선거가 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좀 제가 어제 유튜브로 좀 들여다보니까 유정복 후보와 좀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0: 네.
1: 조상님 문제라든지 장바구니 문제까지
0: 네.
1: 계속 좀 공격제로가 서로 오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일단 우리 캠프 쪽에서는 검증 단계에서
1: 네.
0: 지금 여러 뉴스 채널을 통해 가지고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이고 저쪽에서는 이제 좀 정서라든가 이런 거를 좀 건드리기 위해서 작은 부분들을 많이 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뭐 장바구니에 손을 넣었다 하는 게 무슨 내용인가 살펴봤더니
1: 네.
0: 제가 그 시장을 많이 다니는데요. 또 시장 합니다 이 말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시장 가서 얘기하면서 물건 많이 사셨냐? 그러니까 뭐 친절하게 장바구니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거 샀는지 이런 살피는 어떻게 보면 좀 다정한 그런 대화들인데 아 이런 것도 공격의 소재가 될수 있구나.
1: 네.
0: 좀 기발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1: 네.
0: 또 하나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경북 안동이거든요.
1: 네.
0: 예, 고성이시고 초대 국무령을 하셨던
1: 네.
0: 네, 석주 이상용 선생의 그분이 이제 종갓집 어른이시고
1: 네.
0: 우리는 그래도 꽤 가깝고 친밀한 집안이에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1519년에 만들어진 임청각이라고 하는
1: 임청각이요.
0: 99칸짜리 저택이 있는데
1: 네.
0: 우리 고성이 씨들은 다 임청각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1: 네.
0: 국난의 시기에 석주 이상용이 하셨던 그 독립운동 그리고 그 가족이 겪었던 고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1: 네.
0: 우리들은 다 임청각의 후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으로 살아오고 있다 보니까
1: 네.
0: 그것이 이제 뭐 임청각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선거에 뭐 이익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선거나 정치하기 이전부터 워낙 내밀하게 친밀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웠던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막 공격의 소재가 되는 걸 보니까 아, 이참 선거판이 무섭구나.
1: 근데 이제 22촌이라고 하더라고요.
0: 예, 저도 요번에 촌수 처음 알았어요.
1: 아, 촌수를 넘어서서 대단히 좀 친밀감 있게 각별하게 지내셨군요.
0: 그냥 같이 살았죠. 거의
1: 같이
0: 옆집에서. 네,
1: 살았어요?
0: 거의 같이
1: 네.
0: 살았죠. 그리고
1: 그분이 또 언론에다가 또 인터뷰하신 것도 봤어요.
0: 아, 그 종손이 저랑 동갑인데요.
1: 네.
0: 저하고도 우정을 쌓은 지가 무지
1: 편
0: 오래됐어요.
1: 들어준 거 아니에요?
0: 편 들어준 면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일화 중에 우리 석주 선생이 32년에 돌아가셔요.
1: 네.
0: 외아들이 42년에 안동으로 귀국해가지고 자결을 하세요. 그리고
1: 네.
0: 52년도에 하나뿐인 손자가 또 일찍 죽거든요.
1: 네.
0: 20년 사이에 3대가 그대로 망하는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집은 4대가 7남매가 있었는데 넷은 또 일찍 죽고 셋은 고아원에서 자라요. 그 정말 우리 안동 유림 중에 최고 명문가가 독립운동 하나 때문에 4대가 거의 멸망해서 사실 직계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고손이라고 하는 그 종손이 있는데 그 종손하고 저희는 아주 내밀한 집안.
1: 옆집에서 막 같이 사셨다 그런
0: 네,
1: 얘기를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1: 하시더라고요.
0: 부분 때문에 이렇게 평가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해서
1: 알겠습니다.
0: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후보님,
0: 네.
1: 매립지는 땅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대답 못하셨어요?
0: 아, 매립지는 땅은 아니죠. 네. 근데 땅으로 보이죠. 네. 네. 법적으로 보면 공유수면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퀴즈 가지고서 자꾸 물어보시는데 네. 제가 몇 번 대답을 해보니까 네. 맞추면 그 다음 퀴즈를 또 내고 아. 또 맞추면 그 다음 퀴즈를 또 내서 네. 틀리면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데 상대 후보가 그런 식으로 토론을 쭉 이끌어오더라고요. 네. 앞으로 인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얘기 듣지 않고 네. 준비 안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토론 상대로서는 뭐 좋은 파트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정쟁과 싸움의 대상으로만 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제 녹화 사실은 토론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저도 좀 짚어줬습니다.
1: 아, 그러셨어요? 내일 우리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인터뷰하니까요.
0: 아, 네,
1: 또
0: 네,
1: 여러 가지
0: 네.
1: 상황을 또 물어보도록 할게요.
0: 네, 네.
1: 그 유정복 후보가 최근에 가상자산 해외 은닉 의혹이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아요. 후보님 선대위 측에서는요. 유정복 후보 부부를 인천의 윤석열 김건희 부부다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어느 정도 큰 사안이라고 보세요?
0: 네, 이거 지금 유정복 후보 내외가 다 지금 관여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1: 심각해요?
0: 네, 네. 지금 JTBC 보도에 네. 공개된 녹취를 같이 들어보시면은요, 네. 날짜도 좀 묘해요. 12월 4일입니다.
1: 네, 네, 네.
0: 뭐 12월 4일하면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좀
1: 불법적인 비상계엄.
0: 그렇죠. 온 국민들이 예, 이 계엄 때문에 놀래서 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국회로 몰려들고 막 그다음에 막 계엄이 해제 의결이 나고 난 다음에 네. 재차 계엄이 일어날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온갖 사람들이 힘들어할 그때에 아, 이 코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녹취를 통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1: 네. 엊그저께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불법적인 거예요?
0: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죠.
1: 있습니까?
0: 네.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네. 유정복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형의 재산이다. 형이 5억 원에 되는 돈을 배우자한테 보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1: 네.
0: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그게 어떻게 신고의 대상이 안 되냐.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네. 명의가 되어 있는 후보자와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들은 신고하도록 지금 대법원 판례로
1: 그렇죠.
0: 나와 있거든요.
1: 당연하죠.
0: 예, 근데 그 부분을 누락을 했어요. 그래놓고 문제가 없다. 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지금 어거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12월 31일이 가상자산 신고 기준일이에요.
1: 그렇죠.
0: 그것이 처음 시행되기 바로 맞아요. 보름 전에 네. 해외 계좌로 옮기게 되거든요.
1: 네.
0: 그거 자체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드러나게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죠.
1: 네.
0: 그쪽 캠프의 설명으로는 배우자만이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재산조차도 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녹취를 보게 되면 유정복 후보가 직접 나와서 계좌는 몇 개가 있는지 다 빼낼 수 있는지 해외 계좌로 옮겨야 되는 건지 명의는 누구 거로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부부가 함께 관리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1: 네.
0: 유 후보가 몰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형의 재산이라고 보기에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 많고요.
1: 형의 재산, 명의가 형의 재산으로 되어 형의 계좌로 되어 있는 건가요?
0: 아니죠. 배우자의 아니요. 계좌로 되어 있는 거죠.
1: 그런데 형의 계좌 형의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0: 그냥 단순한 주장이죠. 그 주장의 근거를 봤더니 네.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는 거예요.
1: 네.
0: 계좌이체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이 형한테서 배우자에게로 옮겼다고 하는 물적 증거만 있을 뿐이지
1: 네.
0: 그것이 설명하는 것은 증여인지 차용인지
1: 네.
0: 아니면 투자인지 어떤 것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요.
1: 네.
0: 많은 국민들은 그 재산 자체는 부부가 같이 관리하고 있는 숨겨져 있는 재산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의혹인데 이거를 명백하게 사실은 설명하기 위해서는
1: 네.
0: 계좌의 그 지갑 주소를 공개한다든가 거래 내역을 살핀다든가 해야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산 공개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
1: 재산 공개 누락을 했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0: 네,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1: 네.
0: 그거 이상은 추가적인 의혹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고요.
1: 알겠습니다. 네. 내일 요 사항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탈탈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네. 제가 후보님 공약을 좀 살펴보니까 신산업 집

0: 집중 육성, 원도심 프로젝트, 수도권 인천 어디든 1시간. 이런 내용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1: 네.
0: 가장 핵심적인 공약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교통 공약, 그다음에 원도심 또 균형 발전, 이거는 늘 나왔던 얘기들이라
0: 네.
1: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시장의 역할이라고 봐요.
0: 네.
1: 원도심 균형 발전 우리 인천에 굉장히 오래된 수건이거든요.
0: 그렇죠.
1: 쉽게 해결되진 않죠.
0: 네.
1: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시장도 다 제시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0: 왜 성과를 못 냈어요 그동안?
1: 쉬운 일은 아니죠.
0: 네.
1: 창의적인 방법도 많이 요구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만의 특별한 부분은
0: 뭡니까?
1: 신산업 집중 육성 방법이에요.
0: 신산업이 뭡니까 그럼?
1: 예, 지금 우리 인천이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지방주도성장 5극 3특 체제 하에서 수도권의 일원인 인천이 어떻게 앞으로 미래산업을 지키고 먹거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집중하는 시장후보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흔히 요새 얘기하는 ABC 플러스 E 전략입니다.
0: 네, 네, 네.
1: 인천이 갖고 있는 강점을 한 단계 더 살릴 수 있는 신산업 성장은 무엇이냐. A는 AI,
0: 네.
1: B는 바이오,
0: 오.
1: C는 컬처. E는 해상풍력 에너지거든요.
0: 오, 네이밍 잘하셨네요.
1: 근데 이거 왜 인천이
0: 네.
1: 다른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냐. 수도권에 있으면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하는 것은 인천은 우리나라 최강의 물류도시예요.
0: 네.
1: 항만,
0: 그렇죠.
1: 공항, 도로, 철도. 여기에 AI를 입히자는 거예요.
0: 오.
1: 그거는 인천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국토에 균형 발전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는 것이고요. B는 바이오인데 누가 봐도 인천 최고의 바이오 도시죠.
0: 네.
1: 하지만 위탁 생산과 바이오 시밀러 중심입니다. 신약 개발의 메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급 R&D
0: 네.
1: 연구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인천 바이오 그래서 과기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0: 네.
1: 하는 부분이 있고요.
0: 네.
1: C는 컬처입니다.
0: 네.
1: 세계의 문물이 인천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K컬처가 인천을 통해서 나가는데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인천의 문화를 집적해서
0: 네.
1: 우리 미래의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키자 이거고요.
0: 네.
1: 해상풍력에너지는 옹진을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대비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랑 너무 잘하셨는데요. 후보님
1: 네.
0: 근데 지난 10일 날 인천의 지역발전에 대해 얘기하면서 대장동 무대를 좀 언급하셨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좀 비판을 받기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취지였는지.
1: 대장동 하면은
0: 네.
1: 많은 분들이 이제 연루된 범죄 이거를 결과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0: 인식이 그렇게 박혀 있어요.
1: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꺼냈던 이유는 뭐냐면
0: 네.
1: 대장동의 장점은 뭐였냐면 결합개발 방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0: 결합 방식?
1: 네.
0: 네.
1: 우리 인천에 산적한 현안이 엄청 많아요.
0: 네.
1: 유종복 시장이 말을 꺼내놓고 지키지 못했던 게 재물포 르네상스라는 사업입니다.
0: 네.
1: 원도심 개발을 위해서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겠다. 총 사업비가 얼마가 되냐면요.
0: 네.
1: 18조 8천억이 들어요.
0: 오.
1: 그중에 민간으로 얼마를 유치해야 되냐면 15조 6천억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0: 3분의 2 이상이네요.
1: 네. 거의 다죠.
0: 네.
1: 그래서 국비 1조.
0: 네.
1: 지방비 2조.
0: 네.
1: 나머지는 전부 다 네. 민간으로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0: 네.
1: 결합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동이 이런 거잖아요. 원도심 신흥동에
0: 네.
1: 한 2, 3천억 되는 공원을 짓는데 재정으로 안 되니까 대장동에 토지를 개발해서 주택지로 내놓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을 공익으로 환수하는 거였거든요.
0: 네.
1: 그 방식. 인천의 현안은 너무너무 많은데 재정으로 하는 데는 너무너무 한계가 있다. 풍부한 민간의 자금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잘 결합을 해서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면서 그리고 공공적 목적도 같이 달성해야 되는데 제가 회계사 출신이고
0: 네.
1: KDI라든가 이런 데서 제가 계속 자문위원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0: 네.
1: 잘 아는 분야입니다. 결국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풍부한 자금을 공적 목적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을 물론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측면으로 달을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 네.
1: 달은 안 보고 손가락도 아니고 손톱 밑 어떻게 보면 흠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어떻게 설계해 나가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후보님 대통령 긍정평가율 상당히 높잖아요.
1: 그렇죠.
0: 대통령께서 지역을 많이 다니시고 계세요.
1: 아, 우리 인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0: 거기 뭐 여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 네. 네, 네.
0: 이게 저 각 지역의 접전 지역에 민주당 후보에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1: 글쎄요. 대통령께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다녔다. 뭐 그런 시각은 저는 뭐 동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0: 아, 그래요?
1: 네.

0: 이렇게 비판의 성명을 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글쎄요, 뭐 그거는 그런 시각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동의하기 좀
0: 그럼 이렇게
1: 어렵습니다.
0: 여쭤볼게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전국 각 지역을 24곳을 다니면서 민생, 뭐 현안, 뭐 간담회, 뭐 여러 가지 뭐 민원을 듣는다. 그런 모임 행사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 아니냐? 이렇게 선거 중립 지켜라 비판 많이
1: 우리
0: 하셨잖아요.
1: 비판 많이 했죠.
0: 그거랑 달라요?
1: 그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대동하고 다니셨고요.
0: 네.
1: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면서 예산까지 제시했는데
0: 네.
1: 내가 알기로 몇백 조의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내놨는데
0: 네.
1: 윤석열과 이재명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 좀 우리 국민 정서에는 좀 무리다. 뭐
0: 네.
1: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래도 조금 선거 앞두고 이렇게 활발하게 지방 다니시는 것은 선거에 좀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 지금 부산은 이틀째 지금 방문 중이시거든요. 부산 접전이잖아요. 전재수 후보 아끼고 사랑하니까 밀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1: 글쎄요, 뭐 그런 시각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상당히 이제 지방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군산을 아주 집중적으로 지도부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앞서 나간다는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1: 당대표로서 이번 지방선거에 성과를 내고 승리를 이끌어내는 건뭐 당연한 책무다 보니까 도움이 되려고 지금 열심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아유, 저기 우리 우리 장동혁 대표는 간다 그러면 못 오게 하잖아요.
0: 네.
1: 우리 정청래 대표 간다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아니 근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민주당 후보와 김관희 후보 사이에 지지율 격차가 좀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랑 지도부가 막 가서 유세 도움 주고 있는데도 어떻게 보세요?
1: 뭐그 부분은 우리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좀 좁혀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뭐 그만 말고 다른 무슨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0: 아니면 이제 이렇게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랑 지난번 전당대회 때 당대표직을 두고 좀 경쟁하셨잖아요.
1: 그랬죠.
0: 내가 당대표였으면 훨씬 더 내가 잘할 수 있었고 내가 지방선거 승리 훨씬 더잘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도 하세요?
1: 그런 생각 한다고 얘기하면 우리 정 대표님이 좋아하실까 염려가 안
0: 아, 이렇게
1: 되겠습니까?
0: 눈치 보는 분이 박찬대 의원님 후보님이셨어요? 눈치 안
1: 아닙니다.
0: 보셨잖아요.
1: 전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당의 화합과 공동의 목표를 같이 달성하기 위한 당원으로서 당연한 의무고요. 어저께 정청래 대표가 어려운 지역인 강화에 오셨어요. 이번에 네 번째 도전하는 강화 군수
0: 오,
1: 자리인데 같이 손붙잡고 유세 열심히 같이 했습니다. 우린 친구다. 안 믿기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박찬대 인천시장, 그다음에 한현희 강화 군수 이렇게 셋이 합을 맞춰야 오래 지체됐던 강화의 발전 이끌어내지 않겠냐. 만약에 강화 군수가 민주당이 아니라면 내가 신명나게 일하겠냐. 같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정청래 대표도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전략이 다 성공하고 모든 선거에서 다 이길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마지막까지 힘을 합치고 최선을 다하고 당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저는 정청래 대표 눈치 별로 안 봐요. 대신 대립도 잘안 하죠. 전당대회는
0: 그렇죠.
1: 전당대회까지, 전당대회 이후는 또제 길을 가는 거고요. 물론 내 마음속에 한번더 전당대회를 나갈까? 아니면 좀더 제가 좋아하는 대통령 곁에서 도와드릴까?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0: 고민
1: 나가는 것이
0: 많으셨겠죠.
1: 이것이 어쩌면 순리이고 제가 할수 있는 저의 역할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0: 오늘 박찬대 후보님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말씀을 정말 너무 잘하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원론적인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셔가지고
1: 아니요, 저는
0: 저희
1: 그냥 제 속마음 그대로입니다.
0: 방송 썸네일 잡기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1: 가끔씩 팡팡 터집니다.
0: 감사합니다. 후보님 건강하게 선거 잘 치르시고요. 지방선거 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스튜디오에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아니, 지방 정치인도 이렇게 유명한 프로에 나올 수 있나요?
0: 물론 박찬대 후보님이시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기회 마련해 주시면 제가 평소에 잘 듣고 그다음에 또 매력적인 우리 장성철 앵커하고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눠보고 싶어요. 이름도 좋잖아요. 뉴스 명당.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깐이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깐 시간 나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한 전화.
1: 모든 인쇄 가능한
2: 성원 에드피아.
1: 온라인 주문 간편한
2: 성원 에드피아.
1: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2: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렉.

0: 식감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엄마 회사 같이 갈래?
9: 엄마
10: 민준아 유정아
11: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2: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9: 아빠 늦게 와도 돼.
11: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3: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9: 나도 바쁘니까 끊어.
11: 주말에도 긴급 돌봄.
9: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1: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14: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5: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16: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18: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아침 하늘은 다소 흐린 가운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에 약하게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하늘은 점차 맑게 드러나면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전 25도, 대구 28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심 퇴교로 따라 출근길 교통량이 많습니다. 서울역 사거리에서 회원역까지는 양방향이 정체의 서행입니다. 교차하는 숭례문에서 서울역 지나 서울역 광장까지도 차 간격이 매우 좁혀져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강변문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지나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5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기흥을 대포 신갈 분기점까지 6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다시 달래내 부근 부터 반포 나대목까지 10km 구간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9: 오늘 포 미쳤다
20: 미쳤다
21: 미쳤다
22: 아 레벨이 다르다
23: 미쳤다 우와 우와
2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들의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진철파.

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목요일 3, 4부는 개파시사 투쿠의 절정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최최최 측근 세 분을 소개합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뭐 여기 와서 콘택트렌즈를 끼고 그래요?
1: 콘택을 하고 싶어서.
0: 알겠습니다. 어우, 센스쟁이.
1: 네, 그런가요?
0: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님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서용주입니다.
0: 네, 김준일 평론가는 지금 엘리베이터 네.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평택을 가볼게요. 강찬호 의원님. 네. 그 김용남 후보에게 제기된 대부업 관련된 여러 의혹. 네. 어떻게 보세요?
1: 이거는 뭐 당연히 그 대부라는 말 들어간 것 자체로 네. 이미 많은 그 유권자들한테 실망이나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 있죠.
0: 불법이 아니라도?
1: 불법이 아니라도 어감 자체가 네. 대부라는 거. 특히 정치인이 왜 어떻게 대부업체를 하냐.
0: 그땐 정치 안 했잖아요.
1: 물론 정치를 안 했지만 늘 정치를 염두에 두고 살아온 사람 아니냐. 네. 그렇다면 애초에 처신을 그때부터 바르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분명히 좋은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다만 그러나 이제 그 정말 이제 그 대부업을 하면서 어떤 불법을 했는지 네. 또 정말 일부에서 말하는 고리사체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선거 앞두고서 이 문제 어떤 후보나 비리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 비리가 제기됐다는 것만으로 이제 뭐 극단적으로는 뭐 지금 사퇴 얘기까지 나오고 이제 이러지만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당에서 지금 소명을 좀 들어보겠다고 했고 지금 제가 어젯밤에 김영남 후보하고 좀 통화를 해봤어요. 오. 그랬더니 네. 당에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를 모두 본인이 가서 잘 소명했고 네. 그다음에 그 당에서 추가 자료를 달라고 하길래 다 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거예요. 거래 내역 하나도 없다고 이제 깠잖아요. 그래서 그 깐 거가 그를 비롯해서 다 줬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 우리 장성철의 뉴스 명당은 늘 언어 순화에 노력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0: 따라해보세요.
1: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했죠. 오케이. 네. 국민이 모두 볼 수 있게 공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당에서도 추가 자료 요구가 없대요. 그 얘기는 당에서 뭐 더 이상
0: 이유에
1: 그 네. 그래서 뭐 추가 자료가 없다는 것 자체는 이제 팩트를 전달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 자료 요구를 어제까지 안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모르죠. 오늘 또 뭐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당의 입장은 자기가 볼 때는 뭐 이제 이걸로 소명이 됐다고 보고 이제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그런데 지금 해명과 네. 과거의 녹취록에서 공개된 말과는 네. 다르잖아요.
1: 그게 이제 김영남 후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집안사다 나왔는데 네. 그 누님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그 누님이 알고 보니까 10년 전부터 쭉 통화를 다 녹음을 해놨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때마다 이제 소위 공개를 하는데 네. 그 예를 들어 뭐 아버지 취직시켰다 뭐 이제 이런 거는 김영남 후보 말에 따르면 그거는 동생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때 그때 거기에 이제 취직을 시켰다는 맥락으로 나온 것이지 이게 지금 자기가 무슨 대부업체를 굴려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0: 근데 그 워딩에는 내가 취업 많이 시켰잖아. 네. 이렇게
1: 그 얘기가 얘기했죠. 뭐냐면 그 김연아 후보 얘기입니다. 저도 뭐 김연아 후보 편드는 건 아니고 이제 그쪽 입장을 전달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어머니가 굉장히 아프시고 치매 상태고 이래 가지고 한 하여간 뭐 본인 얘기로는 매달 천만 원씩 거의 들어가는 이런 비용을 한 10여 년 이상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다른 형제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아버지 용돈이라든가 뭐 집안에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동생한테 너도 이제 이런 거 좀 부담을 해라. 그러니까 네가 일종의 아버님을 용돈을 주는 거를 그 회사에 취직시키는 형태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0: 근데 거의 주어가 네. 주어가 김용남
1: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이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동생한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 아버지 용돈 주는 개념으로 동생이 독립적인 회사에 네. 취직시킨 형태로 해서 이제 용돈을 드린 거 뭐 이런 맥락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김영남 주장입니다만
0: 알겠습니다.
1: 약간 지금 공개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맥락이 거세된 채 맥락이 좀 상실된 채 이제 어떤 그 이제 김영남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좀 보면서 저 이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대부업이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그 저 김영삼 후보한테 손상을 입힌 부분만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0: 서윤주 소장님, 네. 좀 손해가 갈까요? 좀 득표 활동에 불리할까요?
2: 뭐 이미지에 타격을 조금 입은 거는 맞죠. 말씀한 대로 불법은 아니에요.
1: 네, 그게 중요해요.
2: 이게 뭐 전문가들이 다 살펴봐도 서류를 뭐 회계사들이 더 잘 알겠죠. 변호사들도 그렇고 이거는 뭐 차명이다 이런 것도 사실과 다르다.
0: 네.
2: 불법도 아니다.
0: 네.
2: 이건 뭐 당에도 소명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뭐 불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데 단지 이제 정치한다는 사람이 대법과 연관이 있으면 돼라는 것인데 이 또한도 오해 소지가 있어요.
0: 오해요?
2: 왜 그러냐면 그냥 이 흐름이에요. 농업법인을 갖고 있던 동생이 어려워지니까 농업법인을 인수하는데 그 농업법인 내에 자회사로 대부업이 있었던 겁니다.
0: 네.
2: 포함돼 있었던 거죠. 대부업체를 인수한 게 아니라 농업법인 인수하다가 대부업으로 간 거, 대부업이 포함됐던 것이고 결국에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사를 어떻게 하면은 좀 엑시트를 좀 탈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과정 속에서 유지했던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당과 수익은 받을 수가 없는 회사 구조였어요. 왜? 회사가 망했으니까. 그냥 그 껍데기 자체만 있는 거를 김용남 그렇죠. 후보가 동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장남으로서 역할을 했던 건데 이거를 가지고 마치 대부업 가지고 돈놀이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네거티브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타격이 있으나 결국에는 이 부분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확연해졌기 때문에 증거물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반사이익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가져오는 효과로 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0: 오, 오히려 더 민주당 지지층이 야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김용남 지키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요?
2: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 자체가 과해요.
0: 과해요?
2: 그러니까 과하다는 것은 적당히 어느 정도 이미지를 타격 입히고 다른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걸로 끝을 보려고 계속해서 우기는 부분이고 이제 감정 싸움이 돼버리다 보니까 아 그럼 이제 김용남 후보 민주당 후보인데 우리 민주당 후보 지켜야겠네 라는 것들이 평택을의 어떤 분위기다. 다만 이제 중도층의 이게 대부분과 연결된 이미지가 이게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미비하다고 보고
0: 네.
2: 결국에는 중도에서 표를 말하자면은 결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0: 네.
2: 마지막까지 정보가 결국에는 이 투표장에서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시그널이라서 네. 큰 손해는 없고 이제는 뭐 조국 후보한테 차라리 역풍이 불 것 같다.
0: 네. 김준일 평론가님 아까 오셨어요. 제가 소개 못 시켜드렸는데
1: 네.
0: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1: 네.
0: 서영주 소장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곁눈질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웃음의 의미는 나는 서영주 말에 동의한다. 아니다. 서영주 말은 거짓말이다.
1: 아니 뭐 서영주 소장님의 의견에 뭐 동의 여부를 떠나서 제가 오늘 요 논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장면을 봤는데
0: 왜요?
1: 아니 왜냐면은 뭐 김용남 후보의 입장을 전달해 준다고 하지만은 우리 강찬호 위원하고 서용조 소장하고 별로 입장 차이가 없어요. 두 분 다 약간 김용남 후보를 옹호하고 쉴드 아, 치는 느낌을 제가 받아가지고 야 그렇지 않다 이게.
3: 팩트.
1: 네, 저는 뭐 예, 평론가의 양심으로서 하면은 이거
0: 네?
1: 매우 부적절하다고 봐요.
0: 부적절해요?
1: 예, 다 뭐 불법 여부는 모르겠고 차명 여부는 뭐 본인이 육성으로 아니 그러니까 동생이 2018년에 육성으로 뭐 나한테 차명으로 맡겼네 그거는 근데 이제 뭐 레토릭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고 제가 보기에는 작년 9월에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자를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뭐 다 떠나서 2020년에 떠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 3월에서 아니 작년에 9월에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자를 했다라는 건 법이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
0: 아.
1: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계속 할 의지가 없었으면은 그냥 2년 동안 더 하고 그냥 자동으로 이게 끝나는 건데 증자까지 했다라는 거는 나는 이거 계속하겠다 대부업체. 그 올해 5월 18일에 또 갱신까지 했어요.
0: 네.
1: 그러다가 이거 딱 보도 나오니까 폐쇄했거든요.
0: 맞아요.
1: 선거 나오려면은 정리해야죠.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솔직히? 이거는 안 걸렸으면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걸리니까 지금 한 거잖아요. 매우 부적절하다, 솔직히. 이거는 근데 제가 동의하는 거는 이게 너무 판이 지금 뭐 다들 감정이 격화되고 진영이 똘똘 뭉쳐서. 이거가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가 있다. 지금 진영 결집이 매우 됐다. 그러니까 반조국 민주당 지지자들도 반조국 정서가 강하신 분들은 뭐 김용남이 대부업을 하든 말든 나는 김용남 찍을 거야. 뭐 이런 지금 정서가 너무 강해서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은 이거를 글쎄요 뭐 가족사 뭐 이런 얘기 다 꺼내 든다고 해서 이게 지금 옹호가 될 수가 있는 문제냐 좀 그 생각이 들어요.
0: 서 소장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2: 네.
0: 김준일 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불행한 가족 을 끄집어내서 이걸 좀 방어하고 논란이 더 깊숙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대응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이제 없는 가족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가족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죠.
0: 대법하고 가족사랑 뭔 상관이
2: 그러니까
0: 있어요?
2: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정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농업법이라는 그 동생. 친동생에 대한 사정을 장남으로서 뭐 이거를 어떻게 외면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친누나하고 관계도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관계가 형제들 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거를 세세하게 이 선거를 나와서 유권자들에게 가족사까지 얘기를 내 눈에서 다 이거를 이해시키는 게 맞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일부분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아까 강찬호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친누나의 관계 자체가 얼마나 기형적입니까? 왜 동생하고 10년간의 녹취를 녹음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공개를 하느냐. 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그 대화 자체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가족들의 어떤 그 가족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장남 김용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이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대법하고 연계를 지었을 때 이걸로 대법을 막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실체적인 부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족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대법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미지 자체는 선출직 공

0: 기획자와 연계되는 거는 좋지 않다. 이건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지언정 이게 치명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불법이 아니라니까요. 차명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이 의혹과 주장들이 계속 불법이라고 남아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감내한다면 선출직 공직자가 어떤 과정에서든 간에 대법에 대해서 그걸 왜 흔쾌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왜 이걸 유지하려고 했냐라는 비판 속에서 이것도 저는 사실 어떤 말 못할 속내가 있을 수도 있다.
1: 그 이렇게 여쭤볼게요. 서영주 소장님께서는 그냥 뼛속까지 민주당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심장도
1: 그러면은
0: 문제고.
2: 심장.
1: 이렇게 진영을 넘어온 분이 어쨌든 과거에 보좌진에게 갑질한 의혹이 있고 지금 SK 산단 그쪽에 땅을 투기했다라는 의혹도 있는 것이고 변호사로서 성범죄자들을 35차례나 변호하고 뭐 법무법인에서 한 건도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좀 대부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서 소장님이 소중하게 지켜왔던 민주당의 철학과 가치와 맞는 부분이냐. 그 부분을 여쭙고
0: 그건
1: 싶어요.
0: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을 묻는다면 제가 여기서는 뭐 선거 기간이라 노코멘트를 해야 될것 같고 이거는
1: 아니,
0: 이제
1: 그 얘기를 왜
0: 당이
1: 물어보냐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랑은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평택을 선거해서 선택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냐. 그걸 여쭙고 싶은
0: 그러니까
1: 거예요.
0: 이게 말하자면은 그런 세심한 어떤 평가들을 통해서 표가 갔을 때는 그런 분들은 조금 뭐 주찰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다수냐? 다수는 아닐 것 같고요. 사실상 민주당이 진영 투표의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두 양상에서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고 계속해서 조국 후보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서 하는 말은 내가 민주당이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조국 혁신당으로 나왔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조국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차라리 그 주장이 먹힐 수는 있는데 간판이 조국 혁신당이기 때문에 내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후보로서 나를 찍어달라고 주장하는 바가 저는 소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유튜브 댓글로 이재희 님이 준일 형님 웃음 참으세요. 웃음 참아요. 왜 자꾸
3: 아니,
1: 웃어요?
3: 너무 좋아서. 너무
1: 서
3: 좋아서.
1: 소장님 이제 방송 끝나고 나가면서 형 사실은 나도 이런 얘기 안 하기.
0: 안 해.
1: 강찬호 형님.
0: 민주당 지도부가 전략 공천한 후보가 얼마나 엄중하게 모든 걸다 받겠어요.
1: 알았어요. 알았어요. 저기 강찬호 형님. 이렇게 조국 후보랑 뭐 김영남 후보랑 막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2: 그렇죠. 네.
1: 그럼 유희동 후보가 황교안 후보랑 단일화하면 더욱더 경쟁력이 좀 높아질까요?
2: 그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2: 왜냐하면
1: 당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2: 지지율 추이를 본다면은
1: 네.
2: 어쨌든 간에 이제 같은 보수 진영에 황교안 저이 후보표가 뭐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진보 진영은 조국 김영남으로 갈리고
1: 네.
2: 그러면은 지금 또 유희동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은 지금 최근 조사에서 쭉 지지율 올라가고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1: 네. 네,
2: 본인 주장입니다만
1: 네.
2: 물론 조금씩 이렇게 수치 변화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 유희동 후보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1: 네.
2: 황교안 후보 쪽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1: 네.
2: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통화를 해봤는데
1: 네.
2: 그 상황에서는 이거 참 어려울 것 같다. 고민을 좀 토로를 하더라고요.
1: 그래요?
2: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직전에 그 토론을 했잖아요. 방송에서 토론을.
1: 네.
2: 그때 거기서 황교안 후보가 뜬금없이 그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작년 대선 때 김문수 후보
1: 맞아요.
2: 지지하면서 내가 희생을 했는데 이후에 나는 뭐 선거 무슨 부정선거 이런 주장 갖고 막 수사도 받고 곤욕을
1: 맞아요.
2: 치렀다. 그런데 보니까 당신이 김문수 이분을 지금 뭐
1: 명예선대위원장.
2: 명예선대위원장을 임명했다. 이건 뭐냐.
1: 네.
2: 이런 식으로 했는데 유희동
1: 오랫동안
2: 후보 입장에서는
1: 물어보네.
2: 약간 좀
1: 당황스럽더라고요.
2: 당황스럽죠. 이게 뭐 김문수 후보가 자기 좋다고 둘이 좋아서 이제 그런 선대위원장 모신 건데 그거하고 황교안하고 김문수 사이에 일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거지만 유희동 후보 입장에서 그 질문을 들으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 안 하려고
2: 내가
1: 하는구나.
2: 합리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1: 그렇죠.
2: 그런데 그런 걸 갖고서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단일화할 뜻이 없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이 드는 거죠.
1: 네.
2: 그래서 이게 좀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후보가 작년 대선 때도 그냥 완주할 것처럼 보였다가 또 막판에 그렇게 또 이른바 대승적인 결단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사전선거 앞두고 마지막으로 좀 뭔가 그 양쪽 간에 그 협상을 할것 같기도 합니다. 네.
1: 알겠습니다.
2: 네.
1: 김준일 평론가님.
4: 예. 단일화 얘기 조금만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 유이동 황교안?
4: 예, 쉽지 않을 것 그래요? 같아요. 물론 오늘이 이제 가장 좋은 더 지나면 사전투표에 이제 들어가면 사실 반일 효과가 많이 반감되니까 다만 이제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사전투표보다 본투표를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의미는 없진 않지만은 확 반감되잖아요. 지금 이래저래 취재한 얘기 좀 더 전해드린 얘기를 하면은 네. 황교안 후보하고의 단일화의 가장 큰 난관이 뭔지 아세요?
1: 몰라요. 왜요?
4: 나로 단일화해야 된다. 황교안 후보는
1: 아,
4: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지금 황교안 후보가 접고 유이동 후보 쪽으로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를 지금 얘기를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황교안 후보는 내가 단일화해야 된다. 근데 유이동 후보는 이거를 이제 외부에 공개하거나 그거를 꺼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황교안 삐질까봐.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깨진 그릇처럼 그릇 깨질까봐 조심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관심이 없어요.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이동 네가 알아서 해요. 왜냐하면 이게 친한계의 그런 뭐 친유승민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딱히 당에서도 예를 들면은 당에서 뭔가 받아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후보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진보당하고 민주당하고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대 당으로 지금 뭔가 얘기가 오가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1: 네.
4: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1: 그러겠네요.
4: 안 될 가능성이 오히려 저는 어제까지는 좀 될 가능성은 높게 봤는데 오늘은 안 될 가능성이 51%.
1: 오.
4: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1: 그 단일화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서 소장님이 갑자기 샥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평택을 또 다음 주 또 계속 지켜보고 와 북구갑으로 가보겠습니다.
0: 북구.
1: 네. 서 소장님.
0: 네.
1: 어제 하정 후보가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노래해보세요. 그랬더니 노래해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0: 그래서 이 선거 전략을 누가 짜는지 제가 궁금해요.
1: 네.
0: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은 스태프들이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생각보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왜 당에서 신경을 안 쓰지? 이 정도 되면은 북갑을 매일 찾아가서 당직자들이나 좀 나름대로 선거에 노하우 있는 사람들이 뭔가 판을 한번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뉴스공장 나갈 때인가 싶어요.
1: 하정 후보가 아 여기는 그냥 내가 알아서 치를게요.
0: 아니 말은 그러게 해도 뭐 하정 후보 그 이 말하자면 용기는 내가 가서 하나
1: 네.
0: 지금 그렇게 혼자서 할 때가 아니다
1: 네.
0: 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꼭 정청래 대표가 안 가더라도
1: 네.
0: 당에 지원석 해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아쉽고 지금 뉴스 공장에서 노래를 부를 때인가에 대해서도 조금은 아쉬움이 커요.
1: 네.
0: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수소문고가 그 참사 때문에 지금 당에서 유세성도 틀지 않고
1: 네.
0: 유세를 최소화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 네.
0: 거기서 노래 부르면 어떡해요.
1: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하정우 33.8, 박민식 17.9, 한동훈 40.2 이렇게 해서 한동훈 후보가 좀 계속 상승 추세로 보여지는데 전반적인 흐름.
0: 한동훈 후보가 상승세에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1: 네.
0: 수치가. 그 이유인즉슨 사실 하정우 후보가 조금 강하게 그 상승세를 눌러버렸어야 되는데
1: 네.
0: 상승세 누르는 데에 말하자면 묘약은
1: 네.
0: 검증입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검증이 없어요.
1: 검증할 게 없는 게
0: 아니
1: 아니에요?
0: 많아요.
1: 많아요?
0: 그러니까 레드팀 가동을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지금 뉴스공장 나가서 노래 부르면 지금 북갑의 그 유권자들이 뉴스공장 팬들도 많겠으나 대부분 보수 지형입니다.
1: 상황이냐 김어준이 상황이냐 이렇게
0: 그러니까 뉴스공장에서 얻을 수 있는 북갑 표가 얼마나 될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멀리 북갑을 비우고 뉴스공장을 나와 생각이 확 들고 거기서 노래 부르면 안 되죠.
1: 네.
0: 거기서 차라리 읍소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상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검증을 뉴스공장을 통해서 세게 하고
1: 네.
0: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바이럴이 북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창구라면 제가 전략적으로
1: 네.
0: 그래 이해가 된다는데
1: 네.
0: 왜 나갔는지 좀 그런 부분은 아쉽다.
1: 김준일 평론가님.
4: 네. 그러니까 뭐 왜 나갔는지는 뭐 그냥 추론을 하자면은 지지층 결집이 좀 절실하다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도 자체가 3자 구도인데 보수가 2명이면은 이게 이제 전재수 의원만큼의 득표력이 없으면 최소한 구도상의 이점을 가져와야 된다. 지난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북갑에서 41% 얻었거든요.
1: 네.
4: 대략 3자 구도에서는 40%를 넘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1: 그렇죠.
4: 이재명이 맞아요. 받은 표만 내가 다 긁어 모아도 된다.
1: 그렇죠.
4: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1: 네.
4: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저도 좀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일단 이 지금 본인의 실책이나 이런 걸로 많이 지지율이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재수를 지지한 그 표를 지금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공범위도 보면은 본인 뒤통수만 나오고 전재수

0: 아벌구를 나오게 포옹한 사진을 쓸 정도로 전재수를 지금 마케팅을 하는
1: 마케팅.
0: 건데, 전재수 후보는 2년 전에 총선에서 52% 얻었어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이재명 전재수 그표 차이가 10에서 11%포인트 차이 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보수인데 사람이 전재수가 좋아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보수인데 사람이 전재수가 좋아서 찍은 사람들이 뉴스 공장을 볼까요? 제가 보기엔 보는 게 아니라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1: 네.
0: 보수 성향의 사람들 안 좋아하잖아요.
1: 차라리 뉴스 명당에 나와라.
0: 차라리 뉴스 명당이 낫죠. 그러니까.
1: 네. 시사 천국에 나가든지.
0: 뭐 하여간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마케팅이다. 막판에 급한 건 알겠는데
1: 네.
0: 게다가 최악은 노래 부른 거는 진짜 최악이다.
1: 그래요?
0: 왜 그러냐면은 김어준은 원래 김어준은 안 변해요. 김어준이 예전에 2년 전 총선에서 후보자 민주당
1: 맞아요.
0: 후보자들한테 절시켰잖아요.
1: 맞아요.
0: 차렷 절해가지고 갑질 논란 막 이런 거 엄청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노래하라고 하니까 이게 선거 캠페인송이긴 하지만 노래를 한다고? 그러니까 오빠라고 해보라고 하니까 오빠하고 노래해보라고 하니까 노래하고. 아 제가 이게 하정우를 디스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전략을 짜야 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전략을 짜는 거고. 중앙당 얘기도 지금 서 수장님이 하셨는데 이거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삼고초려해가지고 정청래 대표 하정우 데려다 놓으면 끝입니까? 그 이후에 뭐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제가 계속 뭐
1: 방치했다.
0: 네거티브 해야 된다. 네거티브가 뭐 다른 게 아니라 검증이잖아요. 뭐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원래 네거티브예요. 검증을 해가지고 뭔가 이거를 이 지금 본인한테 안 좋은 거를 있으면은 물타기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정우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선거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1: 네.
0: 검증도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거나
1: 그렇죠.
0: 할수 있는 게 아니죠.
1: 맞아요.
0: 그러면 미리미리부터 중앙당에서나 선수들이 붙어가지고 이미 한달 전부터 이미 소재 딱 준비해놓고 이거 나오면 이거 딱 던지고 이런 식으로 중앙당에서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고 오빠 해봐 이랬다가 손 발길 끊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만약에 하정우가 지면은 하정우 개인의 책임 50. 그리고 정청래 대표 책임은 50이라고 봅니다, 저는.
1: 네. 강찬호 위원님.
2: 네.
1: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2: 네.
1: 뭐 각종 유튜브를 보면 막 정말 열광적인
2: 그렇죠.
1: 뭐 지지를
2: 네.
1: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2: 예.
1: 그 외지인들이 많은 거 아니야? 지역 주민보다 외지인 많은 거 아니야? 그러한 뭐 비판도 많이 좀 있더라고요.
2: 뭐
1: 어떻게 보세요?
2: 그렇게 이제 겉으로 볼 수, 제가 그 실제로 내려가 봤거든요.
1: 네.
2: 저희 그
1: 외지인들이 있긴 있죠.
2: 외지인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1: 네, 자원봉사자.
2: 예, 뭐 그런 사람 당연히 있죠.
1: 네.
2: 근데 제가 그 구포시장 이제 유세하는 걸 직접 따라가 봤어요.
1: 네.
2: 저희 그 불편한 여의도 이제 중앙일보 하는 거 주로
1: 네.
2: 인터뷰 섭외를 위해서 갔었는데.
1: 재밌는 방송.
2: 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했는데 그 외지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저 거기 식당 주인들, 가게 주인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하고 거기서 밥 먹고 있던 이제 손님들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보면은 그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사시냐 그랬더니 여기 넘어 산다. 뭐 북구 주민이다. 그래서 저 한동훈 후보한테 이제 굉장히 호감을 표시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접촉한 바에 따르면은 그 외지인은 거의 찾을 수가 없었고 어쨌든
1: 네.
2: 그 부산 분들이나 북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동훈 후보가 바로 그 지적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애초부터 그 팬클럽 분들한테는 초반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뭐 그분들이 뭐 어디 가서 딱지를 붙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굉장히 경계령을 내린
1: 일각에서 뭐 네. 버스 30대가 전국에서 동원이 돼가지고 막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 동원이 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 내고 버스 비용 마련해서 온 겁니다.
1: 네.
2: 제가 알기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거기 이제 민심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왜 이 한동훈을 좋아하느냐. 사진 찍는 분들한테 거기 분들이죠. 그러니까 주로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정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권에 범죄자 많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뭐 전재수 이런 사람도 지금 범죄자 논란이고.
1: 네.
2: 일단 범죄 논란이 없지 않냐.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수 재건 이거에
1: 네.
2: 공감한다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1: 네.
2: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내가 직접 제가 들은 거니까 그냥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요.
1: 네.
2: 저도 그래서 지금 한동훈하고 하정우가 참 비교가 되는 게
1: 네.
2: 한동훈은 어쨌든 본인만으로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그 후광 후과는 커녕 그 과거 지금 본 자기하고 연결된 사람들 털어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도 어제 와서 박민식 지지하니까 이거야말로 후광 효과는커녕 오히려 이제 역효과 우려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윤석열이라든가 장동혁 당 지도부라든가 다 지금 완전히 이런 그 다 떨궈내고 이제 본인 한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본인 한으로 승부해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착근이 되고 나름 지금 저 지지율을 얻었어요. 근데 하정우 이분은 지금 끝없는 후광만을 바래. 처음엔 이재명이 보낸 사람 했다가
1: 네.
2: 그게 안 먹혀 잘 안 먹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동생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는 김어준 나가가지고 김어준 시키는 대로 김어준 조카 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0: 이렇게만 지금 가고 있어요.
1: 세 분 다 비판적이시네요.
0: 예? 예?
1: 세 분 다 비판적이세요.
2: 저는 비판적인 건 아니고 네. 걱정하는 거예요.
1: 알았어요. 한 분 걱정, 두 분 비판.
2: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잡을게요. 전진수 후보가 범죄자라고 했는데 범죄자가 아니에요. 범죄, 확정된 혐의죄. 바가 범죄, 없어요.
0: 혐의자예요. 범죄,
2: 그러니까 혐의가 혐의를 주장을 당하고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전진수가 범죄자다 하는 것은 조금 아닌
0: 예,
2: 것
0: 맞습니다.
2: 같고요.
0: 제가 말씀드린 왜 범죄자 얘기를 했냐면 그 주민들이 범죄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린 과정에서 이제 그랬다 말씀드리고
2: 대중한테 그런 인식이 네. 되는 거예요. 네.
0: 범죄 혐의라고 말씀드린
2: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열광하는 부분은 제가 눈으로 보고 흐름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상승이 있겠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데 단 배신자 프레임에서 보수 진영 내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전 선거의 마지막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층의 보수 유권자들은 그 배신자가 뭐야.
0: 그렇죠.
2: 뭐 한동훈 말한 대로 뭐 정직해. 뭐 그냥 뭐 나이스하고 좀 그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배신자라고 해봤자 그게 무슨 배신이야 이렇게 되지만 60대, 70대, 80대로 갈수록 보수층에서는 배신자 주제에 지금 보수를 이렇게 망쳐놓고 이 프레임 먹히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에 박민식 후보가 어떻게 또 건들 건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에는 그런 배신자 프레임의 상징적 의미로 부산에 저는 출두를 했다고 봐요. 출연을. 그래서
1: 알겠습니다.
2: 저는 그 부분이 한동훈 후보의 마지막.
1: 알겠습니다. 북구함 얘기는요. 광고 듣고 우리가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동아일보 여론조사 말씀드린 거는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올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 거주하는 부산 북구갑에 거주하는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전화면접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7: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8: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9: 기대세요.
7: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보충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0: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0: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1: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0: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1: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0: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2: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 정보
0: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네,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오프닝 멘트 좀 들으셨는데 6월 3일날 아침에 7시부터 김준호, 장성철의 김앤장의 예측 2026 지선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근데 YTN 너무 저 부려먹는 것 같아요. 3시간 하래요 그때.
3: 진짜요?
0: 이게 말이 돼요?
3: 10시까지요?
0: 글쎄 말이에요. 와우. 힘들 것 같아요.
4: 돈줄을 내줘야 되는데 YTN이 돈이 없어서 많이
0: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서유 소장님, 강찬호 의원님 다 그날 나와주세요. 무조건
4: 바쁩니다.
0: 그리고 아까 제가 부산 북구가 800명 이제 조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504명 조사했다라고 정정해서 고지해드립니다. 강찬호 의원님, 네. 어제 선거의 여왕이라고 과거에 네. 칭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부산 갔어요.
5: 그렇습니다.
0: 네. 그리고 거기서 박민식 후보가 옆에서 계속 막 유영합 변호사 의원이 자꾸 이렇게 치우려고 하는데 그렇죠. 옆에 붙어가지고 네. 막 같이 네. 뭐 다니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영향 있을까요?
5: 저는 다른 지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이 좀 있다고 보는데 네. 부산 북갑에는 거의 영향이 좀 없을 것 같아요.
0: 왜요?
5: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뭐 추세 아까 뭐 여러 조사 공개됐지만 거기는 거의 이제 그 3명 지지율 합치면은 거의 차요. 네. 거기는 이제 무응답이나 네. 무당파 이런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대개 표심이 결정된 지금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0: 자, 그런데 부동층이 한 10% 이하인 것 같네요.
5: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가 합치면은 그렇게 돼요. 굉장히 네. 그렇고 그다음 거기가 지금 여론조사 얼마나 많이 돌리는 데입니까?
0: 맞아요.
5: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응답률이 높고 또 그다음에 응답을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냐면 이미 마음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추가 변수에 흔들릴 사람들이 아닌 거고 그 마음을 정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들로 갖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대로 보수 재건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기존에 좀 뭐 서영주 평론가 얘기하듯이 뭐 일부는 뭐 배신자니 싫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또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하정우야 뭐 원래 민주당 고정표가 거기 이재명 대통령 41% 얻었으니까 네. 정말 노력하면 41까지도 가는 또 민주당 어떤 지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나 또 구조적인 것들이 지금 다

0: 보이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왔던 좀 했을 때 그렇게 그 영향을 미치겠느냐. 저는 이런 게 지금 그건 뭐 좀 상당히 저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부산시장이라든가 다른 지금 부산의 그 이제 그 구청장 내지 뭐 그 시의원 구의원 이런 데는 좀 영향을 저는 줄 수 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네. 약간 뭐 이제 선이저 국민의힘이 실망해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던 보수적 지지자들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은 조금 소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김준희 평론가님 박근혜 전 대통령 예. 등장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 부산 죄송합니다. 부산 북갑에서는 영향은 제한적인데 이게 이제 복잡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세하게나마 박민식 후보에서 이탈해서 한동으로 가는 거를 막아줄 수는 있겠다. 그 생각은 들어요. 다만 그게 되려면은 박민식이 당선이 되는 게 아니라 하정우가 잘해서 여기서 격전을 벌이는데 추가 이탈을 박민식의 추가 표의 추가 이탈을 막는 뭐 이런 구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될 것인가 대세에 영향을 줄 것인가는 모르겠고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한번 해보면은 네. 이제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은 이제 박근혜 30년 구형한 사람 아니냐 배신자다 네, 이런 네. 얘기를 취재 얘기를 했고 한동훈은 네. 한동훈 후보는 그거 윤석열이 한 거다. 그리고 나 박근혜 존경한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존경까지 해.
2: 아니 뭐 이제 존경 여부는 이제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없고 뭐 어쨌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한동훈이 구형한 거는 맞아요.
1: 맞아요.
2: 예, 이제 언론 보도도 나왔어요. 네. 당시에 이제 공판 조서를 보면은. 거기에 피고인 박근혜 그리고 검사가 하나 둘 셋 8명 9명이 이제 이름이 있는데 제일 앞에 한동훈이 딱 써 있습니다. 네. 이게 구형을 했을 때거든요. 당시 언론 보도로 봐도 서울중앙지검장 3차장 한동훈이 구형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검사. 그래서 뭐 사실 근데 한 몸이에요. 그때 이제 윤석열 수사팀장 그리고 한동훈 검사 뭐 해가지고 여러 명이 파견 나가가지고 그 팀에서 같이 한 거고 윤석열도 했고 한동훈도 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죠. 사실 그렇죠. 수사팀장이 이제 그렇죠. 공소유지라는 건 아니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만 이제 얼마나 웃기냐면은 배신의 정치 2015년 6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 유승민 원내대표 이제 심판해 달라고 해서 보수가 이 질곡에 빠진 게 이 배신의 정치 때문에 지금 10년 넘게 지금 배신자를 찾고 있거든요.
1: 맞아요.
2: 근데 그 박근혜가 또 등판해가지고 지금 박민식을 지지하고 배신의 정치 이거는 완전 보수 퇴행이다.
1: 그렇죠.
2: 예, 저는 이건 망조든 거라고 볼 수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대구에서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런데 전국 선거에서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게 여론조사 하나 말씀드릴게요.
1: 네.
2: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 23일에서 25일 18세 이상 2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한 건데 이거는 투표 후보자 확정했냐. 89.7%가 이미 후보자 확정했다. 8.5%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1: 네.
2: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은 이미 확정했고
1: 네.
2: 그럼 이 8.5%가 다 그러면은 박근혜 얼굴 보고 나는 그러면은 국힘 찍으러 가야지 그럴까요?
0: 그게 전국인가요? 대구인가요?
2: 전국이에요. 전국. 네, 전국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 선거의 큰 구도는 네, 끝났다.
1: 알겠습니다. 네. 제가 뭐 하실 말씀.
0: 저도 그래서 지금 배신자론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1: 네.
0: 뭐 한동훈도 구형을 했지만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일 핵심은 결국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관계가 어땠습니까? 되게 좋았어요.
1: 네.
0: 아시잖아요.
1: 아
0: 저,
1: 그러네.
0: 네,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그 무슨 그 관저 경례도 같이 뭐 걷고 네. 둘만 따로 걷기도
1: 그러네요.
0: 하고 그 행사에도 다 가고 추모식 같은 것도 가고
1: 네.
0: 굉장히 다정하게 지냈어요.
1: 그런데
0: 자, 그러니까 구형은 구형이 아니라 아예 정말 감저 그 전체 수사를 다 주도한 윤 대통령하고도 친하게 지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배신자론이 얼마나 선택적이고 편의적인 것인가 이거는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서 소장님께는 요 여론조사 하나만 더 먼저 말씀드리고
3: 네.
1: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 여쭤볼게요. CBS가 이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게 의뢰해서 26일 27일 부산 북갑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인데요. 한동훈 40.7, 하정우 35.8, 박민식 17.9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한동훈 40.2, 하정우 33.8, 박민식 17.9 이거랑 상당히 좀 유사한 흐름과 패턴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때요? 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당한 대통령의 등장.
3: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죽 국민의힘 장동혁이 못 났으면 10년 전에 탄핵당한 대통령을 꺼냈을까?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이 선거에서.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조금 진보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늘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지향적이냐 미래지향적이냐는 선택은 유권자한테 있는 것 같아요.
1: 네.
3: 그러니까 과거를 선택하면 과거에서 살아요.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하지 않죠. 과거의 인물들을 관성적으로 뽑으면 과거에서 머물러 있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와 미래를 선택한 사람들은 내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박근혜라는 인물 자체는 10년 전에 탄핵당하고 이제는 국민들한테 성찰하고 반성하고 보수의 통합을 위해서 고민 정도를 한 게 딱 맞는 것이지
1: 네.
3: 이게 나와서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할 일인가.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뭐 저는 오랜만에 보니까 보수층에서는 신기해서 예, 얼굴 좀,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뛰쳐나와서 볼 수는 예. 예, 신기해서 볼 수는 있어도 이게 아, 저 10년 전에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측은한 마음으로 내가 표의 어떤 방향성을 바꾸겠다. 그거는 좀 없을 것 같아요.
0: 저는 근데 현장에서 좀 본 사람들 얘기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왜 그러냐면 지금 말한 대로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기해서 튀어나왔던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가 박근혜 대통령 보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절실히 손을 잡으려고 하다가 박 대통령 보아 손 아파갖고 막 찡그리기도 하고 할 정도인데 그게 그 그런 나이 드신 분들 당연히 많은데 또 의외로 보니까 저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꽤 보였다는 거예요. 충청도에서 일입니다. 그 거기 관여하셨던 성종 의원 얘기인데 이게 그 몇 조금 그 단순히 정말 뭐 지금 장동혁 당연히 이제 지도부가 이게 좀 다 외면당하니까 구심점이 새로 생긴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탄핵을 연속으로 보수에서 두 번 당했는데
1: 네.
0: 이게 좀 윤석열 탄핵하고 박근혜 탄핵이 좀 다르다.
1: 네.
0: 그 보수층에서 볼 때 좀 평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아 정말 계엄을 때렸으니까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지.
1: 네.
0: 그런데 그 전에 연속 탄핵을 당한 박근혜하고 대비해 보니까 이게 정말 탄핵에 대해서 이런 게 이게 좀 그런가. 여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드라이브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공소 취소라든가
1: 아.
0: 또 그다음에 뭐 5.18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래 뭐 이제 또 일베 논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너무 만약에 이번에 물표를 갖고 안 되겠다. 견제 심리가 좀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힘이 좀 굉장히 지금 보니까 장덕 이거 안 되겠는데 하는데 뭔가 그래도 보수 원로로서 약간 결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누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어떤 의미에서 불러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어제 부산이죠.
1: 알겠습니다.
0: 그게 부산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있었단 말이야.
2: 짧게 요거는 뭐 반박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드리면은 저는 이번 선거가 선거의 여왕 신화의 종지부를 찍는 선거라고 봐요. 2024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과 부산에서 이제 유세를 했는데 그때 선거 결과가 보수 결집을 불렀다. 그것 때문에 보수 결집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결과가 안 좋아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안 나오잖아요. 그 뭐 지금 이제 조국 좋아요만 이제 페이스북 좋아요만 누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선거에 그러니까 뭐 보수 결집이 있어요. 그게 공수 취소 모임도 있고 뭐 5.18 이것도 일부 보수 결집이 있는데 그게 박근혜랑 지금 연관이 있느냐 박근혜가 나오니까 더 결집이 되느냐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1: 네.
2: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보수의 퇴행이다. 그러니까 보수가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미래 스타가 없어요. 이거는 보수의 미래가 얼마나 암울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1: 네.
2: 74세 고령 박근혜를 내세울 정도로 지금 윤어게인, 박어게인, 권성동 어게인도 있어요. 이제 옥중 메시지도 냈어요. 지금 뭐 온갖 거 다 끌어다 지금 어게인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보수가 진짜 망조가 들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봐요.
1: 알겠습니다.
3: 하나만 더 얘기해야 될까요?
1: 얘기하세요.
3: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볼 때 결과적으로 선거에 좋은 영향을 보수에 준다. 국민의힘에 준다.
1: 네.
3: 그럼 누가 좋을까요? 장동혁이 살고 그러면 장동혁이 살면 윤어게인이 살아요. 그러면 보수가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했을까요? 선거 여왕이라며요. 어느 정도 정치 업력이 있으면 내가 등장함으로써 국민의힘이 득을 얻는다면 장동혁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봐서는 보수의 대통합에 있어서는 안 좋은 판단이고 안 좋은 행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공짜로 움직였겠느냐. 얻는 거 없이. 그냥 내가 정말 장동혁이 좋아서 막 대구가 아니라 부산 강원까지 전국을 돌 만한 요인이 뭐였을까. 그럼 본인이 얻을 게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에 다시 뛰어들 것도 아니고 유영호 의원 국회의원 시켜놨고 친박을 다시 모을 것도 아니면 저는 딱 한 가지가 걸리는 게
1: 뭡니까?
3: 신동욱 최고위원이 최근에 박근혜 탄핵에 대해 재평가해야 된다는 발언이 딱 들어와요.
1: 네.
3: 아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면 우리가 나중에 장동희 지도부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재평가를 열심히 주장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 딜이
0: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게 가장 큰 거는 박근혜 대통령 나온 결과 장동혁 지도부의 무능과

0: 선거 일주일 전까지 지방 다니면서 시장 다니고 막 여러 가지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1: 네.
0: 그러면 평론가 서용준은 뭐라고 평론을 하셨겠어요?
1: 선거 개입하면 안 된다.
0: 네. 그렇죠?
1: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제 기억에 계속해라. 근데 선거 기간만 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다. 근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0: 아니에요. 그런 거
1: 윤석열과는
0: 없었어요.
1: 다른 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해왔어요. 이 취임 초기부터 줄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가서 예를 들어서 계속 그 어떤 그 타운홀 미팅들을 해왔잖아요. 그게 뭐 갑자기 선거 기간에 열심히 공부 안 하다가 공발로 뛰어드는 윤석열하고 다르게 해왔던 거라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내심 선거를 의식할 수는 있으나 하던 거를 하는 거라서 저는 선거 개입이라고 이렇게 특정 지어서 할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선거 6월 3일 선거가 끝나도 하실 거기 때문에.
0: 참여연대는 좀 비판의 목소리를
1: 거기는 이제
0: 냈더라고요.
1: 비판하려고 있는 그런 단체니까 비판을.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간단하게 두 군데만 짚어볼게요. 서소장님, 대구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1: 백중세입니다.
0: 백중세? 그래도 김부겸이 이길 수 있다?
1: 오차범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오차범이라는 것은 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지. 뭐 대구에서 우리가 이런 조사가 뒤졌네? 저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대구는 끝까지 한번 이 투표 한번 열어봐야 알수 있다.
0: 김정일 평론가님, 대단히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1: 예.
0: 어떻게 전망하세요?
2: 뭐, 돈 걸라면은 추경 후보한테 걸것 같아요. 제 지금 상황은. 그런데 뭐, 백중세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고요.
0: 적절? 네.
2: 여기에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0: 투표율?
2: 대구가 어떤 선거를 하든 거의 꼴찌 아니면 투표율이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1: 네.
2: 여기에 학습된 무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싫고, 뭐 약간 스윙부터 성향이 있는 분들이 어차피 나와봐도 뭐 내가 다른 정당 찍어도 다 국민의힘만 되는데 그래서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0: 네.
2: 그게 이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은 이렇게 막 정치외교학과 뭐 이런데 물어보면은 반반에 30명 중에 투표했다는 사람 2명 뭐 이래요.
0: 네.
2: 그 정도로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0: 네.
2: 그런 것들이 투표율이 만약에 좀 많이 올라가면은 김부겸 후보가 지금 약간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불가능하진
0: 가능성이
2: 않다.
0: 있다?
2: 그 정도로 봐요.
0: 강찬호 위원님은요?
3: 이것도 인용하게에서 죄송스럽지만 이게 가장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난 게이 박근혜 대통령 23일 간 이후에 24, 25 알죠? 그거 이제 그 오차범 밖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앞선 그런 결과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구는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0: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동아일보에서는 또 접전이에요.
3: 접전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간 뭐 당연히 다르게 이런 조사가 나왔다는 점 오차범 밖으로 앞선 조사가 나왔다는 점을 어쨌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뭐 저 그 김준일 평론가하고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는 이제 처음에 너무 공천 파동이라든가 하고 워낙 욕을 먹고 그다음 김부겸 후보가 그래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나름 파동이 정리가 되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그냥 라인업이 단일화가 되면서 제가 보니까 보수 결집이 다시 일어나고 그다음에 결국은 제가 볼 때 이번 대구는 대구를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보고 투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제 다른 데서 국민의힘이 괴멸을 지금 위기에 몰렸다 이 위기의식 때문에 지금은 회초리보다는 그래도 보수 심장을 지켜줘야 되겠다는 쪽이 조금은 더 우세하게 지금 여론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0: 부산은요?
3: 네?
0: 부산은요?
3: 부산은요?
0: 네.
3: 부산은 지금 박형준 시장이 저는 굉장히 그 뭐라 좀 전에 뭐 백중세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이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0: 힘겨운
3: 그리고
0: 싸움.
3: 부산이 당연히 이제 일반적으로 보수 텃밭 중에 하나인데 이 박형준 시장이 어쨌든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어쨌든 뒤지는 오차범위 안에서 물론 뒤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런 이유가 있는데 저는 박수영 의원이 며칠 전에 왜 그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게 정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뭐냐? 한동훈으로 상징되는 이 중도 보수. 이 보수표가 한동훈한테는 가고 있는데 이게 이 박형준 시장이라든가 다른 국민의 후보들한테 안 가요. 그래서 박형준 그래서 박수영 시장, 박수영 의원이 본인 지금 내세운 구청장도 지금 힘드니까 그래서 SOS 친 거예요.
0: 알겠습니다.
3: 10%포인트가 지금 사실은 더 할 수 있는데 못 하고 있다.
0: 네. 서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
1: 부산이요?
0: 네. 수치는 얘기하지 말고.
1: 네. 하여튼 부산의 흐름 자체는 전재수 후보가 좀 이렇게 견인해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뒤집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0: 전재수 후보가 이긴다?
1: 이게 토론회 효과 같아요. 전재수 후보하고 박형준 후보가 계속 격차가 조금씩 제가 벌어지는 추세를 보고 있는 것은 토론회를 많이 했더라고요.
0: 네.
1: 지역 언론들이나 이런 자리에서 전재수 박형준 하는데 박형준 후보가 그 토론회에서 본인이 뭔가를 크리하게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지 못해요. 특히 LCT 같은 거.
0: 네.
1: 몇 번을 팔겠다고 부산시민한테 약속했는데 여전히 그 변명처럼 들리는 해명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크지 않나. 그리고 하여튼 뭐 좀

0: 저는 그 추이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김재일 평론가.
2: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은 수치 나오는 것보다 꽤 많이 전재수가 앞선다고 봐요.
3: 아 그래요? 예, 예. 샤이 진보가 있어.
2: 예예. 예.
1: 뭐 앞서서 이긴다?
2: 그러니까 예, 앞서서 이길 거로 보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 발전론이 세게 불었어요. 부산 쪽에 네. 그 얘기 들어본 다른 지역보다 이쪽의 지역보다 그래서 저는 전재수 후보가 많이 앞설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서울이 어떻게 될 건가가 제일 궁금해요 사실. 네. 서울이 적전지인데 네.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서소문 고가사고로 이제 많이 어려워졌다. 책임론도 네. 책임론인데 네. 본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선거 마케팅을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문제 이거를 다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서 네. 구도가 그냥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들어요.
1: 그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선거 다음 날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전망했던 거 제가 다 탈탈 털어가지고
2: 안 돼.
1: 다 제가 그냥 박제해
0: 그래도
1: 거예요.
0: 저는 한 그 3할은 칠 것 같은데.
1: 시끄럽고요. 강찬우 의원님이 언급한 네. 여론조사는요. CBS 내로 한국사회 여론조사연구소가 24일부터 25일까지 대구 거주 성인 1,001명에게 물은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결과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천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동료 좀 한번 해주시면서 방송 끝낼게요.
0: 좋아요가 오늘 1,000개도 안 넘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가 잠깐 방심한 사이 1,000개가 안 넘었습니다.
3: 그렇네요 정말.
0: 앞으로는 네. 이 뉴스명단 들을 땐 네,
3: 좋아요 꼭 좀 장성철의 뉴스명단.
2: 네. 좋아요. 예.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0: 네. 좋아요는 좋아요.
1: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찐철파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4: 열혈 강호 온라인.
5: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5: 열혈 강호 온라인.
7: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8: 네, 다원동지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선거날이죠.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지선방송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뉴바 저희는 내일 만나요. 안녕.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9: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0: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0: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2: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곳에 따라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그치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8도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부터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서울 30도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서울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여파로 KTX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경의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과 KTX 행신역인 서울역 구간, KTX 이음 서울에서 성량리 구간의 운행이 모두 좀 중단돼 있습니다. 출퇴근길 불편이 있겠는데요. 열차 운행은 빠르면 모레 주말부터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강남 순환로 성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쪽 터널 중간 지점에서 출구 부근 1차 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편 분당 수서로 성남 방향 탄천 1교 부근 1차로 낙하물이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많이 정체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이 기간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선관위가 오늘 밝혔습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이나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 확인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받으며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은 각각 4장씩 받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가 열차 선로 위로 무너진 영향으로 오늘 KTX를 포함한 열차 120여 편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오늘 편성됐던 KTX와 무궁화호 등 전체 열차편 683회 가운데 121회가 중지되는 등 82.3%만 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행 중지되는 KTX 구간은 행신역에서 서울역 사이 구간과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으로 고속열차 운행은 76회 운행 중지된 77%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또 ITX 새마을, 마음과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운행률이 87.2%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 노사가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본사